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0: 대똥은 뒤쪽을 돌아보았다. 깊은 산골짜기 아래로 푸른 척수화가 요요히 흐르고 있었다. 홍군 전사들이 척수화에서 영봉정까지 이어진 산비탈에 엎드려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태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아, 너무 불리한 지형이군. 좋을래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이 없었다. 전방지휘소에서 막 전화로 보고가 들어왔다. 종사령이 싸움터에 이르러 곧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모태똥과 조울래는 누렇게 시든 풀이 두텁게 자라있는 풀밭에 앉아 조용히 공격을 기다리었다. 좀 지나 사천 군대가 지키고 있는 영봉정의 검은 기둥 세 개가 치솟더니 종 박격포 소리가 묵직하게 울리었다. 홍군의 공격 신호였다. 때를 맞추어 경기관 총과 중기관 총을 한꺼번에 쏘아댔다. 대포 몇 분은 포탄이 부족한 탓에 치밀하게 겨눈 뒤에 한 발 한 발 천천히 쏘았다. 산골짜기는 순식간에 온갖 소리로 뒤덮이고 말았다. 어느 것이 미아리고 어느 것이 진짜 총포 소리인지 알아차릴 수도 없었다. 곧 돌격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리었다.
1: 돌격한다! 돌격한다!
0: 호위병 28명 사람이 뒷산 비탈에 모여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마구 소리를 질렀다. 모태똥의 호위병이 망원경을 꺼내 들고 달려왔다.
2: 주석동지! 모주석동지! 그래도 이걸 보십시오. 육박절이 붙었습니다. 큰 칼을 막 휘두르면서요.
0: 모태똥은 싸움터 반 물끄러미 바라볼 뿐 대꾸도 없이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도 산날에서 전사들이 돌격하며 달려가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는데 영봉정우에서 수리탄이 터져 연기가 자욱하게 차오르자 전사들의 모습은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연기가 서서히 흩어지면서 푸른 하늘에 홍군 전사들이 적군과 뒤엉켜 싸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돌격하는 전사들의 그림자는 한치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유달리 또렷하였다. 전사들은 큰 칼을 휘두르며 적군과 맞붙어 싸웠다. 적들은 이내 산나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조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영봉정을 지켜보았다.
3: 우리 전사들 정말 대단하군.
0: 모태똥이 슬픔을 보고 물었다.
3: 저기 저 사람들 어느 부대입니까?
2: 구분단입니다.
0: 슬풍이 곧바로 대답을 했다.
3: 큰 칼을 아주 잘 쓰는 전사들이죠.
0: 종소리가 뜸해지더니 영봉정 위에 붉은기가 꽂히었다. 맑은 하늘에 펄펄 나부끼는 깃발이 무척이나 산뜻해 보였다. 모태똥은 그저야 마음이 놓이었다.
2: 보세요, 총사령이 나서니 뭐가 달려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계가 얼마나 높아요.
3: 홍구, 물 좀 가져오지.
0: 조울래가 흥분을 가라앉히려는지 호위병을 불렀다. 흥국이 달려오더니 얼른 물통을 건넨다. 모태똥은 물을 마시고는 물통을 되돌려주며 말을 했다.
3: 우리가 그동안 술로 이름난 도시를 지켰는데 왜 술 한 통도 안 받아 놓았습니까?
2: 어제 많이 마셔서 따로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3: 참, 이 적수와 강가에서 난 술은 맛도 빛깔도 다르다는 걸 왜 모르지? 가져왔더라면 내가 멀리서라도 우리 총사령한테 한 잔 올릴 텐데 말이야.
2: 그럼 저녁에 마시도록 합시다.
0: 졸레가 웃으면서 말했다. 전장에서는 이따금 총소리가 들릴 뿐 조용했다. 양쪽 모두 병력을 추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점심때가 지나자 죄사병들이 밥을 날라왔다. 고기만두를 보자 모두들 탄성을 질렀다. 밥을 다 먹기가 바쁘게 미친 듯이 쏘아대는 총소리가 영봉장을 뒤덮었다. 홍구는 순식간에 연기와 불길 속에 휩싸였다. 이어 적들이 공격해왔다. 잃어버린 진지를 다시 찾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1시간 남짓 싸운 뒤에야 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붉은기는 여전히 십부연 화학연기 속에서 나부끼고 있었다. 전쟁터는 또다시 조용해지었다. 도정신하여 망원경으로 싸움터를 살피던 설풍이 갑자기 나재기 소리를 쳤다. 주부수석 동지, 저기 보십시오. 적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졸레가 재빨리 일어서며 망원경을 들고 물었다. 어딥니까? 청강밭 뒤쪽을 보십시오. 저 거무스레한 골짜기 말입니다. 보입니다. 졸레가 대답했다. 적들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애돌아오려는 것 같군요. 모태똥도 망원경을 들고 자세히 보면서 말을 했다.
3: 정면 공격으로는 안 된다니까.
0: 그는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설풍에게 고개짓을 했다.
3: 어서 총사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세요.
0: 설풍이 서둘러 전화를 돌렸지만은 전화선이 끊겼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2: 저기 통신원들이 보입니다.
0: 호위병들이 쟁쟁한 목소리로 외치하다. 산 밑에 있는 홍군의 진지 아래 떡갈나무 숲으로부터 붉은 말 두 필이 뛰어나오더니 넓은 벌판을 가로질러 나는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적들이 양쪽에서 총을 쏘아대는지 말이 달리는 앞뒤 좌우로 먼지가 풀썩풀썩 일었다. 그들은 겨우 이쪽 산비탈의 떡갈나무 숲속에 들어섰다.
2: 어서 맞으러 가세요.
0: 설풍이 통신원을 시켜 재빨리 두 기병 통신원을 맞아 산으로 올라왔다. 통신원들은 얼굴이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편지는 총사령에 보낸 것이었다. 누런 종이에 세 가지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첫째, 상황에 대한 정찰의 오유가 있었다. 적이 두 개려 네 개 탄이라고 했는데 금방 잡은 포로의 말에 의하면 두 개 사 여덟 개 탄이라고 한다. 둘째, 포로의 말에 따르면 적들은 지금도 두 개 사에 증원병을 보내왔다고 한다. 셋째, 전쟁터를 관찰해보니 적들이 우리 군을 애돌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으니 반드시 경계하기를 바란다. 졸레가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모태똥에게 건네주었다. 모태똥은 편지를 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편지를 다 보지도 못했는데 백군이 쏘아대는 포탄이 계속해서 앞산에 떨어지었다. 기관 총소리도 여기저기서 울리기 시작했다. 적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호위병들은 잔뜩 긴장을 해서 작전국장

0: 설풍을 바라보았다. 주유소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설풍은 주유소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적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불안한 듯 물었다. 모조석 동지, 주울레 동지, 주유소를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태똥은 주울레를 한번 바라보더니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대답했다.
1: 당황할 것도 없어요. 앞에 호위하는 중대도 있고 총사령도 있는데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0: 그러더니 다시 주울레를 보았다.
1: 백군놈들이 정말 주제 파악을 못하는군. 간부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0: 주울레가 즉시 설풍에게 말했다.
1: 어서 진경한테 전화를 하세요. 당장 적을 소탕하라고 전해요.
0: 곧 루풍아라고 부르는 산골짜기에서 한 부대가 달려나왔다. 강서 소베트 구역에는 홍군학교와 공략포병학교 졸업생들을 모아 꾸린 간부탄이었다. 부대원들이 모두 간부들인지라 군사 경험이 많고 용감했다. 그들은 모주석과 주부주석의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날쌘 호랑이처럼 앞으로 달려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부탄은 앞산을 점령하고 적을 청강 밭쪽으로 내몰았다. 곧 전화벨이 울리더니 전방 주위소로부터 간부탄이 이미 적의 사단 주위부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었다. 모태똥은 너무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1: 진경이 정말 잘 해내는군. 군장을 맡겨도 되겠는데?
0: 설풍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오늘 부대를 잘 정비해서 일군단도 데려다가 내일 크게 한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모태똥이 손을 휘휘 내저었다.
1: 아니, 이건 소모전입니다. 써보소는 안 되지요.
0: 모태똥은 의견을 묻듯 주울레를 바라보며 몇 마디 더 보탰다.
1: 우리는 적의 병력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형이 적한테는 유리하지만은 우리한테는 아주 불리해요. 게다가 우리의 병력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어요. 일군단이 아주 적수에 있습니다. 더 싸우면은 적을 무찌를 수는 있겠지만 본전도 못 찾게 될 것입니다. 소지가 안 맞는 싸움이죠.
0: 조울레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설풍이 먼저 발끈했다.
2: 그럼 곽고영이를 살려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의 모범사라야 이 정도인걸요?
1: 그래도 할 수 없지.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0: 조울레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꺼냈다.
1: 맞아요. 계속 싸운다면 확실히 잃는 게 많을 겁니다. 우리의 전략 목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0: 모태똥도 한숨을 쉬면서 괴로운 듯 말했다.
1: 우리가 적을 너무 얕봤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요.
0: 조울레가 말을 받았다.
1: 사천 군대와는 싸운 적이 없어서 막연히 귀주 군대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0: 모태똥이 계속 말했다.
1: 원래 동지, 나는 내일 적수를 건너 먼저 고린에 집결했다가 상황을 보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3: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0: 조울레가 단호하게 말했다.
1: 하지만 강을 건너려면 무엇보다 부교를 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0: 모태똥이 웃었다.
1: 그건 아마 을레동지가 직접 해야 할 것 같군요.
0: 조울레는 그러마 대답하고는 주총사령과 누백승대로 계속 전선에서 지휘하도록 하고 부상병을 추스르는 일은 진운에게 맡기겠다고 덧붙이었다. 어쨌든 모든 일을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하였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 부대에 있는 짐을 한 번 더 정리해야 할 겁니다. 포탄도 없는 대포 몇 문 때문에 사람이 지쳐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적수와의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졸래는 전군의 안위가 달린 부교 때문에 침식을 잊었고 척수하 강변에서 콸콸 쏟아나오는 포병의 눈물에 마음이 괴롭고 쓰리였다. 이 모든 것은 적수를

0: 운 벌써 한기가 스며들었다. 못했던 산후에 남았고 졸려는 토성으로 돌아갔다. 아무런 재료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만 했다. 한 작은 상점에서 졸려는 본부 공병련과 각 군 공병련 간부들을 모아놓고 다리 놓을 방법을 찾았다. 다리를 놓을 곳도 함께 둘러보았다. 하지만 작전실에 돌아와서도 졸려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다리를 놓는데 필요한 배, 문짝, 밧줄 같은 물건은 모두 마을에서 모으거나 사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 자정이 지나 쌀쌀해지자 몸이 오싹해왔다. 졸려는 외투를 걸치고 작전실에 앉아있었다. 전강파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총포 소리와 적수화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물결 소리가 그를 불안하게 하였다. 여태 상황을 살피고 우라며 참모를 내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벌써 두 번이나 강가에 나가보았다. 아까도 공병들은 다리를 놓는 데 쓸 문짝을 모으느라 바빴다. 다리를 놓기 시작했지만은 재료가 모자라 언제든 중단될 수가 있었다. 만약 동트기 전에 다리를 놓지 못한다면 전군이 위태롭게 된다. 졸려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가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드니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1: 원래 동지, 다리는 어떻게 돼갑니까?
0: 모태똥이었다.
1: 반은 놓았으니 동토기 전엔 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0: 모태똥은 마음이 놓이는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졸려는 잠시도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1: 료동지, 우리 나가봅시다.
0: 여참모는 건전지 세 개를 넣는 긴 손전등을 들고 나서고 호위병 홍국은 램프를 든 채 앞장섰다. 졸려는 울퉁불퉁한 토성거리를 빠져나와 길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 척수와 강가에 이르렀다. 밤바람을 몹시 찼다. 거센 물살 소리 귀가 멀 것만 같았다. 공병들은 횃불과 램프를 켜들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키 작은 연장 정위가 다리목에 서서 전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졸려가 다가가도 알아채지 못하자 어려 참모가 소리를 쳤다.
1: 정위, 누가 왔나 보세요.

장편 소설 대장정 2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51-9333번, 295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원 청심한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초온 청심환이라면 많은 분들이 아주 익숙하신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치명 발미안이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광저담향, 자담향, 홍화육두구, 천추광,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농추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 폐경락은 절대 홀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온 청심환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몽약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본 제품 제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그 방면이라 하기도 하며,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준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주요한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의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든지 야득계 현시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3각의 한각, 9각의 3각, 18각의 6각, 이 정도 우대 정책

0: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세각의 한 가게다면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 가게 세각이게다면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고 18가게 6가게이게다면 바로 8달 두 개 료정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좋은 이런 특점을 충분하게 향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지금 3가게 1각, 9가게 3각, 18가게 6가게 정도를 떼게 되면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심장병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미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는데 효과성에 제대로 원하는 그런 효과에 달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내 주먹을 내들어보시오. 그게 내 심장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심장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하는가 하면 7,000리터, 14,000근이 내 주먹만한 이 심장이 14,000근이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들여왔다 내보냈다 이걸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요. 10만 찾아오 수축이완합니다.
1: 네.
0: 이렇게 많은 일을 하자면 관상동맥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상동맥이 심장 전방 내 주먹만한 심장 근육을 영양을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일단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심장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말하면 부정맥 실리부칠 말하죠. 그리고 협심증 신조통 말하죠. 세번째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심장병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건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실리부칠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심장은 60차 벗어져서 1분이 평균 심률은 7,80차 좌우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이 범위로 놓고 말하게 되면 60차 벗어져서 7, 80차, 90차 벌써 90차 벗어지면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정상 범위는 100차까지도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협심증이라 하게 되면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뒷잔등이가 아픈가 하면 룩골꼬지 아파나는 게 협심증입니다.
1: 네.
0: 신조통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1: 네, 그래요. 문인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예, 저는 좋은 청심환 먹는 환자입니다. 어제는 넉 달 넘어 먹었습니다.
0: 그래요? 예.
2: 예. 그래, 지금, 이 가슴이 자꾸 침침하고서, 뭔가 뭐, 오리숨이 잘 올라와요, 왜. 그리고 심혈이 또, 대략 빠릅니다. 그 전에 검사를 신경을
0: 해봐요. 예.
2: 그래서, 저, 1분에 120차, 40차까지, 그래, 지금, 그저 가슴이 황황황 하는 게, 막, 그렇습니다.
0: 위험 심혈에 속합니다.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기침을 계속 기쳤습니다.
0: 예.
2: 그리고 저 목에 가래가 있어 나오고 그 다음에 코첩이 있어가지고.
0: 예. 심폐를 심한 증세죠. 예.
2: 예. 경기증 이래 넉 달 넘어서 뭔가나 찾아 알기기다고 두 달, 한 달 조금 지나서 또 알기기다.
0: 3주 정하게 되면 기본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예. 예.
2: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정말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 지금은 뭐 기본상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죠?
0: 아, 예.
2: 예. 옛날에 아무 증상도 다 사라지고 예. 아, 형 거뿐합니다. 몸이.
0: 예.
2: 그래 그 좀 나가서 활동해야 좀 숨이 아이스하고 좀 뭐 하루에 한 5, 6천 보 걸어도 됩니다.

0: 노재관이.
1: 예, 그만하면 됩니다. 예, 예.
0: 예, 그래서 그, 저, 활동이 이래, 저, 저기, 또 뭐, 네, 아홉 가구 더 주문하려 합니다.
1: 아, 그러시오. 그냥 세각을 물으러 받게 됩니다. 예. 건강경입니다.
0: 네, 수고하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둘째 형님이가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 아무래도 심장병 같아. 그리고 예, 헐떡헐떡하고 예, 돌아앉으나 서나 그저 숨 차서 꼼짝 못하는 거네. 예, 우리 내 먹던 거 초원 청심하니 예, 세각에 한가구 먼저 대접시켰는데 예, 정말 오십디다. 감기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심장병으로 숨을 차고 예, 감기 와도 골떡거리고 고소 목이 말라서 고소 배리 나 후토 나오는 것 같은 예. 그런 게 예, 그거 대접시킨 게 지금 한 달 그런 게 입에 냄새도 이리 없고 예, 이 몸이 그렇게 아프던 것도 그것도 이롭다 하지 하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래 병원도 아예 가고 예, 그 약을 그 다른 약을 자꾸만 쓸데없는 약을 써가지고 제대로 그 차원 정신만 먹을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세 세각 배달을 받아서 또 한 달 또 대접하고 저리에 장기적으로 쓰다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의 선택이 준악관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집에서 전 정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심장이 주사를 양치는 저희 세계였는데 몇 년째가 또다시 가슴 지우고 숨이 찬다.
1: 양천 연동에다면 그렇죠. 이제는 몇 년 지나갔으니까. 예.
4: 예. 지우고 입술도 파랗파랗고 예. 그래 이 약 쓴 게 숨이 차지 않고 예. 이 가슴도 아예 키운다.
1: 예.
4: 입술도 붉어서 약이 됐습니다.
1: 예. 예. 이게 모두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오해할 가능성이 있죠. 예. 예.
4: 그리고 예. 좀 뭐니까 이 심혈이 어째 적게 뛴다. 그래서 51개, 그죠? 이렇게 뛴다. 58개, 51개, 56개. 이러는 게 심혈이 70개씩, 68개씩 이렇게 뛴다.
1: 어,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예, 예.
4: 어, 그리고 예, 자꾸 그죠? 이빨이 또 아파하고, 예, 이러는 거지. 이빨이 아파서 그죠? 위 절반 틀리고, 아래 절반 틀리고, 자꾸 빼서 그렇게 됐습니다.
1: 예.
4: 이빨에서는 이 약순에도 뽑지 않습니다.
1: 심장병으로서 치아가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심장병 치료하는 분들은 지켜보면서 치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랬습니다. 예.
4: 예. 지금 잠을 잘 못 자는 게 잠을 잘 잡니다. 이선.
1: 예, 그렇죠.
4: 예, 예. 그래. 이선 심장 주사를 또 예, 더 예, 되었다 생각한 게 이 약순 주사를 아여도 되겠습니다.
1: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이미 주사를 3개까지 양천연도를 하니까 계산해보니까 26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제품에 많이 매달리면서 기초 제품을 함께 쓰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사를 많이 하면 기술에는 그 어느 맨 그 부분만 열려주지 전반 심장혈을 개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니까 본 제품을 길게 견지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4: 예, 예 그렇다나 우린 또 어렸어서 예,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만 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심근경색 제가 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도로 막힌 경우는 제일 낮아도 40%, 40 내지 70%를 중간쯤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좌우를 말하게 되어 있고 100% 막히게 되면 주사도 못합니다. 그럴 때게 되면 환자가 곧 사망할 위험에 100% 막혔으니까 피가 수통되지 못합니다. 이래서 빨리 구급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서 그거 금방 그 카이시용 심장 그 가슴을 가르고 하는 이런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병을 키운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중도로 막힌 경우에는 보수료법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1: 보수료법 가운데는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에다가 평생 이 몇 가지 제품은 기본으로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스피린 장염편 100mg짜리 매일 아침에 식전에 그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100mg짜리 하나를 드시되 이것은 장에서 용

0: 위하지 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도의 영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디 출혈점이 있거나 수술받을 필요성이 있거나 혹은 또 뭐 뇌출혈한 이런 경력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장용 아스피린은 피하고 타딩 내일 드는 게 좋습니다. 아토바 타딩 혹은 루이스바 타딩 가운데 아토바 타딩은 그런데 간에 자극이 많습니다. 루이스바 타딩은 콤파츠 자극이 좀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가운데 선택이 되시면서 두 번째는 Q10에다가 위유 오메가3 이거 하루 세 번 그 용량에 따라서 드시면서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에 드시면 심장은 근심 걱정이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물론 이미 많이 진행된 분들 가운데서는 거기에 유관되는 뭐 전문 심장에 유관되는 외과 수술 같은 것도 이렇게 필요하다면 특히 판막에 이상이 생겼다면 판막에 이상이 생긴 분들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판막이라면 심방하고 심실로 나누는데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칸이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인데요. 피가 들어오는 칸에 좌심방, 우심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간에 간을 맞는 판막이 있고 그런 다음에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나가야만이 심실이 주동맥을 통해서 각기관에 피를 전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얼잔반 싼잔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도 좌심실 우심실 판막이 모두 4개입니다. 이 판막까지 포함해서 심장 근육을 의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일단 우리 여기에 판막에 이상이 생기거나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평소부터 관리를 강화한다면 심장 때문에 쓰러지거나 이런 일은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숨이 차고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고혈압을 기본 동반하는데 일단 저자하게 되면 평생 들은 약이 있습니다. 한평생 들은 약이. 그 가운데는 혈압을 관리하는 이런 약도 포함되는데 특히 그 어떤 여기 저자를 한 다음에 쓰는 그 약 가운데는 너무 그 심률을 낮추는 이런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은 부분적으로서 꼭 양을 조절하는 차원이거나 그래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을 쓰시고 혈압이 정상도라 나 심장병 치료했지 혈압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은 심률을 아주 형성하는 주요한 장기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심장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 모든 그 그러니까 혈압을 조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동력 펌프가 정상으로 그 수축이완하게 되어 있으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혈압약을 끊는 차원이라면 제일 석 달 내지 넉 달 기본 혈압이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넉 달 동안 계속 정상이라 하게 되면 이래서 심장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혈압약을 끊게까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건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심방세동이 심각하다면 마지막에는 뭐 이식수술까지 권연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어진간한 병원에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 전부터 심방세동이 이상이 있다는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은 20알인 것이 아니라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차원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을 쉽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만한 분들 이런 분들은 심장병을 쉽게 범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저도 심장이가 대단히 나쁘다만 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숨을 탁 담았고 전화기면 가슴 막 두드린다만 합니다. 숨 올리 나오지 않습니까?
1: 예.
0: 그때마다 담지약 먹는다 입에다 세대다 딱 묶은다만 합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예.
0: 숨이 그 아세요?
1: 90만 원. 예.
0: 예, 90만 원. 그러면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선생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야, 정말 약을, 얼마 애쓰는데 벌써 예, 한 달, 약간 쓰니까 벌써 아기들만 한다. 이 심장 가슴이 벌써 편안한 감 들고, 그 다음에, 목에 그 가래 자꾸 생각하던 게, 거기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더라만 한다. 예.
1: 그렇죠.
0: 그러면서, 예, 내가 또, 그 무슨 내가 이거는 쓰긴 반이 넘었었는데, 이래 쓰니까 내 동생 또, 이 한국에 있는 게, 야, 너또 유저야만 한다. 우리 형제 다섯 인데 다섯 다 이렇게
1: 다 심장에 이상 있죠.
0: 예,
1: 예.
0: 부모가 이렇게 내리 반, 반, 저, 유전 반다만 합니다. 그런 게, 이거 다, 우리 형제 다섯 인데 다 효과 좀 좋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금 이 몸에도 이렇게 좀 활동 조직에 좀, 제가 다 좀, 제가 27가 배달 받자.
1: 그렇게 하셔.
0: 농가님이.
1: 예. 건강기원입니다. 332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심방세동이라고 꽝찬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각별히 심장병 치료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맥이 떨어지고 누이에 앉아다니는 이런 경우까지 진행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심방의 그 판막이 열렸다 닫겠다 이걸 하루에 10만 찾아오 뭐 열렸다 닫겠다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꼭 닫혀 있거나 너무 열려 있거나 너무 비스듬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금방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 쓰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꽝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중풍 위험도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5~6배 더 높을 가능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서는 반드시 노하기 힘들어집니다. 심혈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고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1분에 60자 벗어져서 7, 80자, 90자 그 밑으로 돼야 된다고. 그리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잠자기 힘들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태림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며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뿌중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신이라면 발목, 발등 거기에 대해서 심장병으로 인해서 풍습성 심장이라고 중의에서 말하게 되었는데요. 뿌중이 생기거나 쉽게 놀라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것 같은 감을 느끼는가 하면 밤에 자다가 쩍 하면 그 쥐가 자주 올라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주약에는 고동맥에 피가 심장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전제하에서 발끝까지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똑같은 친구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갑자기 그 밤중에 병원에 요일링에 불려가서 주자를 했습니다. 배가 그렇게 아프더니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주자를 하란 말인 것이 아니라 이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심장에서 복강동맥에 피가 전달되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증상도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걸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심장병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에 되면 뭐 60대, 70대, 80대 이때는 물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보통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나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성들은 77이 49세 좌우, 남성들은 78이 56세 좌우. 이 후로부터 시작해서는 심장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때게 되면 남성, 여성 호르몬 분비가 물

0: 혼란이 오거나 호르몬 분비가 미약해지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 호르몬은 면역계통과 직접 관련이 있고 모든 혈관이 세포의 대사, 모든 세포의 대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이때 이 나이에 되게 되면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거나 많이 줄어들거나 끊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 있어서 심장병은 이때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발병하는 이런 비율이 높습니다.
1: 네,
0: 특히
1: 잠시만요.
0: 남성들 가운데서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이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는 심자 좋지 못해서 12동안 고사 많이 했습니다.
0: 예.
2: 방거약도 많이 주고 중지배우 천력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좋은 정신만 지금 쓰고 저리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아, 예.
2: 예. 원래 저기 내가 숨이 차서 전이기 때문에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아, 전이적 증상 가운데 예, 숨이 차죠. 예.
2: 예,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요. 예. 그 다음에 심혈도 100이 넘었는데 지금 저기 80으로 정상이 되었습니다.
0: 아, 너무 이상적인 심혈로 돌아왔습니다.
2: 예. 제가 중계로 오르내리는 숨이 차서 몇 번씩 했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거에 저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다오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죠. 예.
2: 예. 예, 선생님.
0: 아,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이미 지자를, 심장 지자를 하셨거나, 혹은 또 이미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 뇌졸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심장의 혈전이 내려올라가면서 뇌동맥 경화로 인해가지고 뇌출혈을 얻게 되어 있거나 혹은 뇌혈전으로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 포함해서 심부에 물이 찼거나 그리고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셨거나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좋은 정신환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남성들 가운데서 50대 초반에 갑자기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이런 비례가 꽤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봤는데요. 이때에 되면 남성 호르몬도 줄어들게 되어 있으면서 갑자기 추우스, 심장 추우스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부터 일단 증상이 나타난다면 여기에 유관되는 치료 가운데 좋은 청심환이다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죠. 잠시 쉬어가는 건 괜찮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마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세상 모든 일에는 저마다 맞는 때와 순서가 있습니다. 저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고 마음의 흐름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흘러가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 자, 그래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여러모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조리함에 있어서 떠날 수 없는 것, 또 가스레인지인데요. 참으로 편리한 존재지만 가스루출, 화재, 가스중독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주방용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데요. 가스레인지는 사용 방법이 익숙하다고 안전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한 번의 실수로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사용 전, 중, 후 안전기준, 위험상황 대처법, 정기 점검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가스레인지 안전 사용 기본 원칙과 준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요즘 뭐 이제 다들 가스레인지 사용하죠.
0: 네, 예. 집에 다들 있잖아요.
1: 그 뭐 그래서 이제 또 해당 또 이제 뭐 관리 부문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주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의 가스레인지 사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스 누출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가스 중독은 초기 증상이 미묘해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안전 지식을 익히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가스레인지 안전 사용의 기본 원칙과 준비 사항을 알려드린 뒤 구체적인 안전 꿀팁과 위험 상황 대처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 잘 내용 기억해 두신다면 안전하게 요리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스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사용 전의 안전 확인입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종이나 천이나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을 두고 두지 않고 또 통풍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창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자, 둘째는 가스 고무 호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스 고무 호스 연결부와 잠금 장치에 가스 루출이 없는지 또 고무 호스가 꼬이거나 눌리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스레인지 사용 환경 준비입니다. 가스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통풍이 원활해야 하는데요. 특히 작은 주방이나 창문이 없는 공간에서는 환풍기를 100% 작동시켜야 가스 중독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가스레인지 조리 기구 받침대나 바람막이 덮개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부위에 기름때가 쌓이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죠.
0: 그리고 사용자 자격과 주의도 중요합니다. 아이나 노약자가 혼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겠는데요. 아니면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가스레인지 손을 대거나 불을 만지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노약자는 기억력 저하로 인해서 가스 잠금 장치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뭐 음주를 했다거나 또 필요한 상태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실수로 불을 끄지 않거나 화재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리고 이제 가스 안전장치 확인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최근 가스레인지는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잠금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잠금 장치가 고장나면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저는 예전에 개를 찌려고 한밤중에 개를 안 지워두면 상하잖아요.
1: 그렇죠.
0: 한 9시 반쯤에 개를 지려고 다 앉혔다가 제가 잠깐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었나 봐요. 연기에 제가 너무 코가 막혀 깼어요. 온 집안에 특수효과처럼 뽀얀 연기가 났고 가만에서는 모두 다 타가지고 진짜 그게 모두 다 화재 직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정말 온 저녁 새벽부터 시작해서 온 저녁 문을 열어놓고 잤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후에 생각해보니까 막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1: 실수였죠?
0: 실수.
1: 혹시 뭐 개를 그 시간 동안 쪄야

0: 찌는 줄, 아, 그건 아니고.
1: 20분만 찌고 산다는 것이 저는 제가 그래요. 잠이 안 든 줄 알았었는데 밤중이라 보니까 피곤했었나 봐요.
2: 그래. 저는 연기가 날 때까지 개를 찌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마시는 줄.
1: 아, 아닙니다.
2: 그건 아니고.
1: 온 집안에 정말 특수구. 예전 고선 드라마 보면 막 신선이 나올 때 뽀얀 연기 나잖아요.
2: 아, 그 속에서 나왔군요.
1: 그 속에서 오. 제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10분 있다 꺼야지 하는 생각으로 알람 장치 놓지 않고 딱 자게 되면 이렇게 저처럼 뽀얀 연기 속에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꼭 알람이라도 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2: 그 속에서 어떻게 그래도 용케 가스레인지를 껐군요.
1: 캑캑하면서 제가 이제 그 연기에
2: 살려가지고 아, 살려고 그랬겠죠.
1: 예, 눈을 다 열어놓고 아. 했는데도 며칠 동안 그 연기가 빠지지 않더라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2: 이게 이제 살 연기가 있으니까 네. 예 그래도 이제 안전을 막았죠.
1: 그래서 개 한 박스랑 네. 큰 가마를 다 버렸습니다.
2: 네, 개는 버렸는데 명옥 씨는 살렸지 않습니까?
1: 살렸죠. 예. 근데 제가 병원에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연기를 많이 마셨는데 괜찮을까요?라고 하니까 아직까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며칠 더 기다려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2: 시간이 꽤 오래죠?
1: 예, 이제 한 2년 됐어요.
2: 예, 2년. 이제 2년 뒤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후유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1: 정말 제가 예. 불행 중에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럼요. 않도록 가스 켜고 난 안 잠들 거야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밤이면 다 잠들 수가 있습니다.
2: 예,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 얘기가 그만큼 물과 불이 참
1: 무서운 거예요.
2: 무서운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명옥 씨처럼 이제 뽀얀 연기 속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예.
1: 심장이 덜컹덜컹. 예. 큰일 날 뻔했죠.

0: 네, 계속해서 가스레인지 사용 중후 안전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스레인지 사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눈을 떼지 않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동안 가스레인지를 떠나지 않고 불꽃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불꽃이 파란색이면 정상적인 연소 상태지만 노란색이거나 불꽃이 끊기면요, 가스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고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가스 안전 잠금 장치를 작동시키고 통풍을 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중에는 다음 점들도 주의해야겠습니다.
1: 자, 첫 번째는 냄비나 팬을 가스레인지 화구에 제대로 안착시킨 것입니다. 너무 크거나 작은 용기를 사용하면 불꽃이 옆으로 튀어서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을 수 있거든요. 둘째는 기름을 튀기거나 높은 불로 요리할 때는 뚜껑을 살짝 열어주고 주변에 수건을 준비해 기름을 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데 요리할 때 이제 불꽃이 좀 이제 번져야 그 요리 맛이 좀 제대로 나거든요.
0: 네, 일부러 어떤 분들 번져지게 하더라고요. 예. 막 정말 그 요리사처럼.
1: 제 같은 경우도.
0: 헛들 종식당 요리사처럼 탁탁.
1: 예, 예, 맞아요.
0: 저 그래도 같은 괜찮은 경우. 거예요?
1: 아, 괜찮죠. 왜냐면은 요리는 불맛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저는 집안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0: 네. 예. 도대체 몇 식구가 사는 집입니까? 아유. 집에 뭐 손님을 치세요?
1: 식구가 많죠. 강아지까지.
0: 여섯 식구.
1: 여섯 식구입니다. 강아지가 현재 세 마리 있거든요.
0: 근데 그 집은 주로 이제 볶는 요리를 많이 하나 봅니다.
1: 아, 볶고, 예, 네, 저는 지지고. 뭐 볶고 지지고를 잘하죠.
0: 아, 연변 노래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사는 우리
1: 집안이 이제. 잘 살거든요.
0: 예. 그렇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둘째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름때가 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지켜주시고요. 셋째는 네. 환풍기를 5분에서 10분 더 작동시키는 겁니다. 남아있는 이산화탄소와 기름 냄새를 완전히 배출시키거든요. 예,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안전 규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며칠 동안 집을 비울 때는 가스 계량기 앞에 있는 안전 잠금 장치를 완전히 잠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스 고무 호스가 가스레인지에 문제가 생겨도 가스가 원천 쪽으로 차단돼 가스가 2차적으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0: 네, 근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 절차를 잘 지켜도 가끔씩은 그 안전 우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왜서 저희가 가스레인지에 대해 특히 얘기하냐면, 사실 어떤 손실 같은 건 우리 집에서만 보는데, 이 가스 사용 때문에 생기는 안전 사고 발생은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주위 동네까지도 모두 영향 줄 수가 있습니다.
1: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0: 예.
1: 그리고 요즘 뭐 야외에 가서 이제

0: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고 일단 딱 점화되게 되면요 그 위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이제 모든 이게 가스는 사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네. 정말 잘 우리가 뭐 아유 그냥 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왔는데 그런 생각으로 조금 방심하다가는 자칫하면은 또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에 한 가정에 이런 안전을 지킴으로써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관 가스도 사용했지만 그 가스통에 가스를 사용하는 집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 일단 소방대원들은 거기에 가서 먼저 가스통부터 집어내온다고 합니다. 만약 집에서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먼저 가스통부터 잠그고 밖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아니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을 잘 지키는 것이 최고거든요. 행복한 생활도 우리 안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1: 만약에 가스통을 사용한다면 명욱 씨가 이제 개를 치는데 뭐 명욱 씨도 가스통부터 이제 들고 나오겠죠? 개를
0: 근데
1: 들고.
0: 저는 예. 그게 아니라
1: 개를 들고 나옵니까?
0: 들지 못해가지고.
1: 아, 못하죠. 네.
0: 거기다 이제 꼭 덮어두려고요. 꼭 아. 잠그고 물을 끼얹으려고요. 저는, 제가 못 들어요.
1: 저는 뭐 터지든 말든 개만 맛있으면 된다라는 생각 개를 갖고 나오.
0: 제가 솔직히 있잖아요. 예. 제가 그날 개 사고를 쳤잖아요.
1: 예예. 예.
0: 연기가 몰몰 나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됐나 정말 뚜껑이 열어봤는데.
1: 아, 열어봤습니까? 그
0: 화석이 됐더라고요.
1: 아.
0: 개는 개 모양인데 가마 반지르르 한 것이 진짜 그 고대 화석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방불케가지고 제가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은 못 찍어뒀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반짝반짝 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1: 그래요. 이미 진상됐은 이미 뭐 숨은 멈췄습니다마는 네. 찌는 내내 개도 참 고통스러웠겠네요.
0: 마치 제가 손을 네. 탁 대면 화르륵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그래요. 까마 반짝반짝한 석탄 색깔이 나왔습니다.
1: 그래서 요리도 아는 사람 손에서 그 재료가 빛을 보지
0: 네.
1: 그렇게 비싼 개를 아무 사람한테 갖다 주면 이렇게 안전의 오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0: 그렇죠.
1: 뭐 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도 되겠습니다. 제가 뭐 쥐어서
0: 제가 쥐어서
1: 배달해 드릴 수도 있고
0: 있잖아요. 네. 정말 이런 연기가 한번 나오면 집에 머리카락이고 집에 다 그을린 냄새가 나요. 오래 갑니다.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안전이 우리가 우려되기 때문에
1: 그럼요.
0: 여러분 꼭 가스를 켜놓고는 그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1: 예.
0: 큰일 납니다.
1: 가스 켜놓고 절대
0: 잠을 자거나
1: 주무시지 마시고요. 예.
0: 휴대폰을 보다가 잠깐 하는데 그게 또 긴 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답니다.
1: 그렇죠.

0: 자, 그래서 이제 가스 누출이나 화재 또 가스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처를 하는 방법도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가스 누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사이 자기도 모르게 우왕좌왕하다가 화를 더 키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험 상황 대처법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가스 누출 감지와 대처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스 냄새를 맡았을 때 절대로 불을 켜거나 전기 스위치를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라이터나 에어컨, 선풍기, 전화기 등 전기 제품은 작동하는 순간 기기 내부에서 미세한 불꽃이 발생하는데 이런 불꽃이 공기 중 일정 농도의 가스와 접촉하는 순간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만약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가스 안전 잠금 장치를 잠궈 놓고 모든 창문과 자문을 활짝 열어 통풍을 시키고 집안의 사람을 모두 외부로 대피시킨 뒤 안전한 곳에서 가스 사업자나 소방대에 신고합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안전 잠금 장치 잠그기, 통풍하기, 대피하기, 신고 순서입니다. 다음은 가스레인지 화재 대처법인데요. 작은 화재, 즉 기름이 튀어 불이 난 경우는 소금 밀가루, 샐러드 오일을 뿌리거나 조리기구 뚜껑을 덮어서 공기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절대로 물을 붓지 않는 것입니다. 네, 달궈진 기름에 물을 붓게 되면 기름이 튀어서 불이 더욱더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0: 자, 다음은 가스 중독 대처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 중독 초기 증상은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구역, 호흡곤란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증상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이 중독됐다고 의심될 때 첫째는 즉시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시켜주고요. 둘째는 옷을 풀어 호흡이 편하도록 해줍니다. 셋째는 의식이 없는 경우는 응급구조를 취하고 110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스 중독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므로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1: 네, 가스레인지 안전은 단순히 사용 중 후 주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가스 고무 호수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점검하는 것입니다. 네, 고무 호수에 구멍이 없는지 연결부가 느슨하지 않는지 확인하는데 가스 고무 호수는 5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안전 기준입니다. 네, 너무 오래 사용하면 고무가 로화돼서 가스 누출 위험이 높습니다.
0: 자, 둘째는 가스레인지 화구와 점화 장치는 매달 1회 점검합니다. 화구에 기름때나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 불꽃이 불안정해지거나 가스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습니다. 점화 장치는 분리해서 깨끗하게 닦고 가스 분사 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안전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0: 가스레인지 불을 켠 뒤 중간에 끄고 가스가 계속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불을 껐는데도 가스가 나온다면 안전 잠금 장치가 고장난 것이므로 즉시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1: 그리고 가스레인지 교체 조기도 기억해 두십시오. 가스레인지는 일반적으로 8년에서 10년 사용하면 로화돼서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구매할 때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전문가에게 설치를 맡깁니다. 네, 자체 설치는 가스 노출이나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수 상황 안전 팁도 알려드린다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스레인지 앞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가스레인지 버튼을 아이가 만지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웁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스레인지 주변에 애완동물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관리하십시오. 애완동물이 버튼을 건드리거나 용기를 넘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후 가스레인지와 가스고무 호수는 점검한 뒤 사용하십시오.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0: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이용할 때 매일같이 국 끓이고 반찬 데우는 과정에 음식이 넘치고 기름이 튀면서 생긴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가 가스레인지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때는 단순히 지저분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기름때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여서 끈적끈적하게 굳은 기름때는 생각보다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쌓인 기름때 불꽃이 닿으면 작은 불티도 순식간에 번져나가 주방 전체로 옮겨붙을 위험이 큽니다.
1: 네, 또 하나 위험한 것은 가스 분사 구멍 막힘 현상입니다. 네, 점화장치 구멍이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대로 막히면 가스가 제대로 연소되지 못하고 불꽃이 노랗게 치솟거나 오히려 가스 분사 구멍 안쪽으로 불이 들어가는 역화 현상이 생깁니다. 이 역화 현상은 가스 고무 호수나 연결 부위를 태워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네. 어떻게 관리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기적인 청소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가급적 기름진 요리를 자주 한다면 2, 3일에 한 번씩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가스레인지 사용 후 완전히 식었을 때 중성 세제를 묻힌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을 닦아냅니다. 가스 분사 구멍 주위에 따뜻한 물에 중성 세제를 풀어 잠시 불린 뒤 묵은 기름때는 베이킹 소다를 살짝 뿌려서 부드러운 솔로 닦아내면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가스 분산 작은 구멍들은 이쑤시개로 살짝 뚫어주면 막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청소 전 반드시 가스 안전 잠금 장치를 잠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 후에는 모든 부품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제자리에 조립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점화가 잘 안 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가스레인지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종이 타월, 행주, 비닐봉지 같은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은 가스레인지 옆이나 위에 두지 마십시오. 요리 중에 튀는 불꽃이 쉽게 옮겨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언제나 작은 부조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한 번 설거지할 때 가스레인지를 한 번 더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화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0: 자, 오늘 가스레인지 안전 사용 꿀팁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가스레인지 안전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 지식과 습관을 들인다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위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줍니다.
0: 자,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의 건강한 밥상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 문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은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은 특수성이 있는데요. 사지원액은 원가격 99원으로부터 158원으로서 인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지원액이 좋은 제품이라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가게 30가게면 절반값으로 되는데 약 49원 좌우로 되어 있고 70가게 100가구를 줍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이번에 우대활동이 진행된다는 것은 기회라고 인정되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게 12가게를 드리게 되어 있으면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3분의 1 그 정도 떨어져서 29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으로서 큼직큼직한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명서방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수술 받으면 끝이겠는가 이렇게 견장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시력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속으로부터 겉으로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에서는 수술은 뭐 염지를 깎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부터 겉으로 이런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명서방 본 제품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만 하시게 되면 이번에 우대활동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낮은 가격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한번 우수한 기회로 되어 있으니까 501 7766번에 전화하게 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저희 남편이 신체가 몹시 허약하고 감기 자주 걸리고 해. 또 폐기 정도 와서 입원을 해서 또 치료받고 그래서 예사지원이 없었습니다. 써서 많은 효과 보니까

0: 또 우리 신우이 남편을 소개했단 말입니다.
1: 예.
0: 신우이 남편은 순종한 감에 갑자기 위암 말기가 돼가지고 예, 위로 몽땅 채취했습니다. 그러나 예. 이거 식도 하고 배를 이선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체가 몹시 허약해지고 식사를 못하고 밥은 미네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식도를 내려가야 되겠구만.
1: 그렇죠.
0: 이 몸이 너무 허약하고 아까 내가 공부해서 니 싸지고 내 또 약도 써야 되지만은 싸지고 내가 이 원체를 해보여도 영 좋고 할까나 이거 좀 써봐라서 그거 한두 달 쓰는데 효과 그렇게 좋다니까.
1: 그럴 겁니다. 이게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항암 효과 이방면에 큰 힘을 실어주기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귀합니다. 예.
0: 예, 그래서 그거 쓰고 있었는데 지금 감기라서 그러더니 감기 아이보니 그런 맥이 없어서 나라에도 나가서 싫어하고 영통서가 불안하고 좀 한계를 좀 그런 우울증이 올까 봐 겁나고 이래 됐습니다.
1: 그렇죠.
0: 지금은 맥이 나고 식사도 잘하고 하고 이 기색도 돌아서 하니까 어둠 나가서 나라에 운동도 하고 아이 또 강둑에 나가서 난 최소한 내가 최소도 하고 용서합니다.
1: 그 정도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예. 길게 제가 이야기했죠. 몇 년이 5년 10년이고 이 문제는 이 제품 견제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예, 잘 선택했습니다.
0: 예, 그래서 돈 더 싸서 계속 보용하겠다. 제가 지금도 활동 있죠. 예?
1: 가격 인상이 99원으로부터 158원으로 된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분들은 70각에 100각을 드리는 이걸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0: 70각에 100각.
1: 예, 이때 한 가격 평균 가격 한 40원 좌우 되게 돼서 99원에 다서리 70을 승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각을 무료로 줍니다. 예.
0: 활동이 너무 좋네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예. 오늘 따라 해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사지원에 한 9달 썼습니다, 나이. 약이 좀 좋습니다. 맥이 나고,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 좀 이렇게 무겁고, 좀 열이 나고, 이렇게 그게 이 약 해먹고 이렇습니다, 선생님.
1: 그래요.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3: 여기 나가보니까 정말 예. 헐지 않습니다.
1: 그게 문제를 말합니다. 상당한 문제를 말합니다.
3: 예, 예. 꼭대기 따, 거리 꼭대기 따가볼 땐 또 발이 차다마다 열이 흩어지지
1: 그렇죠.
3: 않아서
1: 음양 실조를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도 그래서 가슴도 예, 이렇게 뜨거워나길래 안에 답답해나 그러지. 근데 거리 따가보지 않으니까 예.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한 게 나고 발이 따가운 게 그 막 이렇게 조금씩 따뜻해 나옵니다. 몰래 용 차던 게.
1: 예, 예.
3: 예, 그래 피부 좋아지고 맥도 나 밥을 잘 먹고 용 좋습니다. 그래,
1: 그렇죠.
3: 우리 학교에 좀 조금 어떤 약이 좀 조금 있긴 있는지 좀 그냥 같이 먹을 때서는 참가해서.
1: 예, 가격 인상이 된다 하니까 예.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수고하셔야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이 사지원의 여정에 발다시입니다. 아는 일일입니다.
1: 그래요.
4: 예, 이거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는 예, 우리 집안이 같이 우리 부부와 같이 씁니다.
1: 그렇죠. 예, 잘합니다.
4: 네, 저 내년은 뭐 다 시원 모집이다 되게
1: 그렇죠.
4: 네, 이거 쓴 다음에 특히 좋아진 기간에 지금 이게 자꾸만 예, 어디 가서 위가 너무 소화 안 되고 예, 내 위축성 위염이라서 너무 신내는 너무 됩니다.
1: 예.
4: 다약 먹고 이런 잘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약을 이거 사지원에 꾸준히 먹으면 위가 참 좋아졌습니다. 지금 완전히.
1: 그렇죠.
4: 예, 뭐, 예. 예, 아무 게 지금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뭐, 찬 거, 양 거 먹어도 이렇고, 예. 이게 참 잘 돼. 그리고, 변비라는 게 내 연애에서 사람이 한 번씩 변화하셨나.
1: 예.
4: 그런 게 지금, 예, 하루 한 번씩 딱 먹습니다.
1: 예. 예, 바로 그럴 겁니다. 예, 예. 장도 일동을 도와주죠. 예.
4: 예, 전도
2: 신호가 안 좋은데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1: 조금 자리 움직이게 말씀하세요. 예.
4: 전자선 미대에서도 어떤 예, 한, 단계 어떤 얘기 어떤 거 하면,
2: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사지원에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어디서 아주머니가 쓰니까 해가 떠돌이용 달린다.
1: 예, 삼거의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아주 좋은 제품이죠.
5: 그리고 얘 어지럼증이 나는 게 어지럼증도 안 나지. 이것도 소화에 대해서 속이 굴뚝하는 게 소화수북 달리면서 영 이 밥 잘 먹으니까 영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예예.
5: 예. 예. 어쨌든 사지머니가 써보니까 지금 얘 여러 면으로 영 좋습니다. 우선 머리 아프던 것도 머리 다 아프고 예. 어쨌든지 사지머니가 써서 지금 얘 어지럼증도 기타게 했는데 어지럼증이 안 나니까 사람이 정신도 나고 용 좀 빠르게 해줬습니다.
1: 아, 그 말이 맞습니다. 바로 그렇죠. 예예. 예, 예.
5: 그래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지금 가격 올라가기 전에 한 70각 빼다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70각 싸면 100각 줍니다. 이 정도 되면 예. 여러분들이 건강 회복에는 큰 받침돌이 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냄새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 눈이 자꾸 독이랑 살아나고, 이 자꾸 피지니. 아마 예. 눈물도 나고, 이래서 내가 지금 냄새가 선택해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많이 지금 나사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1: 예.
6: 눈이 피지던 것도 많이 났고 자꾸 공기 살아나그라는 게 그게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1: 예,
6: 예. 예, 바람 자꾸 막 눈물 나던 것도 좀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6: 이번에 활도 이번에 15가 배달받다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눈병 치료에서는 맹서바일 겁니다.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6: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7: 네, 저는 내일 싸지 원에 그래 처음으로 싸서 지금 먹습니다. 어째서 먹는가 하면 예, 내 이틀이 좀 걸린 지 오란데 약을 먹다가도 또 일 없으면 아이 먹고 이랬어요. 아이 7월 초에 어느 날에 갑자기 불셀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코리 무겁고 보람이 어지럽고 생각이 이들이 나지 않고
1: 예. 어, 갑자기
7: 힘이, 예. 예, 힘이 하고 맥이 없어서 예. 아 약을 먹어야 되겠는데 불셀로 무슨 집에 있는 약을 두루두루 해서 말하면 안고 안고 지먹으시잖아 그날은 지났습니다.
1: 예.
7: 그날은 지났는데 아 약을 먹어야 되겠는데 무슨 약을 먹겠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선생님이 강의 그런 사지원에게 인삼보 인삼에 치료되고 로경에 다섯 배를 소리를 이게 생각.
1: 어, 예.
7: 예. 제가딱 싸서 지금 예, 활동이 참가해서 지금 어쩌면 여러 날 먹고 있습니다.
1: 예.
7: 예. 지금 효과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7: 무겁도 없고, 그것도 까만 것 같은 게 생각이 없고, 이랬던 게 지금 예, 골이 가볍고, 생각이 나고, 골이 정신합니다.
1: 예, 그게 노흥 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동맥이 막혀서
7: 예, 예, 예,
1: 기억세포를 살려주지 못하게 그런 겁니다.
7: 예,
1: 주의해야 됩니다.
7: 그래서 예, 그런 선생님과 묻지도 않고 때까다 싸서 예, 지금 먹는데 효과를 영 돕고 예, 다른 저도 여러 가지 병도 있습니다. 그래 영 효과를 지금 잘 보고 있고 예, 눈에 붙이는 약이 도대체 그리 돕습니다.
1: 아, 예.
7: 예. 저는 예, 눈이 좀 이전에도 간고약 먹다가 좀 별로여서 아이 먹는데 아이 먹었는데 아, 눈이 눈뚝이 슬고 예, 눈에 눈물이 약간 그냥 고였습니다. 그랬던 게 눈뚝이 시원하고 예, 눈물이 고이던 게 이게 없어졌습니다.
1: 예. 예,
7: 지금 계속 그게 안 좋은 약이 있으니까 나 계속 붙이고 있는데 아 이번에 제 싸지원에 싸기를 잘했습니다.
1: 너무 선택이 우수합니다. 예, 예.
7: 예, 예. 그래서 예, 약이 많으니까 나 열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시간적인 국한성을 받지 않습니다. 5년, 10년도 문제가 없다 했죠.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싸지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 싸지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여기에 포함된 426가지 천연 영양 활성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 까맣게 돼 건네 익지요.

0: 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내 충족가량이 그 혈액 공급이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매개 신경 식품마다 본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아주 미세 순환까지 책임져 주게 돼 있으니까 개개의 신경 세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본 제품에 속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면역계통이 개선됩니다. 인삼이 6배, 로갱이 5배, 이제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도 그리고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엽산, 뭐 보통 임신부들이 부산과에서 그 권하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뭐 때문에 뇌발육과 여기 ADK이란 이런 성분과 엽산이라 성분 자체는 모든 세포의 대사를 그 올리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세포의 대사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우리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기억이 앞이 새까매 나거나 혹은 오림증이 나거나 혹은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기억이 잘 되지 않으면서 때때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감기를 한다면 감기 일주일에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주, 세 주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종류가 자라거나 암세포가 자라거나 이런 것도 모두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숨이 차지 않고 혈압이 조절받고 혈지 그리고 그 반년 1년 견제하고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보라 했죠. 혈액검사를. 그렇게 되면 원래는 화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많았을 건데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그런 화살이 기본상 없어질 거라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뇌 익지 기억이 잘 되고 건뇌 이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호흡도를 관리하고 삼고증,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가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매롱양양하는 어떤 분들은 바깥에 나가게 되면 이뻐졌다 젊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세포의 정상 대사가 유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적절히 추천하니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황공표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생활에 지칠 때마다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곳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익숙한 집을 떠나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면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산바람을 맞고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도시의 스트레스를 모두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길가의 소소한 음식, 또 낯선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도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겠죠. 가까운 공원이나 작은 마을로 떠나는 소소한 나들이도 여행입니다. 여행을 통해 세상의 넓음을 깨닫고 돌아온 뒤에는 더 활기차게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선사는 여행은 삶의 작은 행복이겠죠.

네, 국내 여행집 코너가 여러분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고. 마음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찾게 되는 곳이 바다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물결을

하늘을 보면 머릿속 복잡한 걱정들이 파도에 쓸려 사라지는 것만 같은데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에 스치면 마음이 참 가벼워집니다. 잔잔한 물소리를 듣고 모래사장을 걷다 보면 평소 잊고 살았던 작은 행복들을 떠올리게 되죠. 아, 해가 지며 물들어가는 주황색 하늘과 바다의 경치,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바다는 슬픔도 기쁨도 모두 품어주는 넓은 품 같은데요. 힘든 날 바다를 보고 돌아오면 다시 일상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언제나 편안한 위로를 건네주는 바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쉼터와도 같아

그래서 오늘은 바다와 역사가 어우러진 산동성의 보석 위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바다 가기 참 좋은 날씨죠. 산동반도 동쪽에 자리 잡은 매력적인 해안도시 위해로 떠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위해 도시 자체부터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위해시는 계절풍 대륙성 기후에 속해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고 계절풍의 영향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깊은 해양 역사죠. 중국 근대 최초의 해군인 북양해군이 발상지이고요. 갑오해전의 전쟁지로 해양문화와 혁명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특별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위해 여행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필수 관광지는 바로 류공도 풍경구입니다. 류공도의 지세는 북쪽은 높고 가파르게 절벽이 솟아있고 남쪽은 평탄한 땅이 길게 펼쳐진 형태로 옛날부터 해안을 지키는 요충지입니다. 섬 이름의 유래도 흥미롭습니다. 한조 때 류공 류씨의 어머니가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백성을 돕는 일을 즐겼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기도 하겠습니다.

관광지 전체는 크게 자연경관군과 인문경관군으로 나뉘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자연명소로는 치정산, 동홍, 련꽃만, 류공샘, 오화석 등이 있고 역사와 관련된 인문명소는 정말 알차게 갖춰져 있습니다. 북양수사 제독서, 철부두, 수사학당, 석부두, 각종 포대는 물론 중국 갑오전쟁 박물관, 갑오전쟁 진열관, 류공도 방담원, 국가 삼림공원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어 하루 종일 둘러봐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류공도는 위해 시내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왕복 이동 시간을 포함해 약 1시간 정도를 예상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명소인 중국 갑오전쟁 박물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곳은 북양해군과 갑오해전을 주제로 한 기념성 박물관으로 중국에서 근대 해군 시설이 가장 잘 보존되고 유물 수량도 압도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박물관 안에는 북양수사 정원함이 침몰한 바다에서 발굴된 다양한 해저 유물들이 전시돼 당시 전쟁의 생생한 모습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박물관 출구에서 동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실제 군함과 완전히 동일한 1:1 크기로 복원한 정원함이 전시되는데 함선 내부 모든 구조물을 원형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 당시 해군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섬 동쪽에 위치한 동호포대는 걸어서 가기에는 동선이 좀 길고 힘들어서 관광차를 이용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다음으로 꼭 들려야 하는 곳은 북양수사본부인 제도부입니다. 제도부에서 더 서쪽으로 이동하면 옛 수사학당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당시 해군 인재를 양성했

있던 교육기관으로 과거 가르쳤던 교과목과 실습에 사용했던 각종 기기들을 전시해서 옛 해군 교육 시스템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류공도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대형 관광지는 위해 화하성 풍경구입니다. 화하성은 무려 16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용산 일대 44개의 폐광산을 복원한 곳인데 생태 복구, 환경 정비와 관광 개발을 함께 진행한 대표 성과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동방 고전 문화를 개발한 대형 생태문화 관광지로

요 명소만 해도 10군데가 넘습니다. 화하제일페루, 생태교육장당, 화하생태체험관, 고공 5D 유리다리, 위해 선유해양세계, 그리고 인민방공교육관, 민속문화관, 룡산화국, 문화국, 우왕궁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마련돼서 하루종일 즐기기가 참 좋습니다. 그중 상징적인 화하제일페루는 피광산 복원공간 우에 지형에 맞춰 건축됐고 명청시대 전통 페루 양식을 본땄습니다. 남북길이 86m, 높이 21m로 동쪽을 향해 세워져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웅장한 기세가 압도적이고 또 가까이에 다가가면 화려한 금색 장식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또 교통특색 민속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남북 전통 고층 건물의 장점을 융합해 위해 고유의 민속 풍습과 무형문화 유산을 전시해놨습니다. 사진 명소로 유명한 문화골은 옛 광산 통로 양쪽 벽에 각 시대 서예가들의 작품을 조각해놓아서 예술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추천할 관광지는 국가 4위급 명소인 리메만 풍경구입니다. 크게 국제 해수욕장, 리메 공원, 국제 레저 요트 기지 세 구역으로 나뉘고 산림과 바다가 어우러진 생태 풍경을 중심으로 햇살 바다, 백사장 세 가지 해양 레저 요소를 모두 갖춘 복합 휴양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해수욕장은 위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표 해변으로 총 길이 2,800m에 달하고 모래가 부드럽고 바닷물이 맑습니다. 어린이 놀이 공간, 해상 오락 시설과 인기 핫플레이스인 횃불 팔거리가 조성됐고 동쪽 잔교는 1986년판 서유기 18번째 화 촬영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드라마 팬이라면 꼭 둘러보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림해 공원은 천무송 림대를 중심으로 원시 생태 숲을 보존했고 산책로 전망대, 문화조각, 작품군이 마련돼서 자연 속에서 가벼운 산책과 휴식을 즐기기가 좋습니다.

마지막 국제 레저 요트 기지는 요트 체험, 해양 스포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럽풍 건축물과 해안 민박촌이 조성돼서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공원 명소는 위해 환취루 공원입니다. 시민 휴식 공원으로 지리적 위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쪽으로는 창산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동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며 남쪽은 불정, 북쪽은 고맹경 군봉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루각 정상에 오르면 끝없는 푸른 파도가 시원하게 펼쳐지고 사방이 푸른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환취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관광객은 물론 현지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위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박물관도 한 곳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역홍상 비단문화박물관입니다. 교동지역 비단문화를 핵심 테마로 고대 동아시아 해상 비단의 길 시발점 중 하나인 위해의 비단 발전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에는 누에치기, 비단짜기 기구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구역이 마련됐고요. 총 371점의 유물과 솜짜기 같은 무형 전통 기회를 보존하고 있어 전통 공예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둘러보느라면은 피로가 쌓이겠죠. 여행 피로를 한 번에 풀어줄 힐링 장소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탕박 온천입니다. 탕박 온천의 천연 온천수 온도는 무려 87도에 달하고요. 수질이 맑고 깨끗하며 사계절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희귀한 온천으로 식수로 마시거나 목욕을 해도 좋다고 합니다. 하루 최대 채수량만 해도 4,500여 립방미터에 달하고 각종 질환 완화와 건강관리에 효과가 좋아서 온천 전문가들 사이에서 온천 중에 최고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온천센터 안에는 60여 개 각기 다른 천연 온천탕이 마련돼 있어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산동성의 보석 위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위해 풍경을 둘러봤으니 여행의 진정한 묘미 미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행 중에 또 다른 묘미가 있다면 역시 현지만에 존재하는 현지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현지 음식입니다. 구경하는 행복이 있다면 먹는 행복도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죠. 아, 위해에서 꼭 맛봐야 하는 특색 음식 첫 번째 음식은 고등어 물만두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등어를 굽거나 졸여서 먹는데요. 고등어 물만두는 위해 전통 향 음식으로 고등어 살과 돼지고기 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맛이 참으로 일품입니다. 한입 베어물면 생선과 고기의 진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며 고소한 풍미가 느껴지고 만두피는 얇고 소가 푸짐하게 들어간 점이 가장 큰 매력이 되겠습니다. 물만두 외에 같은 소로 만든 찐만두도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해체 찐빵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다에서 채취한 신선한 해체에 당면과 으깬 두부를 섞어서 소를 만들어 찐빵으로 한입 먹으면 바다의 짙은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왔으니 당연히 해산물도 빠지지 않겠죠. 두 번째 필수 메뉴는 해산물 찜입니다. 굴과 각종 조개 등 당일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통째로 찜통에 넣어 쪄서 먹는 요리로 위해 방문객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맛봐야 합니다. 해산물 본연의 달콤하고 짭짤한 맛을 살려주는 살려주고 또 특제 찍어 먹는 양념장이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찐 해산물 전문점에 들러서 신선한 바다 음식을 마음껏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위해찜, 즉 위해 민즈입니다. 고구마 전분을 원료로 만들어서 젤리처럼 탱탱한 식감이 특징인데 네모난 젤리 덩어리를 겉면에 노릇하게 구운 뒤 마늘즙과 고추기름 그리고 현지 특유의 양념소를 넣어서 버무려 먹습니다. 여름 야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서민 간식인데요. 그리고 넷째는 향토 음식, 넷 번째 향토 음식은 건어물 튀김입니다. 말린 생선을 잘게 썰어서 옥수수 가루와 섞어 겉면을 노릇하게 튀겨낸 음식으로 속에는 생선 특유의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가득합니다. 좁쌀죽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궁합이 아주 좋아서 산동성 전역에서 유명한 향토 요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요리 추천 메뉴는 전복 비빔면입니다. 얇게 점여 데친 신선한 전복을 따뜻한 면 위에 올리고 채소와 송송 쓴 파를 얹은 뒤에 양념장을 넣고 비벼먹는 요리인데 맛은 상큼하고 느끼함이 전혀 없고 면 자체의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어서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류공도 역사명소로부터 생태풍경구, 힐링온천, 또 위해 특식 미식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역사와 바다, 맛있는 음식이 모두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 위해로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께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자그마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숨이 막힐 때 여행은 나에게 하나의 탈출구와도 같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일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고 처음 보는 풍경을 눈에 담으며 평소 짓눌렀던 걱정들을 흘려보냅니다. 길에서 만난 따뜻한 음식, 우연히 나눈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 해가 지는 하늘까지 참으로 모두 소중한 선물입니다. 멀리 해외가 아니어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가까운 도시나 조용한 마을로 떠나는 짧은 여행도 충분히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지친 마음에 다시 활기가 차오릅니다. 언제나 새로운 기대를 안겨주는 여행,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친구는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의 친구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가까운 친구에게 이 노래로 따뜻한 남부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노래한 가요.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김창욱 가수가 부른 사랑을 노래하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의 손맛은 무엇일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맛이 있는데요. 특별한 요리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가장 평범한 음식 속에 깃든 정성입니다. 류은정 작사, 손춘남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어머니 배추김치를 전해드립니다.

청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박송철 작곡의 황순자 가수가 부른 청산 서곡을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윤금남 작사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언제나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약 근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곽에는 세 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아홉 곽이면 한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 이 근신고는 약량이가 많습니다. 한 병사리가 300g 되는 겁니다. 병사리는 큽니다. 예, 그래서 농축액이기 때문에 또 하루 잡순량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순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병사리에 약이 한 마제나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거우방이랑에 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오래 다르기 때문에 약이 적게 되면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유효 성분이 다 이렇게 추출해서 나오고 이래가지고 농축액으로 나온 겁니다. 잡숙이 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갈씩 이래 부숴서 그 다음에 따가물 불릉불릉 끓는 물이 한 반공기 떠놓고 거기다 이렇게 한 숟갈 넣고서리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쑥 풀어서 마시면 됩니다. 식전에 잡수는 겁니다. 예, 결국 또 우리 이 약은 유일하게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고 딱 거기다 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10곽 사게 되면 8곽을 더 드립니다. 이러면 1년 쓸 수 있고 10곽 사는 분들부터 우리 먹어드리는 감은 웅담분들입니다. 황금색 웅담분이 한 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웅담 특급 웅담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5곽에는 15곽 더 드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15곽 환자분들도 웅담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웅담분 난 싫다 하는 분들, 난 침도 안 맞겠다 하는 분들, 그 대신 우리 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침구도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고루고루 다 나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황제 내경에서는 침 맞는 게 료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침은 한번 맞게 되면 한 4나흘 먼저 휴식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맞고 매일마다 맞는 게 아닙니다. 예, 매일마다 맞게 되면 사람 기 빠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겨울철하고 여름철이 또 틀립니다. 여름철에는 모든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땀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겨울 침도 우리에서는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말 환자분들을 책임지고 치료하자는 이런 각도에서 정말 편리하게 서리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 와서 침 맞고 그 다음 다시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엄청 좋지요. 편리하고. 예, 그래서 21세기 아주 좋은 말이가 뭐인가, 또우디란 말이 있습니다. 또우디란 게 뭐인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예,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자꾸 구분기를 걷지 말고 저번에도 그 영정이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그분도 사적 돌아다니며 치료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 아이들 가족들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또우디란 말을 했습니다. 또우디하기 때문에 예, 채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침도 놔주는 겁니다. 예, 개체하면 그 이치식 말만 그래서 약을 쏙 환자분한테 팔고는 끝이 나는 게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효과 없겠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떠우디라는 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우리인데 어서는 환자분들이 몇 년 동안 저를 믿고서리 계속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어디 좀 불편하거나 이럴 때면 수시로 저한테 전화와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한 이런 방법이라면 다 알려드리고 예, 이래서 우리 약도 그렇습니다. 쓸 때 우리 이 근신고는 기본적인 처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 기초상에서 우리 증상에 따라서 예, 어느 약제는 더 많이 들어가야 효과 좋고 이게 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약제를 배합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효과 잘 보는 겁니다. 침구가 딱 들어감으로써 전신에 막힌 경락을 다 열어주면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0: 맨 약을 쓰기보다 효과도 빠르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환자분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감동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를 믿고 계속 이렇게 다니는 게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한 이 경력도 우선 20년 넘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상 연변이 환자분들이 저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다 병도 보여봤고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가 생전에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설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그래서 그때 기억을 인해 가지고 자기 불편할 때 또 찾아오고 남들 소개로 찾아오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까 환자분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을 완전히 료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 병원은 어떻게 돼서 이런 병이 왔고 어느 방면이 문제를 인해서 어느 장기가 문제 생겼다,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말이 맞다 이렇게 동의하고 이래가지고 소리,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우르르 나와서 그러면 이 전세한테서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예, 그래서 항상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료해를 하고, 예,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예, 먼저 저한테 와서 진단받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이 나오지수의 역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오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머리에 물이 찼다의 뜻이죠. 예, 제가 항상 그런 말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 가지고서 내 질병을 몽땅 진단 못합니다. 어떤 건 나타나다 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가서 피를 빼서 검사하는 법은 있지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나쁜 물이가. 그래서 이 나쁜 물은 제일 중요한 이 물이가 대사에서 나가는 길이가 어디에 있는가. 중의에서 말하는 산자오시통이라는 겁니다. 서의 해부학 각도에서는 림파계통으로 말하죠. 그런데 이 산자오시통이가 언제 공작하는가. 밤에 9시부터 11시 어간에 공작합니다. 이 산자오시통 열기입니다. 그럼 이럴 때 잘 준비를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땐 자지 않고 막 새벽까지 아이 자고 계속 이런 날이면 그 산자오시통이 열기지 않아서 인체내 들어온 이런 물들을 대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물을 하게 되면 잘 알아먹던데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노지수 있습니다. 폐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관절에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관절에 물을 빼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간 낭종, 쓴 낭종, 이 다 물이 찬 겁니다. 그리고 간경화 복수, 복수도 물이 찬 거죠. 그래서 이런 물들이 잘 나가지 못합니다. 이거에 병원에 가서 거기서 대고 물을 빼서 쓸데 없습니다. 그거 빼는 순간 또 그 자리를 무리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물을 뺄 때면 사람이 원기가 팍 빠집니다. 근데 중의학은 이 중약제 처방이가 전문 어느 곳에 물 이런 것들을 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방이가. 그러면 노지수에 일단 생기게 되면 중얼옌 같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옌, 비도옌이 이 코 그짝이 염증이랑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병원에 가서 치료가 좀 잘못된 겁니다. 얼비 호크에 가서 또 이거 염증 치료를 하죠. 노지수에 이거는 또 달러 치료를 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세는 대뇌 안에 물이 차서 그 옆팔에 신경 눌러놓거나 이런 독소가 빠지지 못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저도 예,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서 그 증거로, 싸움 먹기 시작했는데, 네. 그거 먹기 전에는, 아이고, 여러 가지 증상이 어찌 심한지 죽을 뻔했습니다. 갈아붕기라,
0: 갈아붕기.
2: 예, 그런데 이 그 증거를 먹으면서부터 예, 갈아붕기 첫째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그 갈아붕기는 그 피부 그 밑에 있잖아요. 습열이 깨가지고서 그런 겁니다. 건신고가 이게 반샤세신탕이라는 이 처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습열을 빼주지 않습니까? 그럼 갈아붕 증상은 잘 해결됩니다. 네.
2: 습열이 있어 그렇습니까?
0: 네, 습열이 있어 그렇습니다. 네.
2: 그리고 이 밴디가 또 있고요.

0: 변비 해결됩니다. 우리 그 공룡수 씨도 변비도 해결된다고 썼고. 예.
1: 네.
0: 여보세요.
2: 예.
0: 예예.
2: 그다음 그리고 저기
0: 뭐
2: 귀에서 소리도 나고요.
0: 응, 귀 소리라는 거 해결된다고
2: 썼어요. 안 되고.
0: 예.
2: 안경화도 더 있고요.
0: 네.
2: 입에서 입이 입맛이 또 씁니다.
0: 네, 예.
2: 여러 가지 면역을 아주 나빴는데, 이 경증으로 먹으면서부터 이 증상들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우리 건신고 본신이가 또 간경화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 경락이 잘 열리게 되면 담낯이 좋아지기 때문에 입이 쓴 증상 해결됩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증상이 다 완화되니까
0: 네.
2: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라분지 첫째 일 없으니까
0: 맞습니다. 예, 그게 좋죠.
2: 예. 소리 나서 자주 못했는데 아, 지금 또 소리가 나지 않을까.
0: 네.
2: 예. 이때 쓰고 밥이라 먹고 싶지 않던 게 지금 밥도 잘 못 쓴다. 아예 쓰였습니다.
0: 예.
2: 그럼 여러 가지 메뉴로 좋은 점이 영 많으니까 이 근심 거론에 계속 싸 먹을 예사입니다. 제가 지금 먹습니다.
0: 네. 근심과하고 혈배관 네. 같이 쓰죠. 예? 예.
2: 세 가지가 다 겸해.
0: 봉수빵도 정말 전번에 쌌겠구나. 예, 예.
2: 그렇게 먹어 이롭습니까?
0: 네. 다 좋죠. 예.
2: 예. 그래, 네, 이 약을 또 주문합니다.
0: 아, 이번에 우리 활동 크게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이 결정에 사는 분들, 10곽 이상 사는 분들부터 또 특급 응답분도 드립니다. 1680원짜리. 예, 지금 빨리 전화 치시오. 2880018번.
2: 예, 2880018.
0: 예.
2: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노지수이 이 김에 우리 그 황제내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남파脚종, 女파头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남성분들은 절대 발이 붓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절대 머리가 붓기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 커진다. 이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0: 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는 건신고하고 혈배랑 같이 쓰는 사람입니다.
0: 아, 예.
3: 예. 이전에 병원에서 위축성위염 진단 받았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위축성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아팠던가, 혹시 아프고, 막 불 어떤 때 찢은 것은 아니고요.
0: 맞습니다.
3: 조금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차가워서 이 차가우면서 이렇게 빽짱한단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이 항상 내 옆단 말 입에서 떨구지 않고 있었습니다.
0: 네.
3: 때 보니까 혈압이 빈혈이 생기더라 말인데.
0: 네.
3: 그러니까 가슴에 저기도 올리밀지 소화도 잘 안 되지. 영 심장이 그러면서 숨이 차고 뒷장등이 어깨 이런 데 다 아파나 왜 어떤 때는 막 이빨까지 아파서 온밤 자지 못할 때 있었단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손발이 항상 차갖고 물을 마실 때도 또 잘 찢긴다. 무슨 나 먹으니까 별난 증상 다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0: 맞습니다. 네.
3: 그래 한번 좀 선생님께 좀 진단 받아보자 하고 저리 선생님께 갔다가 선생님께서 이 건신고가 이 저기나 해결관 같이 쓰셔 이래면 많이 낫긴다 그리고 또 친구도 좀 하고 이래서 정말 치료 시작된 했는데 벌써 예 친구를 맞을까 예 이런 별난 증상들이 많이 감소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소화 이제 굳이 국물이 올라둔 게 또 꿈꾸이
0: 예.
3: 가슴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손발이 벌써 엉기돌더라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지금 아이미 나던 것도 너무 멈추고 혈압이 그렇게 내려가던 게 온전되더라 말입니다.
0: 사실은 우리 그 지금 위축성 위염이라 했지 않습니까?
3: 예.
0: 위축성 위염 하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자꾸 그 염증 치료에만 집중합니다.
3: 예.
0: 위축성이란 게 뭐니까 위가 위축이 왔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3: 예.
0: 위가 어째 위축이 오는가? 위가 잘 움직이지 않고 늘어났다 쫄아.

0: 그렇다 이거 동작이 없게 되면 점점 위축됩니다. 기실은 위가 움직이게 하는 이 작용이가 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에서 간 경락이가 잘 통하지 않다 할 때 간무 크투랍니다. 그러니까 나무 목재가 직접 토지를 크한다. 그래가지고 위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치료할 때 소염제를 쓸수록 이 위축성 위가 위축된 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염증을 해결한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간 경락을 먼저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신고가 어째서 온 감은 간 담낭 이걸 치료하는 처방이 여기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경락이 잘 움직이게 되면 위가 잘 움직입니다. 그럼 위축성 위염이 해결되는 거죠. 위축성 위염이 해결돼야 우리 빈혈도 해결되고 어지럼증 난증상도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예.
1: 그렇게 빈혈이라 있고 그래서 어지럼증 자꾸 나고 할까에 그래서 귀에서도 윙윙 소리 나는 것 같고
0: 네.
1: 영 불편하더라 말인다.
0: 예.
1: 그러던 게 이게 자칭자칭 정말 많이 나사졌다 말인다.
0: 우리는 공론 수치에다 명백하게 귀에 소리 나는 거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예.
1: 거기다 딱 쓰니까 혹시 어떤 건 무슨 어떤 약들은 100가지 다 써도 무슨 효과 못 보는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0: 그렇죠.
1: 100가지 먹어보면. 예.
0: 처방이 이렇게, 틀리죠.
1: 네, 이렇게 선생님 그 선생님인데 가서 한번 이렇게 진단도 받아보고 네. 물어보고 이렇게 약 쓰니까 더 신심이 들어 말입니다.
0: 어떤 팔지 않습니다.
1: 예.
0: 지금 대부분 병원에 가게 되면 그래서 맨 검사를 가득 하고
1: 예,
0: 마지막에는 별로 진단도 안 나오고 그러면 마지막에 거기서 뭐 환자가 말하는 게 니네들 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죠.
1: 예. 이렇게 글쎄 건신고 일이 좋은 약이 있는 거 글쎄 같이 응용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0: 네. 네.
1: 계속 먹으면서
0: 네.
1: 공고히 할 예사입니다.
0: 네. 네. 2880018번 네. 네. 전화 주세요.
1: 예,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 그 이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예, 나는 이 건신고를 쓰기 전에는 예, 정말 약이란 약은 많이 써봤습니다. 수술을 몇 번씩 받다나니까 예, 엄청 쇠약하고 원래 더 해답인데가 되고 그래다나니까 빈혈거도 있고 하는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3: 예, 지네 쇠약해서 그래서 내겼고 어지럽고 그래서 정신 안 나고 그 소화해야 되지 그래서 높은 자리만 갖고 찾았단 말입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약 써도 어제 약 써도 점점 더 합디라.
0: 네.
3: 낫지 못합디라.
0: 처방이 틀릴까나.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방송 듣고서리 아무래도 선생님 데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0: 진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그래 한 게 다 돌아댕기 진단하는 거가 왕창 다릅디다.
0: 예.
3: 예. 그래서 내가 뭐 선생님께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친구도 하면서리 효과 보기 시작한 게 또 뭐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0: 예.
3: 지네 어지럽고 서리 소화 안 돼서 거기서 똥 내키는 것 같아서 소화 안 된다면 어째 그렇게 가슴이요 뒷값이 딴돌이요 그렇게 아픈지
0: 예.
3: 막 얼리 밀리 용 바보때다. 그래던 게 선생님이 벌써 진단이 선생님으로 간경락이 싹 막힌 게 소화되면 어느 말이 되겠는가
0: 하더라.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그날부터 그래서 친구를 하고 한 게 첫날부터 친구를 하니까 나 예. 저리 정신부터 나왔더라.
0: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게 지금 사적 돌아다니며 치료받는데 진단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화해야 된다면 자꾸 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죠. 근데 저한테 오게 되면 저기라는 생각이 위 문제 아닙니다. 기실은 위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 경락이가 위하고 비장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간 경락이 일단 막혔다 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은 음식이 천천히 내려 못 가고 그러게 되면 거기 한기 꽉 들어차면서 적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침구도 그렇습니다. 침 넣을 때 먼저 간경락을 열어주는 기초상에서 우리 적에다 이렇게 침을 꽂죠. 이래야 치료가 완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건신고가 거기에 대한 이런 딱 처방이 됐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래서 나는 이게 피도 많이 더 와준다 하니까나.
0: 그렇죠.
3: 거기로부터 했단 말인다.
0: 예, 우리 여기 수우탕, 고대로부터 유명한 수우탕이라면 그래서 피를 보충해준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예. 그 수우탕, 이거는,

0: 별 처방 여김에 숙지하고 당귀 빨설하고 천궁 이 네 가지 약재가 딱 결합됐습니다.
1: 예. 예, 예, 약 처방은 영가수때다 효과를 그 그와 같이 잘 납대다 그래.
0: 네.
1: 예, 그래 나는 정말 좋아이 돼서 이 내 물을 먹어도 먹지.

0: 먹기 시작한 게 아, 본다면 정신 챙겨졌습니다.
1: 예.
0: 지내 막 어지럽고 하고 하던 게 그다음부터는 예, 머리 어지러운 게 없어질 때가 치고 막고 이래고 예.
1: 네.
0: 그다음에는 예, 머리에서 막 땀이 막 탕탕 떨어지 뭐
1: 네.
0: 그게 또 너무 바쁘대.
1: 바쁘죠.
0: 머리에서만 해준 말 말이냐.
1: 네.
0: 심장이 나쁘다 합대가.
1: 맞습니다.
0: 예. 그것도 예, 어좀 멎었습니다.
1: 네.
0: 나 연이 탈 것 같으니. 아 그리고 뭐 슬금이 있어서 그것도 슬금 뭐 신경 가더라 말이냐.
1: 예.
0: 예. 찬물을 탁 풀어놔도 그시나 예. 아, 자꾸, 이게, 제대로 참느라 해도 실수 나간다 말인다.
1: 네.
0: 거기 야수도 다 아이들인데, 어느 새로 선생님 친구 마음에서 생각도 못한 게, 어느 까마귀 거기는 꼴수없다.
1: 맞습니다. 네.
0: 예, 그리고 또 짜게 바람이 그 뒤에 올라오는 거, 야안에 수술한 다음부터도 예, 너무 허약할까나. 저녁에 맞대먹고 짜게 바람이 오른다면, 거기 어찌 그리 바보든지.
1: 네.
0: 선생님 친구 한 남자 이날 깨고서 한 번도 갔다 가야 한다.
1: 네.
0: 어, 용서했을 때다, 그래서리. 그래서리, 그런 모습이니까. 소아 아이되던 것도 되고, 내 혈압 계속 더 혈압이 돼서 그랬던 게,
1: 네.
0: 저번에도 선생님들 가서 혈압 재고 있잖아. 82에 125대다,
1: 용. 혈압이 낮다는 거는 그게 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0: 예,
1: 우리 여기 쓰우탕이가 피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 돌아오는 겁니다. 예,
0: 예 그래 용서했을 때도 내 이때 그래서 이런 혈압 가게 못 봤습니다.
1: 예.
0: 60에 90에서 올라 못 갔습니다.
1: 아, 대단히 엄중한 저 혈압이죠. 예,
0: 예 그래서 노공사이고 왔다 합대다 선생님.
1: 네, 선생님 무조건 옵니다. 예,
0: 예 왔다 합대다. 그래서 내 선생님 내가서 이렇게 올바른 진단을 바꾸서리 이랜 다음부터 약을 효과 보기 시작한 게 우선은 소화도 잘 되고 선생님도 전번에 또 고충약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네 한 게 그 다음부터 속이 쭉쭉 내려가서 다 풀립니다.
1: 예, 그 밀바이가 엄청 좋습니다.
0: 예.
1: 몸 안에 모든 물 그다음 모든 가래 한 번에 저리 내보냅니다. 예.
0: 그래 그런지 그 다음에는 예, 다시는 이렇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1: 네. 예,
0: 참 좋습니다. 네 그래 우선은 우선은 건신고도 쓰면 혈당 같이 쓰자마자 그래서 그 건신고도 우선은 떨구지 않고 계속 쓰려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활동 좋을 거 나서 더 쓰려고 그랬다.
1: 예예. 이번에 활동 좋을 때 빨리 장만해놓는 게 좋습니다. 예.
0: 예.
1: 어, 288-0018번 전화 지시.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어떻게 돼? 이 귀에 귀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소리 나고,
3: 예.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나면 이 저 눈이 있잖아. 어제 항상 예, 있는 양이어도 그렇고, 아이디어, 입구석 깔깔하고, 뽀얗고, 그 다음에 내가 참어째 눈물이 나오고, 예, 여름에도
1: 네.
3: 그렇게 눈물 나더라 말인다.
1: 예.
3: 겨울에도 하고 그리고는 입이 항상 그렇게 썩다
1: 네.
3: 썩어지더니 무슨 뭐나 다 먹기 싫지 겨우 옛날에는 그 달달한 길에도 혹시 있으면 또 무슨 먹지 말아야 돼 당뇨 있고 하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그다음에 입이 쓰니까 그렇게 또 먹고 예.
1: 네.
3: 원래 다 당뇨 그러니까 당뇨도 예, 좀 저소리 참 아이디고 예, 그렇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란도 이제 고기라 먹는데 계란도 예, 못 먹겠다만 자꾸만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입에 대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좀 영양도 좀 용마에 좀 떨어지고 예, 깨우 이 뭡니까 소화가 그렇게 아이들이라 말입니다. 소화 아이들이 나고 계속 들이 나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저 이 어떤 때는 막 쓰리고 예, 소화 아이들과 하니까 나긴 남 또 먹지도 못하고 이래가 사람이 요이고 이래던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선생님 예예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이 전문가 건신고를 이렇게 좀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안개를 건신고를 먹었습니다. 또 혈배가 같이 먹으면 효과도 좋다 해서 혈배가 네.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간다면에 또 예, 면비로도 그렇게 침구도 해주고 해서 예, 전문가 치료 받았습니다.
1: 네.
3: 이게 이전에 약 먹을 때보다 침구로 해서 침구에서도 별로 예, 효과 어제 더 나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1: 예. 당연히 그렇죠. 예, 침구 결합 예.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3: 이전에도 이러저러한 약들을 좀 아예 가차놓고 이것저것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원하지 못하던 게 좀 안개를 했으면 치료받고 이런 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오해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이렇게 하나둘 없어지면서 지금

0: 밥도 잘 먹고 사도 잘 되고 하니까 예, 사, 예, 먹는 것도 잘 먹고 사람 예, 뭡니까 맥도 나고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점점도 있고 해서 예,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가격이 오른단 말 듣고서 예, 싸다고 그랬다.
1: 예, 예.
0: 조금 더
1: 예, 그 철배강이가 지금 가격이 오릅니다. 근신공은 원래 가격입니다. 그래서
0: 아,
1: 2880018번 빨리 전화 주시.
0: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남성분들이라면 발을 안 붓기거나 여성분들은 머리 커진다는 게 뭔가 머리 안에 나우지수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나우지수이가 일단 생기게 되면 사람이 귀에서 소리난 증세 막 나타납니다. 어지럼증도 나고 평형 잘 잡지 못하고 그 면풍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비도 엔드 생기고 그러면서 또 노지수일 인해서 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현상 이런 방면에서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우리네 인생 보내드립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우리의 일상, 함께 웃고 울고 걸어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듣는 이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여정.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익혀가며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거겠죠.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 어떤 화려한 꽃보다도 아름다운 당신. 늘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가요? 꽃보다 당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늘 그리움이 묻어있는 곳, 정다움이 묻어있는 곳이죠. 멀리 떠나 살아도 늘 그리운 곳, 바로 고향이죠. 고향으로 데려다주는 가요입니다.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가자,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유롭고 둥글게 살아가자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가요 둥글둥글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족이 있기에 행복하고 가족이 있기에 든든하죠. 어화동동 동의가정은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의 소중함을 노래하며 듣는 이에게 가정의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어화동동 둥이가정을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화려한 이름 없어도 소박하지만 자신만의 빛을 내는 이름 없는 꽃처럼 평범하지만 빛나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한 가요. 문춘산 작사 남려령 작곡의 이름 없는 꽃,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감성적인 멜로디와 가사로 마음 깊은 것을 울리는 류천 작사 작곡의 인생의 메아리 보내드립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정, 친절한 사람들을 담아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를 전해주는 가요. 계절마다 부동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변, 멋의 행복, 맛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연변입니다. 김경련 작사, 김남호 작곡의 연변으로 놀러 오십시오. 리명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예예.
1: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여행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친구 하나 얻는 것이 더없이 행복입니다.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에 머물러진 친구라는 인연을 소중히 가꿔가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의 입장권 부분 연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혁신 승격하여 단기 흐름을 장기적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켜 전과정 소비 순환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주 소비 시장의 규모 확대와 품질 제고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3: 올 상반기 훈촌철도 통상구 수출입 화물량은 총 149만 톤에 달해 동기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그중 수출 화물량은 3만 4천 톤으로 36.2% 늘어나 역대 동기 최고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2: 부동산 관리 분야의 혁신 실천으로 공개 도급진을 단건설 인설 기층 치례를 핵심 질서로 삼아 전통적인 관리 모식을 타파하고 투명화 정밀화 공동치리화로 부동산 관리회사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하여 도시 기층 치리의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연변 소비시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상업문화관광체육융합발전사로 입각해 입장권 부분연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혁신 승격하여 단기 흐름을 장기적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켜 전과정 소비 순환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주 소비시장의 규모 확대와 품질 제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각 경기장에서 연변의 명태 응원단이 인터넷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속 특색춤과 지역 특산물을 결합한 독특한 응원 방식으로 영상 플랫폼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연변의 새 문화관광 명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명태춤으로 연변 민속 매력을 알리고 경기장 밖에서는 온라인 인기가 오프라인 소비 열기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타고 명태는 전국적인 인기 미식으로 떠올라 성내외 관광객, 축구 팬들이 연변에 오면 꼭 찾는 미식으로 됐습니다. 연길의 한 명태 요리 전문점에는 각가지 특색 명태 요리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연길 주민 류 여사입니다. 평소에도 명태 요리를 자주 먹는데 요즘 동북축구연맹전과 명태춤이 유명해 틱톡에서 자주 봤어요. 오늘 맛보러 왔는데 예전 그 맛 그대로 정말 맛있어요.

0: 味道特别好吃。
1: 북경 관광객 마선상입니다. 저희도 동북축구연맹전 명태춤 영상을 봤습니다. 마침 연결 여행에 와서 마른 명태도 맛보았죠. 평소 매운 걸 잘 먹지 못했는데 명태 껍질 요리는 식감이 바삭하고 맛있었죠. 맛고 명태 본점 총경리 림귀양입니다. 정말 큰 혜택을 보고 있지요. 동북축구연맹전 열기를 타고 저희 가게 손님이 작년보다 3, 40% 늘게 됐고 하루에 명태를 7, 80마리씩 팔고 있습니다. 올여름 지금까지 온 방문객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생방송에서 생방송 진행자가 명태 산업발전 효능, 전통 자연 건조기법과 각종 조리법을 소개하고 전용 양념 세트도 함께 판매합니다. 생방송은 경기 화재를 연결해 연변 특산품을 전국 각지로 판매합니다. 명태의 인기는 단순한 음식 열풍이 아니라 연변주 입장군 부본연동 전역 소비 모식의 생산 축소판입니다. 2025년 내 연변주 상무국에서는 상업문화관광체육융합발전사로 입각하여 입장군 부본연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혁신 승격을 하고 전역 경영 방식 자원을 통합하여 온라인 흐름을 오프라인 고객으로 만들어 소비 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무역 축제부터 문화관광 명소, 체육 경기로부터 교통수단에 이르기까지 입장군 부본연동은 소비 전경을 끊임없이 확장했습니다. 2026년 연변 부본 경제는 새로운 단계로 승격되었습니다. 연변에서는 동북축구 연맹전 흐름 기회를 포착해 은연 클라우드 지벌과 협력하여 연변 한장의 입장군 부본 초청장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로 구축을 하며 분산된 오프라인 활동에서 온라인 일체화 운영으로 도약식 승격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플랫폼에는 우수 상가 130여 개가 입점한 가운데 6대 주제 혜택 꾸리미를 내와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전 소비 고리를 연결했습니다. 한편 플랫폼은 인기 활동을 집중 개발한 가운데 일전으로 냉면 먹기 등 행사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분을 제시하면 할인권을 받을 수가 있으며 16곳 유명 냉면점을 초저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당 2,000건의 혜택을 제공하여 축구팬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2년 연속 졸업 시절에 맞춰 수험표 합격 통지서 전용 할인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수험생과 신입생은 플랫폼 소비권과 중복 사용 가능의 가족 축하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 고객층을 확장했습니다. 연결 삼꽃 냉면 용성점 책임자 조련합니다. 정부 행사 덕분에 삼꽃냉면 브랜드가 연기를 물론 전국에 더 많이 알려졌고 매장 평판도 크게 좋아지며 손님이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미식성 격리 최금여입니다. 부본 경제에 호응을 하고 고향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 경기 불태우고 미식 즐기기 부본 혜택 행사를 해봤습니다. 당월 경기 입장권을 제시하면 백화상점 식당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사는 경기가 끝나는 10월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올여름은 동북축구연맹전 제2현장이 곳곳에 마련을 하여 연변 축구팬들에게 새로운 관람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러 공공장소와 음식점에서 동시중계를 틀어 체육의 열기가 도시 야간경제와 어우러지면서 전도시를 축구열기로 물들였습니다. 연길 주민 류계함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맥주 축제에 와서 동북축구 연맹전 경기를 보는데 정말 알차고 활기차서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연변 화이 가이로스 호텔 영업부 총감독 마교류입니다. 호텔 플러스 경기 융합으로 축구 팬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야외 관람석은 실내보다 여유로운 느낌을 주고 전문 음향과 대형 스크린을 갖추어 종계 영상이 끊임없이 선명하게 나오죠. 생맥주 특별 할인도 준비해 관람도 즐기고 술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혁신 조치로 정부, 상가, 소비자, 3자 모두 이익을 얻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0: 올 상반기 전주 사비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7억 3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주에서는 입장권 부분 연동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승격하여 작은 골목 상점, 생활 편의점 등도 잇따라 입점시키고 입장권 부분 연동과 15분 생활권을 심층 융합시켜 전용 혜택을 문화관광 체육 소비에서 주민 일상 소비까지 확장을 하며 소비 전경을 끊임없이 넓히고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게 됩니다. 앞으로 연변은 한 장의 표로 전역 연결, 한 사슬로 도시 전체 활성화 발전 사로를 바탕으로 상업 문화 관광 체육 융합 소비 생태를 끊임없이 완산하면서 내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여 전주 경제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소비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1: 기자가 훈춘세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올 상반기 훈춘철도 동상구 수출입 화물량은 총 149만 톤에 달해 동기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그중 수출 화물량은 3만 4천 톤으로 36.2% 늘어나 역대 동기 최고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길림성에서 유일한 대러시아 철도 통상구라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빌어 다원화 다국 운송 체계를 다그쳐 구축했습니다. 최근 연례 훈춘세관은 일괄 입항 등 새로운 감독관리 업무 방식을 도입하고 사전 신고, 통상구 직접 적재, 24시간 예약 통관 등 편의 조치를 중첩 적용해 동상구 전체 통관 효율이 30% 이상 향상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상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고가 통상구 판공실로부터 7x24시간 통관 기재를 쟁취해 각 면합 검사 부문에서 협동해 통관 절차와 화물 운송 품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연변주 훈춘통상구관리봉사중심 통상구관리 2처 처장 장호입니다. 각 연합검사 부문에서 연동협력을 강화해 다국 철도 통로를 원활히 하고 통관 감독관리 절차를 최소화했습니다. 목전 통상구 수출입 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석탄 철정제 가루 청정에너지 염화칼륨 건축재료 기계설비 국제 우편 소포 등 여러 가지 품종의 쌍방향 다국 운송을 실현해 철도 다국 운송 체계가 점차 성숙되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장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훈춘 철도 통상구는 쌍방향 다품종의 다국 운송 국면을 형성하고 화물 운송 규모도 지속적으로 장대되고 있습니다. 고효과적인 통관과 안정적인 통로는 길림성의 북방 이웃 국가 및 동북아 지역을 대상한 개방과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훈춘세관 철도통상구 감독관리과 과장 왕귀평입니다. 다음 단계 세관에서는 훈춘의 연변 통상구 독특한 지역 우세에 입각해 통관 편리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감독관리와 봉사를 초동해 훈춘 마린노 철도 국제물류 통로에 이탁해 더 많은 중국 제조가 국제시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 연변 지역 고품질 개방에 끊임없이 동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광복후의 당조직 정권 부대 건립 사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연변 광복후 남아있는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은 국민당 세력과 결탁했고 도비들이 일어나 형세가 복잡했습니다. 항일연군 간부 강신태가 부대를 이끌고 연길로 돌아와 신속히 진보 분자를 흡수해 입당시킨 후 10월에 중공연변위원회를 설립하고 강신태가 서기 겸 군사부장을 맡았습니다. 연변위원회는 당원 발전, 부대 확충, 대중사업 강화 이 세 가지 임무를 확정하고 중조민중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해 연변 여러민족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도리에 굳게 뭉칠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대 건립 사업도 동시에 전개돼 군중무장을 토대로 연변 경비려가 건립됐습니다. 그 후 연변인민 민주대동맹이 설립돼 정권 공백기의 기층 직능을 대행하며 간첩 청산 운동을 발동했습니다. 11월 관내 간부들이 연변에 도착했고 중공 연변 지방위원회가 설립됐으며 옥문도를 서기로 임명했습니다. 그 후 각 현 당위와 민주정부가 속속 조직되고 연변 행정

0: 독찰 전원 공사가 설립돼 10대 시정 방침을 공포했습니다. 조선이용군 일부와 경비려가 통합 개편돼 무장령령이 장대됐습니다. 1946년 7월까지 연변 부대는 기본적으로 토비 숙청을 완수해 새 민주정권을 보위했습니다. 중공 연변지휘는 시종 민족 단결을 중시해 동만 근거지의 창건과 공고를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1: 2023년 공개도급제 부동산 관리 모식이 우리조 여러 주거단지에서 시험 운행된 후 부동산 소유자 만족도와 부동산 관리비 납부률이 모두 상승하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더 많은 주거단지에 이 관리 방식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분야의 혁신 실천으로 공개도급제는 당건설 인솔 기층 치리를 핵심 질순으로 삼아 전통적인 관리 모식을 타파하고 투명화, 정밀화, 공동치리화로 부동산 관리회사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하여 도시 기층 치리의 지속적인 통역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연결시 금산가원, 시대가원 두 주거단지에 잇따라 공개도급제 부동산 관리 모식이 도입됐습니다. 새로운 모식을 적용한 뒤에 주거단지 풍경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연결시 시대가원 부동산 소유주 손명규입니다. 새로운 부동산 관리 모식이 도입된 후에 문제를 반영하기만 하면 제때 해결이 되죠. 반영하지 않는 일도 제때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투명하고 다 공개됩니다.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돈을 얼마 받고 또 얼마 사용했는지 모두 공개되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전역 일체화 부동산 관리가 이들 주거단지 부동산 관리 플랫폼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플랫폼 가동으로 부동산 관리 봉사 기준과 감독 관리 수준이 더욱 세밀화되어 부동산 소유주들은 더 안심하고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도 선순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연변 정심과학기술위원회사 총경리 마음입니다. 주관부문과 함께 전역일체화 부동산관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부동산관리 봉사 전 과정을 공개 투명화하여 대중감독 경로를 열고 주거단지 부동산관리 관련 민생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온 오프라인 평민 차원을 통합하여 우리주 부동산관리 봉사 플러스 사업을 완비화하고 평민 봉사를 실질적으로 대중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연변주 부동산관리업종협회위원회 부석이 위가도입니다. 시험 운영 경험을 정리한 후에 주와 시 량급 사회사업부와 행정관리부문에서 주 부동산관리업종협회의 당위와 연합하여 금산가원 시대가원에 공개도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들 단지는 수금효존 경영방식이 각기 다른데 가두사회구역의 집안 아래 운영이 안정적이고 민원 분쟁이 뚜렷하게 주로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리 관련 분쟁이 많아 행정사법 자원을 많이 소모하고 이웃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변주 부동산 관리 업종 협회 당위에서는 당건설을 인설로 기층 치리 장기 효과 기제를 융합했습니다. 가도 당사비위원회 사백구역 당조직에서 앞장서 토론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당원들이 부동산 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여 불신의 관계를 공동치리 관계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혁신 방안은 전주 부동산 관리 고품질 발전에 복지 가능한 모범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에서는 시험 경험을 정리해 공개 도급제를 단계별로 보급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수호하게 됩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화사는 근일 짧은 영상 형식으로 길림 연변 해란 강변의 외가리 소식을 방송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여름 연결시 소영진 하룡촌 해란 강변에서 한 모리 외가리가 모래톱에서 여유롭게 노니는 모습을 담아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여름 생태 화폭을 펼쳐 보였습니다.
0: 중앙TV 사회 및 법 채널 도덕관찰 프로에서는 7월 20일 변경 옛 마을의 행복 비결 탐방을 보도해 시청자들을 화룡시 토도진 룡문촌으로 안내하며 현지 노인들의 행복한 생활을 소개했습니다.
1: 인민청 엿보는 7월 20일 로우모범에서 새 전형으로 도약 추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우리 주가 다섯 차례 연

0: 연속 전국민족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선정이 됐고 연속 두 차례의 전국민족단결 진보 건설 활동 시범주로 명명이 됐으며 민족단결 진보 사업에서 출구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어 명실상부한 민족단결 진보 로모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주는 한창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의 모습을 전주 곳곳에서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진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보자.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를 증정해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를 함께 드립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정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서진 씨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0: 네, 선생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새롭게 그 시작한 우대 활동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활동에는 우리 여름철에 좋은 이런 제품, 특히 우리 중앙 텔레비에서 추천하는 이런 비싼 제품들을 면비로 드리고 있는 이런 기회, 그리고 약을 살 때 우리 이전보다 또 약을 더 많이 드리는 이런 활동,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약을 본다게 되면 만에는 지금 절반 가격도 되지 않고 만원이 일반 가격보다도 더 높게 파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삼복지간에 대해서 그냥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생을 소개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저런 곳에서 모두가 양생을 소개하게 되는데, 삼복지간의 양생이란 거는 필경은 양생하는 것이 치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청하초 발효균을 더 가량해서 복용하라고 하는 것은 치료.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얻은 병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병, 그리고 좀 중한 병, 이런 병을 우리 빨리 치료하시라 한다게 되면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분을 가량해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복용해 본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좋아지는 걸, 그러니까 우리 이미 동청하초 발효균을 써가지고 좋은 이런 그 효과를 보신 분들에게 되면 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우리 동청하초란 거는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효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청하초는 우리 그 인삼독용과 함께 3대 진귀한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고온의 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지금 인삼이라든가 우리 지금 동청하초는 내가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구하게 하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한 병,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병들이 동청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고 있는데, 또 그리고 중약의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던 이런 병들이 동청하초에서는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분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특히 우리 중한 병이거나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병이라든가,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그리고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약을 썼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예, 지금 보게 되면 우리 70대에서 90대, 90대에 있는 이런 분들, 또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지금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분을 복용하시고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활동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여러 가지 약에서 잘 해결받지 못했다게 되면 우리 지금 동청하초 발효균분 우리 여름철에 좋은 이런 좀 비싼 그 제품들을 면비로 들고 있고, 또 약도 우리 지금 원 가격이 절반도 되지 않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시오.
0: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2: 동청하초를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지금.
0: 네.
2: 예. 이거는 한 7달인지 8달을 먹었습니다.
0: 네.
2: 그런게 약이 용서했습니다. 정말 이 4,500m의 이 고산 지구에서 이 자란 약인데, 겨울엔 벌레, 여름에는 풀로 자라고, 이 저기 발효균균이 돼가지고 이 다른 약이 30배로 효과 낸다지 않을까. 정말 그럴 수 없더라. 내가 먹어보니까.
1: 맞죠.
2: 나는 예. 예, 나는 예, 혈압 조절이 안 돼서 계속 영 코리 아파가지고, 그래, 예,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원래 나쁘지 않는데 그렇게 파도 심해서 영 고생합니다. 막 어떤 때는 오림수이 나서 예, 이러도 못 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먹기 시작한 다음에

0: 그게 저는 완전히 온정돼가지고 혈압이 온정돼가지고 위혈압이 하고 어떤 때는 아이 먹고 그것도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다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예.
0: 예. 지저운지 혈압 조절이 잘 돼 약이 좋으니까 되나 예. 그리고 예,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예, 숨이 차고 답답하고 어떤 때는 예, 밤에 자다 뒤 예, 숨이 올라와 와서 고생했었는데 지금 그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1: 맞죠. 예.
0: 예. 약도 정말 발효시킨 된 약이 돼 그러는지 정말 효과가 현저하게 빠르고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관절이 나는 아파가지고, 예, 여수간반 탈출도 있고, 다골신경통도 있어가지고, 예, 아래를 다리를 내리 줄이 뻗치면서, 이 예, 발바닥이 영 아파서 걷기 힘들었댔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없어서 됩니까?
1: 맞습니다.
0: 발바닥이 아픈 게.
1: 네. 그리고 다골신경통이 오는 게 원인은 예.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에 우리 뭐 협착이 왔거나, 예, 돌출이 왔거나, 이럴 때가 되면 예. 그 아픈 통로를 따라서 이게 아픈 건데 그 원인은 허리에 있습니다. 예.
0: 예, 그랬까 하나 그런지 이것이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뒤지자면 영 아프고 층계를 오르내리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지금 층계를 오르내리는 거 걱정해야 됩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리고 예, 나는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기 싫고 예, 밥 먹으면 소화에 돼가지고 투지 세가지고 더부룩해서 예, 밥 못 먹었댔습니다. 그래서 죽을로 살았댔는데 지금 이거 먹기 시작한 다음에 이 지금부터는 예,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1: 맞죠. 그리고 예.
0: 예, 밥이 소화도 잘 되고냐 밥 먹으니까 그냥 맥이 나고 예, 힘이 납니다.
1: 그렇죠.
0: 예, 정신이 납니다.
1: 맞습니다. 오, 예.
0: 예, 살 것 같습니다. 결국 기억력도 돌아옵니다. 이 약을 먹으니까.
1: 맞죠.
0: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예, 채소 잘라 갔다가 해도 어떤 때는 여러 가지를 싼 적은 예, 한두 가지를 두고 올 때도 구슬했습니다.
1: 아, 예.
0: 그런 게 지금은 예,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1: 맞죠.
0: 확실히 약이 좋습니다. 발에 증균이 돼 그런지 덕후 예, 고산지구에서 자란 약이 돼 그런지 황제가 쓰던 약이라든지 일반 백성이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1: 맞죠.
0: 예,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예, 계속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저도 동성화초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먹어보니까 정말 예, 고혈압에 고혈지, 고혈당에 잠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정말 말하자면 어디나 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 자는 약도 다 먹고 좋다는 보건품도 먹어봐도 쓸데없을 때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우리 동충하초로 옛날부터 말을 많이 들었죠. 먹어는 못 봤지만 정말 먹고 싶은 게 동충하초 됐습니다. 한번 동충하초랑 먹었는데 가짜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또 믿지 않다가 선생님께서 강의를 너무 잘하시고 하니까 이래 먹어보니까 먹는 족족 효과가 납니다.
1: 맞죠. 예.
3: 머리, 예, 머리 그렇게 항상 머리 아프고 예, 정시아이 나고요. 그때는 막 어지러워 넘어지기도 하고 이랬대는데 지금 예, 그 어지럼증이 없어져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
3: 그리고 예, 예, 밥을 먹으면 소화해야 되고 예, 소화해야 돼서 그저 먹지 못하고 이래다가 먹으면 소화해야 되고 아이 먹으면 또 맥이 없고 예, 정신 못 차리고 이랬대는데 밥을 잘 먹으니까 예, 맥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결국 머리가 항상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옛날에는 그전에는 이 동충하철 먹기 전에 정말 예, 약을 아침에 아침 저녁을 한 줌씩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약 다 제쳐놓고 동충하철만 먹어도 되는데
1: 맞죠,
3: 얼마나
1: 예.
3: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아무래도 발효를 하고 30배 이상 그 효과가 난다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쨌든 발효를 한 게 그런 다른 약에 비해서 그 효과가 먹으면 효과 난다.
1: 맞습니다. 다른 약은
3: 예. 약, 예, 지금 무슨 과산 지역에서 난다는 이런 약들이 많이 나왔을 때다. 예. 근데 예. 이게 다 동충하초가 못 비하겠을 때도 동충하초는 좀 먹으니까 구방구방 해결되고 예. 지금은 정신이 나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1: 그렇지요. 예.
3: 난 정말 예, 동충하초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예.
3: 그래 오늘도 예, 그 활동은 좋고 서비스도 좋고 할 때 18각도 주문합니다. 예.
1: 이 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3: 네, 저도 동충하자 바르게 문 쓰고 있습니다.
1: 예.
3: 혈압 조절이 안 돼서 이전에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지금 이것은 혈압 조절이 잘 되니 머리가 아프지 않고 어지럽지 않아 좋습니다.
1: 맞죠.
3: 그리고 또 점점 기다가 저 속이 시원하게 아니나 화장실에 가도 저 아니나 아시아에 있다 나오고 또 나오는 것도 찔끔찔끔 나오는데 지금 속이 시원하게 나가 좋습니다. 이게.
1: 그렇죠. 예.
3: 예. 이래도 꿈이 더 많아, 꿈이 더 많아 잠이 형 못 잤습니다. 근데 지금 꿈이 적어지고 잠을 자자에 아침에 일어나는 맥이 납니다.
1: 맞지요.
3: 그리고 또 면이 내게 나자에 조금 간격 작년 여름 같으면 그 병원에 가 왔다 갔다 댄디라 그네 그 면에 그거 쓴 다음에 감기 안 걸려 좋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서.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또 위도 안 좋고 비자에 안 좋아해. 고기만 먹으면 설사했다 말입니다. 돼지고기랑 먹으면. 고기 못 먹어.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우선 고기 먹어 설사하기 좋습니다. 지금.
1: 비상이 좋아졌습니다.
3: 예, 비상이 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좋습니다.
1: 맞습니다.
3: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했는데 우선 숨도 안 차고 침침하지도 않고 예. 이게 또 그 이야기 중풍 환자한테 좋습니다.
1: 맞습니다.
3: 어머니가 쓰는데 중풍이 그 앉아있는 거를 꺾어지 앉아있고 딱 몸 한쪽으로 기울어졌단 말이네 이거 이전에니.
1: 아 예.
3: 예. 근데 이거 쓰니까 이거 몇 달이 반년 조금 넘어서 근데 이거 지금 앉아있는 게 좀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 밥을 들지 흘렸습니다 예전에. 식사되면 좀 온전하게 좀 근데 그것도 나고 예.
1: 후증이 꼭 나아집니다. 중풍으로 인한 후증.
3: 얼굴도 힘이 없죠. 우리 옆에 보면 막 번져질 것 같더라 말인데.
1: 예. 그랬겠죠.
3: 짜증만 번져지는 게 지금 좀 많이 나아서 그런 게 많이 나아졌죠.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 이번에 활동 있으니까 둘이 쓰자면 한 18대 꼭 싸서 우리 쓰겠습니다. 둘이.
1: 그러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냥 말했는데요. 삼복지간 어젠 오늘 중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3: 예.
1: 예 그래서 그 아침에 단번에 두 봉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 좋아하는 젖는데 예. 좀 빨리 더 빨리 낫게 하자게 되면 아침에 두 봉지씩 꼭 하십시오. 예.
3: 예.
1: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1: 예.
2: 그렇죠.
4: 나도 예. 동차 하초 8분 먹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이거 먹기 전에는 예, 위 아파가지고 예, 밥 먹지 못하고 예, 영 고사했습니다. 그런 게 이거 먹은 다음에는 야, 밥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4: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예, 밤에 자지 못해가지고 예, 그 정말 상담 자고 소리 영 다 삐져서 그 다음 고상하다 못해서요 정말 잠자고 먹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동차 하초 먹은 다음에 어쩜 이리 자자겠습니까. 야 이게
1: 맞죠,
4: 나 일종의 얘기입니다. 정말이
1: 맞습니다.
4: 못다는 게 얼마나 바쁜가 글쎄
1: 맞지요.
4: 야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그래갖고 이 한 가지 약을 가지고 여러 면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 그 다음 이 약은 아침에 한 번만 먹을까나 정말 부담 없이 그 특별하게 좋습니다. 정말
1: 맞지요. 예.
4: 예, 세네 번 먹었던지 아이 먹었던지 그러면서도 효과도 없으니 야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나니 이렇게 입이 입안이 자꾸 마르면 입술이 이렇게 열이 나면 이래 됐습니다. 야 근데 이걸로 예, 약 용 많이 먹었는데 물어보면 된다게 먹었는데 간거약 먹기도 하고 했는데 아이들때다 그래 보면 이 약이나 먹어보자고 먹은 게 지금 간데온데 없이 이렇습니다.
1: 맞죠.
4: 아, 정말 좋은 약입니다. 이야기. 그리고 예, 섭에 자다가도 밤에도 예, 거기서 몇 번씩 일어나고 나면 그래 자지 못하지. 잠이 오지 못해 자지 못하지. 이러던 게 그것도 이렇소야. 잠 잘 잘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정말 몸이 가빠지고.
1: 맞죠. 예.
4: 예. 눈이 그럴까에 이렇게 잘 자고 이럴까에 눈도 영 환해지는 것 같은 게 몸이 다 영 가빠졌습니다. 정말.
1: 그렇죠. 예.
4: 야 세상에 내야 세상에 이런 좋은 약도 있는가 하니. 그리고 그저 다리 아파가지고 예, 다리 내리 저래가지고 예, 영 걸기도 힘들고 가다도 안고 이랬는데 이 걸까에도 어쩜 이렇게 좋습니까 이야기.
1: 맞습니다. 예.
4: 야 정말 예. 선생님 일전 약 강의해 줬어요. 난 어젠 형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4: 그 이제 며칠 아이 뭐 할 때 끝이 난다니까 내 아홉 가 아자고 전화드립니다.
1: 그러십시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4: 예.
1: 283-0666번에다 지금

0: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1: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알선해줘서.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여보세요?
2: 네.
3: 예. 여보세요?
2: 네, 말씀하세요.
3: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우리 이거 좀 좌설을 내 어제 먹은 감.
2: 네.
3: 하도 너무 한번 대전에 아파서 우리 딸아 말했지. 야, 이거 싸달라. 걔가 이거 인터넷 3년 먹고, 이번 끓이면 4년 채 먹습니다.
0: 아, 예.
3: 그래, 그, 원래 있던 뼈가 한 가지 떨어진단 말입니다.
0: 맞죠, 예.
3: 예, 가라분 뼈 떨어지고, 또, 이 무릎이 아픈 게 또 떨어지고, 예. 저녁에 못하던 그리 잘 자고.
0: 예.
3: 그리고 낮에 또 일을 잘한단 말, 내들로.
0: 맞습니다, 예.
3: 그리고 저번에 우리 3년 이거 또, 요래드깍 싸서 또 이치 먹었단 말입니다. 걔, 전번에 가서 또 요래드깍 이미 쌌습니다. 먹자고.
0: 아, 예.
3: 그러게, 우리 남편도 그렇고, 우리 남편 용돈 아까봐 합니다. 걔네 자기 좋은 지 싸라제.
0: 예. 맞죠.
3: 걔
0: 예.
3: 이거 먹고 우리 영감 놓지. 둘 다 영 건강한다, 지금.
0: 맞습니다. 같이 건강해야 되죠.
3: 영
0: 예.
3: 좋습니다, 이야기.
0: 맞죠.
3: 금액이 잘 자지, 밥을 맛있게 잘 먹지. 또 이전에 자주 못했다는데 그 병, 내가 피부병이 있어. 어제 그렇게 못하는지 몰라.
0: 피부병이란 건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중에서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폐 공능이 네. 제대로 회복되기 때문에 피부에 문제 있는 분들, 가려움증 있는 분들 다 해결됩니다.
3: 아, 그래고 어찌나 뭐 밤에 그렇게 오줌 그저 세 번, 네 번 놓단 말입니다. 예, 그냥 게 이제 밤에 한 번밖에 오줌 많이 놓는다지.
0: 증상이 됐죠, 예.
3: 그러니까 이야기 확실히 선생님이 광고를 잘 하고 우리가. 우리 본인이가 이렇게 명성한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데.
0: 선택 잘했죠.
3: 병원이 약속, 사람 바쁘지, 원래. 그러니까 몇 가지 약 먹었어. 그래, 떨어지지, 나만. 근데 이 약 먹으면 이제 그만가요? 빼, 떼나다 하다 또 빼난다.
0: 선택 잘했습니다, 예.
3: 예, 그래, 얼마 줬습니까? 걔, 나 인전이 이 약 계속 먹을 예상인데, 이제 얼마 살겠어. 아니, 갔어.
0: 예, 삼복증 안에는 꼭 아침에 두 봉지 하십시오, 예.
3: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0: 건강하십시오.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심혈관병, 우리 심혈관이라고 되면 주약이 심장병이라든가 고혈압, 저혈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병이라는 것은 나이가 한 70이 되게 되면 거의 100%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심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심장의 관상동맥이 동맥경화가 나타난 것을 간단하게 불러서 관심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병하고 고혈압은 서로 원인하고 결과를 두고 있는데,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고혈압을 초래할 수가 있고, 고혈압병을 오래한 분들 심장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0: 잠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1: 동성화설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1: 야, 이 심장하고 폐는 제일 좋은 약입니다. 예.
0: 예.
1: 예, 어떻게 좀도 나는 간신병도 있고 신근경색도 있고 이래 됐는데 그 심장병이 그렇게 떠서니까 폐까지 나빠져가지고 소리.
0: 맞죠.
1: 여기 다리에 붙지 기침이 나지. 숨이 그도 칵칵 맥히지. 오용구도 어쩔 바도 모르고 나중에는 병원에서 이런 치료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래 된 게 나와서 이 동청화소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소설이 지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0: 그랬지요. 예.
1: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숨도 아예 차고 목에 가래도 없어졌지. 그 다음에 뚜문뚜문 가다 목이 새설이고 또 색색 소리 나던 게 그것도 없이 목소리도 영 좋고 그리고 얘 목이 목아리라 마르고 얘 마른 기침 잡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리 없어지고
0: 맞죠.
1: 침률이 어떤 때는 43, 45 여기 그 웃돌아서 그것도 영 힘들었는데 지금은 얘 60, 65 이렇습니다.
0: 예.
1: 오, 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0: 정상입니다.
1: 예, 바쁘지도 않고, 용 좋습니다. 그리고, 내 이전에 한 3년 전에, 농구에 왔다 가서리, 그냥 어제 그 후에는 춤도 줄 내려오는 거 잘 모르고, 예. 그 다음에 나 얼굴도 푸들푸들거리고, 눈도 푸들푸들거리고, 이래서, 그냥 약을 그런 말에다 욕구된 게 된데, 지금 예, 그 동시에 까딱 일 없어, 약 아예 욕구된 게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0: 맞죠, 예.
1: 예. 그리고 이 약을 동통하셔도 처음에는 내 너무 이 심장병하고 폐심해서 하루에 두 번 씻었는데 지금 한 번 씻어도 있지 않을까 아무런 힘도 없고 까딱 일 없습니다. 나가 운동해도 예, 뭐 숨이 차거나 뭐 힘들거나 이런 증세 하나도 없이
0: 맞죠, 예.
1: 예. 그래 약을 할 날에 하루에 한 번 딱 복용하니까 약을 먹을 근심도 없지. 그래서 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약을 또 많이 먹으니까 위 부담이 많이 생겨서 얘 속이 시원하지, 소화도 잘 되지. 혈압이 약을 끊은지 몇 달 되는데 혈압이 한 번도 올라가 봤습니다.
0: 그래도 저 큰애 예, 유지량 그냥 하십시오. 예, 혈압은 예.
1: 예. 예. 예. 그래도 얘 그냥 할 날에 한 번씩 재는데 혈압이 그냥 그도 온종대로 130이 욕서 딱 돌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0: 맞죠, 예.
1: 예, 오용 좋습니다. 동통화 정말 약이 좋은 게 낫냐고 예. 정말 하수리 있었다면 뭐 거짓말인가 이랬는데 지금 예. 수태약을 다 끊어버리고 동통화 정말 쓰니까 편안하고 용 좋습니다.
0: 그렇지.
1: 그래 오늘도 또 18가 약은 있는데 여자들과 우대할도에 참여해 대달 받자 그랬나.
0: 그렇지. 제 약을 오래 쓰시라는 분들은 예, 또 우리 이 활동에 참여한 게 가장 좋습니다.
1: 예,
0: 중앙 텔레비에서
1: 예.
0: 추천한 이런 제품도 드리고 있고 예. 그다음 우리 예.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1: 예.
0: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1: 예, 예.
2: 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활동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어떤 때보다 비해서 우리 여름철 제품을 드리고 또 그 약을 쌀 때도 약도 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하고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오늘부터 중복에 들어섰습니다. 해서 미연에 예약하고 구매하셔서 이 무더운 삼복 기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백지 공포증은 작가나 화가처럼 종이를 메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겪는 두려움을 이르는 말이지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종의 백지 공포증을 느낀다고 하네요. 문제는 언제나 완벽하게 채워야 한다는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공포의 실체는 언제나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보는 오후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웃음 가득한 하루를 행복충전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혜입니다.

네, 세상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록을 알아보는 시간, 기상청의 이색 기네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언어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용어를 가진 나라, 짐바브웨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나라에 공식 언어가 몇 개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짐바브웨는 무려 16개의 공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짐바브웨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풍부한 민족 구성과 언어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언어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언어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각 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화가 존중받고 있다는 상징인 것이죠. 이는 언어 다양성과 문화 다원주의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노래한 사람 수세리라 사르마입니다. 이는 음악과 언어의 경계를 허문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인도의 수세리라 샤르마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가장 많은 언어로 노래한 가수입니다. 그녀는 무려 120개 이상의 언어로 노래를 부르며 이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도 내에서도 다양한 방언과 언어가 존재하는데 그녀는 인도 언어뿐만 아니라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한국어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음악은 언어 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으며 전 세계 다양한 청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기록은 언어에 대한 존중과 끊임없는 학습, 문화 간 이해의 모범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용된 언어, 타밀어입니다.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있을까요? 바로 인도의 타밀어입니다. 타밀어는 지금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언어 중 가장 오래된 언어로 그 역사는 약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인도 남부의 타밀나도 주와 스리랑카 북동부 지역 그리고 전 세계 타밀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언어의 지속이 아닌 하나의 문명과 문화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때 마음 한켠에 떠나고 싶은 충동 다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낯선 곳에서 마주치는 풍경, 새로운 음식,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쉼표를 찍어주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죠. 바쁜 일상 속에 갇혀있다 보면 자칫 무뎌지기 쉬운 감정들, 잊고 있었던 나의 진짜 모습도 다시 만나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비용. 여행은 돈이 많이 들어서 하며 포기하게 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저렴하게 여행 즐기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 꿀팁은 바로 계획입니다. 여행은 즉흥도 좋지만 저렴하게 즐기고 싶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항공권이나 숙소 같은 큰 지출 항목은 사전에 예약하면 할인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기 많은 곳은 출발 한 달 전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니까 여행 일정을 여유 있게 정하고 최소 한 달 전부터 예약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준비만으로도 여행 비용이 쑥 줄어든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꿀팁은 교통비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여행 경비에서 항공료만큼이나 부담되는 게 바로 이동비죠. 국내든 해외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지역 패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본은 JR 패스, 유럽은 유레일 패스처럼 지역 내 다양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한두 번만 타도 본전 뽑는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네, 스마트폰에 지도 앱과 교통 앱 몇 개만 깔아두면 헤매지 않고 똑똑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면서도 즐거운 여행 가능하답니다.

네, 계속해서 저렴하게 여행을 즐기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먹는 재미. 여행 가서 맛있는 거 안 먹고 오면 섭섭하죠? 그런데 매 끼니를 관광객용 식당에서 해결하다 보면 지갑이 얇아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동네 시장이나 포장마차, SNS나 블로그에 숨은 맛집 정보가 많거든요. 가격도 착하고 무엇보다 진짜 그 지역의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간단한 요리를 직접 해보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꿀팁은 숙소 선택입니다. 여행에서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인 숙소. 사실 꼭 호텔만이 답은 아닙니다. 요즘은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민박 등 선택지가 다양하죠. 특히 혼자 여행하거나 친구끼리 움직인다면 게스트하우스가 정말 가성비 좋아요. 숙소는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 돈으로 차라리 더 맛있는 걸 먹고

네, 다섯 번째 꿀팁은 환전과 결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외여행이라면 환율도 꽤 중요한 변수죠. 공항에서 급하게 환전하면 수수료도 높고 환율도 안 좋아서 손해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미리 인터넷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중 은행의 우대 환율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경비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도 여행의 일부입니다.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겪는 백지 공포증은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정작 유명한 작가들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다들 고쳐쓰기에 관한 것인데 허밍웨이도 아래와 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초고는 걸레다. 고쳐쓰지 않아도 되는 작품은 없다고,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작하는 마음이 조금은 덜 힘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미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0: 대똥은 뒤쪽을 돌아보았다. 깊은 산골짜기 아래로 푸른 척수화가 요요히 흐르고 있었다. 홍군 전사들이 척수화에서 영봉정까지 이어진 산비탈에 엎드려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태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아, 너무 불리한 지형이군. 좋을래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이 없었다. 전방지휘소에서 막 전화로 보고가 들어왔다. 종사령이 싸움터에 이르러 곧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모태똥과 조울래는 누렇게 시든 풀이 두텁게 자라있는 풀밭에 앉아 조용히 공격을 기다리었다. 좀 지나 사천 군대가 지키고 있는 영봉정의 검은 기둥 세 개가 치솟더니 종 박격포 소리가 묵직하게 울리었다. 홍군의 공격 신호였다. 때를 맞추어 경기관 총과 중기관 총을 한꺼번에 쏘아댔다. 대포 몇 분은 포탄이 부족한 탓에 치밀하게 겨눈 뒤에 한 발 한 발 천천히 쏘았다. 산골짜기는 순식간에 온갖 소리로 뒤덮이고 말았다. 어느 것이 미아리고 어느 것이 진짜 총포 소리인지 알아차릴 수도 없었다. 곧 돌격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리었다.
1: 돌격한다! 돌격한다!
0: 호위병 28명 사람이 뒷산 비탈에 모여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마구 소리를 질렀다. 모태똥의 호위병이 망원경을 꺼내 들고 달려왔다.
1: 주석동지! 모주석동지! 그래도 이걸 보십시오. 육박전이 붙었습니다. 큰 칼을 막 휘두르면서요.
0: 모태똥은 싸움터 반 물끄러미 바라볼 뿐 대꾸도 없이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도 산날에서 전사들이 돌격하며 달려가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는데 영봉정우에서 수리탈이 터져 연기가 자욱하게 차오르자 전사들의 모습은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연기가 서서히 흩어지면서 푸른 하늘에 홍군 전사들이 적군과 뒤엉켜 싸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돌격하는 전사들의 그림자는 한치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유달리 또렷하였다. 전사들은 큰 칼을 휘두르며 적군과 맞붙어 싸웠다. 적들은 이내 산나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조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영봉정을 지켜보았다.
2: 우리 전사들 정말 대단하군.
0: 모태똥이 슬픔을 보고 물었다.
2: 저기 저 사람들 어느 부대입니까?
3: 구분단입니다.
0: 슬풍이 곧바로 대답을 했다.
2: 큰 칼을 아주 잘 쓰는 전사들이죠.
0: 종소리가 뜸해지더니 영봉정 위에 붉은기가 꽂히었다. 맑은 하늘에 펄펄 나부끼는 깃발이 무척이나 산뜻해 보였다. 모태똥은 그저야 마음이 놓이었다.
2: 보세요, 종사령이 나서니 뭐가 달려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계가 얼마나 높아요.
4: 홍구, 물 좀 가져오지.
0: 조울래가 흥분을 가라앉히려는지 호위병을 불렀다.

동국이 달려오더니 얼른 물통을 건넨다. 모태똥은 물을 마시고는 물통을 되돌려주며 말을 했다. 우리가 그동안 술로 이름난 도시를 지켰는데 왜 술 한 통도 안 받아놓았습니까? 어제 많이 마셔서 따로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참, 이 첩수와 강가에서 난 술은 맛도 빛깔도 다르다는 걸 왜 모르지? 가져왔더라면 내가 멀리서라도 우리 총사령한테 한 잔 올릴 텐데 말이야. 그럼 저녁에 마시도록 합시다. 졸레가 웃으면서 말했다. 전장에서는 이따금 총소리가 들릴 뿐 조용했다. 양쪽 모두 병력을 추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점심때가 지나자 죄사병들이 밥을 날라왔다. 고기만두를 보자 모두들 탄성을 질렀다. 밥을 다 먹기가 바쁘게 미친 듯이 쏘아대는 총소리가 영봉정을 뒤덮었다. 홍군은 순식간에 연기와 불길 속에 휩싸였다. 이어 적들이 공격해왔다. 잃어버린 진지를 다시 찾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반시간 남짓 싸운 뒤에야 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붉은기는 여전히 십부연 화학연기 속에서 나부끼고 있었다. 전쟁터는 또다시 조용해지었다. 도정신하여 망원경으로 싸움터를 살피던 서울풍이 갑자기 나재기 소리를 쳤다. 주부수석 동지, 저기 보십시오. 적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졸레가 재빨리 일어서며 망원경을 들고 물었다. 어딥니까? 청강밭 뒤쪽을 보십시오. 저 거무스레한 골짜기 말입니다. 어, 보입니다. 졸레가 대답했다. 적들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애돌아오려는 것 같군요. 모태똥도 망원경을 들고 자세히 보면서 말을 했다. 정면 공격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는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설풍에게 고개짓을 했다. 어서 총사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세요. 설풍이 서둘러 전화를 돌렸지만은 전화선이 끊겼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저기 통신원들이 보입니다. 호위병들이 쟁쟁한 목소리로 외치하다. 산 밑에 있는 홍군의 진지 아래 떡갈나무 숲으로부터 붉은 말 두 필이 뛰어나오더니 넓은 벌판을 가로질러 나는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적들이 양쪽에서 총을 쏘아대는지 말이 달리는 앞뒤 좌우로 먼지가 풀썩풀썩 일었다. 그들은 겨우 이쪽 산비탈의 떡갈나무 숲속에 들어섰다. 어서 맞으러 가세요. 설풍이 통신원을 시켜 재빨리 두 기병 통신원을 맞아 산으로 올라왔다. 통신원들은 얼굴이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편지는 총사령에 보낸 것이었다. 누런 종이에 세 가지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첫째, 상황에 대한 정찰의 오유가 있었다. 적이 두 개려 네 개 탄이라고 했는데 금방 잡은 포로의 말에 의하면 두 개 사 여덟 개 탄이라고 한다. 둘째, 포로의 말에 따르면 적들은 지금도 두 개 사에 증원병을 보내왔다고 한다. 셋째, 전쟁터를 관찰해보니 적들이 우리 군을 애돌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으니 반드시 경계하기를 바란다. 졸레가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모태똥에게 건네주었다. 모태똥은 편지를 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편지를 다 보지도 못했는데 백군이 쏘아대는 포탄이 계속해서 앞산에 떨어지었다. 기관 총소리도 여기저기서 울리기 시작했다. 적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호위병들은 잔뜩 긴장을 해서 작전국장 설풍을 바라보았다. 뒤소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설풍은 지휘소 쪽으로 이동하였다.

0: 보이는 적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불안한 듯 물었다. 모주정 동지, 주울레 동지, 지휘서를 옮겨 하지 않겠습니까? 모태똥은 주울레를 한번 바라보더니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대답했다.
1: 당황할 것도 없어요. 앞에 호위하는 중대도 있고 총사령도 있는데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0: 그러더니 다시 주울레를 부었다.
1: 백군놈들이 정말 주제 파악을 못하는군. 간부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0: 주울레가 즉시 설풍에게 말했다.
1: 어서 진경한테 전화를 하세요. 당장 적을 소탕하라고 전해요.
0: 곧 루풍아라고 부르는 산골짜기에서 한 부대가 달려나왔다. 강서 소베트 구역에는 홍군학교와 공략포병학교 졸업생들을 모아 꾸린 간부탄이었다. 부대원들이 모두 간부들인지라 군사 경험이 많고 용감했다. 그들은 모주석과 주부주석의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날쌘 호랑이처럼 앞으로 달려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부탄은 앞산을 점령하고 적을 청강파 쪽으로 내몰았다. 곧 전화벨이 울리더니 전방 주위서로부터 간부탄이 이미 적의 사단 주위부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었다. 모태똥은 너무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1: 진경이 정말 잘 해내는군. 군장을 맡겨도 되겠는데? 어?
0: 설풍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오늘 부대를 잘 정비해서 일군단도 데려다가 내일 크게 한판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모태똥이 손을 휘휘 내저었다.
1: 아니, 이건 소모전입니다. 서부수는 안 되지요.
0: 모태똥은 의견을 묻듯 주울레를 바라보며 몇 마디 더 보탰다.
1: 우리는 적의 병력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형이 적한테는 유리하지만은 우리한테는 아주 불리해요. 게다가 우리의 병력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어요. 일군단이 아주 적수에 있습니다. 더 싸우면은 적을 무찌를 수는 있겠지만 본전도 못 찾게 될 것입니다. 소지가 안 맞는 싸움이죠.
0: 조울레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설풍이 먼저 발끈했다.
2: 그럼 곽고영이를 살려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이 모범살아야 이 정도인걸요?
1: 그래도 할 수 없지.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0: 조울레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꺼냈다.
1: 맞아요. 계속 싸운다면 확실히 잃는 게 많을 겁니다. 우리의 전략 목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0: 모태똥도 한숨을 쉬면서 괴로운 듯 말했다.
1: 우리가 적을 너무 얕봤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요.
0: 주울레가 말을 받았다.
1: 사천 군대와는 싸운 적이 없어서 막연히 귀족 군대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0: 모태똥이 계속 말했다.
1: 원래 동지, 나는 내일 적수를 건너 먼저 고린에 집결했다가 상황을 보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3: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0: 조울레가 단호하게 말했다.
1: 하지만 강을 건너려면 무엇보다 부계를 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0: 모태똥이 웃었다.
1: 그건 아마 을레 동지가 직접 해야 할 것 같군요.
0: 조울레는 그러마 대답하고는 주총사령과 누백승대로 계속 전선에서 지휘하도록 하고 부상병을 추스르는 일은 진운에게 맡기겠다고 덧붙이었다. 어쨌든 모든 일을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하였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 부대에 있는 짐을 한 번 더 정리해야 할 겁니다. 포탄도 없는 대포 면문 때문에 사람이 지쳐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적수와에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0: 발발 쏟아 나오는 포병의 눈물에 마음이 괴롭고 쓰리하다. 이 모든 것은 적수를 1차 투하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저녁 해가 짙은 차조빛 노을에 쌓인 채 시름에 겨운 듯 푸른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산속은 벌써 한기가 스며들었다. 못했던 산 위에 남았고 주울대는 토성으로 돌아갔다. 아무런 재료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만 했다. 한 작은 상점에서 주울대는 본부 공병련과 각 군 공병련 간부들을 모아놓고 다리 놓을 방법을 찾았다. 다리를 놓을 곳도 함께 둘러보았다. 하지만 작전실에 돌아와서도 주울대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다리를 놓는 데 필요한 배, 문짝, 밧줄 같은 물건은 모두 마을에서 모으거나 사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 자정이 지나 쌀쌀해지자 몸이 오싹해왔다. 주울대는 외투를 걸치고 작전실에 앉아있었다. 전강파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총포소리와 적수하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물결 소리가 그를 불안하게 하였다. 여태 상황을 살피고 우라며 참모를 내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벌써 두 번이나 강가에 나가보았다. 아까도 공병들은 다리를 놓는 데 쓸 문짝을 모으느라 바빴다. 다리를 놓기 시작했지만은 재료가 모자라 언제든 중단될 수가 있었다. 만약 동트기 전에 다리를 놓지 못한다면 전군이 위태롭게 된다. 주울래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가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드니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1: 원래 동지, 다리는 어떻게 돼갑니까?
0: 모태똥이었다.
1: 반은 놓았으니 동토 이전엔 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0: 모태똥은 마음이 놓이는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조례는 잠시도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1: 려 동지, 우리 나가봅시다.
0: 여참모는 건전지 세 개를 넣는 긴 손전등을 들고 나서고 호위병 홍국은 램프를 든 채 앞장섰다. 조울래는 울퉁불퉁한 토성거리를 빠져나와 길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 척수와 강가에 이르렀다. 밤바람을 몹시 찼다. 거센 물살 소리 귀가 멀 것만 같았다. 공병들은 횃불과 람프를 켜들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키 작은 연장 정위가 다리 목에 서서 전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주울래가 다가가도 알아채지 못하자 어려 참모가 소리를 쳤다.
1: 정위, 누가 왔나 보세요.

장편소설 대장정 2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근데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1: 그러세요.
0: 왜냐하면 예. 이 스튜디오는 예. 지난주부터 아주 활력으로 차 넘치는데 예. 학생들이 목소리가 오히려 예. 더 낫네요. 안녕하세요.
3: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0: 네. 아, 이거 판소리를 전공하는 우리 학생 예. 세 분이 지금 오셨는데 예. 그 소리 할 때랑 다르네요.
1: 그러게요. 예. 평소에는 참 아, 저, 말도 잘하고 예. 네. 장난도 또 그렇게 또 많이 네. 아직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개구쟁이들인데 네. 방송만 하면 그게 또 그렇게 되나 봐요. 긴장하고
0: 네. 수줍은 소녀예요. 네. 예.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오늘 또 반가운 학생 한 분 오셨어요.
1: 그렇습니다.
0: 아마 그 우리 양열설
1: 예. 예, 그렇죠.
0: 한해 풀고 동실 뜨자에서
1: 그렇죠.
0: 참 기가 막히게 인상을 너무 오래 그렇죠. 오래도록 남긴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오 뺑덕이 오므리 어떡하네. 인사 나누죠.
4: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변대학예술학원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리우경이라고 합니다.
0: 리우경 학생이네요. 아유, 제가 이름을, 저 예. 이름을 좀, 이름보다는 뺑덕오미? 이렇게.
1: 예, 그렇죠. 이미지가.
0: 아, 이미지가 너무 예. 확실하게. 아, 그렇죠. 그 판소리를 보고 다들 외우시더라고요. 아. 학생이 너무 잘 배웠다고.
1: 아이고.
0: 어떻게 예. 그 나이에 10대 소녀들이 이렇게 예. 뺑덕오미 예. 그 형상을 아주 예. 정말 머릿속에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잖아요.
1: 네. 그렇죠. 재주가 굉장히 많은 친구고.
0: 네.
1: 그래서 또 계속 또 공부를 좀 판소리에 대한 공부도 욕심이 좀 있어서.
0: 네.
1: 판소리를 조금 더 배우고자 연구생 공부를 지금 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0: 어머.
1: 예, 그래서 좀
0: 예, 이런 학생들이 예. 많으면
1: 그렇죠.
0: 박소연 예. 선생님이 그 뒤를 정말 예. 잘 이어받고 아, 소리를
1: 예, 그렇죠.
0: 정말 우리가 목소리를 그냥 그 방송을 귀로만 딱 들었을 때는
1: 예.
0: 정말로 아, 이 박소연 선생님의 그 소리를 그대로 아. 온전히 전수받은 학생들이라 다들
1: 예.
0: 얘기하세요.
1: 예, 예, 네. 아이고.
0: 자랑이죠. 네, 예. 이렇게 예. 전승인을 모시고 우리가 또 판소리를 배워가고 또 예. 우리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예.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판소리는 예전에 그냥 그렇죠. 그 전문 소리꾼들만이 부를 수 있는 소리라고 했는데 요즘은 예. 우리가 또 판소리를 얼마든지 방송을 통해서 예. 가르쳐서 또 보급되잖아요.
1: 예, 그렇죠. 네,
0: 소중합니다.
1: 예.
0: 학생 여러분도 화이팅이고요.
3: 네.
0: 네. 잠시 후에.
1: 많이 긴장한가 봐요, 또.
0: 긴장하면 좀 긴장을 풀어야죠.
1: 그렇죠.
0: 네. 그럼 유경희 학생이 지난번에 예. 우리 두 학생이 다 또 그렇죠. 신고식을 했거든요.
1: 예, 예.
0: 또 리우경 학생 오랜만에 왔기 예. 때문에 또 신고식 안 하면 또 소원이 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얼씨구.
1: 소리꾼들은 네. 소리를 하는 분들은 소리로서 이제
0: 인사를 해야
1: 되거든요.
0: 그럼요.
1: 예. 예. 예. 그렇죠.
0: 자, 소리로 인사 나눌까요?
1: 그럴까요?
0: 자, 리유경 학생 판소리 뭐 준비했어요?
1: 어떤 걸로
0: 갑자기. 예, 갑자기.
1: 저를 보면 어떡합니까?
0: 네.
1: 그러면
0: 평소 배웠던 판소리 중에서 괜찮아요?
1: 그렇죠. 내일의 시합에 참가할 곡이긴 한데
0: 네. 네.
1: 조금 아직 좀 긴장이 많이 되나 봐요.
0: 아.
1: 제가 긴장은 꼭 무대로 부딪혀서 네. 해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0: 네네.
1: 긴장을 피하다 보면 더 큰 긴장이기 때문에
0: 네.
1: 무대에서 부딪히고 무대에서 해결을 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0: 네네.
1: 또 오늘 같은 이런 또 좋은 무대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0: 그럼요. 여기에서 긴장을 네. 풀고 그렇죠. 한번
1: 이왕 왔으니 네. 또 한 곡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 나절.
0: 아니를 아주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하셨어요. 이왕에 네. 왔으니 소리 한번 불러볼까? 아시고.
1: 아시고.
0: 타.
5: 용왕이 분부시되 여봐라 토끼를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허구영을 내려놓으니

싸움에 맞춰 싸듯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쳐 잡는 것도 영문 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이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0: 토끼.
1: 아니요.
0: 그러면 니가 무엇이냐 개요.
1: 씨가
0: 개가 들면은 더 웃죠. 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역개장도족 구한 니 가늘래요. 오게 당 때려 먹고 이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갈게 되면 오열내종 혈담에는 만병해 준병약이라. 이강가지 몰아가지.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1: 으시고.
0: 그러면 니가 무엇이냐 송아치지요. 소가 드면은 더 웃죠. 다 도판에 너를 잡아.

0: 니가 무엇이냐? 빵아지 새끼지요.
1: 아시가
0: 말 같으면은 더욱 좋다. 선관복 후관족이라 유다낭장 절기마루다. 현황도 백금으로 죽은 뼈 가셨으니 너를 산채 몰아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임금상을 안 주랴. 들그라
1: 뭐지?
0: 주장대로 콕 찔러 들어오매니
1: 그러지.

0: 철쭉구이야. 무엇이냐? 오, 그게 아. 수궁담요라는 것이다.
1: 얼씨구. 이야. 지금 우리가 손에 땀을 주고 지금 그 수궁과
2: 그렇죠.
1: 토끼가 지금 잡혔잖아요.
2: 그렇죠. 저게 잡아드리듯이 이제 대목이죠.
1: 잡아드렸는데 토끼가 그렇죠. 아우 나는 토끼 아니요. 나는 그렇죠. 개요. 개.
2: 그렇죠.
1: 소요. 막
2: 개면도
1: 말이요.
2: 아, 그럼 소다. 예. 아, 소면 더욱 좋지.
1: 그러니까요.
2: 그러면 말인가? 아이고 말도 안 되네. 아이고 나 그러니까. 죽었네.
1: 얼마나 긴장한지. 그때 먹을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막 상상이 막 펼쳐집니다. 그렇죠. 막 그림이.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3: 아, 감사합니다.
1: 내일 시합에서 꼭 좋은 성적 있다는 얘기 기원합니다.
3: 네,
1: 아우 너무 멋져요.

0: 또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아가서 네. 내일 참 또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0: 좋은 무대를 또 이렇게 마련해 네. 주셔서 네. 저는 또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1: 아, 이제 앞으로도 우리 학생분들 우리 그 판소리 오늘의 노래주머니에 예. 꼭 자주 오시기 바랄게요.
0: 아, 예. 예. 좋은 무대가 또 어디 있을까요?
1: 그럼요. 예. 네. 저희들도 이렇게 애청자분들도 판소리를 배우고 있거든요.
0: 예.
1: 아,
0: 예.
1: 그럼요. 그래서 함께 또 젊은 전공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판소리 문화가 정말로 거리타분하지 않고 어렵진 않고 그렇죠. 너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청취자분들도 배울 수 있고
0: 그렇죠.
1: 전공자들은 어렵지는 않겠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죠.
0: 예, 영적이 온가요?
1: 예, 김 여사님 어떠세요? 어렵죠. 어려워도 이제는 판소리가 왜냐면 예전부터 전해져온 소리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얼마든지 다 배워내는 그 장르만큼.
0: 아, 그렇습니다.
1: 예. 그 우리가 이 학생분들의 흉내를 내도 되죠. 선생님의 흉내를 내도 되고. 예.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 한 사설이라도 우리가 그 완벽하게 배워내면 천천히 가면 정말 뭐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거죠.
0: 아유, 그렇죠. 네. 그렇죠.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것보다 낯선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1: 네. 근데 네. 요즘 보면은 타민족들이 네. 그 판소리를 엄청 네. 좋아하더라고요.
0: 너무 좋죠.
1: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창극의 하나잖아요.
0: 그렇죠.
1: 창극이죠. 네. 그 한
0: 1인 오페라.
1: 예, 1인 그렇죠. 오페라고 네. 그리고 창주에서도 그 창극이 경극
0: 뭐 그렇죠
1: 비슷한 그렇죠. 장르다 보니까 예.
0: 군주도 있고
1: 예. 다 예. 좋아하는 그렇죠. 면도 있고 예.
0: 주위에 속하기 때문에 네. 장르가 아주 깊고 높습니다.
1: 네. 아유, 자 우리가 판소리를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그, 그렇죠. 그 적벽감만 빼고 우리 방송 예. 애청자분들은 배웠거든요. 예.
0: 그렇습니다.
1: 네. 다섯 바탕 중에서
0: 때부터 정말 많은 거를 배우셨죠.
1: 네. 오,
0: 정말
1: 다섯 바탕 가운데서 우리가 예. 적벽감만 빼고 예. 어, 학생들은 적벽감 배웠겠죠.
0: 아직 시도를 못했는데
1: 아 그래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수군가에 아. 좀 많이 아. 치우치는 면입니다. 왜냐하면 예. 수군가는 소적벽가라고 그러거든요.
1: 예.
0: 다섯 바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적벽가인데
1: 예.
0: 소적벽가라고 할 정도로
1: 아,
0: 수군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기교적이고
1: 네.
0: 어, 통종으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1: 예.
0: 물론 뭐 춘향가나 심청가도 굉장히
1: 예.
0: 다 어렵고 그게 또 재밌고 뜻이 있지만
1: 네.
0: 저는 예전부터 수군가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1: 네네.
0: 소리를 그쪽으로 좀 어, 여자애들이지만
1: 네.
0: 여자애들이지만
1: 네네.
0: 사실은 반소리는 남자들 소리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네. 기가 있어야 되고 정말 웬만한 그런 끼 가지고는
1: 네.
0: 하기 힘들다 라는데 어, 애초부터 수군가가 어려운 거를 아는데 또 제자들이 잘 따라줘요.
1: 어.
0: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또 해나가고 있고
1: 네.
0: 어,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깨닫는 거랑 또 거기에 그렇게 애정을 또 썼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또 기특하기도 하고
1: 네네.
0: 또 정의가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자, 소음과 그 판면 팔수록 네. 재밌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0: 아유, 그렇죠.
1: 네네.
0: 그렇죠. 오, 토끼가.
1: 네.
0: 그게 이제 그렇게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내가 간을 육지에 두고 나왔다.
1: 그러니까.
0: 그러니 육지에 한번 우리가 가서 육지에 가서 내가 간을 가지고 오겠다. 그랬더니 또 네. 다시 왔어, 육지로.
1: 네.
0: 뒤로 다시 가겠어요?
1: 그니까요.
0: 그래서 별주부가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돌아갈 면목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바다에 못 돌아갔다는 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인간사죠.
0: 그렇습니다.
1: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군가 중 아내 예. 이별 대목.
0: 예. 예. 저 아내는 이별 대목이
1: 네.
0: 아, 길지는 않지만,
1: 네.
0: 여러 또 목들이 또, 부르신 목들이 또 많이
1: 재밌는
0: 나오죠?
1: 목들이 많죠.
0: 예. 예. 여기, 나라의 환호하기 없어. 아, 이 부분은 유경이만 배웠죠. 그렇죠. 유경이만 아, 이 부분을
1: 네.
0: 배워서 어, 했었는데
1: 네.
0: 오늘 아주 좋은 기회네요.
1: 그러니까
0: 나라의 환호가기 없소. 자 따라 하실까요? 자
2: 나라의 환호가기 없소.
0: 약을 구하러 가는 니.
2: 약을 구하러 가는 니.
0: 무슨 봉배 싸우리까?
2: 무슨 봉배 싸우리까?
0: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2: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0: 네 입이 알았지만은
2: 내 입이 알았지만은
0: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2: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만류하였구나
2: 잠깐

0: 좋아요.
1: 그렇구나. 그렇죠. 잠깐이 잠깐 하면 잠깐이 안 되고 잠깐 만류하였구나.
0: 잠깐 만류하였구나.
1: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들어 거여라.
0: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들어 거여라.
1: 별주부 모친께 하지 거고
0: 별주부 모친께 하지 거고
1: 침실로 돌아와.
0: 침실로 돌아와.
1: 부인의 손길 잡고
0: 부인의 손길 잡고
1: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0: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1: 모친의 니은 받침이 스스로 들으셔야 됩니다.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0: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1: 편안하시기는
0: 편안하시기는
1: 어? 허시기네 허가 자꾸 뛰어가네요.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2: 당상의 학발 모친
1: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매였어.
1: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매였어.
1: 혈주 마누라가
0: 별주마누라가
1: 그렇죠. 별주마 까는 소리가 나오죠. 처음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처음은 절대 까는 것이 아닙니다. 별주마누라가
0: 별주

그렇죠? 세상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펴서 펴서 하세요. 세상 세상 간단 말이자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끝소리 웬 말이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모양을 보면 웬 말이오 요 자 웬 말이오 그렇죠.

0: 깊은 물에.
1: 네, 좋은데 이거 가실 적에 자꾸 끊이려는 게 느껴져서 위수방광 깊은 물에 계속 갖고 가셔야 돼요. 허블 자
0: 위수방광
1: 그렇죠
0: 깊은 물에
1: 깊은 그야말로 깊으셔야 되기 때문에 깊은 안 깊잖아요. 깊은 물에
0: 깊은 물에
1: 하면서 혀가 저희 혀가 입천장에 완전히 밀착되겠어요. 깊은 정도가 아니라 깊은 물에 자
0: 깊은
1: 그렇죠
0: 물에
1: 그대로 아구성을 쓰셔서 야 절대 절대 벨칸토식으로 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모양이 장방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야 자
0: 야
1: 놓치지 마시고 아

0: 이렇게 떨어지시거든요. 맞춤 들으셔야 돼요. 맞춤 힘을 넣지 마시고 좁게 흐미 흐미 좋아지셨습니다. 이목이 드디어 되셨네요. 흐가 아니라 흐미 찍으셔서 흐미 오더리를
1: 오더리를
0: 맞아.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다 지지 마시고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다 버리고 고, 고. 마지막 끝을 그 꼬리 끝을 힘을 놓지 마시고 고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고 더 한번 맺어주세요. 고 힘 놓지 마시고 말리

0: 있다는 것이니. 자,
1: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0: 그렇죠.
1: 못 입고 가는 것이니.
0: 저번에보다 많이 슬퍼지셨어요. 저번에는 막 해맑게 네. 이제 보내시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좋습니다. 사실 여기가 그렇게 막, 어려운 목이 있다기보다 좀 까탈스럽거든요, 여기가. 네. 떨어질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나만 몰래 먼저 떨어지셔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살짝 기다리시는 게 있어서 머뭇거리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갈 때 이미 나는 떨어지는 기운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가까지 그 음정을 갖고 내려오셔야 가기는 가되가 잘 풀리는 거죠. 자, 이제 가면. 자,
1: 이제 가면 언제 와요?
0: 그렇죠.
1: 가기는 가되
0: 마시고
1: 못 입고 가는 것이네.
0: 저 보세요. 언제가 어도 아니고 으드 아닌 사이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언제 와요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또 의도 아니에요. 은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도 어도 아니고 의도 아닌 의미 되어서 인제 가면 은제 와요. 가기는 가도 이렇게 나오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언제 와요 이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랑 을을 합한 은제 와요. 아래턱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인제 가면
1: 인제
0: 그렇죠.

0: 보세요. 지금 무엇을 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가 기억에 남는 글자가 어떤 것일까요? 세 글자 중에 무엇을 해서 슬이 제일 강하죠. 근데 슬이 강한 것이 우리가 소리를 하는 창자는 슬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슬은 나오게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어의 슬이 나오기 전에 어의 그 꼬리를 물고 가셔야 되거든요. 무어를 생각 안 하시고 슬만 강조하겠다 싶으면 무엇을 이렇게 띄워버리는데 무어에 집중하면 무어 꼬리를 계속 갖고 가시면 무엇을 그다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슬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도를 거기에 뺏기지 마십시오. 어만 잘하면 슬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엇을 자?
1: 무엇을
0: 그렇죠.
1: 다지 못이여요.
0: 자꾸 무엇을 그다 자꾸 까시거든요. 깔지 마시고 점은 까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 예, 무엇을 그다지 그다지 이건데 그다지 아지 저 그렇게 까시거든요. 누르지 마시고 자 어에 집중하시고
1: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요를 띄겠다고 생각하시면 후가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요, 오, 염정이 중요하거든요. 요, 호! 이렇게 하시면 민요처럼 돼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요를 잘 딛고 요, 호이! 이렇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자, 요!

0: 하면서도 교요 저음이절 중요하세요. 교호 이렇게 뛰려고 하지 마시고 교이 음정이 중요합니다. 자 교호주 그렇죠 교호주 내가 뜨지 마시고 어차피 나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교호주 자 교호주 잉 마침 이제서야 응으 응으 젊은
1: 젊은
0: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또 젊은 흐 이게 띄고 싶죠. 흐를 강조하고 싶죠. 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의 무의 의의 몸 끝자락을 꼭 끌고 나오세요. 젊은 아내
1: 젊은 아내
0: 수업 중에도 네. 학교에서 수업 중에도 젊은인데 지금 워낙 학생이 또 절로 하거든요.
2: 절로.
0: 꼭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2: 선생님 이
0: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고 우리말 젊은 자
1: 젊은

0: 그러지 마시고 절행
1: 절행
0: 지사를
1: 지사를
0: 지사를
1: 지사를
0: 아니 나도
1: 지사를
0: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못 잊어요가 아니라 못 잊어요 좁은 길로 갈게요 계속 좁은 길로 자
1: 못 잊어요
0: 못 잊어 길이 넓어지셨죠 아니라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어떻게 잘하실까요 이 어려운 소리를
2: 어려운 소리를
0: 네 어렵죠 야,
2: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잘 배우고 계시죠
0: 그럼요 네. 너무 잘하십니다
2: 네, 참 대단하죠. 에이. 우리가 이 판소리를 또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에이. 너무 경이롭고
0: 너무 잘하시니까 에이, 저 또한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더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계속 또 에이. 훑어보거든요. 조금 단어 하나 또 어떤 호흡부 하나 더듬숨 하나 네. 거기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2: 네.
0: 예, 그 부분을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우.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정말 꼼꼼히 지금 짚어가면서 한번 불러봤어요.
0: 그렇죠.
2: 네.
0: 혹시 어디 좀 잘 안, 의문점이 있는 데는 꼭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2: 서리를 배울 때, 오늘따라, 우리 쪽이 그 학생, 이쪽 젊은 학생들이 10대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지 소리를 안 내시네요.
0: 아. 네. 이 부분이 저기
2: 뒷줄에 우리 학생분들은
0: 뒷줄에, 예, 뒷줄에
2: 소리를 안 내시죠.
0: 근데 너무 잘 열심히 따라하셨어요.
2: 아, 그래.
0: 이 모양을 보면 전 알 수 있거든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2: 소리 내셔도 돼요.
0: 예. 예. 그이 내주세요. 소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깔깔하시거든요.
2: 예.
0: 반소리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소리 자체가 갖고 계셔야 돼요.
2: 예.
0: 소리가 밑바탕이 되고 그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그 끼가 굉장하셔야 되고
2: 예.
0: 그것보다 또 굉장한 건 그 혹독한 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2: 그렇죠.
0: 혼자만의 시간.
2: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물어볼 부분이 없을까요? 어느 대목 혹은 어느 글자라도 좋고 네.
2: 우리가 여기 현장에서 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들은요,
0: 네.
2: 그냥 흥얼흥얼 할 겸.

0: 보면 저희 방송 보는 라디오가 있잖아요.
1: 아이, 그렇죠.
0: 다시 보기를 보시면서 집에서 복습하셔도 되고요. 현장에 오셨으면 소리를 내서 크게 내서
1: 그렇죠.
0: 누구한테 민폐가 되는 일이 없어요.
1: 예.
0: 네, 오히려 안 부르면 자기한테 손해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거 소리 내면서 배우는 게 예. 바람직하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예.
0: 방송을 따라서 함께 배우시더라도 소리를 내셔야 돼요.
1: 그렇죠.
0: 그냥 앉아서 요보나리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신데요. 근데 예. 혼자서 집에서 가능하겠죠. 집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 현장에 오셔서 배우실 때는 정말 소리 내서 크게 배우세요.
1: 예예. 예. 크게 예. 해주세요.
0: 예.
1: 크게 해주시면 그럼요. 저 또한 저는 너무 그 배우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학생 때
0: 네, 네.
1: 학생 시절에 그때는 저희 선생님 학생이 체제가 너무 많아서 1대1로 레슨이 불가했거든요. 그래서 5명 내지는 4명씩 이렇게 하는데 아무 생각해도 그렇죠. 한 사람씩 좀 이렇게 돼요. 체크를 해주기는 네, 조금 무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 이 부분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네 분, 다섯 명이 할 때 괜히 그 부분에 가서 엄청나게 틀려버렸어요.
0: 크게. 예, 예.
1: 크게 틀려버리니까 선생님이 딱 그게 귀에 거슬리신 거예요.
0: 예.
1: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0: 아.
1: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0: 야.
1: 그래서 저는 그런 꾀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0: 정명합니다.
1: 토끼 꾀를. 수능 가족의 토끼처럼 약간
0: 지혜롭네요.
1: 꾀를 내보았습니다.
0: 예. 아니, 근데 배울 때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1: 그렇죠.
0: 왜냐면
1: 그렇죠.
0: 그걸 언제 눈치 다 보고 하려면 끝이 나잖아요.
1: 예, 그렇죠. 못 배우거든요.
0: 못 배우거든요. 아니 그리고
1: 시간이?
0: 처음에 배울 때는 예. 또 박소연 선생님이 몸 밖에서 예. 다른 학생들 수업 받을 때면 그걸 그냥
1: 아,
0: 들었대요.
1: 그렇죠. 그 유명한
0: 그러니까.
1: 또, 그렇죠. 저희 또 예. 그 저기 선배죠.
0: 예.
1: 변용환 언니도 있었고 지금 가마단에 있는 최련아 언니
0: 예.
1: 굉장히 또 열심히 하셨고 그러면 수업이 그 시간표를 딱 문 밖에 이렇게 걸어놓기 때문에 저는 그걸 딱 다가
0: 예.
1: 그 시간에 별 수업이 없으면 거기가 있는 거죠. 그래 가서 듣고.
0: 그러니까요. 예.
1: 그래서
0: 얼마나 열심히
1: 배우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좀 있었죠.
0: 목말랐죠.
1: 예. 예. 저희 제자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0: 다른 그러니까. 그, 예. 이 학생들 누가 수업하면 아유 그럼 나는 간다 이렇게 가겠죠.
1: 예. 가게 바쁜 것 같은. 약간 그런 좀.
0: 예.
1: 근데 또 굉장히 재주꾼들이라서
0: 예.
1: 저는 우리 때 배웠던 그때 시대상이랑 좀 다른 끼들이 있고 굉장히 재주가 있는 친구들이라서
0: 예.
1: 배워주면서도 저는 너무 기특하고 그렇죠.
0: 예.
1: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알기 때문에
0: 예.
1: 애틋함도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애틋함도 있습니다.
0: 네.
1: 굉장히 힘든 길인 걸 알기 때문에
0: 그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길은 소리 길 외롭고 그렇죠. 힘든데 박소연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내 오신 거예요. 참 얼마나 학생 때부터 이렇게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목말랐으면 예. 선생님 수업할 때 밖에서 그냥 듣고 따라서 하다가
1: 예.
0: 그 강신자 교수님께서 발견하셨대요. 아 이런 학생이 수업을 그냥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구나.
1: 예.
0: 그래서 박소연 선생님을 와서 수업 받으라고
1: 예.
0: 이렇게
1: 그렇죠.
0: 건의하신 거고요.
1: 굉장히 고마웠고
0: 네.
1: 좀 저는 그렇게 막 레슨비를 따로 이렇게 지불하 뭐 다닐 만큼의 집에
0: 예.
1: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0: 예.
1: 좀 선뜻 그렇게 얘기를 못했는데
0: 네.
1: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그러셨죠.
0: 예.
1: 굉장히 고마운
0: 예.
1: 선생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0: 그렇죠.
1: 굉장하죠.
0: 네. 자 우리가 지금 수공가 이 앞으로도 수공가 중에 정말
1: 예.
0: 눈대목 여러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1: 너무 재밌죠.
0: 하나하나씩 또 배워보도록
1: 얼마든지
0: 거고요. 네. 오늘 그 네. 유경 학생한테 한뭐 시간 더 드려야 할것 같아요.
1: 아,
0: 네. 내일 또 시합 있잖아요. 한번 또 이걸 예. 다 배웠다고 했죠.
1: 그렇죠.
0: 네, 한번 불러보실까요?
1: 예예. 예. 지금 아주 지금 얼굴이.
0: 예. 자,
1: 예. 한번 또.
0: 사설 있어요.
1: 아.
2: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태에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말려하였구나.
3: 쉬고
2: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짐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하는 말이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부인에겐 매였어. 별주부

0: 오더미를
1: 아시고
0: 이제 넌 다 버리고 빨리 정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1: 하긴 가대
0: 못 이고 가는 것이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

0: 젊은 나네 아. 저랭 그지 살을 못 잊어요.
1: 잘 배웠네요.
2: 예, 그렇습니다. 미나도 사실은 내일에 시합이라서 네.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1: 아, 두 학생이에요?
2: 네, 두 학생이에요. 앞에 부분만 조금 한 1분 정도로 할까요? 제가 끊어줄게.
1: 그럼 자. 자.
3: 이리 오너라, 두냥아. 우리 없거나 한번 놀아보자.
1: 시고.
3: 아이고, 도련님도 참. 건넘빵 어머님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너의 어머니께서는 소싯적에 이보다 훨씬
1: 그러지.
3: 더 아셨다고 하더라.
1: 다.
3: 잔말 말고 없거나 한번 놀아 보자.
1: 다.
3: 네. 이리 오너라 없고 놀자.
1: 다.
3: 이리 오너라 없고 놀자.
1: 시고.

0: 하루다 밤에도내 사랑
1: 여기까지 할게요.
2: 여기까지
1: 아쉽네요.
2: 아니 그 유경 학생만 참가하는 줄 알았잖아요.
1: 아,
2: 야 시간 이렇게
1: 빠릅니다.
2: 빠르네요. 그쵸.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아이고,
2: 여러분
1: 수고하셨습니다.
2: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0: 이산 저산 꽃이 비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0: 빨한심 부군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숨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부모를.
1: 인생의 황금 시간을 건강하게 따뜻한 정보와 공감을 담아 전합니다. 건강한 황금 시절.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온창심한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창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창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심치명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면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구하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요. 본 제품이 기본구 공능 가운데서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인데 폐경락을 덩달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래서 심폐열이 심장과 폐열이 심한 구체 증상은 무엇인가? 이것은 일종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는데요. 학설이라 하게 되면 단순 한 가지 증상에만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서 깊은 이론 체계와 더불어서 림상 표현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주요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겠습니다.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지켜보세요. 본인이라면 자기들로 잘 가늠해 보기 바랍니다.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칠하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이게 좋은 창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2: 나는 심장을 좋지 못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이 좋은 창심환 지금 어제는 넉 달 남았었습니다.
1: 예.
2: 그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2: 저는 이 숨 차서 답답해서 옆에서 깨달았는데 그런 증상도 많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심줄도 100이 넘적인데 지금 80으로 정상이
1: 너무 이상적인 심률로 돌아왔습니다.
2: 예.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2: 예. 그 다음에 측열 어른을 찍어 숨 차서 헐떡거리고 옆에서 쇳다

0: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영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서 앞으로 내 이거 장기적으로 완전 치료될 때까지 쓰자고 지금 이번에 또 주문하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료종을 따라서 견제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 두 개, 세 개 이래로 료종 초과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기본으로서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아무튼 료종을 따라 잘 견제하셔서 심장병 때문에 다른 이상이 생기는 거 완전히 피해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통원통신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예.
3: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지치받은 게 지금 두근거리지 않고 침침하지 않습니다.
1: 예.
3: 여보, 이 여성서 이런 더운 날이면 톡톡 그저 가슴이 막 숨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 게 그러면서 가슴이 막 겸이 아프게 되는데 그 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1: 아, 예, 예.
3: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런 증기를 올라올 때는 숨이 다, 단, 증기만 앉아 세야 됩니다.
1: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충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숨이 차지 않습니다. 전 단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예, 잠을 잘못 자든가 잠을 잘 자고 혈압 높은 것도 동사에 되었습니다.
1: 예.
3: 예. 얘는 심장량을 많이 써봤는데 심장약 중에서는 이 약이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아, 알았습니다. 예, 예.
3: 그래, 선생님, 이렇게 효과적과 우리는 여러 사람 쓰고 있습니다. 내 수가 좋았거나, 예. 그래, 내 아홉 가지 싸고, 또 우리 언니도 아홉 가지 싸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시오.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에도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숨이 너무 차서 꼼짝 못하고 계단을 오르내리시기 힘들다고 바로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적혈구는 전문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심장혈의 산소 부족이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혈은 산소 파도가 얼마나 돼야 되는가? 98% 이상 만파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지금 고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주약에는 지금 심률이 정상으로 됩니다. 이 치료를 한 다음에 심률이 정상으로 된다는 건 전반 그 심장은 혈압을 조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공동이 좋아지니까 이 동력 펌프가 정상으로 수축이완 하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혀끝이 짜빨갛게 되어 있으면서 심장혈로 인해 가지고 힘들던 분들이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반드시 노작이 힘들고 심률이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빨리 떼서 120, 30차 늦게 떼서 40몇 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뗨뗨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어 있으면서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이런 경우까지 있는가 하며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4: 아, 예, 우리 그 동선에 큰 동서에 있는데 심장이 그리 좀 아프고 심장 여러 가지 심장병도 폭수성 심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 조보라는 게 그것도 있고 신사에도 있고 여러 가지
1: 심장이 상당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신사이라면 대단합니다. 예.
4: 근데 내가 보면 자꾸만 아무래도 숫자로 또 엄청 한번 주저앉았으면 입원했다가 안도
1: 주저할 정도는 아니다.
4: 주저할 정도는 아니다.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고 병원 좀 가지 말고 이 내 손 소개하는 이 약목을 이 내 손 정신으로 소개했단 말인데 어디서 온 거 여러 방면으로 선생님은 강의를 하려고 저는 듣게 했습니다. 예. 예, 듣고 소리야 그거 먹어야 되겠다. 이거 이 약은 뭐 먹어봤다는 게 지금
1: 예.
4: 어, 신장에 좋은 약은 다 먹어봤는데 이 약 뭐 먹어봤다고 예. 예. 그래서 소리 세 통 쌌습니다.
1: 예, 세 통이 한 갑수니까. 예, 예.
4: 예, 한 갑수니까. 기타 잘 받아서 쌌는데, 야, 다 먹고 쏘는데, 벌써 한 통 먹고 가는, 예, 속비를 편안하고, 숨이 그렇게 사는 게 숨이 아니 사다.
1: 아, 그럼요. 예.
4: 그때 말이 속이 편안하지. 그리고 막, 어, 솔떡거리면서, 이제, 집이 4층 되는 거 올라갈 때면, 야, 여기
1: 숨이 찼어. 숨이 찼어.
4: 올라갈 때는 거기서 올라갔다 쉬고, 올라갔다 쉬고 하더니, 요즘에 그 증세 별로 많이 쏴더라고요. 그래서 세 통 저래 우선 다 잡았답니다.
1: 그렇죠.
4: 먹었던 게,
1: 예.
4: 어, 지금 효과 너무 좋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야,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 거 어찌 내 몰랐는가, 무슨, 부님도 언젠가 거 말할게, 지금.
1: 어, 예, 예.
4: 근데 자꾸 병원 된 거 아니야. 병원에 가서 좋은 약 먹는 거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 말했다. 야, 이 형님 쇠트라면서. 이번에 저래 아홉 곽 사겠단다, 오늘에.
1: 아, 그래라 하시오. 예.
4: 예
1: 아홉 곽 사면 세 곽 주제입니까? 그러면 넉 달 동안 시름 훌 넣고 복용할 수 있죠.
4: 예, 예. 그래. 배달 받겠단다. 오늘 배달 예. 되죠?
1: 됩니다. 삼삼에 다시 껴보니 연락하시오. 얼마라도 됩니다.
4: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제가 전청 심한 쓰고 나는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근데 여기 우리 동네 그 이제 만 너덟이 되는데 야 그 저번에 같이 갔다가 부스에 떡 심자 떡 그래서 그 증세 두문두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전쟁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라다 됩니다. 밑에 된다 됩니다. 뼈 잘 왔단 말입니다. 그 우이.
1: 네.
5: 그래서 내가
1: 그렇죠. 제때 약 써야 되는 건데 예.
5: 예 심장이 어떤가 증세에 가슴이 이게 찜찜하고 그 다음에 좀 손이 자꾸 맨 안에 숨 차단 게.
1: 그럼요.
5: 예, 그러면서, 나치가 많은, 그때만 나치 뽀글뽀글 나면서, 예. 그리고 혈압도.
1: 혈압이 높죠.
5: 예, 높단 말입니다.
1: 예.
5: 그래서 니 증세에 아이도 다 나이 어린 게야, 니 안 좋으냐, 그렇게 참을 깨야 돼. 약이 지금 좋은 게 나왔는데, 그 약이야, 난 쓰고서 효과 상해서는, 니거는, 정말 니 숨이 차악인다고, 그래. 그래서 내 권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증세인데, 그니까 거기다가, 임시대 선생님과 물어보는 게 그 증상에다 이 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1: 너무 잘 맞습니다. 그런 어른한테는 이런 제품은 제일 작아도 넉 달은 견지하면서 지켜보면서 야 넉 달 견지하면 기반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5: 그래 예. 오늘 그 아홉 곽 배달 받았어요.
1: 그래라 하셔.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장은 오행학설에서 불입니다. 그리고 위는 오행학설에서 토입니다. 이래서 심의 동지 한단 말에 심장과 위를 동치하는데 심허성 양토란 말이 있습니다. 그 심장열이 오히려 그 토, 성양토란 말이 소화공동을 때로는 방해할 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치료를 했는데 소화가 더 잘 되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때때로는 즈다 무치란 말이 있습니다. 애가 엄마의 길을 그 가져간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 그렇죠.
1: 이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좋기는 여러분들한테 적절히 권하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소화에 유관되는 약을 적당하게 결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화에 유관되는 약은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유관되는 이런 약을 함께 쓰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만약 소화에 문제가 있다면 소화에 유관되는 약 가운데서 저희들 제기하는 이런 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걸 겸해서 복용하는가 하면 만세 조혈 공능이 떨어진다면 칭단바의 도타이라는 거 함께 견제해 보는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어떤 분은 심장열로 인해 가서 손을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자양시화는 함께 쓰는 걸 권합니다.

0: 사람들은 너무 참여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하게 되면 심장병 치료하며 비교적 온화하게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너무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투이헤이수라는 거 이거 함께 복용하는 거 네.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소화계통의 문제가 단독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니가 허와이완이라는 거 유리하다는 니 간이란 간 허 합형이란 화 위라는 위 니가 허와이완이라는 거 함께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심장 공능도 좋아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좋은 청심환은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때때로는 부종이 생겨 하신이 부종이 생기거나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놀라거나 오징어란 문소리에 어징어란 자동차 기적 소리에 자기 전화벨 소리에도 놀란다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부터 세계에서는 쥐가 자주 올라오던 이런 증상도 개선을 가져오셨다.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 느낀다는 이런 점도 해결받으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그 집에 들어오니 좋은 정신만 잡수고 저리 그 심자의 불편해서 전화기 쉬지 못하던게 지금 잠을 대답 잘 쉽니다. 그 예. 여수통도 배달해주죠.
0: 그렇게 하죠. 예. 배달전화번호 33-5번 연락하시기 네.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의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면 효과가 좋은가 하면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에 속합니다. 이 처방 자체는 바로 그 당대 중약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몽약 100대 명 처방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방 자체가 비교적 명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1년 한 달을 복용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긴 시간 혹은 어떤 분들은 기본은 넉 달, 야둡 달 이렇게 한 개 치료 과정, 두 개 치료 과정 그 이상 복용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본 제품은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적은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용하시면 하실수록 오히려 심장을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며, 우리 순회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그리고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지금 세 가게 한 각 그 외에 지금 아홉 가게 세 각 18가게 여섯 각 들이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0: 우리 조선의 입장권 부분 연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혁신 승격하여 단기 흐름을 장기적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켜 전과정 소비 순환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조 소비 시장의 규모 확대와 품질 제고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올 상반기 훈춘철도 통상구 수출입 화물량은 총 149만 톤에 달해 동기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그중 수출 화물량은 3만 4천 톤으로 36.2% 늘어나 역대 동기 최고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0: 부동산 관리 분야의 혁신 실천으로 공개 도급진을 단건설 인설 기층 치례를 핵심 질서로 삼아 전통적인 관리 모식을 타파하고 투명화 정밀화 공동치리화로 부동산 관리회사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하여 도시 기층 치리의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연변 소비시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상업문화관광체육융합발전사로 입각해 입장권 부분연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혁신 승격하여 단기 흐름을 장기적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켜 전과정 소비 순환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주 소비시장의 규모 확대와 품질 제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각 경기장에서 연변의 명태 응원단이 인터넷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속 특색 춤과 지역 특산물을 결합한 독특한 응원 방식으로 영상 플랫폼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연변의 새 문화관광 명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명태춤으로 연변 민속 매력을 알리고 경기장 밖에서는 온라인 인기가 오프라인 소비 열기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타고 명태는 전국적인 인기 미식으로 떠올라 성내외 관광객, 축구 팬들이 연변에 오면 꼭 찾는 미식으로 되었습니다. 연길의 한 명태 요리 전문점에는 각가지 특색 명태 요리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연길 주민 류 여사입니다. 평소에도 명태 요리를 자주 먹는데 요즘 동북축구연맹전과 명태춤이 요매해 틱톡에서 자주 봤어요. 오늘 맛보러 왔는데 예전 그 맛 그대로 정말 맛있어요. 북경 관광객 마선생입니다. 저희도 동북축구연맹전 명태춤 영상을 봤습니다. 마침 연길 여행에 와서 마른 명태도 맛보았죠. 평소 매운 걸 잘 먹지 못했는데 명태 껍질 요리는 식감이 바삭하고 맛있었죠. 맛고 명태 본점 총경리 림귀양입니다. 정말 큰 혜택을 보고 있지요. 동북축구연맹전 열기를 타고 저희 가게 손님이 작년보다 3, 40% 늘게 되고 하루에 명태를 7, 80마리씩 팔고 있습니다. 올여름 지금까지 온 방문객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생방송에서 생방송 진행자가 명태 산업발전 현황, 전통 자연 건조기법과 각종 조리법을 소개하고 전용 양념 세트도 함께 판매합니다. 생방송은 경기 화제를 연결해 연변 특산품을 전국 각지로 판매합니다. 명태의 인기는 단순한 음식 열풍이 아니라 연변주 입장군 부분연동 저녁 소비 모식의 생산 축소판입니다. 2025년 내 연변주 상무국에서는 상업문화관광체육융합발전사로 입각하여 입장권 부분연동 소비 활성화 모식을 혁신 승격을 하고 저력 경영 방식 자원을 통합하여 온라인 흐름을 오프라인 고객으로 만들어 소비 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무역 축제부터 문화관광명소, 체육경기로부터 교통수단에 이르기까지 입장권 부분연동은 소비 전경을 끊임없이 확장했습니다. 2026년 연변 부본 경제는 새로운 단계로 승격되었습니다. 연변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흐름 기회를 포착해 은연 클라우드 지벌과 협력하여 연변 한장의 입장권 부본 초청장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로 구축을 하며 분산된 오프라인 활동에서 온라인 일체화 운영으로 도약식 승격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플랫폼에는 우수 상가 130여 개가 입점한 가운데 6대 주제 혜택 꾸리미를 내와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전 소비 고리를 연결했습니다. 한편 플랫폼은 인기 활동을 집중 개발한 가운데 일전으로 냉면 먹기 등 행사가 인기

0: 끼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분을 제시하면 할인권을 받을 수가 있으며 16곳 유명 냉면점을 초저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당 2,000건의 혜택을 제공을 하여 축구팬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2년 연속 졸업 시절에 맞춰 수험표 합격 통지서 전용 할인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수험생과 신입생은 플랫폼 소비권과 중복 사용 가능의 가족 축하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 고객층을 확장했습니다. 연결 3곳 냉면 용성점 책임자 조련합니다. 정부 행사 덕분에 삼꽃 냉면 브랜드가 연기를 물론 전국에 더 많이 알려졌고 매장 평판도 크게 좋아지며 손님이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미식성 격리 최금여입니다. 부본 경제에 호응을 하고 고향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 경기 불태우고 미식 즐기기 부본 혜택 행사를 해봤습니다. 당월 경기 입장권을 제시하면 백화상점 식당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사는 경기가 끝나는 10월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올여름 동북축구연맹전 제2현장이 곳곳에 마련을 하여 연변축구팬들에게 새로운 관람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러 공공장소와 음식점에서 동시중계를 틀어 체육의 열기가 도시 야간경제와 어우러지면서 전도시를 축구열기로 물들였습니다. 연결주민 류계함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맥주 축제에 와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는데 정말 알차고 활기차서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연변 화이 카이로스 호텔 영업부 총감독 마교래입니다. 호텔 플러스 경기 융합으로 축구 팬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야외 관람석은 실내보다 여유로운 느낌을 주고 전문 음향과 대형 스크린을 갖추어 중계 영상이 끊임없이 선명하게 나오죠. 생맥주 특별 할인도 준비해 관람도 즐기고 술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혁신 조치로 정부, 상가, 소비자, 3자 모두 이익을 얻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 사비소비품 소매총액은 177억 3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주에서는 입장권 부본 연동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승격하여 작은 골목 상점, 생활 편의점 등도 잇따라 입점시키고 입장권 부본 연동과 15분 생활권을 심층 융합시켜 전용 혜택을 문화관광 체육 소비에서 주민 일상 소비까지 확장을 하며 소비 전경을 끊임없이 넓히고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게 됩니다. 앞으로 연변은 한 장의 표로 전역 연결, 한 사슬로 도시 전체 활성화 발전 사로를 바탕으로 상업 문화 관광 체육 융합 소비 생태를 끊임없이 완성하면서 내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여 전주 경제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소비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1: 기자가 훈천세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올 상반기 훈천철도 동상구 수출입 화물량은 총 149만 톤에 달해 동기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그중 수출 화물량은 3만 4천 톤으로 36.2% 늘어나 역대 동기 최고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길림성에서 유일한 대러시아 철도 통상구라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를 빌어 다원화 다국 운송 체계를 다그쳐 구축했습니다. 최근 연례 훈촌세관은 일괄 입항 등 새로운 감독관리 업무 방식을 도입하고 사전 신고, 통상구 직접 적재, 24시간 예약 통관 등 편의 조치를 중첩 적용해 동상구 전체 통관 효율이 30% 이상 향상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상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국가 통상구 판공실로부터 7x24시간 통관 기재를 쟁취해 각 면합 검사 부문에서 협동해 통관 절차와 화물 운송 품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연변주 훈춘통상구 관리봉사중심 통상구 관리 2처 처장 장호입니다. 각 련합 검사 부문에서 연동 협력을 강화해 다국 철도 통로를 원활히 하고 통관 감독 관리 절차를 최소화했습니다. 목전 통상구 수출입 품목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석탄 철정제 가루 청정 에너지 염화 칼륨 건축재료 기계 설비 곡재, 우편 소포 등 여러 가지 품종의 쌍방향 다국 운송

0: 경험을 실현해 철도 다국 운송 체계가 점차 성숙되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장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훈춘 철도 통상군은 쌍방향 다품종의 다국 운송 국면을 형성하고 화물 운송 규모도 지속적으로 장대되고 있습니다. 고효과적인 통관과 안정적인 통로는 길림성의 북방 이웃 국가 및 동북아 지역을 대상한 개방과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훈춘세관 철도통상구 감독관리과 과장 왕귀평입니다. 다음 단계 세관에서는 훈춘의 연변통상구 독특한 지역 우세에 입각해 통관 편리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감독관리와 봉사를 초동해 훈춘 마린노 철도 국제물류 통로에 이탁해 더 많은 중국 제조가 국제시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 연변 지역 고품질 개방에 끊임없이 동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광복후의 당조직 정권 부대 건립 사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연변 광복후 남아있는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은 국민당 세력과 결탁했고 도비들이 일어나 형세가 복잡했습니다. 항일연군 간부 강신태가 부대를 이끌고 연길로 돌아와 신속히 진보 분자를 흡수해 입당시킨 후 10월에 중공연변위원회를 설립하고 강신태가 서기 겸 군사부장을 맡았습니다. 연변위원회는 당원 발전, 부대 확충, 대중사업 강화 이 세 가지 임무를 확정하고 종조민중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해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도리에 굳게 뭉칠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대 건립 사업도 동시에 전개돼 군중무장을 토대로 연변 경비려가 건립됐습니다. 그 후 연변인민 민주대동맹이 설립돼 정권 공백기의 기층 직능을 대행하며 간첩 청산 운동을 발동했습니다. 11월 관내 간부들이 연변에 도착했고 중공 연변 지방위원회가 설립됐으며 옥문도를 서기로 임명했습니다. 그 후 각 현 당위와 민주정부가 속속 조직되고 연변 행정 독찰 전원 공사가 설립돼 10대 시정 방침을 공포했습니다. 조선이용군 일부와 경비려가 통합 개편돼 무장 역량이 장대됐습니다. 1946년 7월까지 연변 부대는 기본적으로 토비 숙청을 완수해 새 민주 정권을 보위했습니다. 중공 연변 지위는 시종 민족 단결을 중시해 동만 근거지의 창건과 공고를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1: 2023년 공개도급제 부동산 관리 모식이 우리조 여러 주거단지에서 시험 운행된 후 부동산 소유자 만족도와 부동산 관리비 납부률이 모두 상승하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더 많은 주거단지에 이 관리 방식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분야의 혁신 실천으로 공개도급제는 단건설 인솔 기층 치리를 핵심 질순으로 삼아 전통적인 관리 모식을 타파하고 투명화 정밀화 공동치리화로 부동산 관리회사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하여 도시 기층 치리의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연결시 금산가원 시대가원 두 주거단지에 잇따라 공개도급제 부동산 관리 모식이 도입됐습니다. 새로운 모식을 적용한 뒤에 주거단지 풍경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연결시 시대가원 부동산 소유주 손명규입니다. 새로운 부동산 관리 모식이 도입된 후에 문제를 반영하기만 하면 제때 해결이 되죠. 반영하지 않는 일도 제때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투명하고 다 공개됩니다.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돈을 얼마 받고 또 얼마 사용했는지 모두 공개되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전역 일체화 부동산 관리가 이들 주거단지 부동산 관리 플랫폼과 연결돼 예정입니다. 플랫폼 가동으로 부동산 관리 봉사 기준과 감독 관리 수준이 더욱 세밀화되어 부동산 소유주들은 더 안심하고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도 선순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연변 정심과학기술위원회사 총경리 마음입니다. 주관 부문과 함께 전역 일체화 부동산 관리 플랫폼을 구축을 합니다. 부동산관리봉사선 과정을 공개 투명화하여 대중감독 경로를 열고 주거단지 부동산관리 관련 민생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온 오프라인 평민 자원을 통합하여 우리주 부동산관리 봉사 플러스 사업을 완비화하고 평민 봉사를 실질적으로 대중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연변 주 부동산 관리 업종 협회 위원회 부석이 위가도입니다. 시험 운영 경험을 정리한 후에 주와시 량급 사회사부와 행정관리부문에서 주 부동산 관리 업종 협회의 당위와 연합하여 금산가원 시대가원에 공개 도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들 단지는 수금 효존 경영 방식이 각기 다른데 카드 사회구역의 지원 아래 운영이 안정적이고 민원 분쟁이 뚜렷하게 줄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리 관련 분쟁이 많아 행정사법 자원을 많이 소모하고 이웃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변주 부동산 관리 업종 협회 당회에서는 당근설을 인설로 기층 질의 장기 효과 기제를 용합했습니다. 가도 당사위원회 사백구역 당조직에서 앞장서 토론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당원들이 부동산 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여 불신의 관계를 공동치리 관계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혁신 방안은 전주 부동산 관리 고품질 발전에 복지 가능한 모범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조에서는 시험 경험을 정리해 공개 도급제를 단계별로 보급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수호하게 됩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화사는 근일 짧은 영상 형식으로 길림 연변 해란 강변의 외가리 소식을 방송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여름 연결시 소영진 하룡촌 해란 강변에서 한 모리 외가리가 모래톱에서 여유롭게 노리는 모습을 담아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여름 생태 화복을 펼쳐 보였습니다.
0: 중앙TV 사회 및 법 채널 도덕관찰 프로에서는 7월 20일 변경 옛마을의 행복 비결 탐방을 보도해 시청자들을 화룡시 토도진 룡문촌으로 안내하며 현지 노인들의 행복한 생활을 소개했습니다.
1: 인민청력보는 7월 20일 로우모범에서 새 전형으로 도약 추진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우리 주가 다섯 차례 연속 전국민족단결 진보모범 집단으로 선정이 됐고 연속 두 차례 전국민족단결 진보건설 활동 시범주로 명명이 됐으며 민족단결 진보사업에서 출국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어 명실삼반 민족단결 진보 로우모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주는 한창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의 모습을 전주 곳곳에서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북경 중의학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 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에 혈액

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감

0: 02-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땅골 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0: 안녕하십니까. 허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소개해 드립시다. 예, 우리 지금 우대 활동하고 있는데, 예, 이 장약 심리방에 현금도 감면해 주고, 예, 본약도 더 드리고, 또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느니 고급 초본 차향 비계를 드리고, 아,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시트를 더 드리는 우리 활동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예, 이 우리 활동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기회가 있을 때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예,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비계의 이걸 한 개를 증송해 드리고, 또 그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는 그 이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사시는 이런 분들한테 있습니다. 예, 이 고급 초본 차향 비계라 할 때 초본 식물하고 차잎을 중이리론에 따라서 배합해 비계 속에 채워 넣어 만든 겁니다. 예, 비계 무게가 한 2kg 되죠. 예, 건강 양생용 비계인데 주로 경추 부위를 잘 보호해 주면서 차이향 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면서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베개입니다. 예, 피로를 풀어주는 게 또 특점이죠. 예, 100% 순천연 재료를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하고 열을 빠르게 분산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베개입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1610원 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이 이 본약을 한 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비계 한 개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이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립니다. 예, 이 기초상에서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본약도 두각을 더 증송해 드리죠. 예, 그 외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 비계 두 개하고 가치가 또 그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에 이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사시는 이런 분들 있는데, 이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약을 선택할 때는 이 약이 대원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야생에서 자란 이런 약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공 재배한 약재인가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이런 약재들입니다. 예, 그 이 홍경천 같은 거는 5400m 이상에서 자란 이런 약재죠. 예, 국가보물급 서상약이고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 서상 같은 지역이라 할 때 발달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원이 좀 잘 보호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산 약재가 비교적 그래도 많은 축에 속합니다. 예,

0: 저희가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소장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어째서 장약심리방이 이렇게 비싼가 이렇게 문의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장약심리방에 들어있는 이 약재들은 다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야생에서 자란 약재고 다 고가의 약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약이 비쌀 수밖에 없죠.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약 심리방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아, 저는 예, 심사에 나빠서 이 장약 심리방 약 먹었는데 효과를 너무 잘 봐서 지금 예, 증상이 생활하고 이전에 아프던 그런 증상 하나도 없습니다.
0: 아, 예, 좋죠.
2: 예, 약이 어찌 좋은 거 선택하는데 내일에 야, 이런 약이 이 세상에 없다고 내 이름에 자꾸 신청한다.
0: 예.
2: 야, 밤에는 자지 못하고 숨이 올라오고 막 그랬던 게 그게 가깝해서 막 죽을 것 같습니다.
0: 예.
2: 예, 그랬던 게 그 증상이 없어지고 야, 얼마 정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죽을 것 같은 게 세상에 사전 같은 게 지금 하나도 그런 증상 없이 지금 매일 놀아다니고. 야,
0: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2: 예, 개군 나이 76이라도 아주 마음도 좀 마음이지 뭐든 다 죽지 않는다고 다 그랜다.
0: 예.
2: 그런가 하고 이랜다. 근데 내 이야기 너무 효과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나 우리 어머니 저기 녹근이 걸려서 아프니까 2차 내 이야기 싸서 대접주겠습니다.
0: 아, 예.
2: 근데 우리 영감도 예, 이거 다 쓰고 지금 어제 8개월 반 넘었는데
0: 예.
2: 사람철 타고 매일 북대시가 북한 놀러다니는 게 하루도 빼놓고 매일 간다.
0: 좋죠. 예.
2: 예, 개구에 매겹다 말다 하고 정신 상태도 좋고 예, 언제 무슨 알았던가 이런 마음입니다.
0: 예.
2: 그리고 난 어제는 80대 어제 조금 넘었으니까 나 어제는 들렸다 한 게 어서 또 세상에 사슴 같습니다.
0: 약은 좋은 거 쓰니까 그만큼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2: 그래 둘 다 건강하고 예. 놀라 잘 된 거에 그 우리는 만나 좋은 기분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런데
0: 아하,
2: 우리 그 우리 모두 양주가 이렇게 놀라 잘 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불벗어 어떤 약 써서 그러는가 이래 물어본다.
0: 예.
2: 네, 그래, 유럽 사람 많이 소개를 했는데,
0: 예.
2: 사람들도 효과를 다 봤습니다. 모두 좋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그 품하던 노치도 지금 이없어서 밭도 댕기고, 또 아줌마 하나 또 소개를 한 분도 어떤 한국도 다 가고.
0: 그렇죠. 예, 많이 소개했지, 구매까지도.
2: 예. 한 사람 두 펄씩 막 쌌지. 그래, 또, 예, 내 딸 아는 여자 또, 예, 자꾸, 예, 대답이 내려가고 심리를 자꾸 이렇게 빠르면 소리 숨이 차하니 놀라울 때도 헛떡헛떡거리면 이랬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 지금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0: 맞습니다. 예.
2: 예, 활동이 좋아가지고 다시 이제 주문할 예산이 없대다.
0: 아, 예. 그분이 예. 주문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알려드릴게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점심 시간이나 지금 시간에 선생님 강의를 매우 잘 듣고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예. 그 뭡니까, 이 약은 예, 어서 오랫동안 강의하셨지, 그 뭡니까?
0: 5년 4개월을 강의했습니다. 어서는.
3: 5년 4개월 한 번도 정말 열심 없이 한 번도 생방송, 그래서, 재방송 할 때, 계속 날마다, 그래서 생방송 했습니다.
0: 예.
3: 그래, 이게 좋고, 우리는 이 남편이 중풍이 맞아서, 예, 정말 고생, 그래서 죽게 하다가, 그래서, 예, 정말 이 심리방 만났기를, 예, 새 생명 구했습니다.
0: 네.
3: 예. 그래, 어째 그런 다음에 혈압이 무슨 양도 40까지 올랐을까, 이 사람 살겠습니까, 선생님?
0: 그렇지.
3: 야, 정말 그 다음에 심리도 높지. 거기 또 그 다음에 그 뭔가 머리 어지럽고 눈이 뿌옇고 거기 또 그 다음에 변질한 게 있지. 소변이란 게 밤에 다섯, 여섯 번 그렇게 놓지. 걔가 글쎄 어떻게 살겠습니까, 글쎄. 그 다음에는 병원에 세 번 입원에 대해 숱한 치료도 하고 또 좋다는 약은 다 써도 쓸데없을 때야. 걔가 가만히 볼까.

0: 그거 중풍을 치료한다는 그릇을 제공해 거는 거 없는 것일까요? 효과 없을 때다 선생님.
1: 그렇죠. 그리고 네. 약의 이 선택할 네. 때는 생산지도 네. 잘 봐야 됩니다. 또
0: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장약지 때나 다 썼고 예. 그리고 그렇죠. 또 가만히 볼까나 예. 재배약자들 또 한 것도 이렇게 쓸까 효과는 없는 것도 있고 이거는 천연증약제, 고산지구 약제 딱 이게 천연약제제
1: 예, 그리고 이게 다 고가의 약제들입니다. 이 약들은 우리 그 장약신내방에 들어간 거는
0: 들어간 게 또 네가 들어갔지 그 말입니다.
1: 예, 그렇지.
0: 이러니까 효과 없을 리 없다 말입니다. 이 약은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하신 게 5년 아이적이나
1: 4개월 어서는 강의했어요.
0: 예, 4개월 그렇게 했으니까 나 이 약이 변함이 없고 또 우리가 그선 나도 또 이렇게 듣고 또 쓰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약이 선생님.
1: 많습니다. 아주 야,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 약을 쓰는 사람들
0: 사람. 예. 예,
1: 오래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나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많다만 예, 예. 이 약이 아직도 효과가 좋고 훌륭한 약이니까나 이렇게 오래 하지 이제 뭐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0: 그렇습니다.
1: 어진간한 약이.
0: 약이 좋으니까 우리도 뭔가 병을 치료해보면 본인이 직접 써보니까 이만한 약이 없고 심리관 지병은 정말 최고 약이라고 우리 생각한다 우리 약.
1: 자기 배 치료 잘 되면 다 최고 약이랍니다
0: 예, 예. 하루도 빠짐없이 선생님은 또 그래서 예, 정말 설명도 잘하시고 그래서 생방송 그래서 날마다 했지 그러니까 정말 예, 우리는 또는 사람이 정말 약 써도 정말 기분이 난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다 이게 예, 덕분에
1: 선택을 잘하신 거죠
0: 재생님 사단에 예. 정말 앞으로 우리 이 약을 계속 쓸 예상입니다
1: 그렇게 해도 되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싸는데 우리 또 이제 어촌 아줌마의 아줌마의 또 딸이 되게 놓고 왔단다. 이제 50일 수신 게.
1: 예.
0: 정말 한 달을 우리가 깨달아 잡수하는 게, 오, 약이 이렇게 좋냐? 처음 봤다, 이런다. 그래, 이번 우리 학생이 이게 싸라니까네. 좀 별로 두툼두툼 하던 게, 그 다음에 전화 왔습니다. 저기 돌아 있는 게 싸겠다고.
1: 노건이 온 분들은 꼭 이 약을 쓰면 좋습니다.
0: 무조건 이 약을 써야 되죠. 그래야 그게 다시 제프 여지하고 그렇죠. 다 제프 잼까, 선생님.
1: 예. 그래서 이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그래. 오늘 저녁 배달합니까?
1: 저녁에도 됩니다.
0: 아, 예. 알았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소득인 장약신 예방신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예, 혈압 조절에 앉아서 정말 20년은 저기 서양의 혈압약을 먹이며 살다가 예. 선생님이 장약신 예방 강의를 듣고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약 달 만에 장약 신유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지금. 네.
3: 네. 그리고 이 다방사에 내게 여러 번 오면서 머리 휑함이 어지럼증이 자꾸 나지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눈도 무거워서 뜨기 영신들인데 이 약 먹으면서 어드름증이 없어지니까 머리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고 전신이 바짝 나니까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제가 관절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좋아져서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르지. 소화 안 돼서 밥을 얼마 못 먹어서 몸도 빼빼 말랐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 밥을 잘 먹으니 몸이 좋아지는 게 알기입니다. 지금.
1: 예, 꼭 알릴 수 있습니다.
3: 네. 예. 이 약 먹으면 정말 여러 면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1: 예.
3: 그리고 선생님 정말 장약 신예방을 선생님이 방송에서 강의 들은 지만 해도 5년 4개월이 됐던 거.
1: 맞습니다. 예.
3: 네, 정말 심내 혈관 질병에서 나도 방송 오래 듣고 있는데 정말 제일 오래 강의한 약입니다, 이 약.
1: 아, 그렇습니다, 예.
3: 네, 그래, 우리는 이 약, 우리 부부간에 계속 지금 건강 탁질래 이 약 먹고 있는데 서장까지 약 효력이 강하고 정말 심장 뇌중풍 치료하는 데는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1: 약 효력이 이게 현맹렬한 약입니다. 이 약이.
3: 맞습니다. 먹으면 예. 확실하겠다. 이 약이.
1: 그래, 잡사본 사람이고 싸운다.
3: 예, 그래, 우리는 배달받았는데, 내가 소개해서, 우리 친구도 이게 중풍 후유증을 해서 약 먹었는데, 어지럼증이 그렇게 나던 게 어지럼증이 안 나고, 지금 심장이 지금 많이 좋아졌단다, 지금.
1: 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꼭.
3: 예, 관절도 많이 좋아졌다며, 이 중풍 치료에 이만한 약이 없다며, 우리 활동을 도울 때 오늘 배달받겠다며, 그랬대요.
1: 예,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도 이게 해라 조절이 안 돼. 한 30년 서양인 해랍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2: 예.
1: 예, 그러다 이 선생님이 장야신예방 강의를 듣고 장야신예방 먹게 됐는데 해랍조절에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었고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해랍약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해랍조절에 너무 잘 되니까 여덟 달 만에 장야 신예방만 먹고 있는데 해랍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2: 예.
1: 야, 정말 나는 이게 큰 근심 들었습니다. 해랍약 근심했는데 그래도 저는 경동에 오른쪽 방콜이 있어서 항상 이래 근심하다가 이전에 이 원래도 약을 많이 썼습니다.
2: 네.
1: 그러다 호소 못 봤는데 아,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약 쓰고 아주 넉다밤을 건설했는데 오른쪽 방콜이 이게 딱 사라졌습니다.
2: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야, 정말 큰 거 좀 들었습니다, 난 이래.
2: 예, 그렇지.
1: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심장 안 좋고, 그래, 머리도, 자주 아프고, 그래, 여러 군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번에 여러 군데 맥혔단다, 이게.
2: 예.
1: 예. 그러네, 항상 어지럽고, 머리에 안개 낀 것처럼 얼빤하고 했는데, 이 약 먹으면 아,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마가지고 사람 정신이 납니다. 번쩍 부탁 납니다, 지금.
2: 그럴 수 있습니다고. 예.
1: 예, 나는 이야기 효과적으로 우리 처남이네 좀 소개를 이야기 묻고 있는데, 아, 처남이는 이게 심리를 고르지 않고 항상 머리 어지럽고 맥이 없고, 그래서 이야기 듣고 묻고 있는데, 아, 효과 영 좋다면 영 좋아합니다, 지금.
2: 네.
1: 신혈이 그리 파도했던 게 신혈이 온종되고 어지럼지 안 난다면서 특히 어지럼지 안 날까, 이거 살았다면 그래요.
2: 어지럼지 빨리 없어집니다.
1: 예. 그런데 이번에 효과 이번에 이렇게 좋지, 또 이번에 활도에 또 대단히 좋지 뭡니까?
2: 맞습니다. 이 활도 요새는 오라잼 끝이 납니다. 예. 예. 이 기회 있을 때 바짝 거서 이 기회를 잡으면 좋습니다. 예.
1: 그런데 그래 이번 활동에 이번 동기회에 좀 확 달라졌답니다. 이 약 꾸준히 먹자고. 예.
2: 좋죠. 예.
1: 예.
2: 예. 그렇게 하시죠.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장야신예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2: 네.
3: 저는 장야신예방을 먹기 전에 심장병이 심하고 뇌경색도 두 번 나왔지. 또 이체 장약을 지금 1년 이전에 병이 심해서 1년 그전에 버스에 활동이 실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병이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세게 난다.
2: 예.
3: 심장이 통쇄나고 뒷담정이 아파나고 또 어제 수업을 그리 사는지 헐떡거리면 바로 걸음걸이도 바로 못 걸었어. 그래 땀이 좀 빨리빨리 하면서 입원 아야 말든 이럴 때는 꼭 입원 해야지. 이번에 나오면 또, 예.
2: 예.
3: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장작신 예방을 먹은 후더니, 지금 입원을 모르고 삽니다, 지금.
2: 예.
3: 입원을 아니까 돈도 들려야지,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 예.
3: 그리고 난 또, 예. 그리고 난 또 고혈압 환자 되놨어요. 아, 고혈압이 약을 30년을 먹었습니다, 30년.
2: 아.
3: 30년 먹으니까, 1년 그 뒷골에 혈압이 나빠 뒷골에 그냥 아픈 게, 그래서 그냥 혈압약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신예방을 먹으면서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그 다음에 오히려 한 번씩 장약,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주더란 말입니다. 그 방법대로 먹었는데, 혈압조절이 근사되지 않을까?
2: 잘 됩니다.
3: 아홉 달 만에 장약 신예방만 먹는데도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됩니다.
2: 아, 예.
3: 야, 이거 얼마나 좋았을까, 이야기 좀. 나는 정말 이야기 먹고 소리 정말 각 방면에서 여러분을 효과를 형사하고, 우리 집에는 우리 둘이 다 먹었습니다. 우리 아빠에도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이야기 좀 먹고 잡수고 소리 지금 효과를 형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아빠에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위가 참 아빠 소화해야 되고, 그러던 게 지금은 소화, 위 소화하면 소화 잘 되게. 그리고 난 또, 잠을 저는 이게 잠을 믿냐 못 잤습니다.
2: 심장이 나쁜 그 사람들이
3: 그렇습니다. 장이 약간 자우스레 중간에 그 위생실에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주저거리며 잠을 못 자던 게 이약 먹은 다음에 잠을 어떻게 잘 자는지 모르겠어. 잠을 영 잘 잡니다.
2: 네.
3: 그래서 저는 나는 이약은 이제 이약 선택 얼마 잘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둘이는 그 모에 그때 그냥 이약만 먹고 건강을 찾으려서 이번에 또 배달을 받 이번에 확 이런

0: 그 이번에
1: 우리 할동이 아주 좋습니다. 예.
0: 예, 이 할동이 사회에서도 배달 받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우리 집 할머니 한 분 있는데 영 병이 많이 하고 있네. 어, 혈압 조절도 살아야 된다지. 내게 색 두 배 나왔답니다. 혈압이 차 올라갔던 거니까 땀에 혈압 조절해야 되고, 또 관절통이 있어서 그리 고생하길래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약 샀었는데, 어, 얼마 안 샀었는데, 허가 그리 좋다 된 거야.
1: 좋죠. 예.
0: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서 올때 살아왔다는, 싸지하고 이리 좋냐고 어째서 내가 진짜 작은 서른여수가 배달 받겠단다, 오늘.
1: 아,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0: 예. 7979번이.
1: 예, 맞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이학순 한담다. 예. 도량전 이장군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30년을 회담약 먹었는데, 그 뇌나중풍이 걸려가지고, 저리 고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리, 아, 전입소에 심하지, 위나 아빠 밥 뭐, 먹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예, 좀, 밤잠은 못 자지, 아, 숨이 차지, 예. 이랬댔습니다, 예.
1: 예.
3: 얼빠 안 하고, 이 녹음이 있어가지고, 되게 밤에 자지 못하고, 자꾸만 거리 얼빠 안 했, 이랬습니다. 똘똘하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지금 방법이 있으니까 막 병원에 가면 돈 많이 팔았지요. 그래, 아이, 그저, 어, 낙심에 있다가, 저기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 예, 이야기에 좋다니까 썼는데, 예. 한, 야득다 좋았으니까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거 딱딱 쓰니까는 그렇게 예, 효과 좋습니다. 이 지금은 아무 약도 안 먹고 장약만 먹는데 그렇게 이거 효과 온종일 혈압이 잘 되니까는 지금은 예, 활동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예 그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지금 밥 술기도 잘한다. 원래는 못했는데
1: 예.
3: 잘 흔들흔들하고 예 지금 많이 좋았어요. 형 좋아한다. 나도 예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신경질이 많이 났댔습니다. 우리 나 편이 이렇게 아바이 아르니까 나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선생님 맞고서 내가 찔이 나고 아프지 내 아픈 데다 또 아바이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두르고서 서르고서 지내고 이랬댔는데 이 약속 다음에 때 나도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것도 좋아지고 밥 지금 잘 먹고 활동잠을 예 불편하게 됩니다.
1: 심장 치료에 얼마나 좋은 이야기라고
3: 우울한 게 예 그만두라고 이러고 예 어스부리 해서 있던 게 지금 똘똘해서 예 빨리빨리 달아당기고 있습니다.
1: 좋은 일이죠. 예.
3: 예, 좋게 말했으니까 오, 만나 중풍이 걸려서 누워서 똥을 좀 싸면 어찌라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1: 그래 예, 바짝 치료를 계속 해야 됩니다. 예.
3: 우린 이 약 못 예. 들고 계십니다. 어서 예. 이 약을 넣어서는 어서 나 삼은 마감 해야겠습니다. 이 약 먹는 게 없습니다. 예. 난 약 써봐도 약 쓸 줄 모르고 약 똑똑한 거 아니십니까? 이렇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 배달 받았습니다. 활동이 좋으니까. 있어도 우리는 다른 약도 안 먹고 이것만 먹으니까 이거 싸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1: 예, 계속. 그렇게 예. 하십시오. 예, 예.
3: 우리 활동 싸움에 있는데 그쪽이나 그쪽이나 친구 안에 있는데 예, 여자는 예, 심장이 나쁘고 그다음에 이제 떡배이고 아바니 담성록 내경색이랍니다. 그래서 예, 용고사는 게 저번에 약 한 쌌댔습니다 한 번. 근데 지금 예, 효과 좋으니까 예, 이 활동이 좋을 때 예, 이거 예, 더 싸겠답니다.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 예,
1: 예
3: 알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배달
1: 예.
3: 받겠습니다. 예.
1: 예. 예, 이 장약 심리 방문은 서장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이 환자분들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약과기 운면이 예, 중어로 약 이름을 쓰고 바로 그 밑에다가 서장글로 약 이름을 써놨습니다. 예, 그 다음 그 약과기 중간에 보면은 먼저 서장 이사가 해석하는 그 주치공릉을 쓰고 또 아래에다 중리가 해석하는 그런 주치공릉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과기 제일 아래에 보면은 큰 글씨로 아, 장약 집단에서 생산했다는 것을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죠. 예, 예, 이 약을 선택할 때는 어느 곳에서 생산한 약인가 하는 생산지도 또 봐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아, 오랫동안 지금 이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대 활동도 하고 있는데 예, 그 우대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우리 장약 심리방 아, 이 약이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장약 심리방을 그 모든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약을 쓰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주로 지금 이런 분들을 보면은 심혈관 질병 때문에 그리고 심혈관 질병 중에서 심장이 그 지자를 넣은 분들 또 심장이 그 지자를 또 넣으라고 해서 또 그 지금 넣지 않고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약을 쓰시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자의 변두리에 있는 이런 분들도 지금 아주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약을 쓰고 써서 그 적게 많게 다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몇 분이 신뢰를 지금 듭시다. 예. 이분은 지금 부부간이 지금 다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지자를 이 남자분이 여섯 개를 넣은 이런 환자분입니다. 예. 근데 약을 많이 드셨답니다. 예. 그런데 하루 건너 가슴이 쪼여들고 숨이 차서 어디 나가 다닐 수 없다면서 이 장약 심리방을 좀 한번 선택해 보겠다고 해서 쓰셨는데 얼마 동안 이거 쓰시고 나서 이분이 전화 왔는데 야 선생님 숨이 차지 않고 가슴이 겨우지 않기 때문에 서시장이랑 은행이랑 그 층계로 올라갈 때 마음대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데 야 약이 효과 빨라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집 두 분은 지금 다 이 그 지금 장약 심리방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지자도 한 분이지 그리고 또 지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집에 그 할머니는 또 그 머리에 또 여러 군데 막혔습니다. 예, 다발성 뇌경색이죠. 예, 이 다발성 뇌경색에도 아주 좋은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이 약을 같이 쓰면서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지자를 다섯 개를 넣은 환자분인데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지자를 더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숨이 차서 자수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병원에서 몇 번 이렇게 입원했는데 나가라 하더랍니다. 예. 그래 그분이 전화 온 게 선생님 나는 인제니 집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환자입니다. 숨이 너무 차서 지금 저 살 것 같지 못한데 마지막으로 이 약을 선택해서 내 지금 써보려고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이 약을 쓰고 있는데 며칠이 안 돼서 전화 왔는데 야 정말 숨이 우선 차지 않아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라고 저희한테 지금 전화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약을 드시면서 심장병이 중하지만 이 약으로 지금 심장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자를 세 개를 넣은 이런 환자분인데 몇 년이 지났으니까 숨이 차고 뒷잔등이 겨우고 가슴을 또 바늘로 찔러 넣는 것 같아요. 되게 아프던 이런 분들도 지금 이 우리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서서히 아토파 타딘까지 하고 아스피린도 드시지 않고 지금 장약 심리방만 쓰고 있는데 효과 얼마 좋은지 모릅니다. 예.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복경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한 TV 프로그램에서 세 명의 배우가 유럽으로 캠핑 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은 당지에 도착한 후 직접 차를 빌려서 운전하고 호텔 대신 직접 텐트를 치고 식사 역시 장을 봐서 만들어 먹습니다. 네, 그렇게 스위스의 어느 봉우리에서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밥을 먹다가 한 배우가 그러는데요. 이렇게 떠나보면 살고 있던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그땐 내가 너무 나 살기에만 바빴나? 일할 때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주변 사람을 너무 못 챙겼나? 그런 생각이 드는다. 가끔은요, 나한테 한 발짝 떨어져 나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만 있었으면 몰랐던 것, 어쩌면 꼭 알아야 했던 사실들이 발견되기도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다한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세상 동물들은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중 어떤 동물의 소리가 가장 컸나요? 자, 오늘은 세상에서 큰 소리를 내는 동물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에나입니다. 히에나는 큰 무리를 지어 살고 강력한 이 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히에나의 소리도 매우 유명합니다. 히에나는 다른 히에나와 상황을 알리는데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데 때로는 소음 212dB만큼 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천둥이나 자동차 경적 소리가 110dB 정도로 반시간 이상 들으면 청각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중 점박이 하이나는 히에나 중 가장 큰 종입니다. 흥미롭게도 공격을 받거나 새로운 음식 공급원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웃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회색 늑대입니다. 회색 늑대는 야간에 가장 활동적인 야행성 동물이며 울부짖는 소리로 아주 유명하기도 합니다. 최대 115dB의 크기가 될 수 있으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늑대는 6마리에서 15마리로 구성된 무리로 사는 사회동물인데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영역을 표시하는 등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코끼리도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세계에서 극도로 사회적인 지능이 있는 동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소리를 사용해 통신하는데요. 나팔 소리, 포효 소리, 그리고 콧소리를 포함하며 이러한 소리의 변화는 위험과 분노와 같은 다양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코끼리의 소리는 117dB만큼 높을 수 있으며 또한 9.6km까지 전달될 수 있는 저주파의 굵은 울음소리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초록 그로서 매미가 되겠습니다. 한우말은 칭이의 찬이 되는데요. 오스트랄리아 남동부 연안 지방에 서식하는 초록 그로서 매미는 곤충류 중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종류입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는 120dB에 도달할 수 있으며 수컷 매미는 주로 암컷을 끌어들이는 큰 소리를 냅니다. 오스트랄리아에는 무려 200종 이상의 매미가 있으나 각종은 자신의 가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고유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참으로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에서 큰 소리를 내는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많이 알아봤고요. 자, 히에나가 있는가 하면 회색늑대, 또 아프리카 코끼리, 초록 그로스 매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북부 코끼리 물범의 소리가 크다고 하는데요. 자, 북부 코끼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부 코끼리 물범은 태평양 동쪽에서 발견되는 이 거대한 해양 포유 동물이며 목적에 따라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소리가 다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각각의 소리는 코끼리 물개를 만드는 이 독특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물범은 서로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컷 코끼리 물범은 큰 코를 사용하여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126dB 범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통화는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짖는 원숭이 되겠습니다. 자, 한화말로는 허우슈인데요. 이 짖는 원숭이는 세상의 모든 육지동물 중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원숭이는요,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숲에서 산다고 하는데 제일 높을 때 그들의 소리는 무려 140dB 범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리는 4.8km 이상의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원숭이들은 또한 그들의 큰 울음소리를 따서 이름이 붙여진 동물입니다. 짖는 원숭이는 6마리에서 15마리를 정도로 무리를 지어 사는데 그들은 서로 큰 소리로 소통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타이거 스피톨새우입니다. 한우말로는 러우후 치앙시아가 되겠는데, 자, 타이거 피스톨새우는 타이거 슈터새우라고도 불립니다. 태평양 서쪽 지역이 얕은 물에서 살고 있으며 강력한 발톱으로 유명합니다. 모기를 잡을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톱을 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우가 모기를 죽이는 것은 물속에 파도를 일으켜 동시에 기포는 무려 200dB의 범위에서 큰 소음을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동물이 되겠습니다. 향유고래입니다. 한화말로는 모샹징이 되겠는데요. 향유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동물인데 제일 높은 소리는 무려 230dB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항해는 고래가 내는 소리를 내는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흰 긴 수염 고래의 요란한 울음소리는 188dB에 이를 수 있고 고래들은 이 소리를 다른 지점의 멤버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큰 소리를 내는 동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물들이 내는 소리들이 이렇게 클 수도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결절 등과 함께 갑상선 암 발병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갑상선 질환 중 갑상선 암은 비교적 완치률이 높고 더디게 발생하기 때문에 착한 암으로 분류되지만 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갑상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갑상선에 분비되는 호르몬과 칼시토닌으로 이 체온 유지와 신진대사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또 칼시토닌은 뼈와 신장의 작용에 혈중 칼슘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게 돼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고 너무 적게 분비되면 저하증에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갑상선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갑상선에 제대로 기능하려면 요드 성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고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는 필수 성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상선이 좋은 음식으로는 베리류를 추천합니다. 블루베리, 그리고 크림베리, 그리고 블레베리 등에는 갑상선 기능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더불어 갑상선 저하증 환자는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을 발생하는 활성산소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상선에 안 좋은 음식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바로 글루텐 성분이 되겠습니다. 밀가루 등에 다양 함유된 이 글루텐은 갑상선의 단백질 구조와 비슷해 갑상선으로 쉽게 침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편의식품이거나 빵, 튀김 등의 섭취도 갑상선 기능의 정상적인 섭취를 방해해서 갑상선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내분비 호르몬 대사와 면역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을 선별해서 섭취하는 동시에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데 좋은 성분을 영양제로 보충해주면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티로신이 되겠습니다. 이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체내 신진대사와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필수 구성분으로 이 갑상선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성분 중 하나로 꼽힙니다. 비타민 B12 또한 갑상선 기능에 좋은 성분 중 하나로서 보통 이는 혈액을

상승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 만성피로, 무기력증, 갑상선 기능장애가 오게 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을 겪으면서 빈혈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충분한 양의 비타민 B12를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갑상선이 좋은 음식으로는 또 견과류를 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견과류에 셀레늄 성분이 다양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셀레늄은 요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미네랄 성분으로 셀레늄은 체내외 요해 스트레스로부터 갑상선의 기능 저하를 도와주고 균형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과 항염증 작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높이게 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자리와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자, 또 영원히 또 모를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론 그런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계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돌아보셨습니까?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인 습진과 편두통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진은 피부에 나타나는 가려움과 염증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편두통은 반복되는 심한 두통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피부라 하면 우리 몸의 면역의 제1 방어 장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건강하면 아주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0: 네.
1: 예, 피부에 자꾸 붉은 반점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또 가렵고 진물이 나면서 또 닦지도 않는 예, 이 만성습진. 예, 만성습진, 예, 이게 참, 예, 한번 발생하면 잘 낫지 않고 반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0: 네.
1: 예, 환자는, 참 불편하기 때문에, 그, 스테로이드 연고, 즉, 격소 연고만 바르면서, 예, 그 증상을 공제하다 보니까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피부에 나타나는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 이 증상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을 따져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예, 이것은 중의학에서 변증론치, 증상을 분석해서 근본을 따져서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예, 습진은 중의학적으로 몸 안에 수별이 쌓이고 예, 기혈조화가 예, 예, 순리롭지 못한 것으로서 이 피부에 생긴 병변은 실제 우리 인체 내부 불균형이 예,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외용약으로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가 없습니다.
0: 네.
1: 즉 말해서 우리 인체에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 나무라 할 때 나무잎이 지금 병들어서 예, 자꾸 썩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면 나무에다가 자꾸 물도 치고 약을 바르고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0: 네.
1: 그 뿌리는 예, 바로 어디 있는가 이 나무의 근 뿌리에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즉 격소 연고를 자꾸 예, 장시간 사용하면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예, 예,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색소에 침착이 생기고 병이 더 자주 재발하게 됩니다. 예,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다면 예, 영길시 현대병원 265-2120에 연락하셔서 자원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영길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환자의 실례를 들겠는데 습진으로 3년 동안 고생했다고 합니다.
0: 네.
1: 팔과 다리에 붉은 발진의 그 점 같은 게 자주 생기고 가려워서 긁다 보면 또 피도 나고 진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지만 약을 끊기만 하면 증상이 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재발하고 예, 그리고 피부에는 또 색소 침착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예, 리관례 원장님께서는 습진은 단순한 피부 표면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 수별이 쌓인 게 근본 원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우리 집에 이 남편도 뭔가 뭐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뭔가 뭐 화면 꽂이 왔다 해서 지금
1: 물이 찼습니까?
2: 네, 물도 찼습니다.

0: tanto jamang yo mira tanto kron sa na momuro sa manda pone no chang song kwanto yo mira mira dong ge so ku jamang yo mira sa tera
1: za a kreul su isseumnida dol da gachi gyeopcheseo ye
0: kureso gato na ole kolji motan deda yeojeun jeon nomboto do mo kureso sungyeso neureodo mo watteseo do kolji motaseo
1: a ye
0: kureji ne tongsin naseo anzu anzu anzu mo podong dalje weido anseseonnde yeojeumeun hyundae beongeone tangsong tteukkeoseori 가서 보강수사여서 세 번 치료받았습니다.
1: 세 번, 예.
0: 그래 받았는데 용 많이 나왔습니다, 벌써 저는.
1: 예.
0: 우선 걸어서 저거 뭔가 중계도 원래 뭐 안, 그 집에 또 앉아 있었는데 저는 중계를 내려올 수 있습니다. 조금 걸었습니다.
1: 예.
0: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하는 말이 한 번 더 하면 네 번 치료받으면 완전히 낫겠다 이랬, 이랬대다.
1: 예, 보통은 세 번에 치료 다 되는데 조금 엄중한 환자는 네 번 치료가 소요되고 앞으로 네 번 이상 더 예. 치료해야 한다 할 때는 돈을 받지 않고 났을 예.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0: 네, 예, 아마 그때까지 또 가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0: 못 갈 때 우리 형부도 데려가 모시고 가겠는데 우리 형부도 허리 여수가 막 탈출해서 잘 다니 허리 아파서 허리 굽종하고 댕기면 어디 붙잡고 다닙니다 허리 아파서 혼자 산게 무슨 우리 좀 힘 그 언니 없을까 혼자 산게 부상하게 삽니다 그래서 허리 아파 굽종하면서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가려고 두 분에게 예약해 주세요
1: 예, 그, 예, 직접 2651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0: 예, 월요일날에 전화하고 가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3: 예. 난 죽어도 뭐니까 한 거는 골 무슨 게 무슨 색이 그 한두 말을 그래 저두 말을 잘 모르겠네
1: 말씀하세요 예
3: 구구서 화해서
1: 아 예 예
3: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친구가 뭐 남들도 이제 전화 와가지고 예 무슨 현대병원에 가서 무슨 부항에서 그 치료를 받았다면서 굉장히 자기 지금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한국에 가서 있는 게 한국 나갔다면서 예
1: 예
3: 한국 관계 지금 뭐 아프지도 않고 무슨 효과 좋다면서는 내가 그렇게 없다니까 아 거기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서 내가 지금
1: 예
3: 나는 이게 지금 결국부터 하여튼 그게 사기인가
1: 사기 됐습니까 어 그러면 좀 그 그 집행력 없이는 걷지 못하겠습니다
3: 예 이게 그래서 집에 그래서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래서
1: 예, 누워있을 때는 편하지만 일단 예. 일어서 걷자면 그게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집에 그래서 무슨 도탄병원을 무슨 다 무슨 연결해보고 가보고 무슨 게 다 뭐 수술해야 된다
1: 예 사기는 수술하라 합니다
3: 예 그래가지고 지금 수술도 하기도 또 그렇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친구가 야, 그거 뭐 수술하게 하는가 하면, 그거 가서 그 부관, 그 주사대고 하라면서, 자기 한기에 효과 좋더라면서.
1: 예.
3: 그래가지고, 지금 그, 어떻게 지금 치료 되겠는가 하고,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치료 가능한가 하고, 지금.
1: 친구가 치료받고 나선 거 봤으면 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3: 나도 예. 예. 믿을지, 그래.
1: 예. 그, 영길시 현대병원은, 그 이미 몇십 년 동안 연구해낸 독특한 치료가 따로 있습니다. 아. 다른 병원에 가면 다 그렇게 수술하라 하지만 현대병원은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그리고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리고 세 번에서 안 되면 네 번 그 이상 치료 수여될 때는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치료는 3년 책임져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 예. 일단 가서 치료받으면, 이거 낫을 희망이 아주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아. 그리고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은 영길시 대퇴골 무혈기사연구소 소장직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영길시 분들도, 외지에 계시는 분들도 모두 소문 듣고, 예. 많이 찾고 있습니다.
3: 예.
1: 예, 수술이 겁나고, 예, 하기 싫다면, 한번 영길시 현대병원의 그 부강주사료법에 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 그렇지, 나도 수술을 연습이 겁이 나가지고.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수술 아예 하려고 지금 뭐, 사측 뭐 좋단 병원 다 다니고
1: 찾아보고 예.
3: 예. 아,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1: 그렇죠. 그 사기를 할 때는 무조건 그 수술에 예, 대상입니다.
3: 예. 병원에서 다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죠.
1: 그렇죠. 우선 수술을 한다면 비용도 엄청 많이

0: 들깨고,
1: 그래.
0: 예. 그 다음에 치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예. 적어도 아마 석 달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수술이라는 건 어쨌든 뭐 마취도 들어가고, 예. 출혈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기타 위험도 존재하고, 예. 그러니까 먼저 수술 없이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으니까, 예. 예,
1: 그렇지만 예. 하고 얼마 좋겠습니까?
0: 그렇죠. 예. 먼저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265
1: 예, 이 뭐니까 무슨 치료 며칠을 치료를 하면 됩니까? 한 번에.
0: 이거는 그 조금 사기를 하니까
1: 예.
0: 한 15일에 한 번씩. 예.
1: 15일에 한 번씩.
0: 예. 한 6번 내지 7번. 예, 치료가 소요됩니다.
1: 아.
0: 예, 한 번 치료 비용은 1,300원.
1: 아.
0: 예, 수술에 비할 수 없습니다. 수술에 20분의 1밖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1: 그래서 좀 맞추는데, 예. 수술 가서 비해 못하죠.
0: 못하죠, 예.
1: 예. 아.
0: 연락처나 알려드릴게요. 265.
1: 예, 265에. 예.
0: 2120.
1: 아, 2120이요?
0: 예, 맞습니다.
1: 네, 예,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3: 그, 우리 어머니가 지금 무릎이 아파서 가서에 세 번 치료를 했는데 많이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한 번 와서 더 하랍니다. 오늘이 14일이 남다. 이제 가는 날이 돼, 내일이 가는 날이 돼. 그게 연약하다 그런다.
0: 예, 일요일에는 병을 보지 않습니다.
3: 예.
0: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네, 저는 옆구만 협착도 있고, 그게 다골신경통까지 있고, 이 허리 꼬부라 들어놓거나, 이 무릎이 다 이래 변형되고, 그 다음 이 양자 구타할순대도 다 변형되고, 예, 그래서 무슨 에이벨라이라든지 뭐 사진 찍은 게.
0: 네.
4: 변형이 되었습니다. 내 절로 보고.
0: 어디 무릎이 그렇습니까?
4: 네, 무릎이고, 이 점입니까? 그 다음 이 구타할순대도 다 변형되고.
0: 구타할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4: 아이 거기 구타할수 거기 뭡니까 그 거기
0: 엉덩이 관절에 문제 있습니까?
4: 없습니다. 그 관절이네 이것들이 말 못해 그랬는데 거기 양
0: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4: 변형됐답니다. 변형됐어요. 병원에서도 시기 날 걸어 다니지 말랍니다. 그래 내 방송 듣고 현대병원 가서 치료 받았습니다. 예. 선생님 10년 넘게 허리 꼬부라던 게 요즘 완전히 펴졌습니다. 허리 아프가 펴집니다.
0: 예.
4: 아이가 아프가 펴진데 나는 9과 7과 이렇게 오전 9시에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오전에 하고 어떤 때는 이튿날에 하고 어떤 때는 오전 9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뭔 룩이 좀 뭡니까 또 이렇게 또 습진이 이렇다더만
0: 예.
4: 뭔 말했는데 네, 이, 저, 뭡니까? 한 5년 넘습니다.
0: 습진이 있어서, 예.
4: 습진이 뭔지 병원에는 아이가 아파서, 네, 허리 꼬부리가 아프가 당기지 않고, 예. 그래서 광고하는데, 약이고, 뭐, 이거, 약방 약이 가득 발라봤으면서, 6년 한 대에 발랐습니다.
0: 예.
4: 딱 속진 넣고, 요, 발라서, 그래서 다 헤어진 게, 가랍지도 않고, 싹 헤어졌어요. 예. 형식이 아닌 게, 그렇게.
0: 가려운 게 특점인데, 대단히 가렵습니다.
4: 가랍지도 않고, 싹 헤어져서, 형식이 아리고 아팠댔습니다. 근데, 얘네, 이거, 니가 내면 잠깐 말을 아예 했댔습니다. 아이하고 소리, 그래서, 예, 두수도 맞고, 그 다음에, 전기 침무 맞고, 그 다음, 부항도 붙이겠습니다.
0: 네.
4: 그래서, 전 터지지도 않고, 완전히 없습니다, 선생님.
0: 예, 습진까지 나셨다, 예.
4: 구병까지 나는, 뼈에 대해서 치료받았는데, 구병까지 완전히 나섰습니다. 기과 선생님 부강 치료, 진짜 좋은 겁니다.
0: 네.
4: 예, 그리고 내 어머니도 이야기했지만, 예, 그 다음에는, 이 당뇨, 네,
0: 건강이. 당뇨까지 있습니까, 예.
4: 전단계 돼서, 예. 대낮에 끊어, 밥 먹어 이러는데, 저녁에 밥 셋을 먹어도 혈당 아침에 많이 올라가고, 딱 그 달걀 한 개가 영 어렸다 두술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예, 밥 많이 먹고, 예. 그리고 내가 혈당 아침에 재봐도 계속해서 어떤 9, 6.1 이렇습니다.
0: 네.
4: 근데 혈당, 당뇨 치료를 아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검주사를 관절에 대해 치료받은 게 이병도 떨어졌습니다.
0: 예.
4: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이 관절도 치료, 배 아픈 것도 없지만, 이렇게 또 두 가지 병이 이래볼까? 이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선생님?
0: 네.
4: 어.

0: 그래 나는 내 지나쳐가 자꾸 사람들과 사랑한다 사랑한지 우리 네. 아줌마 또 이 숙지 있습니다 귀 자꾸 갈아탑시다 이
1: 네.
0: 아줌마도 또 내처럼 허리 꼬부라들고 뼈 아픕니다
1: 네.
0: 또 내일 내일 일요일과 월요일에 가겠답니다
1: 네 먼저 2120에 전화 연락을 해야 됩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3: 예, 부관수사료법이 우리 둘째님이 두 번 맞고 있는 용서 와서 그 마을에 또 이렇게 할머니 79세 되는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어제 어선이 가서 또 예, 여자가 투수입니다. 그
1: 예.
3: 예, 굉장히 한번 봤을 때 아, 간밤에 어제 그래서 이 다른 집이 이러고 이 정말 약이 커서 약이 아니라 그래. 내가 또 들어간 거 그랬습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이관련 원장님이 이거는 다 이렇게 상실하고 또 이렇게 발명한 거라고 해서 그랬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맞고 그날 어쩌는 걸로 그날로 이 돌아놓기 이롭단다고 해.
1: 네, 효과 잘 그래요. 보셨습니다. 예.
3: 예, 너무 반가워서 그래 오늘 아침에 내 소개를 전하고 이제 그래 이관련 원장님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세번에지 네번 가서 맞아라고 소리 무조건 맞아라 그래더란다
1: 그래. 네.
3: 이렇다는 소리 그래더란다 그래 네번 이상 맞으면 와서 뭐라 이렇게 난 3년 7회 해주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더란다 그러니까 영은 그래서 믿을성이 정말 이렇게 믿을성 있는 병원이 없다는 소리 그러면 계속 예, 세번 네번 그래서 오라 때까지 가서 예,
1: 네.
3: 하겠단다 선생님
1: 예.
3: 예 그래 선생님 고맙다 인사드리라 그래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습진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의 그 단순한 가렵다 이것뿐이 아닌 예, 이거는 우리 내부 건강에 예, 우리 인체 내부의 수별 그리고 또한 이 기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증상을 놓고 말하면 심하게 가렵다. 예. 예, 긁으면 또 붉게 되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각질도 생기고 거칠어집니다. 몸에서 주로 목이나 뒷목에 팔에 다리 사타구니 손목에 자주 발생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예, 또 잠이 예, 깊게 자지 못하는 경우에 정신적인 압력, 또 신경이 좀 예민한 사람, 예, 그 다음에.

0: 또 잣은 긋기에 자꾸 긋기를 예, 그 습관적으로 할 경우 또 자극적인 옷 소재에 화학 섬유의 옷을 입거나 하면 좀 더 합니다. 예. 그리고 면 소재 같은 예, 이런 것을 입는 것이 자극을 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피부라든지 예, 그래서 보습제를 쓰고 또는 스테로이드 연고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외부의 증상만 공제하는 치료는 근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시 현대병원에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 이 잦은 긋기 같은 거에 덜 긋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증상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동생이 앞도 이 어깨 박죽이 내리앉는 것 같으면 발도지 내리받아 통신하던 게 현대병원에 가서 그 구강주사요법 했는데 지금
0: 부강입니다. 예, 구강이 예. 아니고 부강주사 부강입니다.
2: 예, 부강주사요법 했는데 지금 제가 예, 그 통증이 그렇게 다 영 사라지고 예.
0: 네.
2: 저녁에 이 밴드 신고 잘 수도 있고 예. 예, 낮에 일어나서 이 머리도 들어도 아프고 수구리도 아프고 이래던 게 지금 그 진통이 지금 많이 돼서리 내일 가는 날 돼서 그래 모레 가는 날 돼서 그래 예약하자 그랬다.
0: 예, 예약은 265-2120에다가 오후 4시 전까지 전화하시면 리관례 원장님이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예.
1: 네, 안내 예. 계십시오.
2: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삼촌이가 한 분인데 지금 강경화 복수 왔는데 지금 치료를 한데 여러 병원들이 치료했는데 다 되지 않아가지고 현대병원에서 좀 치료 될 수 있겠는가 다음 내봅니다.
0: 강경화 복수까지 왔으면 이건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예, 이건 생명 위험이 아주 큽니다. 어느 병원 가나 이거는 원래대로 돌리는 치료 아니고 예, 배찬 물을 빼고 예, 단백 보충하고 현상 유지를 위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265-2120에 전화 문의를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래서 이런 습진이 있을 때 생활상의 팁을 드린다면 되도록이면 긁지 않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가렵기 때문에 손을 떼지 못해서.
1: 네, 그렇겠죠.
0: 그런데 긁으면 긁을수록 더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좀, 예, 이런 것은 예, 노력해서 예, 덜 긁도록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샤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기에 정면 소재로 된 옷을 되도록 입고, 이 화학섬유 옷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도록 예, 어떻게 하나에 그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깊은 잠을 자도록 노력하고 매운 음식, 자극적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도 예, 자제하는 것이 예, 좋습니다. 네. 참, 예,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온몸이 쑤시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예, 관절도 아프고 예, 피부까지 자꾸 가려운 분들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단순히 그저 예, 외부에 내 몸에 나타난 보이는 증상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반드시 현대병원을 찾아서 우리 인체 내부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예, 예, 이런 치료 한다면 실제 났을 때도 한 가지만 낫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이 함께 나서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아, 그리고 또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예, 두통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상에 다 예, 겪는데 뭐 한 번 앓고 나면 문제 없겠지만 잘 낫지 않는 편두통 예? 예, 어디 가나 치료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지통제

0: 죄를 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편두통의 핵심 원인은 그 두피 주변 근막이 장기적으로 팽팽하고 수축하고 머리 표면의 미세혈관이 막힌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 지통제는 머리 통증의 감각만 마비시킬 뿐이지 근막이 이 미세 혈관이 막힌 것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긴장된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것과 그리고 내원성적인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머리 긴장도를 낮춰주고 뇌의 산소 공급을 개선해 줍니다. 지통제에만 의존하는 이런 분들의 점차적으로 지통제 용량도 줄일 수 있고 두통의 발작의 횟수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외제 환자들이 연길시 현대병원에 치료받고 그렇게 자주 발생하던 편두통에서 벗어난 신뢰들도 아주 많습니다. 또 이것도 생활 팁을 드린다면 편두통 환자는 지침 전에 휴대폰 사용을 줄여서 정색광으로 인한 신경의 긴장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슬로벤스코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이후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와 발전 경험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1: 강력한 관리와 보호, 발전 촉진으로 15차 5개년 계획에 좋은 출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 공무원이 광서남용 횡주시 룡남저수지 진륙댐 붕괴재 조사평가팀을 설립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수석의 초청으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의원은 절강성 개혁 개방의 축소판입니다. 20년 전 당시 절강성 당위원회 석이었던 습근평 동지는 의호 발전 경험에 대한 심각한 총화를 통해 정부가 관리할 것은 잘 관리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어 정부의 보이는 손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의호 발전 경험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두 손의 결합은 의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미래를 향해 어떻게 시장의 효과성과 정부의 유능함을 더 잘 실현하여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개별보도 의호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 오늘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큰 옷을 갈아입히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의호는 상해까지의 첫 번째 국제전자상거래 신속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화물은 의호 세관의 검사를 통과한 후 상해 포동국제공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송됩니다. 절강성 의호시 초가무역유한회사 물류경리인 정태병은 과거 유럽 손님들은 한 달이 지나서야 물건을 받았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며칠이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의호는 전 세계 230여 개 나라와 지역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에는 의호에서

대외무역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001년부터 의오에 와서 사업을 시작한 네팔 상인 비슈누는 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슈누는 당시 의오 씨는 외국 자본 기업을 설립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고 의오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우 번거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절강성 의오 씨 당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이었던 모상괭은 당시 의오는 마치 탁자 밑에서 연을 날리는 것과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현급시로서 별도의 세관을 설립할 수 없었고 출입국 관리국도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기구와 권한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의 인력, 물품, 돈 등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의오를 방문한 습근평 동지는 의오 발전이 직면한 여러 체제와 기재 장애를 예리하게 통찰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쉽게 말하면 이는 아이가 성장하여 18세 청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6살 아이의 옷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발전과 더불어 이들에게 권한 확대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근평 동지는 한마디로 진리를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큰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입니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제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습근평 동지의 추진하에 1년간의 심층 연구와 검증을 거쳐 2006년 11월에 절강성은 의오에 대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확대하였고 이후 의오의 제1증으로 400여 개의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오시 정부 판공실 부주임을 맡았던 우수구는 권력 확대 개혁은 의오의 발전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시켰고 외국 상인은 의오 현지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심사 비준, 봉사, 감독 관리 등을 제대로 하고 경영 혁신, 경쟁 등을 광범위한 시장에 맡겨 과감히 시도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창조력, 상상력, 독창 정신을 충분히 발휘시켰습니다. 정부의 보이는 손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소상품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소상품의 수출 종류는 많고 규모는 작아 장사 한 건에서 늘 수십 종의 상품을 한 컨테이너에 모아 넣어야 했고 모든 종류의 상품은 통관 검사, 신청, 외환 결제, 세금 환급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빠른 성장에 따라 절차가 많고 통관이 늦으며 외환 결제가 어려운 등 문제들이 점차 중소업체나 영세 기업들의 난제로 되었습니다. 체제 기재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2011년 의오는 국가 국제무역 종합 개혁 시점 임무를 떠맡아 전국 최초로 현역에서 전개한 국가급 종합 개혁 시점으로 되었습니다. 절강성 발전개혁위원회 종합체제개혁처 처장을 지냈던 왕경구는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볼 때 의오의 국제무역 종합 개혁 시점은 신형의 무역 방식, 유통 방식, 금융 방식 구축 등 40여 개 부문과 관련되는 체계적인 공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천적 탐구를 거쳐 참신한 무역 방식인 시장 구매 무역 방식이 의오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변화는 지정 시장 내에서 외국 상인의 다품종 다수 배치 소규모 구매 수출을 허락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불환급 통관 편리 구매 금액 재고 등 정책을 향수하게 했습니다. 절강성 의오시 상무국 국장을 맡았던 왕병혁은 이 혁신적인 조치는 의오 시장 수백만 가지 상품의 수출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전 세계 구매상과 의오 구매상 사이에 창조적으로 문턱이 났고 간편한 무역 통로를 열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의오 대외무역 수출은 1,4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근 30% 성장했습니다. 의오 발전 경험을 학습 보급할 때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할 것과 관련해 습근평

0: 동지는 정부는 관리해야 할 것을 관리하고 풀어주어야 할 것을 충분히 풀어주었으며 봉사의식을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기업의 난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의 양성순환을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의호의 경험은 발전 중의 경험이고 개혁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전면 발전을 추진한 경험이며 개혁의 정신, 발전의 방법으로 발전 중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고 표했습니다. 정부와 시장 관계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자원 배치 속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고 창조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유능하고 시장이 효과적이며 상가들이 과감히 도전하면서 의원은 개혁 전면 심화의 물결 속에서 힘차게 노를 저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대1로 공동건설 창의는 의호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정과 추진을 거쳐 의호, 신강, 유럽 구간 중국 유럽 화물 열차가 개통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상품 집산지인 의호와 유럽 최대의 소상품 집산지인 마드리드 사이에 륜로 직통이 실현되었습니다. 항구가 없는 의호는 영파 주산항을 연결하여 영파 주산항의 제륙 항구 구역을 설립했습니다. 이로써 철도, 해운, 복합 운송을 통해 해양 기능을 내륙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로써 국경에 접하지 않고 바다에도 접하지 않은 의호는 육지, 바다, 공중, 철도 우편의 입체적인 개방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습근평 총서기가 다시 의호를 방문했습니다. 시장의 상가와 소기업주 대표들을 만나 총서기는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영광을 창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혁은 진행형으로 완료는 없습니다. 2025년까지 의원은 국제무역 종합개혁, 내륙 유통체제 개혁, 자유무역 시험구 건설 등 국가급 혁신 시범 과제 111개와 성급 시범 과제 216개를 잇따라 수행했습니다. 또한 시장 구매 무역 방식은 전국 21개 성 39개 시장으로 확대되고 보급되어 중국산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의호의 수출입 총액은 4,864억 2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9.9% 증가한 가운데 수출액이 4,207억 2천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같은 기간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습근평 경제사상연구센터 연구사부의 작년 주임은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지하는 것이 습근평 경제사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고 또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의호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과 핵심 단계마다 습근평 총서기의 진단과 방향 제시 그리고 과학적 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의호 발전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이를테면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대중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며 시장이 활력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개입이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핵심 분야에 힘을 쏟고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국문 보도 판공실이 7월 24일 15차 5기는 교육 시작 출발 괴를 주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안부 관련 책임자가 15차 5기는 교육 기간 공안 기관이 발전과 안전을 총괄해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15차 5기는 계획의 시작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 봉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공안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형사사건과 치안사건 수차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와 11.3% 감소했고 중국식 안전감이 해외 소셜 플랫폼에서 뜨거운 화제로 되었습니다.

0: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안 발전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은 통신 인터넷 사기 범죄 단속과 관리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통신 사기 범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 통신 사기 사건 발생 건수가 9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2023년 이래로 중국은 미얀마와의 경찰 협력을 강화하여 악명 높은 미얀마 북부 코캉의 4가조 범죄 조직을 철저히 타격했습니다. 한편 국제통신 네트워크 사기 방지 연맹을 설립해 국제통신 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공안기관은 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불법 범죄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 발생한 네트워크 요원 사건 170여 건을 수사하고 190여 명을 법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1: 7월 6일 광서 남영 횡주시 룡람 저수지에서 댐 붕괴 사태가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리강 총리를 비롯한 조항 지도 동지들의 지시 요구에 따라 국무원은 관련 국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평가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평가팀은 응급관리부가 선두로 자연자원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수리부,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중국기상국, 국가에너지국, 국가소방구조국, 그리고 광서쫑족자치구 인민정부가 참여하여 광서 남영, 횡주시 룡람 저수지, 76 댐 붕괴 재해를 조사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7월 24일 국무원 광서 남영, 횡주시 룡람 저수지의 76 댐 붕괴 재해 조사평가팀이 광서 남영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원 조사평가팀 팀장 겸 응급관리부 부부장인 진민이 회의를 주재하고 조사평가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업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한 모든 동지들은 엄숙히 서서 광서 남영 횡주시 룡람 저수지 76 댐 붕괴재해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회의에서 조사평가팀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과 당주왕 국무원의 결정 포치를 철저히 이해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실효성을 중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해 발생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재해 원인을 전방위적으로 규명하며 재해 예방 대응과 비상 대응의 문제와 책임을 전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높은 정치적 책임감으로 조사평가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회의에서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섭취하고 반복적으로 개진하며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고를 확고히 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 작업을 잘 수행하여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원 조사평가팀 전원과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변강 민족 지역의 간부 인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민족 단계를 촉진하는 국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난 3년간 제11진 신강 지원 간부들은 현지 간부 대중과 함께 분투하면서 신강의 사회 안정, 민족 단결 및 고품질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카슈가르지오 타슈쿠르간 따지크자치원의 평균 해발 고도는 4,000m를 넘습니다. 심수지원 의료진은 심혈관 질환과 고산병 발병률이 높은 이 지역에 자금과 기술을 가져와 심혈관 고산의학과를 설립하고 현대식 고압산소 치료센터를 건설했습니다. 1년 전 오마르비크의 아기가 출생할 때 질식 상태였으나 지원 의료진과 현지 의료진의 저체온 치료 덕분에 아기의 뇌신경 발달을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19개 지원 성과시는 보건 분야에 75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110만 평방미터의 규모의 의료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했으며 3만 대 이상의 의료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교육 인력의 단체식 지원은

0: 신강의 교육 수준과 인재 양성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신강 볼 타라 몽골 자치주에서는 133명의 지원 교사가 현지 10개 학교에서 교장 혹은 핵심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지식을 수업에 접목시켜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각 지원 성과시는 교육 지원에 175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1만 명 이상의 지원 교사를 파견했으며 192개의 지원 학교가 내지 1,171개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도록 추진했습니다. 산업 지원 또는 신강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위에 현대농업, 호탄의 소묘, 의료산업, 카라마이의 컴퓨팅 산업, 카슈가리의 신소재 산업 모두 규모화된 고품질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3년간 각 성과시는 총 6,500여 개의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완수하여 현지 주민들의 근거리 취업을 촉진했습니다.
1: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개방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장강 삼각주 지역의 상반기 수출입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16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며 강력한 경제적 회복력과 발전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고이즈미 막말 배후에 숨어있는 일본의 핵 야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최근 일본이 핵무기와 관련된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 부문의 현직 책임자로서 이렇게 도발적이고 위험한 핵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일본 전후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는 비핵 3원칙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발입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를 통해 한계를 시험하고 핵 문제에서 이른바 완화하려는 야심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제사회는 마땅히 이에 대해 깊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이즈미는 국제무대에서 전수방위를 준수하고 평화와 발전과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고 선언했지만 국내에서는 핵금기 타파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측이 오랫동안 국제사회를 속여온 위장과 거짓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이즈미의 막말은 다카이치 사나이의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진적 핵 규제의 축소판일 뿐입니다. 수상에 취임한 후 다카이치는 핵 정책에서 소시지 자르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후 일본이 수십 년간 지켜온 핵 금기를 의문스럽고 논의 가능하며 수정 가능한 위험한 궤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시간에 따라 정리해보면 2025년 11월 다카이치는 국회에서 안보 3문서 수정 시 비핵 3원칙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거부하면서 단지 문서 수정 중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12월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수상 보좌관 오가미 사다 마사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함으로써 일본 국내외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1999년 일본 방위 정무 차관인 니시무라 신고는 유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미에는 지금까지 유임되었고 다카이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이즈미 신지로를 보면 그는 2025년 10월 일본의 핵 잠수함 개발 여부에 대해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12월에는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미 해군의 바다 늑대급 핵 잠수함에 올랐으며 올해 7월에는 금기는 떠나라고 직접 외치면서 한 단계씩 수위를

0: 높여왔습니다. 현직 지도자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부터 핵심 참모들의 핵 보유론 제로 비용 실현까지 그리고 방위 대신이 공개적으로 핵무기에 관한 논의를 금지구역 없음으로 외치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돌파선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론조성 외에도 일본의 제도적 측면의 추진도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다카이치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를 수정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비핵 3원칙의 핵무기 반입 불가 조항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전문가 회의가 시작되자 다카이치는 직접 참석하여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6월에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전 통합참모총장 야마자키 고지가 반입 불가 조항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안했습니다. 한편 집권연합은 노골적으로 핵잠수함 의제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 유신회는 조속한 핵잠수함 도입을 명문화하였으며 불반입 원칙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와 핵 공유 문제에 대한 연구 과제 및 운영 구상의 시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먼저 분위기를 띄우고 여당이 열을 올리며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유신회가 앞장서고 자민당이 뒤에서 관망하면서 다카이치 정부는 탐색, 평가, 재추진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때 흔들릴 수 없다고 여겨졌던 비핵 3원칙이라는 일본의 국책을 실질적으로 짓밟을 수 있는 장식품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군국주의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깊은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기자이자 패전국이었습니다. 가히라 선언, 포츠담 공고, 일본 항복서 등 충분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들은 이미 일본의 의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일본은 또한 핵무기 비확산 조약, 비핵무기 제약국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수용하거나 제조하거나 보유하거나 확산시키지 않는 것은 거스를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일본의 국제법 의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발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의 80%가 비핵 3원칙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82개 지방의회는 정부나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국책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핵문턱 국가로서 신속하게 핵 돌파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 44.4톤의 분리된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대량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가 핵 문제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 외부 확산 위험은 결코 일반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아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용인할 수 없습니다. 다카이치가 집권한 이후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른바 외부 위협과 방위를 구실로 일본 헌법과 국제, 국내법의 제한을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현실적인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일본이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개발하거나 심지어 핵 보유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는 다시 한번 재앙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이미 엄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호히 저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이즈미 막말 배후에 숨어있는 일본의 핵 야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거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룡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여름철 초원을 짙게 물들이는 나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함께 형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창의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화온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공동부유는 중국 공산당이 초심을 실천하고 사명을 다하는 생동한 구현입니다. 중국은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점차 실현하는 새로운 도정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대 우리는 어떻게 공동 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해야 할까요? 청소기의 원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5: 我们没有任何理由 骄傲自满 松劲歇脚 必须乘势而上 再接再厉 接续奋斗 胜非其难也 持之者其难也 我们要切实做好 巩固拓展 脱贫攻坚成果 同乡村振兴 有效衔接各项工作。

0: 让脱贫基础更加稳固，成效更可持续。
1: 방금 들으신 내용은 습근평 총서기가 2021년 2월 25일 전국 빈곤해탈 공약 총화 표창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연설에서 총서기는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의 출처는 려시춘추 신대람입니다. 전국 후기 진나라 재상 려불위가 문객을 동원해 펴낸 려시춘추는 작가의 명작으로 장점을 널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의론이 사상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는 것이다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는 어렵지만 승리의 결실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려시춘추에 왜 이런 의론이 제기됐을까요? 사실 그것은 한 역사 사건을 대상한 것입니다. 춘추 시기 진나라 경대부 조영자가 책나라를 공격해 일거의 성곽 두 곳을 점령했습니다. 사자가 보고하러 왔을 때 한창 식사 중이었던 조영자는 보고를 듣자마자 밥맛을 잃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즉근이 하루에 성곽을 두 곳이나 공략했으면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 걱정이 가득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양자는 그렇게 큰 덕행을 쌓지 못했는데도 단번에 이러한 승리를 거두었으니 앞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공자는 조양자가 곧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근심이 번영의 씨앗이요 기쁨이 멸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오히려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더 큰 승리를 따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승리로 우쭐대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의 변증법이자 중국인의 경험담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예를 들겠습니다. 당현종은 개원년간 한효라는 강직하고 담대한 재상을 등용했습니다. 그런데 한효는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당현종을 보자마자 의견을 제기해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불쾌해하는 것을 보고 시종은 한효가 재상이 된 후로 폐하께서 많이 수척해졌다며 왜 그를 조정에서 쫓아내지 않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현종은 짐은 수척해졌지만 천하는 살이 찌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력을 다해 나라를 다스리는 정신이 있었기에 당현종은 중국 사상 유명한 개원성세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현종은 중국 역사에 빛나는 개원성세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평 세월이 길어지면서 당현종은 점차 정치적 목표와 전진의 동력을 상실했으며 천보 연간에 이르러서는 조정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당 성세가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는 것이라는 이치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빈곤해탈 공략에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빈곤해탈 공략뿐만 아니라 공동부유도 마찬가지며 당의 모든 사업은 반드시 이뤄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임하고 꾸준히 차근차근 나아가야만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자연스럽게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목만 교수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어 어떻게 공동부유를 실현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동부유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우리는 탐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권장하고 먼저 부유해진 지역과 사람들이 기타 지역과 사람들을 이끌고 부유에 나아가도록 권장했습니다. 그 목적은 공동부유를 실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신시대 10년 빈곤 퇴치를 실현한 농촌 인구는 1억 명에 달해 중화 대지에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부유는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뚜렷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전면적 빈곤 해탈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데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고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며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발전은 당 집권 흥국의 가장 선차적인 과제라고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근면과 혁신을 통해 치부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제하고 고품질 발전을 첫자리에 놓으며 치부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중경시 무산현 하장촌의 모상님은 40여 년간 초심과 사명을 간직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현지 농민들을 인솔해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절벽의 돌을 깎아내 길을 닦았습니다. 7년에 걸쳐 건설한 이 도로의 총 길이는 8km에 달합니다. 그 후 하장촌은 선호하여 로무 송출, 수박, 귤 등 삼색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로무 송출은 남색, 수박은 녹색, 귤은 오렌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관광 등 일련의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켰습니다. 2016년 하장촌은 드디어 전촌 빈곤 퇴치를 실현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모상님은 전국 빈곤 해탈 공약 모범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3: 네,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곡 공동부유편 들으셨습니다.
4: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하로정에서 분발하사 이어집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하로정에서 분발하자.
3: 네, 오늘은 여름철 초원을 짙게 물들이는 나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의 초원은 색상이 선명합니다. 멀리 바라보면 들판은 끝없는 녹색이 펼쳐지고 하늘은 고용한 파란색에 하얀 구름이 떠돕니다. 푸른 초원의 풀향기가 가슴에 스며들고 산들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리고 드넓은 들판을 가리우는 창공은 무궁한 낭만을 연출합니다. 초원을 사랑하는 관광객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자연과의 포옹이고 마음과의 대화입니다. 여행의 기쁨은 이미 초원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네, 초원의 나담축제는 정적인 아름다움에 생동감을 보태줍니다. 푸른 잔디 위에 말밭굽이 벌떡이고 구름이 맴도는 하늘가로는 오색 비단이 춤춥니다. 늠름하고 건장한 초원의 자녀들은 말을 타고 힘차게 달리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마음껏 노래 부르며 초원의 열정을 느껴봅니다. 나담은 옅은 화장을 한 초원을 더욱 진하게 장식하면서 평온한 하늘과 푸른 들판에 가득 생기를 보태줍니다.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내몽골 자치구 제36회 관광 나담문화체육대회가 신림골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막식에서 글라이더가 공중에서 선을 그었고 보크 선수가 매걸음으로 나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수는 붉은 깃발을 흔들며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왔고 노래와 한호성이 비옥한 들판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울란무치의 생동감 넘치는 춤사위와

자연이 어우러져 만 명의 관광객들이 함께 이 렌레 초원 축제를 목격했습니다. 나람은 오락과 축제를 뜻하는 몽골어의 중국어 번역입니다. 초원에는 녹촌민들이 흩어져 살면서 계속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합니다. 때문에 나람은 목촌민들이 바라는 성대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나람 축제가 열릴 때마다 목촌민들은 고운 옷을 차려입고 온 가족이 함께 축제에 나갑니다. 각지의 목촌민들은 물과 풀이 풍부하고 소와 양이 살찐 초원에 모여 양궁, 경주마, 레슬링 등 종목을 겨룹니다. 나담은 초원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져 왔고 광범위한 대중성과 오락성을 갖춘 전통 민속문화 활동으로 초원에서 목촌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즐기는 중요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2006년 나담은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오늘날 나담은 민속경기, 문예공연, 문화관광교류, 민족 단결과 우정을 융합한 종합적인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2024년 이래로 내몽골 자치구의 나담 축제는 총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관광 종합 수입은 41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네, 이번 나담은 남아 3회 사가 경기, 소년 나담, 자동차 나담, 축구 챔피언 경기, 관광객 3종 경기, 공중 카니발, 초원 음악회, 만인 자가 운전 여행 등 20개의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행사들은 8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행사 전후로 내몽골에서는 30여 개의 문화관광 대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행사장에서는 외식 소비, 특산물 전시 판매, 남아 3회 대회, 무형문화유산 공방, 민속 상호작용의 5가지 기능 구역이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는 실링 골로 양 미식 대회, 치즈 전시, 여름 카니발, 초원 샤브샤브 등 특색 있는 상업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체 여행 촬영, 캠핑카 캠핑, 초원 자전거 체험 등 문화 관광 체험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박은탁은 여기에는 초원의 풍경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체험도 있어 사람들이 초원의 정취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나담은 관광객들에게 초원의 매력을 충분히 체험하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초원을 깊이 둘러볼 수 있는 문화창고가 되었습니다. 나담 개막식 현장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일제히 노래를 불렀고 기후가 서늘한 광활한 초원은 물결치는 열기에 파묻혔습니다. 나는 초원으로 달려가 생명을 거듭녹색에 맡겨본다. 나담 회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초원 축제에 몰입합니다.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버커 선수와 교류어 보기도 하고 사과 경기를 체험해 보기도 하며 직접 가죽 조각으로 펄트를 만들어 봅니다. 또 옷을 갈아입고 초원의 풍취를 사진에 담아 봅니다. 전에게는 내몽골 무형문화유산인 특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만명 모닥불 축제는 초원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은 모닥불을 둘러싸고 춤추고 노래 부르며 여름 초원의 무한한 매력을 느낍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함께 형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창의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17일부터 2026년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가 상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 인사들은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추진 주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역량 강화와 지능 격차 해소를 돕는 중국의 실제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책임적인 대국인 중국의 책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글로벌 인공지능에 건강하고 안전하며 질서에는 발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인공지능연구센터의 과학 주임인 한스 우스코라이트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이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은 인공지능 연구 논문 산출, 특허 배치, 첨단 모델 연구 개발과 산업 응용 등 많은 분야에서 강력한 국제적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선두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인공지능 및 디지털 개발부 장관인 마디에프는 중국이 이제 글로벌 인공지능 분야의 중요한 선도자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첨단 기술 기업을 육성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 성과를 산업, 교통, 의료 등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여 과학연구, 컴퓨팅 파워 시설, 인재 양성, 장면 응용을 포함한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기내의 인공지능 전문가 부바카르 시디 디알로는 고품질 전문 인재 양성, 좋은 혁신 환경,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르비아 국제정치경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의 카타리나 자키치 센터장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국가의 중점 발전 방향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의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책임적인 대국인 중국은 인공지능 발전 경험과 기술 성과를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루안다 키갈리 동립대학교 과학기술학원의 장 보스코 무사베 원장은 중국이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소스 인공지능은 첨단 기술 획득의 문턱을 낮추어 자원이 제한된 국가에 현지 혁신을 육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중국 보르드갈 인공지능 및 공중보건기술공동실험실

보르투갈측 소장인 인공지능 전문가 알린도 올리베라는 중국의 발전 성과가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에 중요한 실천 경험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포르투갈 연합 실험실은 양측 실질적인 협력의 생동한 사례입니다. 네,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상대로 5천 개의 인공지능 특별 연수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아세안, 아랍연맹, 아프리카연맹, 라틴아메리카 공동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할 것입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 네트워크 과학연구소의 윈디 홀 소장은 이런 조치들은 중국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와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코트디바르 아비장 대학교 정보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아르세나 메나인 교수는 중국이 개방적 협력을 주창하고 성과 공유를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 시대의 발전 혜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또한 전 세계의 협력적인 재해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중국 기상지능 경보 프로그램 마조가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솔로몬 제도 등 국가에 도입되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30개국에서 마조의 현지 적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 타나나리보 대학교의 디지털 관리 및 공공정책 전문가인 네스토르 라베는 마조의 응용과 보급은 단순한 상업 논리를 넘어선 발전 이념을 반영한다면서 이는 각국의 공동 이익을 지향하고 인공지능이 민생 복지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중국의 추구를 생동하게 보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상해에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가 탄생했습니다. 인공지능협력발전행동계획, 국제인공지능윤리관리행동계획, 지능체 상호신뢰 및 상호운영 글로벌협력창의 등 많은 성과 문서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이버 보안 업무 조정 전문가인 우르반 바르펜티예브는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기술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에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요 언론인 독립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는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의 설립이 글로벌화 시대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리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발전 도상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규칙 제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미래의 디지털 경제를 더욱 잘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은 전 인류의 공동지혜의 결정체이자 소중한 자산으로서 이 첨단 기술이 인류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경제학자 가브란 이고르는 이번 대회가 중국의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 전략 구도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뢰를 주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탄자니아 가디언의 수석 경제 기자인 제임스 칸도야는 과학기술의 혁신은 전 인류를 위해 봉사해야지 새로운 발전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의 일련의 제안은 많은 발전 도상국들이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에 더욱 공정하게 참여하기를 바라는 공동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요르단 후신 빈

한랄대 전략연구교수인 하산 다자는 중국 경험의 독특한 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산업혁신, 경제발전, 글로벌 관리 및 인도주의적 책임을 연결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면서 이는 각국이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의 미래를 형성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릴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역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결시 득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요하게 배속은

0: 지고 상체는 뜨거워지는 이런 여름철에 발생하는 음양 불균형이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감기라 할 때에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라든가 환절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의외로 요즘과 같은 이런 한여름에 심한 기침이라든가 어열로 고생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여름철이라 할 때에는 외부 기온은 매우 뜨겁지만 우리 신체 내부의 장부는 오히려 차가워집니다. 예, 때문에 요즘은 절대적으로 찬 음식이라든가 찬 음료라든가 예, 찬 성질이 있는 거 멀리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때 보면은 쉽게 인체에는 음양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우리 음양의 불균형이 생기면은 기혈이 또 막히게 됩니다. 예, 때문에 많은 병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때문에 요즘처럼 뜨거운 계절에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발열이라든가 기침 증상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예, 냉방하고 찬 음식으로 인해서 무너진 몸속의 건강을 바로 잡아서 신체 방어력을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상열하한증이가, 예, 이런 불균형이 초래하면은 이 호흡기 면역력이 먼저 저하됩니다. 예, 아마 요즘에는 좀 모기도 불편하고 또 편도선도 살아나거니와 감기에 걸려서 예, 좀 발열이 생기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중의학리론으로는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흐르면은 상체로는 가짜 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런데 모두, 아, 이거 열을 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장부는 상대적으로 허해지면서 차가워지는 이런 상열한 상태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저는 저기 소변이 잦아서 애 먹습니다. 애 먹었댔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그냥 금방 갔다 온것 같은데 그냥 누워 자려고 하면은 그냥 또 가고 싶고 가도 또영 시원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예, 이 옛날부터 이좀 신장하고 이 방광 쪽으로 좀 좋지는 않았댔습니다. 이 혈압하고 혈당하고도 이 연관이 있습니까?
0: 관계 있죠. 예.
2: 아, 그래요.
0: 지금이 혈당이 높은 분들은 이그 콤파치 4구체 여과하는 그 공동이가에 떨어지면서 소변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이 콤파치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2: 아,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0: 예.
2: 예, 그러면서 이 선생님 방송도 많은 분들이 장약을 쓰고 효과를 봤대가지고 독일 장약방 찾아갔지요.
0: 네.
2: 해가지고 가니까 그 젊은이하고 하니까 저기 뭡니까? 허즐리나완하고 망주에를 줬대다.
0: 맞습니다.
2: 그 예, 그걸 한 40일 먹었대는데 그냥 소변 차수가 완전히 줄어들대다.
0: 네.
2: 아, 그전에는 이뭐이 밑으로 내려가 장 보기도 힘들고 지문 밖은 못 나가겠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예, 지금은 예, 운동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장도 다니고. 이제 한 40일 먹었댔는데 아직 한동안 더 먹으려고 합니다.
0: 예, 당뇨병까지 있으면은 한동안 더 써야 된다. 예, 일반적인 것도 방광염이거나의 이런 질병일 때는 소변 문제만 해결되면 아예 써도 된다. 근데 당뇨병이기 때문에 콤파치 기능까지 저하돼서 이 허즐리너완이가 신장을 보양하면서 신정을 공고하게 해준다. 그래서 신장이 허한 것도 예, 개선해 주기 때문에 좀 3개월은 쓰십시오.
2: 아, 3개월
0: 예. 그러면 당뇨도 좋아지고 당뇨로 인한 이 콤파치 질환도 또 좋아집니다. 예.
2: 그래요. 잘 나가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감사하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요, 조금만 탈수로 있어요. 조금만 걸어도 안다치어 많이 막히고 걸을 수 있고요. 그게 허리까지 구부러뜨렸습니다. 위에다 생선 관절까지 있어요. 한쪽 무릎 비고서 연골이 싹 다스려서 세게 아프고 걷기 용 힘듭니다. 그래서 예, 치수에 좀

0: 차와의 차와 쌍화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먼 거리를 걸어도 안 다치지 않고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허리 아프지 않을까 허리 쭉 펴졌습니다.
1: 네.
0: 좀 무릎이 아프던 것도 많이 낯설었어요. 이전에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1: 네.
0: 선생님 이야기 관절에 진짜 좋습니다.
1: 그 배합이 잘 됐습니다. 우리 관절 질병이라 해서 딱 관절만 치료하면 아이 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라든가 그리고 신경도 또 보호해주면서 치료해야 이제처럼 좋은 효과 봅니다. 이 쌍후환이가 쓰다 보면 관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도 맑아집니다. 예. 예. 그리고 마모기 오던 것도 일 없어지고 예. 예. 효과용 좋습니다.
0: 예. 예, 이야기 진짜 좋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효과, 효과를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1: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위가 영 나빴습니다. 위가.
1: 네.
3: 그래서, 그거, 뭐, 먹으나, 아이 먹으나, 위가 그냥 아프고, 예. 그거 좀 풀풀해서 예. 좀 시원하고 예. 참을해도 조금 먹으면 또 시림이 싸게 나가고 예.
1: 예.
3: 그다음에 예. 그저 김치나 좀 먹기 싶어서 빙수 안에 그 김치를 하나 내 먹으면 위가 또 쑤리고 이래서 계속 밀리 영식을 고생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항상 배가 무지하면서 예. 또 봐도 그저 편안한 감을 느끼고 예. 맥이 똑 떨어지고 밥맛이 없고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1: 예.
3: 선생님 방송을 통해서 예, 쪼수 다시 런쥔이 망제하고 예, 그다음에 헤이핑패 이로 세 가지를 예, 한 70일 넣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방송했습니다. 이야기 좀만 된대는 그래서 예, 위 시리고 그다음에 쓰리고 배가 항상 무지가면 뭐 먹거나 아니 먹거나 그저 그냥 아프고 설사도 나가고 이랬던 게 다 멈췄습니다. 영,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급분하고, 정신 나고, 힘이 나고, 밥이 맛있으니까, 예, 모든 면이 다 좋고, 운동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 진행해줘서 예, 기대분들과도 많이 선전하고 예, 거기도 찾아가서 깬다.
1: 네.
3: 그래서 예, 저는 예, 이 약을 더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결합했으면 예, 우리 냄새가 있으면 소화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물이가 빨리 배출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고강으로부터 시작해서 홍문까지 이, 그, 다 소화계통에 속합니다. 여기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서 위도 뜨지가고 소화도 안 되고 또 만성위염도 생기고 또 설사라든가 변비도 생기고 이런데 그 세 가지 같이 쓰면은 이 머물지 않게 빨리 뚫어주는 작용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만성 이런 위염이라든가 위축성 위염이 여러 가지 이런 궤양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그 세 가지 같이 결합했으면 다 됩니다.
3: 그래 영수순대
1: 그 70일을 썼은가?
3: 해빙패
1: 예, 며칠 썼은가?
3: 70일
1: 그리고 저는 예, 해빙패는 예, 증상이 없으면 아이 써도 됩니다.
3: 그렇습니까?
1: 예예. 예. 그래도 예. 기본상 어저는 예, 그 나쁜 이 장도나 위에 남아있던 이런 음식 찌꺼기들이라 예, 덩어리들아 어전 다 푸게 나갔습니다.
3: 솔직히
1: 말이에요. 예예. 예. 그래서 저도 다시 하고 망제만 쓰면 됩니다.
3: 아,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이제 이렇게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했던 적이 있습니다.
1: 네.
4: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예, 그냥 머리 휑 하고 예, 아프고
1: 네.
4: 어지럼증도 있고 예,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 밤에 예, 잠도 잘 못 자, 잠 잘 못 잊지 못한단 말입니다.
1: 네.
4: 그건 이게 그저 예, 한잠 졸려서 한잠 자고 나면 예, 밤중이 되면 예, 다시 재잠 못 뜨고 밤새 그 뒤척이다가 그저 날이 셀 때고야 겨우 잠들고 해야 됐습니다.
1: 네.
4: 그리고 예, 심장이 그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예, 특히 밤에 예, 잘 때 예, 반드시 누우면 예, 예, 가슴이 답답해서 예, 반드시 눕지 못해야 됐단 말입니다.
1: 네.
4: 그러다가서 서장약이 좋다는 그런 방송 듣고서리 약방 찾아가서 장 대표님

0: 아이고, 저희 그 치수의 전주완하고
1: 네.
0: 바위 천시양완
1: 네.
0: 화신코프에
1: 네.
0: 이 세 가지야 가져다가 먹은 지 한 50일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혈압이 좀 안정되고
1: 네.
0: 그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잠못자 그렇게 애를 먹었던 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잠도 잘 자고
1: 네.
0: 머리 아프고 휑하고 어지럽던 게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냥 몸이 무겁고 피곤하던 게그세 가지 약을 쓰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납니다. 요즘에는
1: 맞습니다. 예.
0: 그래 약 효과를 영잘본것 같아서 쓰던 김에 계속 더 쓰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리고 세 가지 같이 결합하면은 예, 심장, 뇌, 신경, 우리 자율신경, 예, 이것까지 다 치료됩니다. 예, 그래서 이 뇌순환 장애 개선, 그리고 뇌신경, 중추신경 진정작용, 뇌순환 장애, 예,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이런 반응들을 다 개선합니다. 예, 그 배합이 잘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십시오.
0: 예, 아무래도 더 써야
1: 예,
0: 되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예.
0: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어디서 정말 눈이 그려 침침하든지 그리고 있잖아 어서 보이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얘기 나면이 어느 앞에서 그래서 벌레도 자꾸 무슨 잠깐만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남에 이 까까람의 소리 또 이 가리우고 하니까 손이 계속 올라가니까 있잖아 이 계속 뭘까 올라가게 되니까 그나마 이제가 눈물도 나고 그래서 계속 눈에 뭐 씌운 것 같고 이래서 저 뭘까 전에 치수했던 조안하고 로디미모안에 이렇게 모든 효과 좋더란 말을 다
1: 네.
3: 먹었습니다.
1: 네.
3: 예, 또 먹는데 지금 이제가 그렇게 눈이 깔깔하고 그래서 안개를 갈아서 손 올라가 이러는 게 이게 없어지고 하니까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눈앞에 제가 그래서 뿌옇게 뭐 그래서 씌운 것 같던 게 이런 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좀 안개랑 눈앞에 환한 게좀 안개라고 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눈이 그리 침침하고 그래서 그랬던 게 그런 것도 또 좋아지고 하여튼 지금은 있잖아 눈이 있잖아 옛날에 그 뭘까 좀 안개라고 제일 좋을 때 그 정도로 우선 거의 이렇게 예, 좀,
1: 상태가, 상태가 좋아졌지.
3: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뭐가 계속 쓰자고 그랬다.
1: 예, 우리 로디밍무와는 이 풍열, 예, 지금 습열하고 풍열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의하죠. 예. 이 풍열이란 건 오후에 와서 병을 일으킨다. 이 눈이라든가 머리라든가 가슴이라든가 여기와 병을 일으킨다. 이 풍열을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로디밍무와는. 예, 그리고 우리 습열이라 할 때는 이 아래 소화계통이라든가 미뇨계통, 다리 이런 데 와서 병을 일으킨다. 예, 근데 이 로디밍무와는 이 풍열을 제거해 준다. 바람하고 열이 뭉쳐서 경락을 막는 거 그거 통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아주 좋습니다. 예,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에도. 예. 그래서 예, 그 났을 때까지 그 두 가지 그냥 결합해 쓰셔.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주로 상약을 씁니다.
1: 예.
4: 망기하고 순수화를 썼습니다.
1: 예.
4: 이방간도 있고 당남도 아이 좋아서 계속 입안 쓰고 해서 밤이면 사탕을 싸서 입에다 녹이고 했습니다.
1: 예.
4: 몇 년 동안 간염약하고 비단 폐를 계속 써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1: 네.
4: 그래서 이 방송 듣고 듣기 작약방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보이고 망기하고 순수화 썼습니다.
1: 네.
4: 이제 두 달 썼는데 검사를 해보니 지방간이 없어졌습니다.
1: 네.
4: 지금 입도 이마에 쓰지 않습니다.
1: 네.
4: 와도 계속 아이래서 속이 불편하던 게 지금은 소화 너무 잘 돼서 저녁에는 4시 반에 뭐 인수문 저녁을 먹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쓰랍니까?

0: 예, 6개월을 쓰십시오. 얼마 동안 썼습니까?
1: 이제 두 달 조금.
0: 예, 우리 간이 질병은 예, 6개월 동안 이래 써야만이 간세포가 제대로 다 수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예, 담낭 문제라든가 지금 이숭수화는 예, 각종 간염하고 당낭염이 우선으로 써야 되는 치료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병독성 간염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있죠. 지금 이 숭수환하고 이제 망조를 같이 쓰고 이 병독이가 없어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 관세포가 네. 예, 회복이 관세포 괴사까지 예, 있던 분들이 예, 회복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쓰고 그 다음에는 망제만 써도 됩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예. 그러시오.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5: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삼복어간에는 예, 우리 이 뱃속이 냉해진 이런 상태에서 찬 음식을 드시거나 혹은 예, 우리 실내 온도가 좀 강한 에어컨을 좀 찬바람 많이 쐬거나 하면은 먼저 고장 나는 부위가 바로 호흡기입니다.
2: 네.
0: 예, 호흡계통하고 소화계통이 기운이가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찬 음식 드시지 말고 또 너무 실내 온도를 낮추면 안 됩니다. 예, 이처럼 우리 인체 내부의 음양 조화가 깨졌다 할 때에는 외부의 사소한 자극이나 온도 변화에도 호흡기 점막이 과분하게 좀 과민하면서 맑은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납니다.
2: 네.
0: 예, 요즘 어디 가면은 재채기 하거나 기침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죠.
2: 네, 네.
0: 예, 이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찬 것과 접촉했을 때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때문에 요즘 건강은 예, 배부터 따뜻하게 하고 배꼽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에 흐르는 땀이라 할 때에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소중한 수분인 진액하고 원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너무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면은 몸을 지탱하는 이 면역 자생력이가 급격하게 소모되면서 외부 물질에 대항하는 기초 체력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때문에 예, 우리 땀도 너무 많이 흘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 더운데도 원래 강도대로 또 운동하는 분들도 있죠.
2: 네.
0: 또 강한 운동을 하는 분들 예, 뭐 탁구 치거나 혹은 제기 차거나 이런 분들은 이럴 때에는 좀 휴식하는 게 좋습니다.
2: 네.
0: 예, 우리 몸에 진액하고 원기가 상합니다. 너무 땀 흘리면은.
2: 네.
0: 예, 이처럼 우리 기력하고 진액이 동시에 고갈된 상태가 되면은 이 호흡기 점막이 쉽게 건조해지면서 외부 문제라든가 혹은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이런 려과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2: 네.
0: 예, 때문에 딴 때는 뭐 바람 맞아도 괜찮다.

0: 게 요즘에는 바람만 맞으면 목이 아프다. 이 상태는 음양 기능이 깨졌다는 거 말합니다.
1: 네.
0: 예, 그러면서 우리 감기와 같은 이 상호흡기 질환이가 또 쉽게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기혈이 충족하고 순환이 잘 돼야 예, 코라든가 목이 기관 등 이런 호흡기도 예, 바로 숨통길이라 하죠. 이 숨길이가 촉촉해지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 자극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이 음양 불균형을 바로 잡아줘야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사람마다 여름을 타는 정도하고 호흡기 면역력 상태는 평소 본인이 장부의 허실에 따라서 제각기 다릅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지금 여름에도 이렇게 날씨 더운 때도 아주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거니와 이 여름에 지금 또 너무 맥도 떨어지고 또 소화계통도 예, 문제 생기고 호흡기라든가 관절까지 아픈 이런 분들이 있죠. 예, 이럴 때에는 예, 음양 균형도 잡아주면서 자체 면역력을 많이 높여줘야 됩니다.
1: 네.
0: 예, 우리 감도 장약에서는 이런 음양 균형을 잡아주면서 오장의 기운을 높여주는 약으로는 이런 칭창제입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고전 장약 방제이고 장약 중에서도 보배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은 예, 지금 한 1년씩 장약으로서 몸을 조절한 분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칭창제하고 예, 치수의 전주환으로 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런칭창제는 백병을 치료하는 장약에서도 아주 진보급 장약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왜냐하면은 인체의 근본이라 할 때는 정기신혈을 말하죠. 정기신혈이가 우리 인체 생명에서의 가장 근본입니다. 이런 근본을 공고하게 하고 원기를 살려서 예, 암세포도 억제시키고 세포를 수복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런칭창제는 누구나 써볼 만한 이런 약입니다. 제대로 알려드리면은 예, 그리고 오장육부를 전면적으로 다스려서 인체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질병의 근본적인 뿌리를 철저하게 개선시켜줍니다.
1: 네.
0: 예, 우리 지금 음양 불균형이 깨지면은 쉽게 병이 발생한다 하죠. 이런 음양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작용하는 약이가 바로 감로장약에서는 이 런칭창제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도 강화시켜주면서 음과 양의 균형을 시켜주고 또 해독하고 소염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런앤에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일단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염증을 제거하는 이런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성염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만성질환이 발생합니다.
1: 네.
0: 예, 만성염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예, 암세포 성장에서도 많은 이런 이 큰 영향을 또 줍니다. 예, 그리고 오장육부를 보익하는 작용이 있고 오래된 열병이라든가 장부의 이런 조절을 해주는 예,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전신염증을 치료하는 약으로는 바로 감로장약에서 런칭창제입니다. 예, 그 외에도 위궤양이 있거나 십이지장궤양, 소화도궤양, 예, 그리고 간경화 있거나 간암, 예, 폐농종이라든가 폐결핵, 예, 바로 호흡기 질환이죠.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도 런칭창제를 쓰면은 효과를 잘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회빙활하고 런칭창제 그리고 폐신병이 같이 있으면은 시범이 침향환까지 같이 결합해 쓴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리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0: 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이야기에서 주주와 친구들은 커다란 코끼리 거북을 만나 소중한 우정을 쌓고 함께 공원문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주주와 친구들은 두꺼비 아저씨와 악어 아가씨의 따뜻한 도움을 받으며 여러 동물 친구들을 만나 소중한 인연을 맺었죠. 또 유익한 지식도 배우고 신나는 모험을 겪으며 즐거운 노래 대결도 보고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바로 이 특별한 모험의 마지막 이야기, 주주의 여행 모험 마지막 회가 시작될 거예요.

0: 맞아요. 새 친구는 코끼리 거북의 등 위에서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앞으로의 여정에 설렘과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풀리지 못한 의문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코끼리 거북이 왜 이 공원에 오게 됐는지, 그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났던 큰 도마뱀이 다시 나타나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오지는 않을지 아직 궁금한 점이 가득해요.
1: 과연 주주와 친구들은 무사히 이 공원을 떠나 동물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채 소중한 추억을 안고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끼리 거북의 숨겨진 비밀은 과연 밝혀지게 될까요? 그럼 주주의 여행 모험 마지막 회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0: 새로운 친구를 만나니 또 다른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주주와 친구들은 코끼리 거북의 등에 앉아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코끼리 거북이 말했어요. 나는 토마토를 심으러 이 공원에 왔어요.
1: 모두 의아한 눈빛으로 코끼리 거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토마토를 심으러 왔다고요? 토마토를 어떻게 심는데요?
0: 코끼리 거북이 말했어요.
1: 나는 중태평양에 위치한 가라파고스 군도에서 왔어요. 이 섬에는 아주 특별한 토마토가 자라고 있는데 잘 익으면 색상이 정말 예쁘고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관상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 토마토를 옮겨 심어 키우려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1: 내가 그 토마토를 옮겨 심을 수 있어요.
0: 정말인가요? 혹시 마법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추주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1: 이때 아그 아가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번뜩 깨달은 듯 코끼리 거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설마 당신이 그분인가요?
0: 얼마 전 동물원에서 토마토 심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는데

0: 모두들 그를 도마도 대사라고 불렀어요. 그 도마도 대사는 특별한 도마도 씨앗을 가져와 향기롭고 달콤한 도마도를 심었다고 했어요.
1: 아그 아가씨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바로 그 도마도 대사가 눈앞에 있는 이 우직하고 큰 산 같은 코끼리 거북이라는 사실을요.
0: 코끼리 거북은 직접 도마도 씨앗을 가져와 이곳의 심는 과정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1: 가라파고스 군도의 도마도 씨앗을 내가 뱃속에 머금어서 가져와요. 아, 그리고 배설물과 함께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시간이 지나서 싱그러운 도마도 새싹이 자라나죠.
0: 네, 그 과정은 좀 별로인데요. 쟁쟁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1: 쉿, 예의를 갖춰야 해, 쟁쟁아.
0: 주주가 쟁쟁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귀띔했어요. 그러자 코끼리 거북이 웃으며 말했어요.
1: 괜찮아요. 충분히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도마도가 널리 퍼져 자라나는 자연의 방법이거든요.
0: 그 말을 듣고 모두 호탕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멀지 않은 덤불 속에서 사악한 눈동자 하나가 조용히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0: 주주의 여행 모험기 제9장 가장 뜨거운 리별식.
1: 여러분, 두꺼비 아저씨 사진을 가실래요? 악어 아가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러자 주주가 가장 먼저 소리쳤어요.
2: 네, 갖고 싶어요. 저 주세요. 그런데 두꺼비 아저씨가 방금 사진 찍는 걸 싫어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1: 좀 수줍어하긴 하지만 내가 예전에 몇 장 찍어둔 사진이 있거든요. 악어 아가씨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주주에게 건네주었어요.
2: 이 사진 정말 좋아요. 두꺼비 아저씨가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1: 주주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때 멀리서 학쥐 도마뱀이 기어오며 말을 걸었어요.
3: 저기 실례합니다.
2: 오, 당신은 무슨 동물이에요?
0: 총군이 물었어요. 학쥐 도마뱀은 총군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먼저 주주 곁으로 기어와 물었어요.
4: 안녕하세요. 주주님 맞으시죠?
1: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주주가 의아해했어요.
4: 저는 학쥐 도마뱀이라고 해요.
0: 두꺼비 아저씨께서 주주님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1: 학쥐 도마뱀은 등 뒤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며 말했어요.
0: 두꺼비 아저씨께서 제게 주주님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주주님이 정말 착하고 예쁘다고 하시면서 사진 한 장 꼭 간직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1: 그러자 쟁쟁이가 서둘러 물었어요.
2: 저는요? 두꺼비 아저씨께서 저도 칭찬해 주셨어요?
1: 학쥐 도마뱀이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4: 네, 두꺼비 아저씨께서 쟁쟁이님은 정말 귀엽고 호기심 가득한 날다람쥐라고 하셨어요.
1: 그러자 총군도 자기만 빠질까봐 조급해서 물었어요.
2: 저는요?
4: 총군님은 정말 개구쟁이라고 하셨어요.
1: 학쥐 도마뱀이 말했어요. 그러자 총군이 살짝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학쥐 도마뱀이 이어 말했어요.
4: 그리고 정말 용감하다고 하셨어요.
1: 그 말에 총군은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이 공원에 들어오면서 악어 아가씨도 무서웠고 대형 얼룩뱀도 두려웠는데 두꺼비 아저씨가 자신을 용감하다고 칭찬해주자

0: 총군은 마음속으로 앞으로 두려워도 용감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어요.
1: 자, 다 같이 사진 찍어요. 학치도바뱀이 카메라를 땅에 설치해 놓으며 말했어요.
0: 저도 끼워주세요. 아그 아가씨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 당연이죠. 아그 아가씨가 맞으면 안 되죠.
0: 학치도마뱀은 친절하게 말하며 아그 아가씨를 안내했어요.
2: 학치도마뱀이 카메라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3: 살려주세요! 두꺼비 아저씨가 다치셨어요!
0: 두꺼비 아저씨가 다쳤다는 말에 모두 생각할 틈도 없이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아그 아가씨와 학치도마뱀은 걸음이 좀 더 빨라 얼마 지나지 않아 코끼리 거북과 주주 일행을 뒤에 남겨두었어요. 코끼리 거북도 힘껏 기어갔지만 발이 갑자기 뭔가에 휘감겼어요. 바로 대형 얼룩뱀이었어요. 대형 얼룩뱀은 줄곧 주주와 친구들을 몰래 뒤에서 따라왔던 것이에요.
2: 대형 얼룩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긴 꼬리로 주주와 친구들을 에워쌌어요. 이젠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칠 틈도 없었어요. 그때 총군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와 주주와 쟁쟁이를 자신의 뒤로 숨겨 보호했어요.
0: 그는 대형 얼룩뱀이 커다란 입을 벌리는 것을 보고 힘껏 숨을 참은 뒤 그대로 힘차게 대형 얼룩뱀의 뱃속으로 돌진했어요.
3: 총군아!
2: 주주와 쟁쟁이가 함께 외쳤어요.
3: 총군아!
2: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렀어요. 그러자 곧바로 총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3: 걱정 마! 나 지금 대형 얼룩뱀 뱃속에 있어!
0: 총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형 얼룩뱀 배가 왼쪽으로 불룩해졌다가 오른쪽으로 불룩 튀어나오고 앞으로 부풀었다 뒤로도 부풀었어요. 대형 얼룩뱀은 너무 아파서 코끼리 거북 등에서 땅으로 굴러떨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2: 총군은 대형 얼룩뱀 뱃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속 태엽장치를 가득 담아놨어요. 그리고 대형 얼룩뱀 배를 깊은 동굴처럼 여기며 마음껏 이리저리 움직였던 거예요. 아무도 당해내지 못했던 대형 얼룩뱀을 로봇 강아지 총건이가 멋지게 제압했어요.
0: 이제 그는 정말 용감한 기계 강아지가 됐어요. 두꺼비 아저씨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총건은 정말 대단하고 용감했어요.
2: 총건이 대형 얼룩뱀 입에서 기어나올 때 악지도마뱀과 아그 아가씨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악지도마뱀은 방금 있었던 일을 듣고 재빨리 카메라를 들고 총군을 향해 셔터를 누르며 말했어요.
1: 여기 봐주세요, 총군님.
0: 총군은 이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에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사진 한 장을 남겼어요. 이 사진은 용감한 모험을 증명하는 소중한 사진이었어요.
2: 두꺼비 아저씨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드디어 진짜 이별할 시간이었어요. 아가 아가씨는 자신의 선글라스를 쟁쟁이에게 씌워주고 분홍색 리본을 주주 머리에 예쁘게 묶어주었어요. 그들은 서로 꼭 껴안았어요. 작은 빗방울 합창단 친구들도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며 따뜻하게 그들을 배웅했어요.
0: 주주와 쟁쟁이와 총건이 함께 그들을 보며 소리쳤어요.
3: 안녕히 계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0: 그러자 공원의 동물들도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4: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꼭 놀러오세요.
0: 주주와 친구들은 이제 량서류와 파충류 공원을 떠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주주는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한 장씩 넘겨보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새로운 카멜레온 사진 한 장이 사진 속에 섞여 있었어요.
2: 주주는 바로 알았어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작은 용이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사진을 넣어주었어요.

0: 것이라는 거요. 이 사진 속 카멜레온은 마침내 주변 색깔과 다르게 특별한 색으로 변해 있었고 사진 정중앙에서 귀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1: 주주는 사진을 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행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탄했어요. 이제 주주는 소중한 두 친구와 함께 또 새롭고 멋진 여행을 펼치게 될 거예요.

0: 친구들 주주의 여행 모험은 이제 모두 끝났어요. 새 친구는 이번 여행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소중한 친구도 만나고 여러 위험을 두르며 무사히 공원을 떠났어요.
1: 이번 모험을 통해서 주주와 친구들은 겉모습보다 진심 어린 내면이 더 소중하다는 것,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친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위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의미 있는 모험이었죠? 네,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이 시간 프로교육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4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5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석금경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와 정부 사표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와 성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당면 전국과 전성 경제형세의 최신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며 좋은 기세를 타고 정밀하게 힘을 내며 부족점을 보완하고 우세를 확대하여 양호한 발전 태세를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가 좋게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조통계국 주요 책임자가 전주 상반기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7월까지 예측 분석 다음 단계 사패 체대에 회보했습니다. 도나시와 화룡시 당의 주요 책임자들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주 지도 일꾼 류신강, 소경양, 왕길보, 윤조휘, 문금철 두 경국이 분권사배에 대해 복귀 분석을 하고 3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나 중앙과 성당이 주당의 경제사패의 포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공업을 안정시키며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무역을 안정시켰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투자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사회소비품 소매총액과 규모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이 전성 앞자리를 달리며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하고 대외무역 수출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전주 경제 운행이 안정적 발전, 질적 향상이라는 양원 태세를 이어갔습니다. 3, 4분기는 한 해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한 해 발전 목표와 임무를 겨냥해 경제사업을 틀어주는 목적성, 정밀성, 실효성을 일층 높여야 합니다. 경제 운행 가운데서 적극적인 요소를 잘 포착을 하고 자체 사업에 존재하는 부족점과 취약한 고리를 깊이 찾아내며 더 큰 결심과 강력한 조치로 3, 4분기 경제 운행 난관 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러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 속도와 효율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한 해 고정자산 투자 목표를 면밀히 주시하고 당면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다잡아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 연결공항 이전 건설, 훈촌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화 민덕 생물위기,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용정 2만 톤 논쌀 과자, 도문 광락 중합물 첨가제, 활용 우방통신 핵심 부속품 등 새로 착공한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도나 합방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진흥에너지축적발전소, 연결정력전문자동차, 왕청냉동수송체계 집산중심 등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연결도시 로후주거단지 개조, 훈촌도로철도연합운송전용선, 도문도시구역 열공급 도감망갱신개조, 활용도시급수 도감망 갱신개조 등 정부 투자 대상의 투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재해 후 재건을 둘러싸고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다리와 뺄

0: 물길 등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다 그쳐 기획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경제 질과 효익을 심서 높여야 합니다. 큰 기업을 틀어주고 우수 기업을 육성하며 곤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기업의 생산 경영,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생산과 판매 연결, 채용 수요 연결 등 봉사 활동을 더 목적성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 전환 등 면에서 부대 지원을 실속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하여 통계 붐에 들게 해야 합니다. 곤란기업이 하락폭을 줄이고 안정을 회복하여 호전되도록 도와 전주 공업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성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가정용 전기제품, 디지털제품, 자동차, 완제품류 등 분야의 소비권 발급 강도를 높이고 상품주택과 자동차 전시 판매 활동을 계속 잘 개최해야 합니다. 상업무역기업에서 더 많은 우대활동을 내놓도록 격려하고 음식업체와 소매기업을 조직하여 연면주 현시, 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경기활동에 깊이 참여시켜 소비의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소비열기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의 차원과 수준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문화관광 소비의 지속적인 향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과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길 모아산 관광 삭도, 량전리 문화관광 소진, 도시 응접실, 도시 서재, 용정 비암 성경, 용문 양심 객점, 해란대,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산수운 건강 양생 중심, 훈춘 마트로시카 호텔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인기 풍경구에서 가상관광, 몰입식 공연, 디지털 전시 등 새로운 체험 대상을 개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문화유물과 박물 전시, 유행 오락 야간관광, 미식체험 등 문화관광 활동을 기획 전개하여 더 많은 해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체험을 하고 소비하도록 끌어줘야 합니다. 대외무역이 안정적으로 좋게 발전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경세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고 각종 정책 수단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하며 청정에너지, 동정광, 중고자동차, 종약제, 냉동용유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부단히 확대해야 합니다. 국내 창고 비축 플러스 해외 판매 체계를 다그쳐 구축을 하고 기업들이 5033 모식을 충분히 잘 활용하도록 지지하며 다국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일정 확대하여 대외무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성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권, 주당위와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및 연변조제 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전에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에 참가했습니다.
1: 연변조 붉은 도치 이끄는 따뜻한 축제 및 사계절 배려 행동 가동식이 24일 연결시 청년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택배원, 온라인 배달원, 인터넷 방송인 등 신취업 인원들에게 따뜻한 봉사와 정책적 배려를 제공해 소통 다리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희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먼저 우수 온라인 배달원, 우수 택배원, 우수 인터넷 공익 선전안 등 선진 전형에 대한 표창 및 위문 행사가 진행됐고 현장 일선 신취업 인원 대표들에게 여름철 더위 방지 선물 꾸레미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신취업 인원 맞춤형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난신통이 정식 운영을 알렸습니다. 해당 미니 프로그램은 휴게소 검색, 이동로선 안내, 수요 제기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신취업 인원들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온라인 봉사 플랫폼입니다. 활동에서 사계절 배려 행동 봉사 목록도 함께 공개돼 우리 조 신흥 분야 사계절 배려 활동이 전면 가동됐음을 알렸습니다. 경동 배송 배달원 위효입니다. 이번 활동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초심을 지키고 문명하게 배송해 온라인 배달원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성실한 봉사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7월을 우리 조 붉은 도치 이끄는 따뜻한 축제 활동월로 지정했습니다.

0: 오늘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민족실정에 맞추어 토지개혁 전개를 반송해드리겠습니다. 1947년 10월 중국 토지법 대강이 반포되면서 봉건 토지제도의 폐지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연변 각지에서는 신속하게 토지 평균 분배 운동이 일어났으며 각 현에서는 빈곤웅 대표회를 소집하여 토지조사, 계급조사, 역사조사, 성군 황인에 대해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 토대에서 인구별로 토지를 평균 분배함으로써 경자유자를 실현했습니다. 토지개혁 운동에서 연변 당 조직은 당의 민족 정책을 견결히 관찰하고 민족 평등 원칙을 견지하여 여러 민족이 모두 토지 소유권을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했습니다. 토지를 분배할 때 민족의 생산 습관을 존중하여 노는 주로 조순족 농민에게, 밭은 주로 한족 농민에게 분배했으며 통일된 토지 증서를 발급하여 토지 소유권을 확장하게 했습니다. 동시 소수민족 간부 양성에 힘써 많은 조순족 간부가 현구초원의 지도 직책을 맡았습니다. 당의 민족 정책이 관철됨에 따라서 민족 단결이 더 돈독해지었고 여러 민족 대중의 혁명 적극성이 충분히 동원되었습니다. 광범한 농민들은 앞다투어 입대하고 전방 지원에 나서 해방전쟁의 견고한 인력, 물력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1: 우리족 광범한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고화질 영상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2022년부터 4년간 총 170만 원을 투입해 고화질 코드와 전송 시스템 전면 승격에 나섰고 올해 1월에 승격을 끝냈습니다. 반년 남짓한 시험 운행과 기술시험 측정을 거쳐 현재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종합 고화질 채널과 조선어 종합 고화질 채널이 연변주 길시미디어 유선 텔레비전 망에서 전송을 실현했습니다. 고화질 채널의 화면 해상도는 기존의 표준 화질 채널의 화면 해상도의 약 5배이고 색감이 더 진실하고 자연스러우며 화면의 사소한 부분이 더 풍부합니다. 뉴스, 종합 문화예술 프로나 체육 경기에서 더 선명하고 섬세하며 몰입감 넘치는 화면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기술 제작 중심 주임 최필입니다. 현재 길시미디어의 고화질 셋톱박스나 빛 섬유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연변주 사용자들은 한어 종합 고화질 채널, 조선어 종합 고화질 채널과 기존 두 개 표준 화질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기에 기존의 시청 습관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고화질 채널을 볼 수 없을 경우 사용자는 셋톱박스를 재기동하거나 채널 수동 검색을 한 번만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고화질 채널을 시청할 수 없으면 길시미디어의 24시간 고객 봉사선화 966-33번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면 기술 지원과 방문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 연맹전 제3라운드 4겜 경기가 25일 오후에 펼쳐졌습니다. 안도팀이 홈장에서 1대4로 연결팀에 지고 활용팀과 도우나팀이 1대1 무승부를 냈습니다. 왕창팀은 홈장에서 2대1로 도문팀을 꺾고 용정팀은 홈장에서 6대1로 훈촌팀을 대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끝난 후에 용정팀과 연결팀이 2연승을 거두고 승점 6점으로 1, 2위에 있습니다. 4라운드 경기는 오는 8월 2일에 펼쳐집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국제 미래건강산업 생태 브랜드 박람회가 일전 성도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주 6개 기업이 장백산 특생 농산물을 가지고 참가했는데 박람회 플랫폼을 빌어 서남시장을 적극 개척하며 연자호 특색산업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연결시 정부에서는 500만 원을 투입해 신차 구매 소비 보조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 기간은 7월 24일 오전 8시 30분부터 8월 12일 24시까지이며 보조금이 소진되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개인 소비자는 알리페이 앱 플랫폼 코드우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신차 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문시 전민 노래경연대회 참가 신청 접수가 한창입니다. 도문시 상주주민과 기업 사업단이 종업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2인 조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통속가요, 민요,

성막 등 모든 장르가 허용되며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입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가 8월 4일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휴가구는 현재 운영 시작 전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갔으며 입점 상인들은 가게 장식과 상품 진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금궁 실경 공연팀은 막바지 무대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산월 온천민박 41채도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26일 저녁 6시에 홈에서 매주 객가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0: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104세 고령임에도 매일 깔창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하림향 할머니의 따뜻한 장수 이야기와 건강 장수에 도움을 주는 과학적인 양생 정보까지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재봉틀 하게 되면 옷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공구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분한테는 건신기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절강성 원조시 문성현 산계진 가두촌에 104세 하림향 로인이 고식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리듬있게 방 안에 울려 퍼지고 바늘이 질주있게 오르내리더니 신발깔창 하나가 점점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하림향 로인이 수십 년 동안 견지해온 솜씨이며 지금까지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림향 로인은 아홉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지금은 넷째인 대내흥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미 100세를 넘겼지만 일어나고 씻고 머리기름을 바르며 신발깔창을 만드는 등 일들을 그는 스스로 해냅니다. 며칠 전 누군가 신선한 족쇄를 많이 보내왔는데 어머니는 재미있어 하면서 껍질을 벗기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동작은 우리보다 더 민첩했습니다. 아들 대내흥의 말입니다. 하림향의 오래된 재봉틀에 여전히 신명나게 돌아가고 바늘땀이 촘촘하고 고른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젊은 며느리도 이를 보며 자괴감이 들어합니다. 로인이 만든 신발깔창과 밑창은 든든하고 질감이 좋습니다. 하림향 로인은 항상 웃음 띈 얼굴로 이웃이나 지인에게 선물하는데 그냥 있으면 한가하고 움직여야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로인은 매일 집에서 빚은 와인 한 잔을 마시는 작은 의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박색 기술이 도자기로 된 컵에 담겨 있는데 하림향 로인은 천천히 음미하며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술은 독하지 않지만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로인의 습관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 일종 모시기도 합니다. 아들 대내홍은 어머니가 편식하지 않고 뭐든 맛있게 드신다면서 마음이 너그럽고 절대 남과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좋아하는 하림향 로인에게 재봉틀은 건신기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림향 로인의 자손은 100명을 넘습니다. 하림향 로인은 자녀들이 모두 효도하고 매번 보러 올 때마다 뭐든 갖다 주려 한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자신의 장수 비결은 바로 재봉틀이며 돌아가는 소리에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산계진에는 하림향과 같은 장수 로인이 적지 않았습니다. 1992년부터 산계진 가두촌은 해마다 효도 자손을 선정하고 효문화관, 양로봉사관으로 경로 기풍을 정립합니다. 30여 년간 효도 문화가 전승되어

하면서 백세로인들이 옛 기술과 습관을 지키고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104세 할머니의 평범하지만 단단한 일상에서 배울 장수 비결이 참 많지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건강 장수에 필요되는 상식과 정보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하림향 할머니처럼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평소 생활 속에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현대과학이 입증한 건강장수 3대 요소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인류가 장수하는 세기입니다. 허단 노인층은 이미 의학의 중대한 보건 성과를 장악했습니다. 약물 복용과 영양에 대하여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건강장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칼로리 제한, 적당한 운동, 정신교활에 대해서는 왕왕 노력이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히 글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역제와 강제적 편인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칼로리 제한에 건강장수를 촉진합니다. 최근 몇 개 대규모의 100세 장수로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를 보게 되면 이 섬의 주민들은 세세대로 저칼로리 음식에 습관됐다고 합니다. 항령아령들의 당분 소모량은 기타 지역보다 25% 적고 용료 소모량은 75% 적습니다. 그러나 남세는 3배 높고 해오는 2배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의 로인들은 세세대로 장수합니다. 네, 현대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배불리 먹은 후에 인슐린의 다량 분비로 인한 고인슐린 혈증은 대뇌를 크게 손상시킵니다. 허나 대뇌의 섬유화 세포 생장 인자 수가 만배 증가돼 뇌 동맥 경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뇌된 혈액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 대뇌 노쇠와 지력 감퇴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대뇌가 건강을 결정하고 건강이 장수를 결정하며 적게 먹고 좀 배고픈 것이 장수를 촉진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동물실험 성과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는데 미국 국가로화연구원에서 진행한 동물실험 결과 10분의 7에 해당하게 먹은 원숭이들은 그렇지 않은 원숭이들에 비해서 2,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결론은 림상과 부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은 수명유전자를 조절해줍니다. 세계적 최신 연구는 운동이 수명유전자를 조절한다는 것을 밝힌 점입니다. 세포 종말체 길이는 인체세포의 로화 진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포 로화와 전체 수명 사이에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동안 운동하는 자는 세포 종말체 길이가 운동하지 않은 자보다 길고 어떤 세포는 10년 젊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DNA 본운동이 로스를 지연시킨다는 효과로서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운동은 지방을 소모시킵니다. 로인들이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면 생명의 시계 바늘을 10년 이상 되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5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글리코겐을 소모할 수 있고 2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이 소모됩니다. 만약 체중을 1000g 떨구려 한다면 적어도 6000칼로리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과 적당한 운동을 견지한다면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사망률이 76% 하강된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은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킨다고 합니다. 운동은 뇌의 로쇠를 지연시킵니다. 이탈리아 과학자는 65세 이상의 749명의 지원자들에게 4년간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경상적인 산보, 적당한 운동, 육체노동을 한 사람들의 뇌침해 발생률이 평소 적게 단련 진행한 사람에 비해서 각기 27%, 29%, 24%였습니다. 이는 산보라는 아주 간단한 운동도 로인들의 인지 능력을 유지시킨다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장수의 정신 역량을 증가시킵니다. 인체 발육에 역량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건강 장수도 똑같게 역량을 요구합니다. 각종 중요한 영양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 역량입니다. 정신 역량에서 으뜸되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 편안한 마음, 쾌활한 마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마음을 부단히 충전시켜야 합니다. 동년시기에는 부모, 형제, 자매와의 사랑이고 소년기에는 동무들과 선생 사이의 사랑입니다. 청년시기에는 정든 사람, 부처 간의 사랑이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년시기에 이르면 동업자, 친한 벗들 간의 사랑이며 노년시기에 와서는 부부, 자녀와의 사랑입니다. 특히 제출할 것은 사랑은 항로시의 비밀무기이고 노년시기의 신체 건강, 심리 건강의 첨가제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들은 새로 사랑을 배워야 하고 사랑을 지키며 사랑을 얻는 기교와 능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네, 만족감을 느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와 함께 욕회하면 장수의 정신영양소가 증가됩니다. 네, 건강장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는 양생 전문가들의 지혜가 들어있고 현대 생명과학의 성취도 있습니다. 하여 건강과 장수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매일 실천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이 밖에 어떤 사람이나 생사관을 정확하게 세우고 또한 스스로 노력

함께 전락상에서 질병을 멀리하고 전술상에서 치료를 중시하며 보양의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다면 건강장수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 5대 장수촌, 예컨대 우리나라 광서정족 자치구 밤하현의 조식은 옥수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과학적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신선한 옥수수가루에 물을 넣어 만든 죽은 바로 백세로인들이 평생 즐겨 먹는 음식물이라고 합니다. 참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대로 항로식 전통 약재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런 약재로는 원기를 크게 도와주는 인삼, 혈질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하소, 면역기능을 증강시키는 가시오갈피, 그리고 고기자, 황정, 봉룡, 산약, 령지, 자하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양생법을 알아봤다면 이제 사회 전체 노인복지시장인 은발산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커지는 시장 속 노인들이 주의할 점들을 함께 짚어드릴게요. 인구 노령화가 계속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은발산업이 계속 궤도에 올랐습니다. 노인종합제품 양로봉사, 노인관광, 지혜양로 등 신업태가 속속 등장하고 시장 잠재력이 광범위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발시장이 신흥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기회와 동시에 장기간 근절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허위선전, 세뇌판매, 고가 저술제품, 이러한 위법행위들로 인해서 노인들이 저축을 털어낼 뿐더러 다른 업종의 명맥을 조이고 있습니다. 보건품의 쌀이나 남새보다 돈이 더 든다고 토로하는 취재 대상도 있었습니다. 하기에 노인적합제품이 표준을 다그쳐 내와 은발제품이 명실상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표준 결례가 혼란 발생의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에는 노인적합, 노인전용이라는 기치를 내건 제품이 각양각색이지만 많은 품종에 전문 표준이 없습니다. 일반 팔걸이 의자에 노인 미끄럼 방지를 붙이면 가격이 몇 배 오르고 일반 가습기는 포장을 바꾸면 노인 양생기가 됩니다. 노인적합 제품 기초용 표준을 출범시키고 노인적합 설계, 재료안전, 기능표시 등 필수 지표를 명확히 해서 노인적합 표준 의거가 있게 해야 합니다.

안전보호와 위법 통제를 강화하여 로인 함정에 빠진 고문선을 절단해야 합니다. 로인 군체는 건강을 중시하고 감정적 동반을 갈망하며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종종 불법 분자들에게 리용당합니다. 오프라인 무료 지원 매장에서 온라인 양생대사 생방송에 이르기까지 로인 함정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인 사기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전사회에 파급되는 방호망을 구축하며 허위 광고와 투입 경로를 차단하고 건강과학 보급 선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은발 시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단과 벌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소통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합법적인 기업들의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지만 가격이 높아 로인들의 구매를 꺼립니다. 인터넷 빚 혹은 정의 행위가 있는 제품은 모두 무료 체험이나 산품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소비 보조금, 장기 간호보험 포함 등의 정책 혜택을 통해서 우수 제품의 소비 문턱을 낮추고 종교 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충분하고 합법적인 량질의 공급으로 혼잡한 현상에 존재할 공간을 압박하고 은발 산업이 리익 추구의 성급함에서 벗어나서 민생의 본심을 지키며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보편 혜택 석 구현민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운반 산업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AI 양로 로봇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양로 로봇이 점차 보급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 할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운발 경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내는 데다가 자본시장의 중시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양로 로봇 산업은 맥락에서 성장기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 수요의 부족, 기술적 한계, 표준체계 미비 등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양로 로봇이 어떻게 마지막 1km를 뛰어넘을지는 산업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과제로 지난해부터 양로 로봇 발전의 쾌속기를 맞이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쾌속 발전으로 양로 로봇의 복잡 환경 감지, 리해 자조 주행 능력이 부단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책 면에서 민정부 등 8개 부문이 관련으로 양로 봉사 경영 주체를 육성해 은발 경제 발전을 촉진할 때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부하고 양로 봉사 로봇 산업 발전 경로를 명확히 했으며 여러 성시에도 격금 내기로 부대 정책을 출범해 산업 배치를 다그쳤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유행하는 스포츠 배달이 청소년에서부터 은발처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에서는 많은 기구가 중도년 군체를 대상으로 1:1 지도를 제공하며 근육 강화, 마비 방지, 재활 운동 등 종목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주문하면 코치가 찾아와 주변의 체육시설과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서 언제든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배달을 편리하고 광활한 봉사 모식은 학부모들한테 인기를 끌 뿐만 아니라 다리가 불편하고 과학적인 운동을 원하는 일부 퇴직로인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코치를 집으로 초대함으로써 헬스 장소를 오가는 피로를 덜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건강관리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강도의 훈련 계획을 짜기에 맹목적인 운동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장점이 있어 로인들의 현실 수요를 충족토록 겨냥한 것입니다. 2025년 전민건강활동 상황조사 공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주민 규칙적 운동 참여 비율이 33.9%로 2015년 대비해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로인층이 갈수록 많이 건강운동에 참여하면서 변천이 다양화, 개성화된 건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 군체, 특히는 새세대 저령 노인들은 더는 공원 산책, 광장무, 태극권 등 전통적 단련 방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추구하는 동시에 젊은이들처럼 유행되는 운동을 체험하고 운동의 효과성과 전문성에 더 큰 관심을 두며 운동과 양생결부를 본지 생활의 건강 자본으로 촉촉해 나가려 합니다. 방문 건신 봉사, 소비자는 대부분 건강 문제 예방 개선 면에 명확한 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력 훈련을 강화하고 타상 위험을 줄이거나 재활 운동을 통해서 신체 본능을 완화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개입 관리 등입니다. 로화 퇴능 대응에서는 능동적 신체 기능 유지에 이르기까지 로인들이 전문적 헬스 봉사에 비용 지불을 선택한 것은 건강관리와 소비 습관의 심층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한 체육 단련은 건강 문턱을 앞으로 이동하고 로인들의 자주적인 행동 능력과 사회 참여 능력을 향상시키며 더 풍부하고 더 질 높은 노후 생활을 누리게 하는 데 유자합니다. 신생 업태인 노인 방문 건신 봉사가 아주 규범화되어야 하지만 인기에 가려진 진실하고 절박한 운동 소요는 가려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힌 곳을 뚫고 지지를 강화해 더 보완된 노인 건강 봉사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요? 네, 적극적인 탐색을 한 지방들이 있습니다. 북경, 천진, 남경 등 곳에서는 부분적 사회구역 위생 봉사 중심에서 건신 재활 장소를 시범 개척하고 운동 처방제를 일상진료 봉사에 넣었습니다. 상해에서는 노인 운동 건강의 집을 로인들의 전용 헬스장으로 만들고 로인들에게 적합한 운동기구와 원스톱 운동 건강 양생 봉사를 제공합니다. 네, 실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 인도와 시장 공급을 잘 관리해 참여 경로를 확장하며 봉사 시스템을 혁신하면서 전문적 건강 봉사로 더 많은 은발 군체를 움직여 과학적인 운동 과정에서 건강과 행복을 얻게 하는 데 유자합니다. 즐거운 노년은 건강한 심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신업대 출연이 보다 많은 사회 역량을 움직이고 은발 건신 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격발시켜 건전한 고령화의 보급과 정책 지지로 되길 기대해봅니다.

최근 로인 대상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절실합니다.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각종 수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네,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과 사기 수법의 공통 특징,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로인 관련 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양로 투자류로서 원금 보상과 고금리 재테크 상품, 소지품 또는 원시 주식, 양로 아파트 등을 미끼로 로인들을 유인해 투자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보건품을 판매하면서 전문가 의료 진찰, 건강 강좌를 명목으로 약효를 과장하고 병세를 허구하며 고가의 보건품, 물리치료기구를 판매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분을 사칭, 즉 공안, 검찰, 법원, 의료보험, 사회보험 등 관련 부문 또는 기구의 사업일꾼으로 사칭하고 로인이 사건에 연루되고 의료보험이 동결됐다는 등 이유로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구조하이체를 유도하거나 로인의 친구로 사칭해 사고가 나서 급히 돈을 써야 한다는 등 이유로 돈을 빌립니다. 네, 주동적으로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리익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고금리 제로 목마린 관심과 도움을 주고 사기 사례, 방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며 로인들이 낯선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낯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지 않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불필요한 경매 전화 봉사를 폐쇄하도록 도와주고 지불 한도액을 바인딩합니다. 만약 로인이 사기를 당한 것을 발견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 경찰에 신고하며 일찍 경찰에 신고할수록 손실을 회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시간에는 104세 하림향 할머니의 따뜻한 장수 이야기를 시작으로 건강장수 3대 핵심 비결, 은발산업 현황,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 로인 관련 사기 화술 행위에

사랑 등 다양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할인향 할머니처럼 꾸준한 활동과 긍정적인 마음, 과학적인 양생 습관을 일상에 녹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오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세요, 여러분. 땀방울 하나하나가 우리의 뜨거운 삶을 증명하듯이 오늘도 열정을 다해서 일터를 지켜온 하루였나요? 네, 오늘은요, 이 천연 살림법으로 집을 가꾸고 또 차 한 잔의 온기로 또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소중한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잘 우리 몸을 지켜줄 건강 음료 그리고 또 과학적인 탄수화물 섭취 방법까지 알찬 정보들로 가득 채워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아침 공복이네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챙겨 들으시고요. 생활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일 드시고 껍질 바로 버리시나요? 네, 과일 껍질에는 생각보다 더 훌륭한 영양소와 생활습 활용법이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과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어서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껍질 내 영양분과 수분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또 주방용품 세척이나 섬유 세탁 시에 천연 세제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자연까지 모두 보호할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귤 오렌지 껍질. 귤 껍질 속의 흰 부분에 들어있는 비타민 P는 비타민 C의 기능을 보강을 하고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껍질을 우려내 차로 마시거나 또 목욕물에 불고 일욕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귤 껍질 안쪽 흰 부분에는요, 왁스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성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요, 요리 그릇을 닦게 되면은 윤기가 팍팍 살아납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를 닦을 때에도 귤 껍질을 달인 물을 거제에 적셔서 닦게 되면은 누렇게 변색되는 것을 막아주고 제품의 수명도 길어질 수가 있죠. 흰 그릇이 오래되어 누렇게 변했을 때는요, 즙을 짜고 남은 오렌지 껍질로 문지른 뒤 30분 정도 두었다가 뜨거운 물로 헹구면 새 것처럼 돌아온답니다. 네, 귤 껍질이나 오렌지 껍질은요, 방향제 및 방충제로도 최고랍니다. 해충이 걱정이 된다면 오렌지 껍질을 바싹 말린 후에 태우면 방향제 역할은 물론 방충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해물이나 육류를 요리한 뒤에 냄새가 밴 도마를 오렌지 껍질로 문지르면 음식물 냄새가 말끔히 사라지고, 오렌지 속에 오렌지 껍질을 넣고 2분 정도 돌리면 전자레인지에 잡냄새

레몬 껍질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비타민이 풍부해서 요리에 부담이 없이 많이 쓰이는 레몬. 레몬 껍질 속에는요, 구연산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천연 세정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나 또 기름기가 많은 그릇을 레몬 껍질로 닦게 되면 구연산이 기름기를 말끔히 분해를 해주거든요. 또한 흰옷을 삶을 때 레몬 껍질을 함께 넣으면 표백 효과는 물론 향기도 좋아집니다. 이 구연산 성분은요, 섬유 린스 효과까지 있어서 화학 섬유 린스 대신에 사용하기 적합하답니다. 레몬 또한 내 껍질을 1분 정도만 끓여도 집안의 잡냄새를 없애주는 천연 방향제로 사용하기도 하죠.

참 사과 껍질입니다. 사과 껍질 속 트리테르페노의 성분은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피로화물, 화합물은 만성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요, 껍질을 깎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껍질을 깎아 놓은 화합물은 설탕 등 가루 조미료가 오래되어 굳고 덩어리가 생겼을 때 이 사과 껍질과 함께 하루 정도 밀봉해 놓으면 내용물이 부드러워져 풀리게 된다고 해요. 또 냄비 바닥에 음식이 까맣게 눌러붙었을 때도 사과 껍질을 넣고 15분 정도 끓이면 이 사과의 산성 성분이 음식 찌꺼기로 벗겨내 냄비가 깨끗해집니다. 니스나 페인트 칠 뒤 나는 이 고약한 냄새는 양파 껍질과 사과 껍질을 섞어서 작업한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완화되기도 해요.

내에서 포도 껍질입니다. 포도 껍질 추출물은 젊은 나이에 발생할 수 있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며 껍질에 함유된 레스베라톨은 항산화 물질로 노화, 암, 비만, 당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그런데요, 포도를 껍질째 먹기 불편해서 껍질을 모두 버리신다면 천연 염색에 활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옷이나 가방 등 오래되고 또 질린 섬유가 있다면요, 냄비에 포도 껍질과 적당량의 물을 끓인 후에 체를 이용을 해서 포도물만 걸러내보세요. 그 물에 염색할 천이나 옷을 넣어주고요, 약 5분간 주무른 후에 헹궈서 말리면 아름다운 보랏빛으로 물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포도 껍질은요,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기름기를 제거해주고 도마나 그릇에 배에 있는 마늘 냄새를 없애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나나 껍질에 대해서 알아보죠. 바나나 껍질. 바나나 껍질은 소파, 핸드백, 구두, 가죽 재킷 등 낡은 가죽 제품을 닦는 데 아주 좋습니다. 안쪽이 미끄러운 부분을 낡은 가죽에 대고 문지른 후에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게 되면 찢은 때가 제거가 되고 윤기가 나서 거의 새 제품처럼 변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여름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은 수분 보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여름철에 특히 좋은 물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맹물입니다. 끓인 후에 20도 내지 25도로 자연 냉각시킨 맹물은요, 갈증을 빠르게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위장 장애와 비만을 일으키지 않아 가장 좋은 음영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 맹물은 복잡한 첨가물이 없어도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은 하루 1700ml 약 8컵이죠. 여성은 1500ml 약 7컵 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이런 정도 물을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요, 차입니다. 차에는요, 우리 몸에 좋은 세 가지 활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자, 폴리피놀, 카테킨은요,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자유기를 제거하고 세포 부담을 줄여줍니다. 티아닌과 카페인은 함께 작용을 해서 정신을 맑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주며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플라빈, 아프신은요, 장내 세균총을 조절해주고요, 담즙산 대사를 조절하며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켜 지질 조절과 기름기 제거에 효과적이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녹두탕입니다. 녹두탕은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 붓기를 가라앉히며 열을 내리고 더위를 해소하는 아주 좋죠. 하지만 녹두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해줘야 합니다. 네, 비장과 위장 기능이 약한 분은 적게 드시는 게 좋고요. 고혈압, 고혈당, 만성질환으로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도 가능하면 적게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 차원인데요. 대하게 되면은요, 과학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구조를 최적화 해보세요. 통곡물, 감자류, 잡두 등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선택을 하고, 정제된 곡물, 뭐 흰쌀이라든가 흰 밀가루와 설탕이 등 음료의 섭취는 줄인 것이 좋다고 해요. 다음으로 총량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의 경우 매일 곡물류 200g 내지 300g을 섭취해야 하며, 그중 통곡물과 잡두 50g 내지 150g, 감자류 50g 내지 100g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에너지 비료에 따라서 적절히 줄이시면 좋고요. 무엇이든 적당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전면적으로 조합해 보세요. 네, 이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특히 식물성 음식의 섭취를 늘리려면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후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몸에 전반적인 영양이 공급되도록 주의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공복에 자주 먹던 음식이 알고 보게 되면 위 건강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히 속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서 위산 과다, 복통, 소화불량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은요, 음식에 따라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허리

동양식으로 알려진 음식들도 공복에는요 의외의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는 점. 네, 고구마에 대해서 알아보죠. 삶은 고구마는 포만감이 뛰어나 아침 대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구마 속 악효질과 탄닌 성분은 위벽을 자극해 속을 쓰르기도 하죠. 공복 섭취 시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게는요 혈당 급상승 위험까지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은요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두통과 과도한 각성작용이 나타나서 컨디션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아침 모닝커피가 습관이라면요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특히 식사 30분 이후 후식으로 즐기면 위에 부담을 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렌지. 네, 오렌지는요, 산성분이 풍부해서 공복에 섭취하면 위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레몬, 자몽, 파인애플 등 산도가 높은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부담을 주지요.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아침 과일을 찾는 습관은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산성과일은요,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네, 영양소가 풍부한 토마토는요 공복에 먹게 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펙틴과 타니산이 위산과 결합을 하면 용해가 잘 안 돼서 수화불량을 유발하기도 하죠. 위장이 약한 사람은 복통과 더불어 감이 심해질 수가 있으며 심한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어서 아침 단독 섭취는 피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바나나, 바나나에 대해서 알아보죠.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는요 간단한 아침 식재료로 자주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바나나 속 마그네슘은요 혈중 칼륨과 균형을 깨뜨려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공복 섭취 시 위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네, 명기하시고요. 네, 따라서 바나나는요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유, 네,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마시면은 복부 팽만감과 설사가 쉽게 나타납니다. 요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요, 낙타제의 효소가 부족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한 칼륨과 카제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벽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아침 공복에 우유를 피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 창근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아름다운 명설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부클럽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공동만특위의 초대서기를 맡았던 료요원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료요원은 1904년에 출생을 했으며 호남성 안화현 사람입니다. 1923년 6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일찍 중공 안화특별지부 서기, 호남성 서부지역 당위원회 서기, 호남성 성위 농민운동위원회 서기 등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1928년 6월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동북 봉천 지금의 심양에 파견이 되어 중국 공산당 만주성 림시위원회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1929년 류소계가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 서기로 재임을 했는 기간에 류여원은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 위원 및 비서장을 맡았습니다. 1930년 성당위원회의 파견을 받아 연변의 손실을 내려왔으며 같은 해 8월 화룡약수동에서 연화중심휴운위를 조직을 하고 10월에는 중공동만토의를 조직하여 초대서기를 취임됐습니다. 동만투기를 주관하는 동안에 그는 연길, 화룡, 훈촌, 왕청 등지의 당조직을 통합하고 지도했으며 당원대우를 부단히 확대하고 농민회, 서귀대 및 초기의 항일무장대우를 조직을 하여 추수투쟁과 반일투쟁을 지도했습니다. 또한 진보적인 혁명가들을 적극적으로 단결시켜 강민족 대중이 연합하여 항일하는 국면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1931년 4월 중국 공산당 만주성의 군사위원회 서기 임명이 되었고 1938년 11월에는 호남자강 항일유격대에 참가하여 정치위원을 맡았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성립 후에 그는 중국자협회와 중남지사회에 근무했으며 1955년에는 광동성차협회와 과장으로 증근했습니다.

오늘은 과일껍질의 논란 활용법부터 여름철 건강, 음료, 또 과학적인 탄수화물 섭취 방법, 그리고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까지 알찬 정보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연변의 영웅 요요원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요. 주부클럽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사람들은 익숙함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길, 같은 음식, 같은 대화에 익숙해지만 진짜 삶은 낯설매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어색한 침묵 속에, 처음 도전하는 일의 두려움 속에, 처음 느끼는 감정의 혼란 속에 삶은 더 빛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먼저 리영의 글 한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버려진 의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물걸레질 할 때마다 사무실 한켠에 방치된 의자가 거추장스럽고 안쓰럽다. 마음 같아서는 밖에 쓰레기 무지에 당근 버리고 싶지만 회사의 고정 재산이어서 처분 못한다. 덕분에 비좁은 사무실에서 임자 없는 의자는 추방당하지 않았다. 조금 낡긴 해도 검은 가죽 시트와 등받이가 푹신해 보였다. 아직도 얼마든지 주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의자였다. 문득 버려진 의자 주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지난번 자그만 가구점에서 본 의자들이 생각났다. 횡댕그레한 공간에 크고 작고 둥글고 넓적하고 높고 낮은 여러가지 의자들이 질서 없이 쌓여 있었다. 저마다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는 신세였다. 의자들의 운명이 은근히 신경쓰였다. 그 가운데서 강아지 인형, 토끼 인형이 댕그랗게 앉아있는 의자는 허상의 자리를 빼앗긴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게 했다. 의자는 옷다움으로 인체와 가장 밀착된 물건이다. 우리의 일상은 거의 의자와 함께한다. 집에서는 식탁 의자와 소파, 학교에서는 나무 의자, 사무실에서는 등 의자, 비행기, 기차, 자동차, 공공버스와 음식점, 도서관, 영화관 등 어느 곳에나 다 의자가 있다. 우리의 일상이 온통 의자로 이루어져 있다. 의자는 인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상징성이 매우 크다.

역사를 보면 의자는 신분과 권력을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갤런 크런처의 의자를 보면 미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앉아서는 노동이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는다. 사무실의 노동자들은 의자에 앉아 작업 환경에 맞게 몸을 길들이며 일을 한다. 표준화된 사무실의 풍경들은 민주성보다는 생산성을 위해 고안된 장치였다. 직급의 차이는 의자의 크기와 안락한 등받이의 여부로 구별됐다. 의자의 일반화가 산업혁명과 함께 했던 탓에 의자는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다. 의자는 계급, 명예, 아름다움, 자금능률, 규칙, 휴식 등에 얽매인 문명의 상징인 것이다. 어떤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 인간의 관계는 달라진다. 의자를 볼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간의 자리이다. 폭신폭신한 고급 가죽 소파에 위험스레 앉아있는 부장님, 높직한 회전 의자에 배포유하게 앉아있는 사장님, 앙증맞은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공무원,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열심히 신을 깊고 있는 사나이. 의자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신분을 대신한다. 때문에 누구나 더 편안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향상된 삶을 영위하려 한다. 임금이 앉는 용상이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듯이 고급 가죽 소파와 회전 의자와 나무 의자 등은 부와 명예, 권위 같은 것을 스스로 연상하게 한다. 권력의 서열과 의자는 정확히 일치했다. 버려진 의자도 한때는 윤기 흐르던 시절이 있었다. 의자는 세월이 뼈마디를 관통하며 지나가도 이를 악물고 억척스레 살아왔다. 가끔 삐걱이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와도 용케 참아왔다. 헌데 지금은 주인 없이 버림을 받았다. 의자의 주인들은 이런저런 일로 떠나버리고 아직 의자에 맞는 주인이 없어서인지 쓸쓸하게 처박혀 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웬일인지 누구나 온역신을 피하듯이 의자를 멀리한다. 습게 발을 담그고 자오르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점이 떨어져도 아무런 불평도 반항도 없이 묵묵히 침묵하고 있다. 사명을 다하면 버려져야 할 의자지만 아직 버리긴 너무 이르고 아까운 의자가 애처롭다. 고흐의 그림 의자와 파이프에는 의자의 사람 대신 파이프가 조심스레 누워있다.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가 진하게 배어나온다. 파이프는 인간의 흔적을 암시하며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꿈과 허탈 등 말이다. 파이프에서는 담배 연기가 몰몰 피어오를 듯하고 곧 돌아올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고 있다. 고우의 의자는 자기 부정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자기 부정은 자연스레 세상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부조리를 조장한다. 가족의 해체와 인간 소외,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등 여러 사회 현상들은 인간의 존재가 왜곡되고 부정되는 공황적 경험을 자주하게 한다. 고우의 고독은 그만이 고독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소외를 대변한 것이다. 만약 고우가 현대인이라면 의자에 인장을 위험스레 올려놓지 않았을까? 인장은 권력과 지위, 청렴과 부패, 부유와 빈곤, 사랑과 증오 등 사회의 이모저모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의자에 앉아도 일상과 사업에서 효율만 높으면 되는데 인간은 공연히 지체 높은 의자만 갈망하고 탐내면서 살아온 것 같다. 인간은 한 생에서 자기를 위하여 또 타인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기에 한 인간의 생명은 그 자신뿐만 아닌 타인에게도 속하는 것이다. 생명의 참뜻은 지체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다. 생과 함께 부여된 책임과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에 있다. 가령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지나치게 소망하다가 되려 너무 일찍 사회의 버림을 받게 되면 그것은 가정이나 사회에 너무 미안한 일이다. 어려움, 고통, 불행, 억울함, 권력과 지위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타락하여 삶의 의욕을 잃으면 안 된다. 삶은 어디까지나 아름다우며 생명은 그 어떤 정황에서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사랑함에 있고 더 많은 것을 책임짐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자기의 수명과 의무를 다하면 버려지기 마련이다. 인간도 버려지려고 태어나고 버려지려고 살고

죽는다. 세상에 무엇이든 결국 버려지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풍파많은 세월의 역경 속에서 너무 이르게 자기의 수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망가져 쓰러져가는 삶은 애달프다. 내 삶이 고급 가죽 소파나 눕식한 회전 의자가 아니라 딱딱한 나무 의자라도 다리가 든든한 의자, 끄덕없는 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버려진 의자처럼 새 삶을 찾지 못하고 딱지 붙은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

다음 소필입니다. 황향숙의 소필, 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청소를 하다가 문득 북쪽 베란다 괴 속에 처박혀있는 거치장스럽게 넓죽하니 퍼진 커다란 몸체 길을 보면서 불현듯 엄마가 떠올라 마음이 아프게 찔렸다. 기에 해진 손잡이를 보면 수많은 세월 속에 부대껴 볼품없이 돼버린 엄마의 손이 보이고 한올이 한올이 가느다란 실에 꽁꽁 묶여온 기의 몸체를 보면 가족을 향한 사랑과 정성의 실에 꽁꽁 묶여온 채 살아온 엄마가 보인다. 사실 이사오던 날 장식한 새 집에 어울리지 않은 것 안아서 베란다 괴소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다. 바쁠 땐 길을 꺼내 쓰다가도 평시엔 거추장스러워 구석에 처박아둔 채 잊고 지낸 일상이 많았던 것처럼 내가 엄마하고도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엄마는 항상 식구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고스란히 바치면서도 언제 한번 자기 존재 가치를 나타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라해진 자신으로 하여 식구들이 불편해할까봐 염려하셨지만 나는 종례로 엄마의 마음 같은 걸 헤아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남들이 누군가 물으면 옆집 아줌마라고 해라. 기숙사 생활하는 딸이 목에 걸려 기름떡 몇 개를 들고 일하던 맵시 그대로 몇십 미를 걸어와서 그것을 손에 쥐어주면서도 자신의 옷차림에 딸의 얼굴이 깎일까 염려하여 하시던 말이다. 나는 그때 엄마의 사랑을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기 아까워 가슴에 꼭 안고 있다가 다 식어서야 고장고장해진 기름떡을 꾸역꾸역 울면서 눈물과 함께 삼켰었다. 지질이 가난했었던 그 옛날에도 우리 아빠에게는 한양 신사처럼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혔다. 향운동회가 있었던 어느 해일이다. 우리 자매에게 새 옷 지어줄 돈이 없어서 엄마는 자신의 유일한 값진 옷이었던 연분홍 꽃뿌리 첫날 치마까지 싹둑 잘라서 우리 자매에게 치마를 해 입혔다. 활짝 핀 연분홍 진달래 꽃같이 예쁜 우리 자매의 치마는 전 운동장의 눈길을 모았다. 그때는 지금처럼 예쁜 옷이 흔할 때가 아니고 무릎이나 엉덩이에 구멍이 생기면 천을 덧대어 기워 입는 것은 보통 일이었다. 운동장에 불은 눈길을 한몸에 지니고 둥둥 뜬 기분으로 온 하루 운동장을 누비고 다니다가 저녁녘에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엄마는 기운 양말에 해진 옷을 입고 집 울 안에서 조민한 쌀을 키로 다듬고 계셨다. 그때 우리는 철부지여서 엄마는 원래 구경을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었다. 키로 다듬어진 쌀밥을 먹으면서 기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 없듯이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의 사랑을 먹고 크면서 또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뜨거운 사랑인 줄은 더구나 몰랐었다. 지저분한 쌀을 다듬어내는 기처럼 엄마는 항상 사랑의 입김으로 자식에게서 잘못을 골라 날려버리셨다. 자잘한 돌 하나, 부스러진 뇌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날려보내는 기처럼 엄마의 눈길은 내 걸음새 하나, 못마땅한 작은 소행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셨다. 마지는 부모와도 같은데 큰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들의 어리광 하나 못 받아주냐. 아빠가 아직 밥상에 앉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이 먼저 앉다니. 얼굴빛만 보고도 우리가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엄마가 무섭다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모성인 줄은 몰랐었다. 엄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주지 못해 안쓰러워하셨으나 해진 옷, 우리가 먹다 남은 밥, 지어는 우리가 지은 죄까지 다 껴안으셨다. 엄마는 우리가 키를 쓰고 옆집에 소금 꾸러 갔을 때 옆집 아줌마가 뿌리는 소금을 막아주고 매를 대신 맞아주던 키 같은 존재였다. 스케이트를 무척이나 타고 싶었던 남동생이 앞집 바자에 걸려있는 스케이트를 주인 몰래 가져다 놀았을 때 재산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던 엄마.

내가 남의 채소밭을 우리 밭인 줄로 알고 줄단콩을 잘못 따왔을 때도 엄마는 우리가 한 번도 못 먹어본 포독수수를 한 솥에 가득 가져다 갚아주고도 죄송하다며 머리 조아려 재삼 사과했다. 엄마도 외할머니에겐 우리처럼 귀한 존재였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후에는 오직 우리 얼굴의 웃음만을 위해 한 가정을 가슴에 담고 사랑으로 기나긴 세월을 기질하셨다. 정녕 강변에 실실이 늘어져 가느다란 허리를 하느작거리는 황홀했던 청춘은 엄마에게도 있었으련만. 시인이나 화가의 눈길을 끌었던 버드나무 가지가 한올이 한올이 묶여져 저렇게 키가 되었듯이 숱한 총각들의 눈길을 한 몸에 모으면서 마을에서 꽃으로 불렸다는 엄마는 가정만을 위하여 사랑을 한올이 한올이 내놓으며 키 같은 존재로 되었다. 우리는 엄마도 예쁜 여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었다. 아니, 화장을 좋아하는 여자라는 자체마저도 잊고 있었고 가르르 웃는 동심이 파묻혀 있는 줄도 몰랐었다. 우리는 엄마가 주는 것은 받기만 했고 그것을 응당한 일로 생각했으며 엄마의 가슴속 깊이 숨겨둔 소망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오죽했으면 어른이 될 때까지도 엄마가 과자를 엄청 좋아한다는 것을 깜짝 몰랐을까. 내가 엄마가 되어서야 엄마의 그 말없는 희생이 진하게 가슴에 안겨온다. 그래서 엄마가 더 존경스럽고 어릴 때 모르고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프게 느껴졌기에 엄마를 닮은 길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잘한 돌조각이나 건물 그리고 티 같은 것을 다듬어 항상 밥그릇에 찰진 밥만을 올려놓던 엄마의 삶이 아픔으로 다가서기도 한다. 혼신을 다하여 사랑만을 가족들 마음의 밥상에 올려놓으려 한 엄마의 삶을 쾌히 복수하면서도 어쩐지 엄마가 누리지 못하고 간 그 삶이 가슴에 맺혀 그 삶에서 무엇을 깨쳐야 한다는 생각에 티 아닌 티 하나 골라본다. 오늘도 나는 엄마에 대한 추억을 담아놓고 사색으로 기질하면서 땡글땡글 구우는 그리움만 남겨본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위험에 부딪혔을 때 절대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과학적으로 대피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대에 되면 초온 청심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치명,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희귀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겠다면 도대체 이 제품 자체는 뭘 치료하는 제품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이라서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은 많게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중에서의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체계에 속하는 그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하다 하는데 심장병 환자가 주요한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당뇨병이가 합니다. 입이 쓰고 그럼 단순 담낭에 문제가 있는가 이상이 있는가.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지요.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입에 제일 전형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입에 모진 냄새가 나서 자네들이 부모하고 대화할 때에 되면 엄마, 아빠, 칫솔질 좀 자주 해. 그래서 남들이 치분을 하나 쓸 때에 되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지만 해도 입에서 냄새는 계속 났는데 본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시니까 자기도 어느 사이에 없어졌는지 입에 모진 냄새가 깜짝같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0: 심장병 치료에서 폐경락은 절대 홀쓸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피가 머리끝부터 갔다가 심장에서 제일 높은 부분, 제일 바깥까지 갔다 다시 또 올라와야 되죠. 이 20개 하는 시간이게 되면 금방 피가 갔다 왔다 이걸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힘은 누구에 이거 하게 되었는가? 폐경락에 이거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뭐 공동주체에서 심폐를 곁들여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룩거리 아파납니다. 룩거리 아파나게 되면 내가 룩골신경통인가, 병원에서도 혹시 오해하는 이런 그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은 룩골에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룩골 사이에 있으니까 룩골까지 아파나는데 이것도 역시 협심증이 일종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소원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을 견지해서 복용하셨는데 효과가 그렇게 빠를 줄 몰랐다. 이걸 복용하시고 나니까 그렇게 숨이 차서 어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던 게 지금은 기본으로서 뭐 1층부터 3층까지 옛날에 몇 번씩 세서 오르고 내리고 하고 7층까지도 지금 단꺼번에 단숨에 오르고 내리고 해도 숨이 차지 않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이 전통심만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몇 년 전에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0: 예.
2: 순결 올라올 때문에 그 숨이 차서 있고 또 주부들은 다 거기서 상세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예.
2: 그동안에 갔을 때 주사를 엿댔습니다.
0: 예.
2: 몸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가슴이 겨우 숨이 차고 예. 그 주신 안에 계속 그 입에다 달고 있고 예 이랬습니다.
0: 예.
2: 해때 밑에다 물어야 됐어.
0: 구급하는 거. 예.
2: 그래든지 이것은 지금 주신 안에 한번 다 이물고 예. 아니, 숨이 그렇게 차고 예 가슴이 겨우는 게 이렇습니다.
0: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길에 혈압이 높고 예 또 잠도 잘 못 잡더라. 그러니까 예. 지금 혈압도 정상이 되고 잠도 용 잘 잡니다.
0: 그래.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해서 혈압약을 조절했다 끊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2: 이거 계속 입에서 냄새 났어요. 내가 계속 칫솔질 하라고 계속해서 입에서 냄새 난다.
0: 답답하죠. 예.
2: 그래. 그런데 이 약수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지금 다 썼단 말입니다. 그만해도 예. 냄새 안 납니다.
0: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2: 예. 그리고 예. 계속 이러니까 당뇨병처럼 입이 자꾸 말라들면 이랬더라. 그러니까 입도 아예 말라든다.
0: 그렇죠. 예.
2: 선생님 이 약을 쓸까? 예. 아,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0: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40대 중후반, 특히 60대 중후반부터 심장 이상이 생기는 분들은 본 제품을 드셔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2: 예, 이 선생님 또 대답하다 좀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0: 그래요? 예.
3: 예, 부모님과 관계를 좀 넘었었습니다.
0: 예.
3: 저, 어째서 먹었는가 하면, 가슴이 계속 후두두두 떨기고, 예. 심혈이 대단히 빨랐습니다.
0: 예.
3: 저 일본에, 어떻게든 그래도 200S, 이렇게.
0: 위험 심혈에 속하는데요.
3: 예, 그래서 그 누구도 자꾸 떨기죠.
0: 예.
3: 그리고 심조통도 있습니다.
0: 예. 협심증.
3: 그래서 심조통 가슴에서 심장이 아프다 하면 전화기 손바닥으로 퉁퉁퉁퉁 치고 해서.
0: 그렇게 하는 분들은 꽤나 계십니다. 예.
3: 자부름도 잘 하려고. 그렇게 이게 좀 이 정신환호 먹기 시작해서부터 차차차차 이게 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주머니가 뭐 이게 중약인데 정말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0: 그럼요.
3: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가슴 떨기 좀

0: 이게 전문가 뭐이 심률이 빠르던 게 심률은 어제는 80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너무 뒤상차게 심률로 돌아왔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이 심장이 편안합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무슨 밤잠도 잘 자지 그래 놓을까 그래 뭐 그러니까 몇 개월 요즘 그진 일 없습니까 이 천성심은?
1: 예, 이 제품 자체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두 개 요정, 야드 개월 동안은 아무런 변동 없이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드시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두 번 내지 한 번 자기절로 자 조절하면 됩니다. 예. 이제 스시엔 복용하신 것보다 배수로 더 복용하시면 기본으로는 문제가 예. 없을 겁니다.
0: 예.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먹겠습니다.
1: 아, 예.
0: 신장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1: 예. 네.
0: 이건 또 뭐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요.
1: 시름 먹 그렇죠. 예예 예. 그렇죠. 완전 시름 넣게 됩니다. 예.
0: 예 그래서 오늘도 좀 아홉 가구 배달을 받자고 그랬나.
1: 예 그렇게 하셔. 아홉 가구 세각을 무료로 주게 돼 있으니까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여보세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원 중심한 수는 환자입니다. 저는 로티지 내려가나 올라가나 숨이 탁탁 막혀서 예, 활동도 못했습니다. 그래 집에 그전 앉아있고 누구도 모셨습니다.
1: 그렇죠. 심장병 환자들은 예.
3: 예, 술도 끓이고 그저 탁탁 막혀서 식은땀이 그저 나고 그저 뒷가슴이 그저 바늘 쏙쏙 찌는 앞가슴이 그렇지 해서 정말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체강 먼저 싸서 그래 한 달치를 먹었는데 우선 먼저 이발 그렇게 냄새 더럽던 게 그것도 끝나가지고 이빨이 잇몸이 아파서 얘 맨안에 풀린데 그렇게 잇몸이 아픕니까?
1: 예.
3: 그렇게 그러던 게 그 이롭지 않을까? 그래 하나 소질되고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저 허렁허렁하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리고 그렇죠.
3: 몸이 아까워지고 혈압조절이 잘 되고 예. 아이 그래놓거나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네,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랬거나 할 때 솔직히 예, 배달받아서 장기적으로 이 약을 떨고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제품 네.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믿음이 가는 우수한 효과성이 좋은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자기 실제 정화기관과에서 차수를 조절한 차원에서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예.
4: 나도 이거 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예
4: 나는 심장이 나빠 수십 년 동안 고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저기 여러 곳에 가서 지금 저기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 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전 정신만 쓰기 내게 맞겠다 했는데 정말 딱 맞았습니다. 네, 지금 이거 저 석 달 좀 남았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진짜 지금 북해에서의 저기 저녁에 기담 또 충이 차서 저녁에 기담 몇 번씩 깨어났댔어요.
1: 예.
4: 그런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심률 100이 넘었는데 지금 80으로 정상이 됐어요.
1: 아 예.
4: 그다음에 층계로 오르내리쯤에는 여기 숨이 차서 오르내리쯤에 몇 번씩 셋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이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4: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아홉 각 싸다고 그럼
1: 예 아홉 각의 세각을 들이며 한 개 치료 과정 넉 달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병 때문에 다른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4: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5: 네, 지금 저는 정치만을 먹고 있잖까.
1: 예.
5: 어서 한 서너 달 먹었는데 좀 저러는 잖까. 숨이 차 있습니다. 그게 나름이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 너무 바빠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또 링글등 급진 가고 이랬어요.
1: 아, 예.
5: 근데 지금은 그 증세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뭐 줄어지고, 또 허리 아파, 좀 허리 결함이니까, 이렇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진짜.
1: 예.
5: 어떤, 어떻게 말하시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뒷산들도 아프고. 근데 지금 그 증세는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5: 그래서 그 머리가 또, 내 어째 입안에서 이렇게 냄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하하하, 그렇죠.
5: 예. 근데

0: 약 먹고 있으니까 냄새 없어졌어요. 벌써 어쩐지 입에서 연날이 냄새 나는 게 냄새 어디 많이 나구나 이런다.
1: 그거는 기본으로 심폐율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으로 현저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 이 제품을 드셔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기본으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계속 난 또 어떤 감이 아래 다리 붓기고 계속 시렸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 그 증상이 너무 없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신경말 젖꺼지 피가 갖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니까 아랫다리가 시리고 손끝 발끝에 어떤 분들 절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 공능의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0: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한 9가도 살려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정원 청심환은 이미 제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 혹은 또 제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심보의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 심근염이 있는 분들, 여기 비후성 그 심장병 자체는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은 우리 그 눈으로 보는 뇌주먹만한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데 관상동맥에서 심장 근육의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그 부분은 군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축이완 수축이완을 오히려 방해하고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심장 공능의 약화를 빠른 속도로 부르게 되죠. 이런 환자들 포함해서 심근염이라면 감기 뒤끝에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 염증입니다. 무슨 염증인가? 병독성 염증입니다. 병독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통 우리 그 심장 근육에 그 염증, 병독성 염증이 왔다는 것은 병독성 감기를 하지 않습니까? 빙도신 감모라 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바이러스성 이런 심근염이 오는 이런 패단이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본으로 효과가 빠릅니다.
2: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야, 이 천천심하는 지 정말 썼었구만.
1: 아, 그래요? 예, 예.
3: 나는 이 천천심하는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걷지 못했었구만.
1: 예.
3: 그러던 게 천천심하는 얘 어서 내 두개려서 먹었었구만. 선생님.
1: 아, 그래요? 예, 잘하셨네요. 지금 어떠세요?
3: 야, 지금은 숨이 아이 차고 내 말도 일 잘하구만.
1: 그렇게요. 예, 예.
3: 예. 그 다음에는 놀라서 보면 하필 자꾸 하던 것도 없어졌었구만.
1: 아, 그렇죠. 산소 부족이, 심장 혈액 산소 부족이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2: 네.
1: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쓸만합니다. 예.
3: 야, 선생님, 나는 그래. 이거 계속 먹겠었구만.
1: 너무 또렷하시고, 현명하시고,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제품이니까 실은 없고 쓰시게 되면 백세가 지금 정도에서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견지하세요.
3: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3: 난 또 사기를 해서 삼 옷에다 옷에 넣어 눌러서 배달을 받겠습니다.
1: 아유, 숫자도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예.
3: 야, 선생님이 좋은 약 소개돼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장수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어서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를 많이 늦추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움직이면 숨이 차서 꼼짝 못하게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뭐 혈압이 높고 낮음을 많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지는데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높은 혈압을 생성하게 되겠죠. 120, 139 이 정도. 그리고 심장이 원상태로 돌아갈 때 낮은 혈압이 생성되게 되었는데 그때는 압력이, 혈압이라는 건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0대 80 이 정도 되면 정상으로 되는 거죠. 이래서 총체적으로 놓고만 하게 되면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혈압약은 오늘 정상이라서 내일부터 뚝 끊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넉 달 동안 계속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넉 달 동안 정상인데 계속 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래서 심장병이 100분째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진을 벌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었습니다. 반드시 누워서 좀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심율이 너무 늦거나 빠르거나 고르지 않는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혈압을 잴 때 보게 되면 심율이 기본 심율이 얼마나 숫자가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상 심율은 60부터 100차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율은 60이 벗어져야 되고 40몇 차 위험 심율에 속합니다. 결국은 높은 혈압은 100차까지는 영어 범위를 하지만 해도 120, 30차 무서운 혈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심율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심율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에 되면 이상적인 심율로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잠자기 힘들어지고 악몽에 시달리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누워 자서 하게 되면 너무 심장이 힘들어서 베개를 택에다 꼬이고 앉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반드시 누워 자는 상태가 되면 발끝까지 먼 데까지 갔던 머리 높은 데까지 갔던 이 혈압이 정상으로 우리 서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혈압이 생성되고 심율이 생성되게 되어 있는데 누워있는 상태가 되면 이런 것이 수평으로 있으니까 심장 부담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더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정상인 사람들은 누우나 앉으나 서나 아무런 다른 변동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심장 공능의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여성들은 갱년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77이 49세 7을 한 개 단계로 한다면 남성들은 78에 56세 7을 한 번 더 가해서 56세 좌우에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남성 여성 갱년기 전후로 인해서 심장 공능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무서운 꿈을 많이 꿉니다. 머리가 심장병으로 인해서 아픈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바로 머리 그 뇌 혈관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건 말합니다. 어째 경련을 일으키는가? 심장에서 머리 혈관에 제때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지금 변두통 같은 게 생기는 게 뇌 혈관 경련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점 뜸뜸 아파나고 왼쪽 어깨가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가 덩달아서 아파나거나 왼쪽 어깨 겨드랑이 밑까지 아파나거나 팔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이

0: 적인 강퇴립을 하게 돼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거나 혹은 또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하신이라는 것은 발목, 발등 그리고 아래 그 장딴지를 하죠. 여기가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풍습성 심장이라고 중에서 말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심장으로 이런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쉽게 놀라고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서 올라오고 근육경련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헤매는 때림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심장에서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에서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기계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여러 개 그 복강 내 장기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복강 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자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지고 소변이 작고 혀끝이 재빨가고 입술이 가맣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게 심장병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대똥은 뒤쪽을 돌아보았다. 깊은 산골짜기 아래로 푸른 척수화가 요요히 흐르고 있었다. 홍군 전사들이 척수화에서 영봉정까지 이어진 산비탈에 엎드려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태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너무 불리한 지형이군. 좋을래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이 없었다. 전방 지휘소에서 막 전화로 보고가 들어왔다.

0: 애를 맞추어 경기관 총과 중기관 총을 한꺼번에 쏘아댔다. 대포 몇 분은 포탄이 부족한 탓에 치밀하게 겨눈 뒤에 한 발 한 발 천천히 쏘았다. 산골짜기는 순식간에 온갖 소리로 뒤덮이고 말았다. 어느 것이 미아리고 어느 것이 진짜 총포 소리인지 알아차릴 수도 없었다. 곧 돌격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렸다.
1: 돌격한다! 돌격한다!
0: 호위병 7~8명 사람이 뒷산 비탈에 모여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마구 소리를 질렀다. 모태동의 호위병이 망원경을 꺼내들고 달려왔다.
2: 주석동지, 모주석동지, 그래도 이걸 보십시오. 육박전이 붙었습니다. 금칼을 막 휘두르면서요.
0: 모태동은 싸움터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 대꾸도 없이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도 산날에서 전사들이 돌격하며 달려가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는데 영봉정우에서 수리탄이 터져 연기가 자욱하게 차오르자 전사들의 모습은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연기가 서서히 흩어지면서 푸른 하늘에 홍군 전사들이 적군과 뒤엉켜 싸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돌격하는 전사들의 그림자는 한치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유달리 또렷하였다. 전사들은 큰 칼을 휘두르며 적군과 맞붙어 싸웠다. 적들은 이내 산나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영봉정을 지켜보았다.
3: 우리 전사들 정말 대단하군.
0: 모 대통령이 슬픔을 보고 물었다.
3: 저기 저 사람들 어느 부대입니까?
2: 구군단입니다.
0: 슬풍이 곧바로 대답을 했다.
3: 큰 칼을 아주 잘 쓰는 전사들이죠.
0: 종소리가 뜸해지더니 영봉정 위에 붉은기가 꽂히었다. 맑은 하늘에 펄펄 나부끼는 깃발이 무척이나 산뜻해 보였다. 모태동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었다.
2: 보세요. 총사령이 나서니 뭐가 달려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기가 얼마나 높아요.
3: 헝구, 물 좀 가져오지.
0: 졸래가 흥분을 가라앉히려는지 호위병을 불렀다. 흥국이 달려오더니 얼른 물통을 건넨다. 모태동은 물을 마시고는 물통을 되돌려주며 말을 했다.
3: 우리가 그동안 술로 이름난 도시를 지켰는데 왜 술 한 통도 안 받아놓았습니까?
2: 어제 많이 마셔서 따로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3: 참, 이 첩수와 강가에서 난 술은 맛도 빛깔도 다르다는 걸 왜 모르지? 가져왔더라면 내가 멀리서라도 우리 총사령한테 한 잔 올릴 텐데 말이야.
2: 그럼 저녁에 마시도록 합시다.
0: 졸래가 웃으면서 말했다. 전장에서는 이따금 총소리가 들릴 뿐 조용했다. 양쪽 모두 병력을 추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점심때가 지나자 죄사병들이 밥을 날라왔다. 고기만두를 보자 모두들 탄성을 질렀다. 밥을 다 먹기가 바쁘게 미친 듯이 쏘아대는 총소리가 영봉정을 뒤덮었다. 홍군은 순식간에 연기와 불길 속에 휩싸였다. 이어 적들이 공격해왔다. 잃어버린 진지를 다시 찾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1시간 남짓 싸운 뒤에야 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붉은기는 여전히 십부연 화학연기 속에서 나부끼고 있었다. 전쟁터는 또다시 조용해지었다. 도정신하여 망원경으로 싸움터를 살피던 서울풍이 갑자기 나재기 소리를 쳤다.
2: 주부수석 동지, 저기 보십시오. 적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0: 졸래가 재빨리 일어서며 망원경을 들고 물었다.
3: 어딥니까?
2: 청강밭 뒤쪽을 보십시오. 저 거무스레한

골짜기 말입니다. 어, 보입니다. 주울대가 대답했다. 적들이 우리가 있는 쪽으로 애들어 오려는 것 같군요. 모태똥도 망원경을 들고 자세히 보면서 말을 했다. 정면 공격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는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설풍에게 고개짓을 했다. 어서 총사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세요. 설풍이 서둘러 전화를 돌렸지만은 전화선이 끊겼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저기 통신원들이 보입니다. 호위병들이 쟁쟁한 목소리로 외치하다. 산 밑에 있는 홍군의 진지 아래 떡갈나무 숲으로부터 붉은 말 두 필이 뛰어나오더니 넓은 벌판을 가로질러 나는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적들이 양쪽에서 총을 쏘아대는지 말이 달리는 앞뒤 좌우로 먼지가 풀썩풀썩 일었다. 그들은 겨우 이쪽 산비탈의 떡갈나무 숲속에 들어섰다. 어서 맞으러 가세요. 설풍이 통신원을 시켜 재빨리 두 기병 통신원을 맞아 산으로 올라왔다. 통신원들은 얼굴이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편지는 총사령에 보낸 것이었다. 누런 종이에 세 가지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첫째, 상황에 대한 정찰의 오유가 있었다. 적이 두 개려 네 개 탄이라고 했는데 금방 잡은 보로의 말에 의하면 두 개 사 여덟 개 탄이라고 한다. 둘째, 보로의 말에 따르면 적들은 지금도 두 개 사에 증원병을 보내왔다고 한다. 셋째, 전쟁터를 관찰해보니 적들이 우리 군을 애돌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으니 반드시 경계하기를 바란다. 졸레가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모태똥에게 건네주었다. 모태똥은 편지를 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편지를 다 보지도 못했는데 백군이 쏘아대는 포탄이 계속해서 앞산에 떨어지었다. 기관 총소리도 여기저기서 울리기 시작했다. 적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호위병들은 잔뜩 긴장을 해서 작전국장 설풍을 바라보았다. 뒤소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설풍은 지휘소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적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불안한 듯 물었다. 모주석 동지, 주울레 동지, 지휘소를 옮겨 하지 않겠습니까? 모태똥은 주울레를 한번 바라보더니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대답했다. 당황할 것도 없어요. 앞에 호위하는 중대도 있고 총사령도 있는데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그러더니 다시 주울레를 보았다. 백군놈들이 정말 주지 파악을 못하는군. 간부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주울레가 즉시 설풍에게 말했다. 어서 진경한테 전화를 하세요. 당장 적을 소탕하라고 전해요. 곧 루풍아라고 부르는 산골짜기에서 한 부대가 달려나왔다. 강서 소베트 구역에는 홍군학교와 공략포병학교 졸업생들을 모아 꾸린 간부탄이었다. 부대원들이 모두 간부들인지라 군사 경험이 많고 용감했다. 그들은 모주석과 주부주석의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날쌘 호랑이처럼 앞으로 달려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부탄은 앞산을 점령하고 적을 청강파 쪽으로 내몰았다. 곧 전화벨이 울리더니 전방 주위소로부터 간부탄이 이미 적의 사단 주위부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었다. 모태똥은 너무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진경이 정말 잘해내는군. 군장을 맡겨도 되겠는데? 어? 설풍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오늘 부대를 잘 정비해서 일군단도 데려다가 내일 크게 한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모태똥이 손을 휘휘 내저었다.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소모전입니다. 써보소는 안 되지요. 모 대통령 의견을 묻듯 주울레를 바라보며 몇 마디 더 보탰다. 우리는 적의 병력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형이 적한테는 유리하지만은 우리한테는 아주 불리해요. 게다가 우리의 병력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어요. 1군단이 아주 적수에 있습니다. 더 싸우면은 적을 무찌를 수는 있겠지만 본전도 못 찾게 될 것입니다. 소지가 안 맞는 싸움이죠. 조울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설풍이 먼저 발끈했다. 그럼 곽고영이를 살려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이 모범살아야 이 정도인걸요? 그래도 할 수 없지.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조울래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꺼냈다. 맞아요. 계속 싸운다면 확실히 잃는 게 많을 겁니다. 우리의 전략 목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모태똥도 한숨을 쉬면서 괴로운 듯 말했다. 우리가 적을 너무 얕봤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요. 조울래가 말을 받았다. 사천군대와는 싸운 적이 없어서 막연히 귀족군대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모 대통령이 계속 말했다. 원래 동지, 나는 내일 적수를 건너 먼저 고린에 집결했다가 상황을 보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조울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강을 건너려면 무엇보다 부계를 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태통이 웃었다. 그건 아마 을레동지가 직접 해야 할 것 같군요. 조울래는 그러마 대답하고는 주총사령과 누백승대로 계속 전선에서 지휘하도록 하고 부상병을 추스르는 일은 진운에게 맡기겠다고 덧붙이었다. 어쨌든 모든 일을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하였다. 모태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대에 있는 짐을 한 번 더 정리해야 할 겁니다. 포탄도 없는 대포 면문 때문에 사람이 지쳐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적수와의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졸래는 전군의 안위가 달린 부교 때문에 침식을 잊었고 적수하 강변에서 콸콸 쏟아나오는 포병의 눈물에 마음이 괴롭고 쓰리하다. 이 모든 것은 적수를 1차 도화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저녁 해가 짙은 차조빛 노을에 쌓인 채 시름에 겨운 듯 푸른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산속은 벌써 한기가 스며들었다. 모태똥은 산 위에 남았고 졸래는 토성으로 돌아갔다. 아무런 재료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만 했다. 한 작은 상점에서 졸래는 본부 공병련과 각 군 공병련 간부들을 모아놓고 다리 놓을 방법을 찾았다. 다리를 놓을 곳도 함께 둘러보았다. 하지만 작전실에 돌아와서도 졸래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다리를 놓는데 필요한 배, 문짝, 밧줄 같은 물건은 모두 마을에서 모으거나 사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 자정이 지나 쌀쌀해지자 몸이 오싹해왔다. 졸래는 외투를 걸치고 작전실에 앉아있었다. 전강파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총포 소리와 적수하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물결 소리가 그를 불안하게 하였다. 여태 상황을 살피고 우라며 참모를 내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벌써 두 번이나 강가에 나가보았다. 아까도 공병들은 다리를 놓는 데 쓸 문짝을 모으느라 바빴다. 다리를 놓기 시작했지만은 재료가 모자라 언제든 중단될 수가 있었다. 만약 동트기 전에 다리를 놓지 못한다면 전군이 위태롭게 된다.

0: 졸려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가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드니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1: 원래 동지, 다리는 어떻게 돼갑니까?
0: 모태똥이었다.
1: 반은 놓았으니 동토이 전엔 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0: 모태똥은 마음이 놓이는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졸래는 잠시도 머뭇거릴 수가 없었다.
1: 료동지, 우리 나가봅시다.
0: 여참모는 건전지 세계를 넣는 긴 손전등을 들고 나서고 호위병 홍국은 램프를 든 채 앞장섰다. 졸래는 울퉁불퉁한 도성거리를 빠져나와 길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 척수와 강가에 이르렀다. 밤바람을 몹시 찼다. 거센 물살 소리 귀가 멀 것만 같았다. 공병들은 횃불과 람프를 켜들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키 작은 연장 정위가 다리 목에 서서 전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졸래가 다가가도 알아채지 못하자 어려 참모가 소리를 쳤다.
1: 정위, 누가 왔나 보세요.

장편 소설 대장정 2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이 단연간 안도현 산림경영국에서 사업하다가 늦깎이로 문단에 대비해서 많은 작품을 창작한 권순복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권순복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권순복 시인은 1958년 1월에 왕청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연변대학 통신학부 한어전을 졸업하고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안도현 아동문학학회 회장도 맡았댔습니다. 그리고 묵향문학회 예, 거기 또 회원이고 예. 1976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0: 안동현 산림경영국 목재가공공장에서 사업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2013년 3월에 아동세계잡지 단편동화 외로운 애솔나무를 발표하면서 문학창작을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뒤에 동시 80여수 동화 10여 편 그리고 시리즈 동화 8편 아동소설 1편 그리고 아동수필 3편 우화 20편 수기 9편이 그리고 복합상징시 4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1: 예.
0: 책 출판 정황을 보면 이 밤중에 울린 SOS라는 이런 그 동화집 출판했고 생각이 섬 이런 그 시집을 출판했고 옥수수 수염이란 또 동시집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아동문학 작품 100부 그 가운데서의 금빛 동연이라는 부분을 또 썼고 우화집이 당대 아동문학 창작 작품 100부 신기한 세계 이 합본에서 또 들었었고 그리고 수상 정황을 보면 2019년에 동화 새나라 미인 선발대회가 제15회 동신컵 중한 아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또 동화 밤중에 울린 SOS가 제16회 옹달샘 중한 아동문학상을 수상했고 2021년 7월에는 또 동화 지구와 꿀꿀이가 세계 동화문학상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시집 생각이 섬이 시선 시문학 대상을 수상했고 2013년에 밤백은 여성 삶이 끝이 아니라 보람찬 시작이다 이런 또 수기로 연변이민 방송국 제3회 생활수기 우수상 수상했고 그 다음에 평범한 위대한 어머니란 이 또 생활수기도 2014년이 제3회 생활수기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1: 네. 네, 이분도 역시 좀 문학의 길에 늦게 들어선 분으로 또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문학의 길에 들어서서 이 문학 개념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생각은 어떠합니까?
0: 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백을 훨씬 넘어 시작한 문학 공부와 창작은 나의 노후 생활이 건강하고 적극 향상하는 의의가 있는 취향이며 삶의 동력이고 정신 식량이다. 특히 아동문학은 나에게 동심이 세계에서 활락의 기쁨과 영원한 젊음이 행복을 선사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범상한 일과 사물에서도 범상하지 않는 글감을 관찰해낼 수 있는 안관과 사유를 달아주었으며 인간 세상과 만물의 아름다움을 만끽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전경을 글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탐구한 정신을 투입하게 만들었다. 비록 나의 수준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미 70곡에 다다른 나이지만 각고의 노력을 버리지 않고 더욱 아름답고 재미있는 글을 써내어 아동문학이 발전해 내 나름대로 저그마한 힘이라도 이바지하려는 나의 생각은 변함없을 것이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권순복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거짓말입니다.
2: 거짓말 권순복 거짓말은 무슨 색깔입니까? 선생님이 묻자 지연이 손 들고 말했다. 거짓말은 새빨간 색입니다. 선생님이 물었다. 거짓말 색깔이 보이던가요? 지연이가 말했다. 본 적이 있어요. 전번 날 지호가 숙제하지 않고 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결국 들통났지만 그때 지호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하, 교실에 금시 폭소가 터졌다. 아, 새빨간 거짓말에 지호 얼굴이 물들어 있었군요. 하하, 교실에 다시 폭소가 터졌다.

0: 예, 참이 그 특색이 있는 동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아마도 이걸 풀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그 풀이가 너무나 재밌고 비슷하게 풀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께서 묻습니다. 거짓말은 무슨 색깔입니까? 그러자 이 지연이라는 애가 이 손을 들고 일어나 대답합니다. 새빨간색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이 거짓말 색깔이 보이던가요? 그러자 지연이라는 애가 대답합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본 적 있어요. 지난번에 지우가 숙제를 하지 않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니까 얼굴이 새빨개졌잖아요. 그러자 교실에 금시 폭소가 터졌습니다. 여기까지라도 동시는 이미 아주 훌륭해요. 헌데 시인은 한술 더 뜹니다. 즉 선생님이 말씀, 아 새빨간 거짓말에 지우 얼굴이 물들어 있었군요. 그러자 교실에서 다시 또 폭소바다가 됐습니다. 시가 추거봉을 달리는 거죠. 이렇게 이 동시는 거짓말을 두고 있은 선생과 학생의 대화로 아주 멋지게 미끈하게 그리고 또 유머적으로 꼬아나가서 결국엔 두 번의 큰 폭소를 만들어냅니다. 참 너무나 이 동심이 바다에 푹 적셔낸 물이 뚝뚝 떨어진 훌륭한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아마 지금까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은 자주 입에 올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적으로 발견해서 아주 참 재치있게 다루었던 작품은 또 아주 드물게 보았습니다.
0: 예. 네.
1: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나비입니다.
2: 나비 권순복. 나비는 마술사. 고두에 앉으면 꽃잎, 나뭇가지에 앉으면 나뭇잎, 바람 불면 나풀나풀 춤을 추지요. 엄마 등에 업히어 잠이 든 아기 머리 위에도 노랑나비 한 마리. 놀라서 바라보니 그건 울음마가 꽂아진 꽃잎옹이죠.

0: 이 동시는 나비를 쓰고 있는데 나비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즉 꽃도에 앉으면 꽃잎이 되고 나무에 앉으면 나무잎이 되고 그리고 그 우아하고 이쁜 나비를 표현하다가 나중엔 또 한술 더 떠서 엄마등에 엎혀 잠든 아기 머리 위에서 나비 한 마리가 앉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차안히 살펴볼까. 이번에는 그 엄마에 앉힌 악은 진짜 나비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꽂아준 꽃리봉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비는 꽃잎도 되고 나무잎도 되고 꽃리봉도 되는 그런 다각적이고 다층차적인 미등리로 화합니다.
1: 예.
0: 결국에 나비 그 이쁨에 대한 시인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랑스럽고 이쁜 나비에 대한 어린 독자들의 사랑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예.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눈 내리는 날입니다.
2: 눈 내리는 날, 권순복. 눈 내린다. 그리움이 내린다. 눈 오는 날을 함께 걷던 이사 간 순이 생각이 하얗게 날아내린다. 한 덩이 또 한 덩이 그리움 골려 키우다가 어느새 반달 눈썹 앵도입의 두 사람 눈 속에 오똑 서 있네. 아, 나는 알지. 이제 봄이 오면 나하고 순이 닮은 눈사람 녹아내려 한 몸이 될 거란 걸. 순이야, 눈 내리는 오늘도 나는 먼 하늘 우러러 너의 이름 목청껏 부른다.

예. 이 동순이 눈이 내리는 날 이사 간 순이 생각이 눈과 함께 내리면서 눈을 그리움이 화신으로 풀어내려갑니다. 내린 눈을 위해 또 한 덩이 한 덩이 그리움으로 굴려 키우다가 눈사람 둘을 만들었는데 반달 눈썹 앵두입이 두 사람이 되어서 눈 속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둘은 바로 나와 그 이사 간 순이. 동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술 더 떠서 이제 봄에 오면 나하고 순이 닮은 눈사람 녹아내려 한 몸이 될 거란 걸 미리 내다보고 있게 만들므로써 나와 순이 그 정글리 아주 둘이 하나 되는 더욱 밀착시켰죠. 마지막으로 또 순이야 눈 내린 오늘도 나는 먼 하늘 우러러 너의 이름 목청껏 부른다고 외칩니다. 이로써 순이에 대한 그 나의 정을 한껏 폭발시켰습니다. 참으로 정으로 터지는 훌륭한 동시임에 손색이 없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달이 뜬 밤입니다.
1: 달이 뜬 밤이 권순복. 낙제점 숨았던 날 속상해 밖에 나왔다. 달이 날 내려다보며 웃었다. 또 낙제점 숨아잤니? 괜찮아, 힘을 내. 달이 달이 보름달이 엄마 얼굴 같았다. 먼먼 이국 땅에 있는 엄마 얼굴 같았다.

나는 속으로 나직이 불러보았다. 엄마는 달 속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풀벌레도 울었다. 나는 주먹으로 쓱 눈물을 닦았다. 까짓껏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나는 집으로 발길 돌렸다. 그래, 하면 돼. 넌 내 아들이니까. 달 속에서, 달 속에서 엄마가 날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0: 예, 전반 동세가 아주 그 정서적으로 엮어졌습니다. 지금 낙제 점수 맞던 날에 석상에서 조용히 밖을 나왔는데 하늘에는 달이 내려다보며 웃어줍니다. 그래서 아 달이 엄마 얼굴처럼 되어 조용히 속삭이는 듯합니다. 또 낙제 점수 맞았니? 괜찮아 힘을 내. 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나는 속으로 엄마를 불러보면서 주먹으로 눈물을 쓱 닦고 다음번에 더 잘할 것을 다짐한. 아마도 이 달 속에서 나를 다시 고무 격려하고 있는 엄마를 본 거죠. 그래 하면 돼. 넌 내 아들이니까. 참이 그렇습니다. 지금 연애지구나. 해외에 나가서 부모들이 일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부모 사랑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무슨 단친 가정, 외친 가정 이런 그 속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또 속으로 많이 고독을 느끼는 아이들이 그 심정을 한시 동시로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호박입니다.
2: 호박 권순복. 노란 나팔을 축혀들고 친구들아 빨리 와 소리쳐요. 햇님도 뛰어오고 올벌도 달려오고 나비도 날아와요. 햇님이 비추고 간 자리에 올벌이 뽀뽀한 자리에 나비가 놀다 간 자리에 파란 오사를 쓰고 파란 단꿈들이 조롱조롱 그네 타요.
0: 예, 이 동시는 호박을 쓰고 있는데 참 맛있게 썼습니다. 먼저는 호박꽃이 나팔을 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나팔 소리에 친구들이 달려오는데 그 친구들로는 햇님, 꿀벌, 나비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막 달려와 비추고 뽀뽀하고 놀다 간 자리마다 파란 우산을 쓰고 파란 단꿈들이 조롱조롱 그네 탄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그 조롱조롱 그네 타는 게 바로 호박이죠.
1: 예.
0: 즉 해님이 따뜻한 광합성 작용과 꿀벌이 입맞춤과 나비의 애무에 호박이 연기는 그런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호박꽃이 나팔을 불어서부터 친구들이 와서 애무하고 뽀뽀 날리고 놀고 하면서 나중에는 열매로 호박이 열러 그네 타는 호박의 그 전반 생장 과정을 아주 동심적이고 부드럽게 엮었습니다. 시간 너무 재밌고 생동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콩나물입니다.
2: 콩나물 권순복. 손에 손잡고 샤워를 즐겨요. 물 마시고 코 골더니 장대딸이 쑥쑥 기도듬해요. 손에 손잡고 게임을 즐겨요. 큰 머리 수그리고 오손보 그리니 음악소리 즐겁게 들려와요.

표현됐습니다. 손에 손잡고 샤워를 즐기는 장면이랑, 그리고 물 마시고 코 고는 장면이랑, 그리고 그 장대다리 쑥쑥 기도듬하는 장면이랑, 그리고 금머리 수그리고 오순복 그리는 장면이랑, 나중엔 또 다 자랐다고 소리내서 노래 부르는 음악 소리까지 자상히 그려냅니다. 즉 콩나물이 생장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우리도 콩나물처럼 건실하게 열심히 손에 손잡고 자라나자는 그런 부추킴이 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여우비입니다.
1: 여우비 권순복. 쏘아 쏘아 시원하게 내리지도 않고 고질고

낯을 끈질기게 내리지도 않고 보슬보슬 포솔포솔 잠깐 오다 그치는 여우비 아서락 우물대는 성미 숙자할 때 나랑 같구나

0: 이 동시는 이 시원히 내리지 않고 또 끈질기게 내리지도 않고 잠깐 오다 끝인 그 여비 꾸물대는 성미를 숙제할 때 그 나랑과 대조하면서 숙제할 때는 정신을 가다듬고 골몰해서 숙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노래를 치면서 꾸물대는 나를 비평하면서 슬쩍 공부는 정력을 집중하여 해치우라는 조언을 여비를 통해 준 거죠. 참이 교육적 가치도 없고 재미나게 엮은 동시라 생각합니다.
1: 이 사실 여비는 그 실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보슬비를 말하는 거죠. 아주 그렇죠. 가늘게. 예. 근데 사실 그 제목부터 여비라고 하니까 어떤 그 취미성이 우선 그 시작부터 그 뭐 애들이 좀 그 취미를 그 유발하는 거죠.
0: 그렇죠. 제목부터 예. 확 그 끌어당기죠.
1: 네.
0: 그 다음에 이 여비란 이 비 종류에 대해서도 또 이것 통해 그렇죠. 알들 알게.
1: 지금까지 그 뭐 이렇게 보슬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여비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비일까? 그래 실상 그렇죠. 알아보니까 아 여비인데 여기에 또 어떤 교양적 가치가 또 잠재되어 있고. 네.
0: 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개미와 아빠입니다.
2: 개미와 아빠 권순복. 개미는 힘이 세다. 자기보다 몇 값을 더 큰 물건 등에 지고 나른다. 영차, 영차. 까만 몸을 끌고 언제나 무거운 짐 지고 가시는 아빠. 가정 위에 일하느라 땡볕에 까맣게 걸린 아빠. 아빠는 정말 개미 같구나. 이 세상 아름답게 갖고 가는 개미와 아빠. 그들은 꽃 같은 꿈덩이 이고서 씩씩하게 웃으며 간다.
0: 예, 이 동시에서는 이 까만 개미와 땡볕에 까맣게 그을린 아빠를 대비적으로 형상하면서 이 세상 아름답게 갖고 가는 개미와 아빠의 그 신근하고 부지런함을 동시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자기보다 몇 값을 더 무거운 짐을 지어나르고 아빠는 온 가족을 위해 언제나 무거운 짐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갑니다. 시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그들은 꽃 같은 꿈덩이 이고서 씩씩하게 웃으며 간다 라고 눈물을 머금고 읊조리고 있습니다. 참 짠한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개미하고 아빠를 비교할 수 있었는가.
1: 예.
0: 이면도 아주 특이합니다.
1: 그러니까 여기서 개미와 아빠의 어떤 공성 친근하게 예, 가성을 위해서 예, 자신의 로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자신을 입하지하는 아마 그 면에서는 아빠와 그 개미가 아주
0: 공성이지. 예, 예.
1: 헌신적이라는 면에서는 또 공성이 있고.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연잎입니다.
2: 연잎 권순복. 푸른 호수에 파란 치마 동그랗게 펼친 연잎. 얘들아 어서와. 바람 따라 하느삭 하느삭 좀 주어요. 연잎은 내 보금자리인 거야. 이슬이 대롱대롱 뒹굴며 샛별처럼 반짝반짝 고슬룬 깜빡여요. 연잎은 내 무대인 거야. 청개구리 동그란 무대 위에서 개굴개굴 신나게 노래 불러요. 연잎은 내 우산인 거야. 고깃대들 그늘 밑에서 하하하 즐겁게 웃으며 요리조리 재롱 부려요.

예, 이 연잎을 쓰며 있어서 예, 여러 가지 각도로 그 연잎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연잎 자체를 그림처럼 묘사해서 바람에 춤추는 연잎을 쓴 다음 이슬 한테는 예, 연잎이 보금자리

0: 자체가 예, 행상이 아주 풍성하고 예, 일정한 또 교육적 가치도 있고 예, 참 좋습니다.
1: 예. 이번에 감상할 동시 제목은 돼지야 그러지 마입니다.
2: 돼지야 그러지 마. 권순복. 꿀꿀 꿀꿀 꿀 달라고 조르지 마. 꿀 먹고 풍면 너도 너도 꿀빨처럼 부지런해야지. 꿀꿀 꿀꿀 잠만 자며 겨울은 피우지 마. 너도 너도 햇님 맞이 않은 소탁처럼 쉼 없이 일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0: 예, 이 동시는 예, 예, 우화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맨날 꿀꿀하면서 예, 일은 안 하고 꿀만 달라는 돼지 그 꿀꿀 소리를 틀어잡고 돼지 게으름에 일침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꿀 먹고 풀면 너도 꿀벌처럼 부지런해야지 라고 돈조리 타이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매일 또 꿀꿀하는 돼지 소리를 빌어이 잠만 자며 게으름 피우는 돼지대로 햇님 맞이하는 수탉처럼 쉼 없이 일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라고 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 새날이 나팔을 부는 수탉에 비유해서 또 타이릅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 동시를 읽으면서 아니라고 게으르고 먹고 잠만 자는 이런 돼지 약점과 부지런한 꿀벌, 수탉을 마음속으로 은근히 비교하면서 자신들도 생활상에서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힌트를 받게 될 것이죠. 교육적 가치도 아주 다분한 동시입니다.
1: 네, 이 무더운 여름날 이 권순복 시인의 재미있고 교양가치가 다분한 시들을 함께 잘 감상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옥,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친구는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의 친구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가까운 친구에게 이 노래로 따뜻한 안부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노래한 가요.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김창욱 가수가 부른 사랑을 노래하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의 손맛은 무엇일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맛이 있는데요. 특별한 요리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가장 평범한 음식 속에 깃든 정성입니다. 류은정 작사, 손춘남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어머니 배추김치를 전해드립니다.

청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박송철 작곡의 황순자 가수가 부른 청산 소곡을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윤금남 작사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언제나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0: 시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결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 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박사 CAMP 더불어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특히 천희박사 시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이 금방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이야기하는 걸 깊이 들으셔. 저 가면 가격 인상이 뭐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는 깊은 여기에 관한 걸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설명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천희 박사는 498원으로부터 100원 인상돼서

0: 598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인데 이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물론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서 불편한 점을 절대적으로 알아주는 특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래서 15각을 사면 18각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때 한 각의 가격은 498원으로부터 200원 차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귀해니까 확실하게 깊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신이로의 제품 자체는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량으로 되어 있는데 698원으로부터 898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였거든요. 10각을 사면 15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신이로 같은 이 제품 자체는 노년에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먼저 어디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 내가 소변만 잘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콩팥이 흐함으로 콩팥이 양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우리를 여러모로서 불편을 하게끔 뭐 골격에 혹은 또 귀에 소리가 나거나 소변이 불편하거나 이런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 문제는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으니까 698원으로부터 200원 이상 898원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게 가격이 이때는 27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사방이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을 드리면서 한 가게 가격이 29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제때 잘 파악하시겠다면 우리가 안과 질병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40대 중후반부터는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근본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잘 파악하시겠다면 밝은 눈, 광명을 찾는 기회는 확실하게 주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는 안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전이박사를 석달을 묵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어, 이게 정말 약이 그 좋습니다.
0: 이게 아, 명품인 것만 사실이죠. 예.
2: 예, 예. 아, 이거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요.
0: 예.
2: 어지럼증이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 손발이 막 저리고, 목이 정말 뭐, 이래 저리고요. 목이 막 아프다.
0: 예. 경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2: 예, 이거 목이 자꾸 이래 망해가지고, 그래서 그래 하면서, 그래, 뭐, 이사들도 무슨 그 그래서 혈압도 높아짐이 있을 거 같다며 심장도 나빠지고 그래 그 이 약 먹은 다음부터 이 정말 소화도 잘 된다 이 약이가
0: 아 그렇죠 전면에도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천이 박사입니다 어디에 불편함에 네. 불편한 부분을 따라 쫓아가서 해결해주는 제품이 인류수명이 150까지 가게 하는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 아닙니까
2: 그리고 이 약 또 먹으니까 나 잠도 잘 잔다.
0: 그러면
2: 신가래도 없어졌습니다.
0: 아하 예 예.
2: 그리고 뭐 값이 또 오른다니까 나 오늘 20각 주문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무료 배달이
2: 예, 5017766에 예. 예. 반갑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예.
3: 전이방사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녹궁지에 부수가 있어서요.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기억력 없고 해서 지금 전이방사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하였는데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0: 심장과 뇌혈관이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 예.
3: 예, 그래 놓으니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저기 뭐입니까 나지 않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 한꺼번에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허리 놀라던 게 이 증상이 많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영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린다 지금
0: 그럼요
3: 예. 예, 그러니까 이 세심이라는 우리 남편이 지금 수

0: 있는데 우리 남편은 위가 그냥 아파서 예 소화 안 되고 예 다 맛이 없으니지 이약 쓴 다음 또 위 아프지 않단다지.
1: 어 소화가 잘 된다. 이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니까 소화 잘 되니까 예 밥이 맛있고 하니까 예 밥을 잘 먹고 하는 맥이 나는 게 알리고 또 이게 전립선 비달려서 예 소변 보기 힘들어해서 예 야 약은 많이 썼댔습니다. 그래도 예 그 많이 써도 그 약에선 효과 못 봤는데 이번에 세지미로를 예 쓰고 소리에 야 이게 소변이 영 시원히 잘 나가니 살 것 같답니다 짐.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예 이렇게 여름에 효과 좋으니 이 두 가지 약 예 지금 오늘 배달받아 계속 쓰다 그런다.
1: 우선 제품이니까 열심히 차려 제때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0: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일곱도 썼습니다 저는.
1: 아 그래요. 예.
3: 예 눈이 항상 깔깔하고 아프고 예, 눈이 피지고 바람마다 눈물 나는데 이게 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어 그거는 기본으로 일곱 달이게 되면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3: 네, 그리고 또 눈앞에 거미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1: 아 유리체 혼탁. 예.
3: 밤에도 잘 못 봤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 그래서 요 앞에 딱 와야 누군지 아직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도 백내장에서 물질 희미하게 제 핸드폰 안 봐도 예.
2: 네.
1: 핸드폰이나 봐도 똑똑하게 잘 보이지 않았죠?
2: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 전에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천명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는데 도대체 그럼 어떤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간단한 몇 가지 실례를 제가 이전에 들었는데요. 10년간 뇌졸중으로서 누에 앉아서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깜짝 못하던 분이 본 제품을 드시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이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에서 화성든에서 제39개 세계 신노쇄골 이런 학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의 중간에 이런 분을 딱 밀고 들어왔습니다. 독일의 한 신경외과 박사가 이 사람을 일거세울 약이 나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모두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섰는가? 중국 과학원에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CAMP 이 제품이 나섰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전화가 아주 끊어졌어요.
1: 아, 전화가 예, 중단이
3: 됐습니다. 예. 민서방 어제 일곱 봤었는데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 그래요.
3: 눈이 깔깔하고 아프고 피지고 바람 앞에 눈물 나는 것도 좋고 없어지고 그리고 거미줄 같은 이런 게 그것도 없어지고 예. 백내장에서 무척 희미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1: 예.
3: 굉장히 지금 좀 빤하게 보이고
1: 아 예.
3: 야맹증도 있었다만 밤에 잘 못 봤습니다 사람. 요 앞에 딱 와야 누군가 알지.
1: 야맹증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예.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부르는 기초 질병에 속합니다.
3: 예. 그게 지금 그것도 잘 보이고 시력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1: 예. 벌써 보기 담사기 절로 그 간음이 가게 되어 있죠. 시력이 오르고 내리게.
3: 예.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내 눈약 많이 썼습니다. 뭐 어디 좋다는 건. 근데 효과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약에서 효과 보니까 예. 이번에 활동도 하지 열대왕 싸서 쓰고 예. 하나 물어볼 건 천희 박사 저희 누나가 갑상선에 류가 있다는데 이런 환자가 쓰면 어떻습니까?
1: 아 갑상선 류가 있습니까? 그러기다면 예. 제가 생각한 데는 그 방면에 특수한 치료 방법을 많이 했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를 시도해보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는 중국 과학원에서 연구에 성공해낸 이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갑상선에 류가 있다 하게 되면 그게 앞으로 심장병을 부르는데 제일 기초 질병으로 될 수 있고

0: 그러니까 그 갑상선 암으로 지나가는 그 길에서 저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상합니다. 천희 박사.
1: 예. 방송 듣고 있습니다.
0: 예, 천희 박사 선택하라 하세요.
1: 300. 예. 저는 명사 방송의 전은한
0: 천희 박사 선택하세요.
1: 예,
0: 예.
1: 예, 대단하시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는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콩팥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이 노인성 질병,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질병이 바로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완고성 질병, 노인성 질병, 잘 치료해도 낫지 않는 완고성 이런 질병 같은 거는 콩팥이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나 천희 박사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4: 예, 혈압이 높아갖고, 예. 제 머리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아프다고 해서 넣더니, 진짜 못하게 와, 이렇게 아팠더랬습니다.
0: 어, 그래요?
4: 예. 예, 혈관이 다 메고 끊었다니까. 그래갖고서 다리가 이제 얼리 막 졸이지, 손발이 어쨌든 손가락이 다 그래서 막 오브라들며 그러지, 예. 그래서 막 기 올라오지, 와는 힘편 없었더랬습니다. 그래, 약 먹었는데 먹을 땐 좀 괜찮까지다도 또 이제 자꾸 재발하고 하고 합니다. 그래는 선생님 강의 주고, 예, 천희 박사 세계에 썼으면 이러다 두려울까봐요. 겁이 나더라고요.
0: 어, 그렇죠. 예, 예.
4: 예, 그래서 천희 박사 세계에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얼마나 예.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네, 예, 오난 정말 겁이 났습니다.
0: 예,
4: 예.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심장이 맨날 흐들거리고 아프지, 지네. 그 심장을 또 고생 많이 했고 했는데, 이 약으로 심장도 치료 다 됩니다. 예.
0: 심장과 뇌혈관이 특수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에서 고과학 기술 그 주강 항목에 속하는 이 제품이 심장과 뇌혈관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4: 예, 그래 그렇게 이렇게 효과가 좋지. 예, 그래 그 소변 차수도 좋지. 그래 그래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약을 넣는 효과가 나고 지금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니 이 약을 계속 쓰기 위해 약 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 약은 있는데 또 값이 오른다 할까. 예, 값이 오르기 전에 저는 여기다 쓰고 쌓으려고 난 전화 올린다.
0: 예, 이 제품 자체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아,
2: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기술 산업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과학원의 싱허계획 항목에 속한다는 걸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고과학기술 발전에서 추진 항목 가운데서는 이 항목이 아주 중요한 항목에 속한다. 천희 박사가 지금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여러모로서 불편한 가운데서 특히 심장과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류가 생기거나 종양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이런 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겠는가. 여기에는 나이가 높아지면서 점차 이전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병 이름들을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접촉하게 돼

있는데요. 전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천명희 의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나온 CAMP 기술이 추가으로 인해서 인류의 수명이 중한 질병이 있다면 인류의 수명이 150까지 가기 힘들죠.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인류의 수명을 42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심률이 지금 42차 되던 분이 보통 60차가 50대 그 이후에는 60차가 벗어지거나 60차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심률이 42차가 돼서 병원에 가 진단하니까 그 집어치료 여차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이분이 딱 이를 악물고 천희 박사를 설명서에 따라 썼습니다. 한 1년 푼이 쓰고 나니까 1년도 채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 다시 검사했는데 심박수가 65차 좌우로서 올라왔거든요. 그래 집어치료 열 필요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단한데 지금 정도에서는 집어치료 피해 완전히 피해갈 수 있다고 지금 그 쓰는 그 제품을 연사후 복용하시게 되면 문제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진단까지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제가 이제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루에 앉아서 10년 동안 손가락 발가락 꼼짝하지 못하던 분이 세계 학술 신노세가 학술대회에서 이 제품이 나서면서 이 제품을 쓰시고 생활을 자립할 수 있게끔 1년 안에 회복을 가져왔다는 이런 분 완전히 정상인으로 완전히 100% 돌아왔다 하기보다도 점차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왔다는 이런 좋은 신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한 대수를 풀어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걷는 운동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제 왜 어느 분이 문의하신 것처럼 종양이 나거나 류가 나거나 혹은 암세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사에 이런 암세포 이런 가족사가 있다 하게 되면 천희 박사를 시도해보는 게 기본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특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 갑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은 녹혈증 효과가 빠릅니다. 그리고 을은 전로근 사슴이 전방과 그리고 여기에 32가지 중약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면서 인류가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아주 원만하게 풀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신이라는 이분의 갑도 또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드뭅니다. 특히 이 제품이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콤파치 양을 도와주게 되고 조혈 공농을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조혈 공능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자지 못합니다. 가슴이 늘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남성들은 양이나 유종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는가 하면 조혈 공능이 저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신이로입니다. 세신이로, 그리고 세신이로 을 가운데는 여기에 전로근, 이 사슴이 전반이 우리에게는 큰 건강의 복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중에서는 아주 중시하는 부분이 콤파치입니다. 콤파치 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오장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전노권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바로 콤파치 양을 도와주면서 이징 양쇠해집니다. 조혈 공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정신이 나게 하고
군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전반, 사슴이 뼈, 살, 내장까지 다 포함돼서 여기에 성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슴이 전반은 우리 인류 건강에 좋은 이런 길잡이로 될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몽땅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약재가 들어갔는데요.

0: 이 32가지 중약전에 하는 나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중요한 덕용은 대소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흘 다세 한 번씩 변을 보거나 장도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뭐 설사를 자수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수호양이란 성분 자체가 콤파치 양을 돋아주면서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룬창 통변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는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쓰심으로 인해서 추위를 너무 쉽게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5월에도 속내복 덧보선 신고 잔다는 이런 분들이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음량 조절이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 이런 문제는 따라서 해결받을 이유가 충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리고 폐경락을 도와주는 윤폐 이런 역할을 하는 맥동이 들어갔는가 하며 그 외에 지금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황계라든지 혹은 천실이라든지 초바이수라든지 닭금백수를 말합니다.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비위가 든든해지니까 또내내는 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밥을 드시지 못하게 되면 당신은 에너지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 뭐 면역계통이 개선은 밥을 먹는 걸 통해서 모든 면역계통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서 복용하며 새로운 제2 청춘을 맞이하는 좋은 길로 될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지역과 동북아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6월 14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

도시 민요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주황민민 방송국 저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0: 밤바람을 몹시 찼다. 거센 물살 소리에 귀가 멀 것만 같았다. 공병들은 횃불과 람프를 켜들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키 작은 연장 정위가 다리 목에 서서 전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졸레가 다가가도 알아채지 못하자 의료 참모가 소리를 쳤다.
1: 정위, 누가 왔나 보세요.
0: 정위는 졸레라는 걸 알고는 나무라듯 말했다.
1: 아이고, 주부수석 동지, 왜 또 오셨습니까? 금방 쉬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놓여야지요.
0: 졸레가 웃으며 말했다.
1: 다 돼갑니다.
0: 공병 연장은 강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1: 배도 저기 모자라 강기슭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0: 강기슭에 우뚝 선 큰 나무에 굽다란 밧줄이 두 가닥 매여 있었고 배 대여섯 척이 그 밧줄에 묶여져 있었다. 배와 배 사이는 문짝으로 이어놓았다. 그런데 배 두 척의 길이가 모자라 다리가 중간에 끊겨져 있었다.
1: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주울레가 물었다.
1: 마을에 늙은 배사공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친척집에 배 두 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서 그 사람을 보내서 그 배사공을 모셔오세요.
0: 반 시간쯤 지나 통신원이 람프를 들고 높은 강기슭에서 노인 한 분을 데리고 내려왔다. 노인은 긴 담뱃대를 들고

헌 솜옷에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와 수염이 온통 새하얗지만은 얼굴은 불그레하였고 몸도 튼튼해 보였다. 줄레가 로인을 맞으면서 말했다. 어르신.

0: 있겠나? 노인은 담뱃대를 팔면서 희죽이 웃었다. 자네들은 우리한테 양식도 나눠주고 소금도 나눠주었잖아. 내가 평생 남의 배를 몰고 소금을 날랐지만은 주인이 언제 소금 한 줌 거저준 적이 없거든. 우리 홍군은 백성들 편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졸레가 웃으면서 말했다. 보십시오, 어르신. 다리를 거의 다 놓았지만은 배 두 척이 없어 야단입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친척한테 배 두 척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심리 바뀌라네. 노인은 담배를 도모금 빨고는 천천히 대답했다. 어르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럼, 심리쯤이야. 몇 살만 더 젊었더라면 자네들을 따라갔겠지. 그럼 어르신한테 신세를 좀 치겠습니다. 졸레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 뭐 신세라니. 자네들이 그 젠내비 군대와 곽고양이를 친다는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네. 그런데 왜들 곽고양이라고 부릅니까? 아이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네. 노인은 담뱃대를 신발바닥에 탁탁 치며 말을 했다. 곽고영 그놈이 거느린 부대 병사들은 밤만 되면 나와서 백성들 집에 기어들거든. 짐승 같은 놈들이지. 노인은 욕을 퍼부으면서 공병련 사람들과 적수와 강가를 따라 걸음을 타고 치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지었다.
1: 주부주석 동지, 어서 돌아가 쉬십시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날 밝기 전에 꼭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0: 정희가 얼른 다가와서 애그라다시피 말했다. 네, 어련히 알아서 다들 잘할 겁니다. 려참 모두 곁에서 거들었다. 조울에는 지친 걸음을 옮겨 높은 강기슭으로 올라갔다. 새벽 4시. 마침내 세 갈래 종대가 모두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완공이 됐다. 졸레는 서둘러 램프를 챙겨들고 애화상점 뒷뜰로 달려갔다. 모태똥이 유리창 너머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다. 호위병 심꼬반은 구석에 놓인 상에 엎드려 꾸벅꾸벅 졸았다.
2: 모주석, 눈을 좀 붙이지 않으십니까?
0: 모태똥은 졸레의 낯빛이 밝아 보이자 소리치듯 물었다.
2: 오, 다리를 다 놨나 보군요.
0: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자 모태똥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숨을 길게 내쉬고는 졸레를 당겨 자리에 앉혔다.
2: 이제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을레동지, 강을 건넌 다음 한숨 잘 자도록 하세요.
0: 졸레가 말했다.
2: 이미 부대 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일군단은 상류에 있는 원후장에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쯤이면 다 건널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됐군요.
0: 모태똥이 말했다.
2: 진훈 동지는 부상병들을 실어 나눌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았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0: 밑에 밖에서 귀에은 사천 사투리가 들려왔다.
2: 당신들은 아주 신이 났구만.
0: 주덕이 방 안에서 들어서며 말했다. 뒤에는 원국평이 따랐다. 주덕은 온통 먼지투성이다가 좀 지쳐 보였지만은 눈은 여전히 부리부리하였다. 원국평은 임무를 잘 마친 사람답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싱글거리며 서 있었다. 모태똥이 급히 주덕을 맞아 의자에 앉히며 말을 했다.
2: 종사령,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0: 주덕은 수더분하게 웃기만 할 뿐 대꾸가 없었다. 그러자 원국평이 입을 열었다.
2: 종사령 동지는 이번에 진짜 대단하셨습니다. 뭐가 진짜라는 거지? 어?
0: 모태똥이 웃으며 물었다.
2: 진지에 이르자마자 총사령 동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셨거든요. 동지들, 오늘 여기서 죽겠습니까? 아니면은 살겠습니까? 살고 싶다면 우리는

0: 이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합니다. 죽고 싶다면 뒤에 적수화가 있습니다. 동지들은 당장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천사들은 한 손에 수류탄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9일로 단번에 영봉정을 점령했죠. 총사령 동지도 부대를 따라 돌격해 올라가셨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적병 20-30명이 나타나서 고함을 지르며 총을 쏘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총사령 동지는 호위병이 차고 있던 20발짜리 사창을 뽑아들고 뚜루루 몇 놈을 꼬꾸려뜨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해치웠죠. 모태똥과 주울래는 시원스레 웃었다. 모태똥이 말했다. 총사령,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나서면 안 됩니다. 주댁이 허허 웃으며 댓글을 했다. 그래도 어찌된 일인지 여태 부상 한번 입은 일이 없어요. 아무래도 다나리 알아서 날 피해가는 것 같단 말이오. 어? 그 말에 사람들은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모태똥이 곁에 심호위병에게 고개짓을 했다. 심꼬마, 총사령한테 찬물이나 한잔 따라 드리시지? 호위병이 큰 물주전자를 들고 물을 끓이러 나가자 원국평도 곧 뒤따라 나갔다. 그러자 모태똥이 주덕 쪽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적수화를 건너는 게 어떻겠냐며 물었다. 주덕은 잠시 생각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조금 뒤 호위병이 펄펄 끓는 물을 주전자채 들고 들어와 한 컵씩 따라주었다. 조울래가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물었다. 모주셔, 정사령 동지가 오면 한잔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호, 내가 깜빡했군.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추운 밤에 손님이 오면은 찬물로 술을 대신한다지만은 그거야 술이 없으리 하는 말이고, 여기야 술의 도시인데 어찌 찬물로 대신할 수 있겠나? 심호위병, 우리한테 술이 좀 있나? 네, 마침 마부 우동지가 받아둔 술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가져오죠. 육구 심꼬마는 술이 담긴 군용 물통을 가져와 저마다 반대접씩 따라주었다. 모태똥은 술잔을 들어 주덕 주울래와 잔을 부딪히고는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더니 아쉬움을 곱씹듯 느릿느릿 말을 했다.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지 못해서요. 다음에는 정말 혼주를 내줘야 합니다. 탁자 위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몇몇 전사들이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주부주석 동지가 얼른 강가로 와 보세하겠다는 작전실의 전화였다. 조원래는 서둘러 램프를 들고 강가로 나갔다. 이미 날이 희부음이 밝아 모여선 사람들이 어렴풋이 보이었다. 서로 다투는 소리도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려참모가 달려와서 말했다. 이 포병들은 교리를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짐을 줄여야 하니까 대포를 강에 버려야 한다고 했더니 귀엽고 싫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에서 내린 교정이라고 해도 못 믿겠답니다. 기어이 군사위원회 동지가 직접 와서 전해달라지 않겠습니까? 포병령 간부들은 뭘 안답니까? 주울래가 물었다. 간부들도 소극적입니다. 려 참모가 화가 나서 말했다. 이제는 됐습니다. 주부주석께서 설득해 주십시오. 흥국이 람프를 들고 사람들을 헤치며 길을 텄다. 전사들 몇몇이 흥분된 얼굴로 강가에 앉아서 대포를 지키고 있었다. 당신들 군사위원회 동지를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부주석 동지가 오셨습니다. 의견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무려 참모장의 소리를 지었다. 주부주석이 왔다는 말에 전사들을 앞다투어 일어섰다. 하지만 정작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나서지를 못했다. 얼마 뒤 한 전사가 잔뜩 주눅이 들어 우물우물거리었다. 주부주석 동지,
1: 이 대포가

0: 필요 없다는 명령이 진짜입니까? 정말 정말 그런 명령 내렸습니까?
1: 졸레가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다. 아, 대포가 필요 없다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그럼 왜 적수와의 볼이라고 하는 겁니까?
1: 여러분, 대포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졸레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 하지만 포탄도 없는 대포를 메고 다니려면 가뿐히 움직일 수가 없지요. 우리는 지금 기동력으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2: 다른 전사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0: 그럼 정말 위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까?
1: 그렇습니다. 모두석이 의견을 냈는데 모두들 동의했어요.
2: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게 되자 포병연 전사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떨고 왔다.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쏟는 전사도 있었다. 한 전사가 울먹거리며 말을 했다.
0: 기관 동지, 우리가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대포를 빼앗느라 얼마나 많은 전사들이 희생됐는지 아십니까? 강에서 호남으로, 또 호남에서 귀주로 이 대포를 끌고 오면서 건너기가 힘들다는 강, 넘기 어렵다는 산은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보리라고 하는 겁니까? 부속을 하나하나 뜯어서 메기도 하고 밧줄로 끌어올리느라고 몇 사람이 지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버리라고 하는 겁니까?
2: 그 전사는 그만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 대포들과 포병연 전사들을 바라보고 있자리 졸레도 속이 쓰려났다. 그는 말없이 이를 악문 채 고개를 돌리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자리를 피해 멀찍이 떨어져 있던 포병연 간부들이 다가와 전사들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3: 울긴 왜 옵니까? 지휘관 동지가 말씀하시면 얼른 집행해야 할 게 아닙니까? 대포를 저 배랑으로 끌고 가서 적수에 버리세요. 어서!
1: 그래요, 동지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뺏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 졸레도 마음을 다하여 위로를 했다. 그제서야 대포를 끄는 노새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4: 동지! 동지!
2: 한 포병연 간부가 쫓아가며 소리를 쳤다.
0: 산에다 꼭 표시를 해둬요. 우리가 언제 이 대포를 다시 찾으러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2: 무거운 대포가 비탈길에서 덜컹거리는 소리 사이로 전사들의 낮고 거친 한숨 소리가 이따금 들려왔다. 노새만 무심히 병소처럼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노새들은 대포를 끌고 벼랑에 이르렀다. 곧 쿵 하는 소리가 길게 강기슭을 울리었다. 천천히 밝아오는 아침해가 안개에 쌓인 적수화를 비출 때쯤 홍군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주덕을 자상한 아버지라고 한다. 그이가 병사들을 그처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덕에게는 노트가 있는데 민중의 고난이 가득 적혀있다. 그건 모두 그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던 일들이었다. 강을 다 건너자 홍구는 다리를 끊고 사천 남부에 있는 고린에 들어섰다. 북쪽 장강 돌레에는 수많은 적군이 매복되어 있었고 뒤에서도 적군이 바싹 쫓아오고 있었다. 군사위원회에서는 부대 일부를 돌려 서영을 공격해서

장편 소설 대장정 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나서 자란 이곳만큼 정겨운 곳은 없을 거고 누구를 만나도 이곳 사람들만큼 따뜻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고향의 자랑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명나는 상모춤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모, 흥겨운 장단은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데요. 김혜자 작사, 박일송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상모춤 내 고향 자랑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서라도 가슴속에 항상 흐르는 것이 바로 고향의 강물입니다. 리상각 작사 황상룡 작곡의 박경숙 가수가 부른 고향의 강물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저울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연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노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의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연변의 맹위 칭호를 받은 중이산데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학원을 졸업하고 주학에는 도문시 중년하고 영길시 중년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는 영길시 중년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현재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환자들을 말지어 진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분이 특

0: 입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 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진찰하는데, 거기에서도 중의학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하늘로 왕원원체라는데, 망문문절 이 네 가지 말조 진찰 수단을 사용하는데,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여기에서도 맥진하고 설진을 특별히 말이죠, 잘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말이죠, 발생했는가를 제때제때 포착합니다. 이러고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러한데 이야기되면 그 처방이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박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전표성위염, 비후성위염, 밀환성위염, 이런 위험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그리고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란 말이죠. 소아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신장내과의 선장이라 하는데,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 신병, 전립선염으로 나타나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절연하고, 이러한 병증, 방광염, 요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이 한어로 조리증이라는데, 이러한 병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짜내서 여러분들하고 수면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우리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중국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상당한 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놓고 본다 할 때 환병률이 대략 38.2%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근 5억이라는 분들이 부동한 정도로 말이죠, 수면장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죠,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구어싱의 수면이라 하는데, 수면이가 장애로 오는, 이구어싱 수면장애로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퍼센트가 높습니다. 30% 내지 35% 정도. 그리고 단기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15% 내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완고성 실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특히 박윤덕 주임이 최근에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좋은 처방을 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드는데, 완고성 수면장애로 할 때는 자주 말이죠, 잠들기 바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연속 며칠, 심지어는 몇 달씩 지속적으로 수면장애가 옵니다. 이걸 갖다 써에 완고성의 수면장애라는데 실면이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말이죠? 질병들에서

0: 그리고 또 신경계통의 질병으로 또 말이죠. 예? 이 수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파진성 병이라고 해.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예, 내분비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네. 예, 작항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갑상선 기능 항진에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예,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예, 위증부초라는데 월경이 고르지 못하는 이러한 말조의 분들이 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람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박윤덕이 주임 선생님을 부탁하려 합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2: 아, 나는 예, 머리도 아프고 위에서 소리도 나고
0: 예.
2: 소리도 아프고
0: 예.
2: 각 방면에 모두 불편합니다.
0: 예.
2: 나이는 77살입니다.
0: 예, 예.
2: 예. 그래서 박윤덕 선생님께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심장이 좋지 않아. 저번에도 카페 갔는데 효과 좀 좋습니다요.
0: 어느 분을 보입니까?
3: 그 박윤덕 선생님.
0: 예, 예, 예.
3: 오늘도 가서 좀 활동하는데.
0: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오전에 말이에요.
0: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저기 박윤덕 선생님을 저 연결합시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얼음지 나서.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5: 아,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5: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어떤 정황입니까?
5: 고혈압 있습니다. 고혈압 예. 있으면 머리 아프게.
0: 예.
5: 그 다음 뭐, 오후마 되면 휑휑 하면서 어지럽고, 그 다음 또 변비도 심합니다. 그래서 내 동미가 비슷한 병인데, 작년에 무슨 치료받은 게 그 박창호 선생님께서
0: 예.
5: 치료받은 게 많이 낫다 해서 자꾸 막 거기를 권고를 해갖고서
0: 예.
5: 또 한번 실험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그 박창호 주임 좀 진정 예. 받으려고 좀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6: 예.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6: 저는 노경 환자라서 예. 박윤덕 주임이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0: 예, 예.
6: 예, 중약 한 두 번 써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그래요? 예.
6: 예, 그래서 예, 효과 좋을 때 한번 중약 좀 더 써보려 하고, 예, 그래서 전화하는 겁니다.
0: 예, 어떠냐 오십시오, 예.
6: 아, 지금도 절반, 그, 반나마 한다를 봅니까?
0: 예, 이분은 우리 길태중기 문제부에서 내세가 제일 많은 분이라서 반천만 문진합니다. 예.
6: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예,
6: 알았습니다.
0: 예, 예.
6: 그러면 예, 오전에 가야 되겠습니다.
0: 예, 예. 일찍 오세요. 환자 예, 많길래. 예, 예.
6: 예, 예, 예. 예. 그러면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0: 예, 예, 예.
6: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매석으로 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강수수 선생님 예약하십시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7: 아, 그 소변 장애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 말했었는데 효과 없는데 강수 선생 이야기가 효과가 좋다 말했나.
0: 예, 예, 예.
7: 소변 참치부터 남았는데.
0: 아,
7: 많이 효과 좋습니다.
0: 아, 실금증이 있군요. 예, 예.
7: 예.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매수고 하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0: 예.
8: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8: 예, 요즘에 언니가 독감 후유증으로 예매

0: 색이 너무 없어하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고 합니다.
1: 예.
0: 예, 그래서 그 뭐니까 옛날에 제가 막 장허 쥐맥에서 부취쉐 하는 약을 쓴 게 효과가 엄청 좋더라 말입니다.
1: 예, 그래요. 예.
0: 예, 그래서 지금 언니를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0: 예, 박창호 주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0: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예, 심혈관계 통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예, 또 수면장애라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심율이 말죠, 예, 고르지 못한 분들, 예, 심리수상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관심병으로 또 심교통, 예, 신조통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이, 예, 또 수면장애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호흡계통 질병에서 보게 되면, 예, 기관지 천식으로 예,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만성으로 나타나는 예, 저색성 말이죠. 폐질환, 예.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항상 말이죠. 숨이 차기 때문에 잠들기 곤란한 이런 말이죠. 예, 수면장애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오늘 또 가서 또 어느 곳이 먹으면 중요하고 또 떨어지는데 오늘 가서 중요하고 또 쓰려고 합니다.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3: 그거 들어가다마다 북한에 그 주원장인가?
1: 예, 주원장.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한 달로 치료, 그 중요한 모든을 치료하니까 확실히 좀 뭐니까 그 효과가 좀 아긴다 이럴 때 좀 버텨 치료하려고.
1: 예, 그러면 좋지요.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그 박윤도 주임님은 예약하기
1: 전.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예, 잠 잘 자지 못하고, 예, 항상 자고 일어나면 후리멍덩하고, 예.
1: 예, 예.
4: 맥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고.
1: 그렇죠, 예.
4: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저번에 가서 방송 듣고 소리 박윤덕 주임 이사를 보여드렸습니다.
1: 예, 예, 예.
4: 예, 예. 근데 맥도 잘 보고, 예, 이렇게. 신경적으로 잠 잘 자지 못한다면 이랬대다.
1: 예, 예, 그렇죠.
4: 예,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잠 자지 못한 것도 다 상세하게 예, 얘기해주고, 맥도 잘 봐주고, 예, 서방도 잘 내려져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서 그랍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예. 예.
4: 박윤덕 주임님입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오전에. 예. 예,
4: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제가 맞습니까?
1: 예, 듣고 있습니다.
5: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는 위축성 위염이 있고 비장이 나빠서 자꾸만 설사한다. 그래서 저번에 네. 박창호 선생님 내려서 약을 써다 먹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1: 예.
5: 그래서
1: 예.
5: 오늘이 또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5: 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이 수면장애를 고생하는 분들이 인천의 병원에 오셔서, 예, 첫째는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네. 원인으로 이게 자지 못하는가,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질병, 신경계통 질병에 내분비계통 질병, 이런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들에서 이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 있는데 예, 꼭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1: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1: 예.
6: 나이
2: 네.
6: 선생님이 약을 심장이 나쁘고 막 숨쉬기도 바쁘고 이래서 선생님 약을 썼는데
1: 어느 선생님 약을 씁니까?
6: 그, 이름 뭐든가, 제일 큰 일인 거예요, 내가.
1: 의사 선생님 여러 분인데, 예, 박창호 선생도 있고, 박윤덕 주임도 있고, 수원장도 있고, 예,
6: 강찬. 주임 이사님.
1: 예, 다 주임 이사입니다,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6: 예, 예, 예.
1: 예, 오전에, 예.
6: 예, 얘기해 주시면.
1: 예, 예, 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아, 예, 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7: 제대로 남았습니까?
1: 예, 듣고 예. 있습니다.
7: 아, 예, 예, 안녕하세요.
1: 예.
7: 저거는 그 좀 위가 좀 많이 나쁜 사람인데, 전번에 그, 이렇게 좀 소화도 많이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좀 설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근데 이번엔 또 그 좀, 어떻게, 설사라고 그랬네. 또 변비도 좀 생겨갖고.
1: 예, 예.
7: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 박창호 그 주임 그 예약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7: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그 병원에 검사했는데, 그 담낭이 안 좋다.
1: 예.
8: 벽이 두껍다고.
1: 예, 단낭비허. 예, 예.
8: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막 이게 뭐 이게 소화도 해야 되고 기름진 거 잘 못 먹었는데.
1: 예.
8: 전에 좀 그 길태병원에 박창호 선생님 약을 좀 두 번이가 먹고 나서 엄청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좋은 일입니다.
8: 오늘에 좀 다시 좀 어차피 좀 치료할 바에는 좀 더 할까 해서 좀
1: 예.
8: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면 되는지.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8: 아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9: 네. 예, 전번 주에 저는 혈압이 좀 높고 머리 아프고 예, 일어나면 어지럼증하고 눈앞이 희미해서 예, 거기 박윤덕 주임한테서 예, 점약을 징계가 예,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1: 예.
9: 머리 아픈 거나 그 다음에 다리 맥이 없던 게가 좀 난 것 같아서 예, 오늘이 또 가서 청약을 주려고 합니다.
1: 예.
9: 그래서 박윤덕 주임을 예, 또 예약하이쇼.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9: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0: 저 전화 맞아요?
1: 예, 예. 맞습니다.
10: 예. 예, 저는 지금 있잖아요. 혈당이 계속 높고 혈압이 높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리 그래고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 용심대로 다 빼가 빼게를 맞추면서
1: 예, 예.
10: 그래 지금 전화드렸어요.
1: 그래 어느 번호 보이겠습니까?
10: 예, 강철수 선생님.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10: 그래요? 예.
1: 예, 예, 예.
10: 연결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1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2: 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12: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꾸 어지럼증하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혈압이 좀 높습니다.
1: 예, 예, 예.
12: 그리고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지난번에 소개로 이렇게 박윤덕 선생님이 약을 좀 썼는데 요즘에 들어서 좀 그 증상이 좀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12: 예, 그래서 어떻게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을 좀 부탁한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2: 예, 오전에 찾아가면
1: 예, 예, 그렇죠. 예,
12: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3: 네, 제가요 어깨 통증이 심하고 경추 신경 통증도 심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0: 저 강철수 주임한테 이제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아주 많이 좋아졌거든요.
1: 예, 예. 예.
0: 뭐 거의 호전됐대서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문 안 해서 오늘 한번 방문해서 진료 한번 더 받아보려고.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예, 예, 각종의 통통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더 수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예, 두통증이라든가 예, 경추병으로 인한 예, 목이 아픈 예, 증세, 예, 견주염, 예, 퇴행성 관절염, 예, 요추간판 예, 도출증 예, 이런 말이요.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은 많이는 원인 밝히지 못하고 그냥 약방에 가서 저 안선지라는데 수면제를 말려 싸잡수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꼭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내가 잠들기 바쁜가 이 원인을 꼭 밝혀내야 됩니다. 이것을 밝혀내지 않고 그냥 수면제를 잡수게 되면 또 강요성이 생기면서 그 수면제도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의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면역력이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원 미생물에 빅맨티라는 데에 병독이라든가 말이죠. 세균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병원 미생물이 침습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어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이죠. 질병들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두통증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에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에 이런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수면장애로 고생할 때 이 말저 병증들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도 심리적인 말저 질병들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말이죠. 조리증. 그리고 생활하고 광작을 하는데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이튿날에 머리가 땡겨나고 어떤 분들은 어지럽고 맥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생활질량이가 말이죠. 현저히 말이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고라건댄 그저 안딩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수면제를 잡을 것이 아니라 꼭 원인을 밝혀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질병이 있는가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질병, 신경교통질병, 내분비교통질병 이런 여러 가지 기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오고요. 또 한 방면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이런 질병이 없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오게 되면 또 이런 질병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있는데 우울증하고 말이죠. 조리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2: 네.
1: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분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정서가 늘상 절약되고 사유가 아둔해지고 그 다음에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별난 일도 아닌데 말이죠. 근심이 태산 같고 늘상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젖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이러한 증세를 보입니다.
2: 네, 마칠 시간이 돼서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

2766-5000번, 276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4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 정기회의 제5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석금경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와 정부 사표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와 성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당면 전국과 전성 경제 형세의 최신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며 좋은 기세를 타고 정밀하게 힘을 내며 부족점을 보완하고 우세를 확대하여 양호한 발전 태세를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가 좋게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회의 출석했습니다. 회에서 조통계국 주요 책임자가 전주 상반기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7월까지 예측 분석 다음 단계 사패 제대에 회보했습니다. 도나시와 화룡시 당의 주요 책임자들이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주 지도 일꾼 류신강, 소경양, 왕길보, 윤조휘, 문금철 두 경국이 분권사배에 대해 복귀 분석을 하고 3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나 중앙과 성당이 주당의 경제사패의 포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공업을 안정시키며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무역을 안정시켰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투자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사회소비품 소매총액과 규모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이 전성 앞자리를 달리며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하고 대외무역 수출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전주 경제 운행이 안정적 발전, 질적 향상이라는 양원 태세를 이어갔습니다. 3, 4분기는 한 해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한 해 발전 목표와 임무를 겨냥해 경제사업을 틀어주는 목적성, 정밀성, 실효성을 일층 높여야 합니다. 경제 운행 가운데서 적극적인 요소를 잘 포착을 하고 자체 사업에 존재하는 부족점과 취약한 고리를 깊이 찾아내며 더 큰 결심과 강력한 조치로 3, 4분기 경제 운행 난관 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러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 속도와 효율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한 해 고정자산 투자 목표를 면밀히 주시하고 당면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다잡아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 연길공항 이전 건설, 훈촌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당강 고속도로, 화룡 명남 수리 중추, 훈촌 100만톤 청정 에너지, 연길 도시 응접실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각지 추진해야 합니다. 도라 민덕생물이기,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용정 2만 톤 논쌀 과자, 도문 광락 중합물 첨가제.

0: 활용 우방통신 핵심 부속품 등 새로 착공한 대상 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도나 합방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진흥에너지축적발전소, 연결정력전문자동차, 왕청냉동수송체계 집산중심 등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연결도시 로후주거단지 개조, 훈춘도로철도연합운송전용선, 도문도시구역 열공급 도감망 갱신 개조, 활용도시급수 도감망 갱신 개조 등 정부 투자 대상의 투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재해 후 재건을 둘러싸고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다리와 뺄물길 등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업경제질과 효익을 심서 높여야 합니다. 큰 기업을 들어주고 우수 기업을 육성하며 곤란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기업의 생산 경영,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생산과 판매 연결, 채용 수요 연결 등 봉사 활동을 더 목적성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 전환 등 면에서 부대 지원을 실속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하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하여 통계 붐에 들게 해야 합니다. 곤란기업이 하락폭을 줄이고 안정을 회복하여 호전되도록 도와 전주 공업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성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가정용 전기제품, 디지털제품, 자동차, 완제품류 등 분야의 소비권 발급 강도를 높이고 상품 주택과 자동차 전시 판매 활동을 계속 잘 개최해야 합니다. 상업무역기업에서 더 많은 우대활동을 내놓도록 격려하고 음식업체와 소매기업을 조직하여 연면주현시 축구연맹전, 동북축구연맹전 등 경기활동에 깊이 참여시켜 소비의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소비열기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문화관광산업의 차원과 수준을 힘써 높여야 합니다. 문화관광 소비의 지속적인 향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과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길 모아산 관광 삭도, 량전리 문화관광 소진, 도시 응접실, 도시 서재, 용정 비암성경, 용문 양심 객점, 해란대,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산수운 건강 양생 중심, 훈춘 마트로 시카 호텔 등 중점 문화관광 대상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인기 풍경구에서 가상관광, 몰입식 공연, 디지털 전시 등 새로운 체험 대상을 개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문화유물과 박물 전시, 유행 오락 야간관광, 미식체험 등 문화관광 활동을 기획 전개하여 더 많은 해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체험을 하고 소비하도록 끌어줘야 합니다. 대외무역이 안정적으로 좋게 발전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형세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고 각종 정책수단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하며 청정에너지, 동정광, 중고자동차, 종약제, 냉동용유 등 제품의 수출입 규모를 부단히 확대해야 합니다. 국내 창고 비축 플러스 해외 판매 체계를 다그쳐 구축을 하고 기업들이 5033호식을 충분히 잘 활용하도록 지지하며 다국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를 일정 확대하여 대외무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성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권, 주당위와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및 연변조제 조항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전에 각 개발구 당사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에 참가했습니다.
1: 연변조 붉은도치 이끄는 따뜻한 축제 및 사계절 배려 행동 가동식이 24일 연결시 청년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택배원, 온라인 배달원, 인터넷 방송인 등 신취업 인원들에게 따뜻한 봉사와 정책적 배려를 제공해 소통 다리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희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먼저 우수 온라인 배달원, 우수 택배원, 우수 인터넷 공익 선전안 등 선진 전형에 대한 표창 및 위문 행사가 진행됐고 현장 일선 신취업 인원 대표들에게 여름철 더위 방지 선물 꾸레미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신취업 인원 맞춤형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난신통이 정식 운영을 알렸습니다. 해당 미니 프로그램은 휴게소 검색, 이동로선 안내, 수요 제기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신취업 인원들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온라인 봉사 플랫폼입니다. 활동에서 사계절 배려 행동 봉사 목록도 함께 공개돼 우리 조 신흥 분야 사계절 배려 활동이 전면 가동됐음을 알렸습니다. 경동 배송 배달원 위효입니다. 이번 활동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초심을 지키고 문명하게 배송해 온라인 배달원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성실한 봉사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7월을 우리조 붉은 도치 이끄는 따뜻한 축제 활동월로 지정했습니다.
0: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민족 실정에 맞추어 토지개혁 전개를 반송해드리겠습니다. 1947년 10월 중국 토지법 대강이 반포되면서 봉건 토지 제도의 폐지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연변 각지에서는 신속하게 토지 평균 분배 운동이 일어났으며 각 현에서는 빈구롱 대표회를 소집하여 토지조사, 계급조사, 역사조사, 성분 확인에 대해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 토대에서 인구별로 토지를 평균 분배함으로써 경자유전을 실현했습니다. 토지개혁 운동에서 연변 당조직은 당의 민족 정책을 견결히 관찰하고 민족평등 원칙을 견지하여 여러 민족이 모두 토지 소유권을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했습니다. 토지를 분배할 때 민족의 생산 습관을 존중하여 노는 주로 조순족 농민에게, 밭은 주로 한족 농민에게 분배했으며 동일된 토지 증서를 발급하여 토지 소유권을 확정하게 했습니다. 동시 소수민족 간부 양성에 힘써 많은 조순족 간부가 현구초원의 지도 직책을 맡았습니다. 당의 민족 정책이 관철됨에 따라서 민족 단결이 더 돈독해졌고 여러 민족 대중의 혁명 적극성이 충분히 동원되었습니다. 광범한 농민들은 앞다투어 입대하고 전방 지원에 나서 해방전쟁의 견고한 인력, 물력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1: 우리 조 광범한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고화질 영상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2022년부터 4년간 총 170만 원을 투입해 고화질 코드와 전송 시스템 전면 승격에 나섰고 올해 1월에 승격을 끝냈습니다. 반년 남짓한 시험 운행과 기술시험 측정을 거쳐 현재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종합 고화질 채널과 조선어 종합 고화질 채널이 연변조 길시미디어 유선 텔레비전 망에서 전송을 실현했습니다. 고화질 채널의 화면 해상도는 기존의 표준 화질 채널의 화면 해상도의 약 5배이고 색감이 더 진실하고 자연스러우며 화면의 사소한 부분이 더 풍부합니다. 뉴스, 종합 문화기술 프로나 체육 경기에서 더 선명하고 섬세하며 몰입감 넘치는 화면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기술 제작 중심 주임 최필입니다. 현재 길시미디어의 고화질 셋톱박스나 빛 섬유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연변조 사용자들은 한어 종합 고화질 채널, 조선어 종합 고화질 채널과 기존 두 개 표준 화질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기에 기존의 시청 습관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고화질 채널을 볼 수 없을 경우 사용자는 셋톱박스를 재기동하거나 채널 수동 검색을 한 번만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고화질 채널을 시청할 수 없으면 길시미디어의 24시간 고객 봉사서나 966-33번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면 기술 지원과 방문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 연맹전 제3라운드 4겜 경기가 25일 오후에 펼쳐졌습니다. 안도팀이 홈장에서 1대4로 연결팀에 지고 활용팀과 도우나팀이 1대1 무승부를 냈습니다. 왕창팀은 홈장에서 2대1로 도문팀을 꺾고 용정팀은 홈장에서 6대1로 군촌팀을 대파했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끝난 후에 용정팀과 연결팀이 2연승을 거두고 승점 6점으로 1, 2위에 있습니다. 4라운드 경기는 오는 8월 2일에 펼쳐집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국제 미래건강산업 생태브랜드 박람회가 일전 성도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 조 6개 기업이 장백산 특생 농산물을 가지고 참가했는데 박람회 플랫폼을 빌어 서남 시장을 적극 개척하며 연자호 특색 산업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것입니다. 연결시 정부에서는 500만 원을 투입해 신차 구매 수비 보조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 기간은 7월 24일 오전 8시 30분부터 8월 12일 24시까지이며 보조금이 소진되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개인 소비자는 알리페이 앱 플랫폼 코드우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신차 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문시 전민 노래경연대회 참가 신청 접수가 한창입니다. 도문시 상주주민과 기업 사업단이 종업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2인 조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통속 가요, 민요, 성악 등 모든 장르가 허용되며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입니다. 해란대 조준종 민속휴가구가 8월 4일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휴가구는 현재 운영 시작 전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갔으며 입점 상인들은 가게 장식과 상품 진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장금궁 실경 공연팀은 막바지 무대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산월 온천민박 41채도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26일 저녁 6시에 홈에서 매주 개가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박홍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저희 건강 365일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납니다.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아래주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 발부한 재해 후에 주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 환경이 습하고 진흙이 쌓이며 오수가 고이고 또 모기와 파리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두드러져서 위장질병, 피부질병 그리고 전염병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 후 2차 전염병을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주민들의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 건강방호주의사항을 발표하여 광범한 주민들에게 예방의식을 높이고 재해 후에 상시와 건강방호조치를 잘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시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수 및 식품 안전은 재해 방역의 첫 관문입니다. 홍수 영향으로 수온이 오염되기에 주민들은 생수를 직접 마시지 말고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홍수에 잠기거나 쓸려 오염된 쌀, 밀가루, 식용유, 농산물, 과일, 채소, 생식품, 조리식품, 간식 등 식품은 안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부 폐기를 하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며 세균 번식으로 인한 위장도 질병이나 피부 질병을 예방을 해야 합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 주민들은요, 주택 안전을 제때 점검을 하고 집 앞뒤 진흙 잡동산의 생활 쓰레기를 청결을 해주고요, 고인물을 채워내 주거 공간을 깔끔하고 통풍을 잘 시키며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홍수에 잠긴 바닥 벽면 가구 환경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잘해줘야 합니다. 홍수가 지나가면은요, 환경이 지저분하고 습하여 모기, 파리, 쥐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은요, 모기와 쥐 박멸 조치를 취하고 위생방역 부서의 작업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 방호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진흙 청소 작업에 참여하거나 고인물과 진흙이 접촉한 뒤 반드시 흐르는 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주고요, 더러운 손으로 코와 입을 만지거나 눈을 비비는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인물과 진흙을 맨발로 밟지 말아야 하며 특히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각종 오수에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상처 감염과 피부 염증 발생을 막아줘야 합니다. 홍수 고인물이 빠졌다고 해서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재해 후에 2차 건강 위해 요소의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0: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근년 내 하지정맥류로 고생하는 환자가 늘면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중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한으로 샤저징마의 취장이라고 하죠. 하지정맥류에 걸리게 되면요 다리 혈관이 돌출되어 미관상에서 보기가 싫은 건 물론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잘못된 인식으로 해서 병의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정맥류를 예방함에 있어서 병에 대한 풍부한 지식부터 알아둬야 합니다. 하지정맥류란 구경 어떤 질환이며 어떻게 걸리는지도 주요 증상은 어떠하며 예방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아래 연변대학 부속병원 심혈관외과 2 우리 이종훈 주치의사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근년에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하지정맥류에 대해 궁금증도 좀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하지정맥류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3: 이 하지정맥류를 하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샤저징마의 취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을 이학적으로 설명하면 혈액은 심장에서 시작되어 동맥을 통해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되고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발다리에 분포되어 있는 정맥에는 이 근육 사이에 놓여 있는 심부정맥과 피부 바로 밑으로 보이는 표재정맥, 이 잼벼정맥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표재정맥이라면 알아듣기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시에 맞는 그 링거를 맞는 그 정맥, 보통 우리 표재정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두 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이 있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우리 세 가지 정맥 중 표재정맥이 이 잼벼정맥이 늘어나서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다리 정맥이 늘어나서 돌출되어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2: 알겠습니다. 하지정맥류에 걸리는 주요 원인이 그러면은 어디였다고 보시나요, 이거?
3: 이 어떠한 원인이든 다리 표재정맥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하지정맥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가 있는 가족이 있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또는 흡연 등이 하지정맥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에 좀 더 흔하고 특히 임신을 했을 때 하지정맥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개는 출산 후 1년 정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년에는 하지정맥 조영술이 발달하면서 장골정맥 압박성 후근, 메이터너성 후근이라는 이 병으로 인해 생기는 하지정맥류 환자도 종종 보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왼쪽 장골정맥 압박이 비교적 많지만 대략 오른쪽이 한 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상에서 환자들 관찰한 결과 오른쪽 장골정맥 압박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의 왼쪽과 발병률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골정맥 압박성 후근 환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시술 같은 것을 했을 때 재발률이 장골정맥 압박이 없는 환자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 그래요. 우리나라의 하지정맥류 발병 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3: 우리나라의 경우 하지정맥류 환자가 대략 1억 정도 있고 약 전체 인구의 100분의 9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매년 세련 발병률이 100분의 0.5에서 3%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보통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이런 질병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이 발병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2: 저는 뭐 기타 뭐 당뇨병 비롯한 뭐 큰 3대 질병 외에도 하지정맥류가 이렇게 환자가 많은 줄 몰라서 1억 명이 넘을 정도로 이 환자 범위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3: 보통은 중년분들하고 노년분들이 많지만 지금 젊은 층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층이 많아지는 이 원인을 분석해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많은 인스턴트 음식 섭취와도 상관된다고 봅니다.
2: 이렇게 하지정맥류하게 되면 이렇게 저 눈으로 이제 보완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3: 예, 보통 우리 눈으로 보면 다리에 특히 네. 장딴지 쪽 그쪽에 많이 돌출되어 있는 혈관이 예, 보이거나 어떤 사람들은 색소가 진범되고
2: 이렇게 떨어져서
3: 우리 보통 지렁이처럼 이렇게 보이고 색소가 진범되고 심한 사람들은 그 붓을 씻는 그쪽에 좀 이렇게 그 궤양이 생기거나.
2: 그래 예. 그래. 보통 정상인 사람들 혈관이 뭐 운동하는 그 운동원들은 혈관이 울뚝불뚝해서 보기 좋은데 정맥류는 그게 지렁이처럼 굵굽을 하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0: 봤습니다.
1: 예. 좀 심한 거는 도드라져 있던데 눈으로도 아예 보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0: 예,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혈관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예, 우리 요거, 급을 나눠, 시프, 6급으로 나누는데 보통 0급하고 1급. 거의 눈으로 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은 또 예, 있는 환자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1: 성별 면에서는 남성이 걸리는 비율이 높은가 아니면 여성이 걸리는 비율이 높나요?
0: 대체적으로 보면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예, 여성이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긴 합니다.
1: 이 하지정맥의 주요 증상 구체적으로 어떤가 이거?
0: 예,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이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고 예,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것 같고요. 때로는 쓰리거나 아픈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특히 새벽녁에 종아리나 저리거나 쥐가 일어나서 잠을 깨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예, 겉으로 보면 피부에 거미줄 모양이 가는 실필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뺑이 좀 더 진행되면 늘어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고 만지면 부드럽지만 어떤 곳은 아픈 부위도 있습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예, 피부색이 검게 변하기도 하고 예, 피부에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처음에는 뭐 이게 뭐 혈관이 또 약간 뭐 색깔이 도드라지다가 좀 뭐 변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괜찮겠지 뭐 이렇게 놔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심화되면 안 되는군요, 이거.
0: 네, 심하면 혹시 파열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예, 한 번은 80세 환자분, 예, 노인 할머니를 한번 치료해봤는데 한 달 기간에 세 번 파열해가지고 처음에는 100ml 두 번째는 100ml, 세 번째는 1000ml 출혈 하면서 갑자기 빈혈도 심해지고 이래서 병원에 와서 우리 과실로 검사해 본 게 하지정맥류가 파열돼가지고 그래. 예, 그래서 우리 급하게 또 급진으로 들어가서 수술한 적도 있습니다.
1: 아유, 참. 하지정맥류.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0: 예, 요거 상세하게 분류하자면, 첫째, 예. 우리 요거 CF 6급으로 분류하는데, 예. 6급이지만 모두 7가지.
1: 예. 예.
0: 예. C0은 보통 육안이나 촉진, 이런 증상은 크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C1급부터는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미양성맥류하고 망상성맥류인데 우리 병원에서는 보통 이거 우리 지수静脉曲张 혹은 그 网状静脉曲张을 하는데 외관상 보기는 좀 흉하지만 특별히 다른 증상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C2급 들어가면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하지성맥류 돌출된 그런 지렁이 같은 그런 게 보이고 C3급부터는 이 부종을 동반한 튀어나온 하지성맥류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네, 튀어나온다. 하지정맥류 쪽에 다리가 심하게 부을 때는 우리 C3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4급은 정맥성 습진, 특히 피부가 네, 지방 피부 경화증 이런 것도 있고 피부가 이렇게 색소가 진범됩니다. C4급. C5급부터는 우리가 피부 궤양이 생기는데 C5급에는 이 궤양이 암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C6급이 되면 궤양이 암을지 않아서 우리 난치성 궤양이라고 말합니다.
1: 하지정맥류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0: 우리 하지정맥류의 무엇보다도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이 혈관 외과 이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또 어떤 병원에서는 단순히 혈관 외과가 없고 이 심혈관 외과에서도 이 병을 보기도 합니다. 예, 보통 우리 예, 문진에 가서 환자의 증상하고 가속력 등에 대한 문진과 의사의 진찰을 통해 이 하지정맥류가 의심이 되면 에, 첫 번째 도플러 초음파 검사 우리가 말하면 예, 샤드징마 차이소를 통해서 예, 정확한 진단을 낼 수 있고 때로는 컴퓨터 단층정맥 조영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보통 이거 샤드 CTV라고 예, 이 예, 진단 및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예, 정맥 조영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임상에서 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까?
0: 예, 우리가 치료 방법을 말하면 하지정맥류는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누워서 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예. 증상이 완화되고 붓기도 빠지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 미용석이 목소 혹은 정맥 부전에 의한 증상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 적절한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법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혈관 외과 전문의 진단에 의해 환자의 증상과 병이 경중에 따라 이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첫 번째는 네, 압박 스타킹, 이건 보수 치료법인데 예방

0: 진입 증상이 심해지는 걸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압박스타킹의 발등부터 무릎 또는 장단지까지 환자의 증상에 따라 혈관외과 전문의 처방에 의해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활동을 할 때 가급적 꾸준히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 림상에서는 2급 정도의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은 휴식 시
1: 예전에는 이 어디 하지정맥 어떻게 치료를 했어요? 지금은 많이 그 전보다 선진적이겠죠?
0: 예, 예전에는 우리가 주요하게 하지정맥으로 일단 방치하는 환자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예. 치료보다 특히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이나 그냥 돌출되어 있는데 그게 증상이 없으니까
1: 그렇죠.
0: 신경 쓰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심해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주요하게는 이렇게 우리 수술하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수술인데 주요하게는 이렇게 지금 말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우리 전통 수술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네. 라인징마의 꼬외제사 보토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사타구니와 무릎 아래 몇 군데 작은 피부절개를 한 다음에 병든 정맥 조직을 수술하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입원이 마취가 필요하고 피부절개 상처가 남지만 가장 확실한 치료 확실하긴 하지만 재발률이 높고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도 높고 회복 기간도 길고 특히 또 감염될 확률도 높고 절개에 인한 많은 흔적 때문에 외관상 보기 흉하고 대부분 큰 병원에서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1: 그래.
0: 그래 요즘에는 정맥내 레이저 요법이거나 고주파 정맥 폐쇄술 그리고 약물 경화 요법 이런 걸로도 치료할 수 있는데 우리 정맥내 레이저 요법이란 게 지광 치료. 요거는 늘어난 정맥 내로 레이저 광섬유를 넣은 다음에 레이저를 발산하여 치료하는 법인데 보통 이 온도가 좀 높습니다. 700도의 높은 온도에서 시술하는 방법으로 피부가 손상받을 확률이 높아서 큰 혈관만 시술하고 유하 그 혈관은 작은 절제술을 또 해야 됩니다.
1: 하지정맥류 수술 받은 후에 뭐 빠른 회복을 위해서 뭐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도 이러저렇게 뭐 있을 것 같아요. 이 회복도 수술하는 거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제 봐요. 어떻습니까?
0: 우리가 시행하는 시술은 시술 후에 두세 시간 후 보통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1: 하지정맥류 뭐 치료를 해서 완쾌된 후에도 뭐 이게 또 재발하지 않을까 뭐 또 치료를 또 그전처럼 또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십니까?
0: 특히 아까 설명한 그 전통적인 수술 방법으로 했을 때 재발하는 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시술한 우리 지금 방법 아까 여기 그 고주파 정맥 폐쇄술하고 약물 경화요법 요 방법을 한 건데 우리가 이미 시술한 혈관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유전적으로 정맥벽이 얇아서 새로운 혈관에서 다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최대한 피면하면 새로운 혈관에서 정맥류가 형성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1: 대개 보니까 무릎 아래 이게 뭐 짧게는 뭐 5cm, 12cm 정도, 남자들이 그 여름에 반바지를 입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5cm, 12cm 길인데 어떤 사람 길게 많이 간 것도 있더라고요. 짧은 것 같은 이런 거는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소홀할 수도 있고 뭐 치료할까, 수술할까 뭐 이랬는데 어떤가 수술이 복잡합니까? 간단하고 어때요, 이거?
0: 수술이 그렇게 너무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우리가 시행하는 요 수술 고주파 정맥 폐쇄술을 하고 약물 경화 요법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하는데 특히 심하지 않는 분들은 금방 발견했을 때는 우리 단순히 약물 경화 요법 같은 건 문진에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말한 그 CIP 6급에서 한 2급 정도, 3급 정도부터는 우리 입원해서 하는데 우리가 주요하게 지금은 치료하는 방법이 이 고주파 정맥 폐쇄술하고 약물 경화 요법을 결합해서 하는데 이 고주파 정맥 폐쇄술이라는 것은 정맥류 내부로 가는 고주파 도관을 삽입한 다음 서서히 빼내면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 보통은 80도에서 120도 정도의 고주파 에너지를 방출해서 늘어나는 정맥 혈관을 폐쇄시키는 아주 좀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축된 혈관 흔적만 남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그리고 통증이 있었고 회복이 빠릅니다.
1: 근데 이 수술을 한 다음에도 그렇고 처음에는 뭐 이걸 많이 긴장할 것 같아요. 수술.
0: 네. 맞습니다.
1: 혈관이 이거 어떻게 수술하지? 병리 치료가 될까 나을까 나한테는 괜찮아. 40, 50대에서 치료하면은 뭐 이게 회복이 빠르다고 봐요? 어때?
0: 보통 회복 시간은 아주 빠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고 수술할 때 예, 허리 마취를 해가지고 어. 전체 수술 과정에 통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사분들이 환자분들과 이렇게 같이

0: 수리를 하면 아, 또 칼대야 되는가 네, 네. 이렇게 이해하는 환자들도 많은데 그냥 지금 놓고 말하면 시술이라고 봐도 됩니다.
1: 예. 시술이 발달이 지금 잘 됐기 때문에 선진기술로 예. 우리 염려병원도 역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예. 효과도 좋고 이 적자는 질환들을 보면은 유전요소 계속 저희들이 뭐 방송을 하게 되면 질병은 이런저런 유전요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정맥류도 뭐 유전요소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0: 예, 하지정맥류도 유전성 질환으로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위에서 말하다시피 하지정맥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유전입니다. 예, 보통 문진에 이렇게 진료받으러 온 환자들 보면 가족에서 하지정맥류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전적으로 정맥벽이 얇아서 예,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 뭐 특히 그 생활습관 하고 그 공작 습관과도 관계입니다. 네. 외과 의사거나 우리 그리고 예, 그 주스 그 교원분들이 이렇게 자수 이렇게 서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하지정맥류가 많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1: 유전 요소로 해도 이거 조기 발견을 치료하면은 아주 가능한 거고 그렇잖아요, 이거 예. 유전 요소로 해서 이건 뭐 타고난 질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나 이런 평생을 병을 안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전이라는 게
0: 예,
1: 좋은
0: 맞습니다.
1: 걸 유전 받으면 괜찮아, 나쁜 예, 걸 유전 받으면은 아빠 말을 탓하잖아요, 자식들이. 예.
0: 특히 심혈관 질병 같은 경우에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병은 치료가 됐다 해도 만성병이길래 계속 약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번 치료를 잘하면 평생 이걸 볼 수 있으니까.
1: 그래요. 어떤 질병이든 조기 발견 치료도 그렇고 이 유전 요소가 있다는 이런 그런 낌새가 있으면 그 후대들 꼭 이 방면에 대해서 조심하고 검사하고 치료를 강화해야 하는 거죠, 이거.
0: 예, 맞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네. 예방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1: 예,
0: 평소에 예, 생활 습관이나 고치면 예,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니까.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또 다리에 돌출이 되는 혈관을 문지르고 비비면을 들어간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 제가 보건데도 막 그걸 울룩불룩하니까 이렇게 막 안마 마사지하는 것처럼 막 비비고 이러면 들어갈 것 같은데, 오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0: 우리도 문진에서 환자들 접촉하다 보면 엉망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민간 요법을 가지고 해. 중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다리에 일부 혈관이 돌출되어 있고 문지르고 비비는 이런 방식으로 이 혈관을 눌러 없애려고 하는 이런
1: 방식으로 잠시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거죠. 이거.
0: 예, 간단하게 말하면 이 하지정맥류는 누워서 다리에 들면 그냥 들어갑니다. 없어집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렇지만 또 일어나거나 서 있으면 또 다시 돌출됩니다.
1: 예. 혈관이 그저 피가 다 몰리기 때문에
0: 예.
1: 아, 예. 그렇군요.
0: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우리가 이렇게 아스피린이나 심혈관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이렇게 누르거나 이러다가 정맥 혈관이 파열되면 오히려 더 큰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독거로인들 같은 경우에 출혈이 심하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 하지정맥류 이 모세혈관 작은 혈관에 생기는 거 이거 어떻게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니까 이거.
0: 네. 보통 우리가 그 붓을 씻는 그 위치라고 우리 주수의 쥐라고 하는데
1: 예,
0: 그쪽에는 피부가 예, 많이 돌출되고 예, 그 처음에는 교양이나 생기면서 이렇게 파열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다 보게 되면은 뭐 하지정맥류 증상이 완화될 거다,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어때 이거?
0: 네,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네. 많습니다. 특히 C3, C4급의 경우에 다리에 시큰시큰하고 무게감 또는 통증, 가려움증 이런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 이런 불편함을 완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짧은 시간 내에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보통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로 이게 러장렁소 이런 원인으로 해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다 보면 혈관이 확장을 한층 더 촉진하고 혈액의 순환을 가속화하여 구불구불한 정맥이 확장이 심해져 혈액을 감당하는 용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정맥 판막 기능이 손상 초래해 병세가 가중하고 더 한층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뜨거운 물에 했을 때 이 하지정맥류가 심해진 환자들이 많습니다.
1: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0: 예,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1: 그게 마음상으로 생각 같으면 이게 전신이 유통이 잘 되고 피가 예. 잘 흐르라고 손발을 담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 더 뜨거운 물 막 하는데 더 뜨거울 수

0: 좋고 미지근하고 그렇지만 조격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1: 네, 조격 정도는 괜찮습니다.
0: 게다가 너무 심하게 이 하재 청명이 좀 더 도움이 되라고 느낌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더 막 어떤 사람은 조바심이 나서 더 뜨겁거나 이러면 안 좋겠네.
2: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좀 빠른 뜨거워야 된다. 예.
0: 그래, 맞아, 맞아, 예. 맞아.
2: 보통 이렇게 좀 뜨거운 물에다가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이런 하지정맥류에 있는 분들은 될수록 아예 하는 게 좋습니다.
0: 아, 하지정맥류는 예. 안 하는 사람 좀 예. 보통 한 다음에는 뭐 40도 미만으로 해서 다를 조격 이 정도
2: 예, 조격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0: 그렇군요. 앞에서도 얘기를 여러모로 했습니다만 다리 모세혈관과 확장증과 하지정맥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2: 이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하면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합니다. 예. 온몸 곳곳에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얼굴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 이 하지정맥류도 모세혈관 확장증의 일부분이지만 위에서 말한 것과 특히 위에서 말한 그 하지정맥류 C1급 이 금양정맥류하고 망상정맥류는 하지정맥류로 인한 모세혈관 확장증입니다. 예, 특히 치료 방법에는 이 레이저 치료법하고 아주 약한 바늘로 시술하는 약물 경화요법이 있습니다.
0: 예, 시술이라는 게 지금 그게가 아주 선진적이다 보니까 믿고 맡겨야 되죠. 예전에 수술한다는 거 그런데 이 모세혈관 확장이 하지정맥 여기에다가 시술로 한다는 것이 그게 어젠가한 기술 뭐 그래서 뭐 염병원도 좋고 다른 어떤 큰 병으로 가려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여기서도 능히 다 할 수도 있고.
2: 예, 요즘 특히 이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술 이 고주파 예, 시술하고 이 다 그 경화요법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하는 이 시술 방법에 연변병원 심혈외과 안군 교수님께서 독창적인 방법으로 6년 동안 외국 특히 독일, 일본, 구라파 여러 나라의 교수님들과 최신 방법을 교류하면서 연구한 결과에 지금 이 시술은 동북상승에서 유일하게 우리 조영실에서 디지털 감산 혈관 조영술 이렇게 말하면 DSA라고 합니다. 우리 노과스 여기서 초외전 혹은 외외전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연변 수술이라고 말하는데 연변에서 우리 독창적으로 발명한 방법 단 2mm의 바늘구멍으로 모든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치료법이 우점에 통증이 없고 회복이 빠르고 감염 위험과 재발률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시술 흔적이 남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치마도 입을 수 있고 짧은 바지도 입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또 고령자하고 심부전 환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당뇨병 환자들도 모두 수술이 가능하고 특히 하지정맥류로 인한 정맥 파열 환자는 우리 응급수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르젠먼전, 르젠소수 이런 거 설립해서 당일 입원하고 당일 수술하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이 24시간 안에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다시피 우리 수술 후 2, 3시간이면 걸어서 다닐 수 있고 20시간 내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특별히 뭐 약을 쓸 필요도 없고 보통 어떤 때는 보면 뭐 수술하면 뭐 이 음식 저 음식 가리는데 우리는 음식 가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법으로 지금 2019년도 12월 18일부터 이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 이 치료 방법으로 270명 가까이 되는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0: 네.
2: 예,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 재발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은. 예, 치료받은 환자들은 또 아주 높은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환자가 환자를 소개해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0: 그렇군요.
2: 2020년에는 우리가 또 2025년도에는 이 수술 방법에 관한 두 건의 발명 특허도 수령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도 제9회 전국 미세순환정맥류 학술회의에서 또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교로부터 아주 폭넓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0: 염원병원이 또 자랑하는 뭐 이 시술 하지정맥류 이건 국내에서도 앞선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뭐 무작정 뭐 어떤 질병 글쎄 뭐 북경이나 상해나 괜찮지만 어떤 보통 이런 질병 같은 우리도 할 수 있다 기술로서 선진.
2: 예.
0: 뭐 국내외에 나가서 뭐 치료를 받겠다고 몇 달씩 기다리다 보기 때문에 뭐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2: 예, 그런 환자들도 우리 종종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 때문에 상해 가서 치료하거나 무한에 가서 치료하거나 입원 잃어버림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0: 하지정맥 시술 우리 연변에 6년 넘게 2,3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치료해서 재발률이 없고 뭐 호피형도 좋다고 내가 믿고 맡길만 하고요.

0: 그리고 하지 정맥류 진단을 받은 후에 맹목적으로 약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맹목적으로 약을 쓰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예. 저는 이미 우리가 지금 위총 시대에 들었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지 정맥류 치료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수술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 치료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량의 회복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이른바 그 팬팡을 찾는 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모주평, 이태주호 이런 중약이 조리를 통해 내 순환을 개선하려 하는데 일부 시큰시큰하고 아픈 증상은 잠시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이런 약물은 정맥 판막 기능이 부전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킬 수는 없고 하지 정맥류를 치유할 수는 없으며 장기간 맹목적으로 약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더해주고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병세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이 병이가 심해질 정도로 자기들 느낌으로 한두 번 병원에 다녀가 뭐 이렇게 약을 쓰더라 해서 자기들 또 뭐 주변 가까운 진료소나 약방에 가서 약을 쓰다 보면 이 질병이 더 엄중하게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약을 쓰는 일이 현상. 네, 의사의 꼭 그 저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바짝 다그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하지 정맥류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야 될 경우 미관상에서도 곱지 않은 건 뭐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뭐 합병증도 뭐 이렇게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1: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치료를 만약에 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점차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미용상 보기 흉활분들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심한 경우 하지 부종, 피부 착색, 하지 궤양이 생겨 상처가 낫지 않게 됩니다. 요거는 단지 하지에 대한 증상이지만 또한 정맥 혈전, 혈관 안에 혈액이 부분적으로 응고되는 이런 병인데 정맥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우심과 우심실 경미하여 마지막에 폐혈관으로 이동하여 폐혈관 넘어가 폐색증이란 폐쇄선사이라고 폐색증이나 이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이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만약에 크기가 7mm 이상의 이런 혈전이 폐동맥에 막히면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0: 하지 정맥 합병증, 다른 뭐 당뇨병 합병증, 뭐 이런 합병증은 나중에는 그 위험 정도를 거의 뭐 알 수가 있잖아요. 합병증 절대로 걸리지 말았는데 하지 정맥 합병증은 어떤 겁니까 이게?
1: 하지 정맥 합병증 주요하게는 지금 피부 궤양이 생기는 이런 합병증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로엔들 옛날에 로엔들 보면 로란퇴 하는데 한쪽 다리거나 양쪽 다리 특히 여성분들이 붙을 수 있는 그 부위가 조쇄치라고 하는데 피부가 까맣게 되고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가렵고 마지막에 궤양이 생기면 심할 경우에 절단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한 그 폐색증 이 혈전이 생기면서 혈전이 떨어져서 폐동맥을 막혀서 폐색증이 생기는데 이 폐색증은 아주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큰 질병입니다.
0: 그래서 무릎 관절 아래 장단지 그 부분의 혈관을 보면 가렵거나 하게 되면 덧대고 뭐 외용 약을 바르는 경우도 꼭 그거 아닌지 않아요?
1: 그게. 그래서 팬상을 쓰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려움 때문이거나 부분 그런 증상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될수록은 혈관 효과 전문의한테 보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0: 그래요. 여성들 제일 젊은 층에서 생기는 경우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뭐 30대에서도
1: 우리가 없겠죠.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는 17살 18살 환자들도 있습니다.
0: 그건 유전인가 어떻게 생겼어요?
1: 지금 우리도 유전을 봅니다.
0: 그렇군요.
1: 유전 이런 환자들 보면 가족이 이런 병이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0: 상당히 그 젊은 친구들은 고통스럽겠네요.
1: 특히 우리 젊은 학생분들은 대학 진로할 때 혹시 어떤 학생들은 우리 뭐 군대나 가거나 군관 학교나 할 때 이 하지 정맥류가 있으면 또 군관 학교에서 신체 검사해서 불합격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옛날에 시술로 하면 수술하면 수술 자리가 남아서 또 불합격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냥 바늘 가지고 시술을 하길래 시술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군관 학교도 있고
0: 그래서 10대 20대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고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어요. 숨기고 있거나 뭐 시간을 지나치다 보게 되면 큰일을

0: 때문에.
1: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저기 젊은 연령대 발병한 환자분들은 예, 발병이 좀 심하고 있습니다.
0: 이게 단지 뭐 중노년층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대, 예. 20대도 생길 수 있게 또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예.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또 유심히 서로가 관찰하고 봐야 되겠네요.
1: 예, 뭐. 특히 젊은층은 보면 여성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하지정맥류도 보면은 무엇보다 그렇죠. 예방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예, 평소에 예, 몸에 꽉 끼는 옷을 쓰게 했거나 부츠 등을 신으면 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습관적으로 이 다리를 꼬는 사람이 정맥류가 잘 생기면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서 있는 자세도 정맥류 발생이 위험인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변비와 같이 배에 힘을 과도하게 주고 오래 앉아있는 사람은 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방질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특히 오래 서있지 말고 오래 앉아있지 말고 가급적으로 예.
0: 그 일터를 가보게 되면은 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서서 일하는 이 직종도 많잖아요.
1: 예.
0: 영업원이거나 이발사거나 예. 무슨 택시 운전사라든가 뭐
1: 예, 맞습니다.
0: 오래 앉아 있거나 뭐 그런 경우
1: 예.
0: 많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좀 더 움직여주고 예. 활동을 해야 되죠.
1: 예.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0: 맞아요.
1: 오래 한 곳에 서서 그런지 그렇죠.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딱 이런 업종을 종사하는 분들은 미리 예, 우리 압박스타킹 같은 걸 예, 신고서를 이렇게 하면 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리고 그 좀 더 조여주는 걸
1: 예.
0: 신단 장단지 부분
1: 예, 요 정도 예방할 때는 예. 그냥 예, 장단지 정도까지만 예, 신어줘도 예, 예방이 많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예방 지식의 손을 여러모로 잘 알고 갑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오늘 연변대학 부속병원 심혈관외과 이종훈 주치의사님을 모시고 하지정맥류 관련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비만이나 운동 부족 등 원인으로 해서 하지정맥류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 하지정맥류에 걸리게 되면 미관상에서 보기 싫은 건 물론 일상생활에도 영향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시를 돌리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평소 하지정맥류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미 하지정맥류에 걸리셨다면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